0: 것이라는 기대에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1.58% 내린 배럴당 100.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11월물 가격도 0.91% 하락한 103.87달러로 마감되면서 두 유종 모두 지난 16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울산과 제주도 산지 5mm 미만, 경북 남부 동해안은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2m, 서해 앞바다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명절 앞이라 바쁘면서도 추억에도 잠기는 우리. 오늘은 몸에 활기를 더 많이 불어넣어 주십시오. 추석 앞두고 일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일단 오늘이 청년의 날이거든요.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정한 날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를 말하는데요. 지자체 정책에 따라서는 만 45세나 49세까지인 지역도 여러 곳입니다.
1: 윗세대는 20, 30대를 보면서 참 좋은 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그 어느 시대의 청년들보다 힘들다고 해요. 청년기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민 말고도 일자리 문제가 특히 어렵답니다. 이번에 국가데이터처에서 낸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20대 취업자 감소폭이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이후 가장 크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나 코로나19 충격 속에 있었던 2020년보다도 취업자 감소폭이 더 커서 올해

0: 특히 청년 취업 문제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정부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어깨 펼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하는 데 가장 힘써주기 바랍니다. 오늘 기운을 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오늘부터 아시안게임

0: 입니다. 우리나라는 41개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 80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1: 네, 우리 선수단의 목표는 종합 3위라고 하죠. 응원은 우리 당당이님들이 맡아주실 테니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우리 선수들 안전하게 또 정정당당 위풍당당하게 경기 소화해 주십시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6.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두루두루 추석에는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뭐 챙겨야 될 식구들도 있을 테고, 예. 또 뭐 음식 준비도 있을 테고, 이래저래 오늘 좀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장을 보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4: 맞습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딱 일주일 남았네요. 네. 정말. 예, 다음 주면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이니까 마지막 주말입니다.
3: 그러니까.
4: 추석을 앞두고.
3: 네, 그렇죠.
4: 좀
3: 그렇게 되네.
4: 좀 여유 있는.
3: 네네, 네, 그렇게 주말이 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목요일부터 빨간 글씨니까요.
4: 네.
3: 이번 주말에 보고 월화수 사흘 여유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대목을 봐야지 하는 그 자영업자들 많으실 텐데 하여튼 우리도 좀 알뜰하게 장을 보고 또 대목도 좀 시장 상인들 보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4: 맞습니다. 예, 좀.
3: 자, 어릴 때 살던 동네 고향 생각나게끔 하는 편지가 한 장 와 있어요.
4: 오, 그래요.
3: 네,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의 김영수님 사연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당당이 분들이 어린 시절 추억을 하나씩 꺼내놓으시는 걸 듣다 보니 저도 가슴 한구석에 간직해둔 정겨운 시골 풍경 하나가 떠올라 이렇게 적어봅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시골 마을은 대부분 기와나 슬레이트 지붕이었는데 딱 한 곳, 저희 옆집만이 우리 마을에서 유일한 초가 지붕이었어요. 가을 벼 수확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집 초가 지붕도 드디어 새 옷을 입을 준비를 합니다. 햇짚을 곱게 골라 뿌리와 끝을 맞추고 새끼줄로 촘촘히 엮어 길게 늘어선 이형을 만들죠. 그리고는 갈퀴로 초가 지붕에 묵은 집들을 싹싹 긁어내는데 바로 이때 어린 제 눈에는 정말 신기하고

0: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래된 초가지붕 속에서 토실토실하고 뽀얀 굼벵이들이 가득 쏟아져 나오는 거였습니다. 장정들이 묵은 지붕을 아래로 툭툭 떨어뜨리면 안식처를 잃은 굼벵이들도 우수수 떨어져 부지런히 도망치곤 했죠. 하지만 굼벵이들에게는 미안하게도 땅바닥에 이미 무서운 사냥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할머니들이셨어요. 굼벵이가 몸에 귀하다는 걸 아시니까 지붕 바꾸는 날이면 바구니 하나씩 끼고 모여드시는 겁니다. 떨어진 굼벵이는 먼저 집는 사람이 임자라 귀한 약초라도 줍듯 잽싸게 손으로 집어 바구니에 담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복병이 나타납니다. 바로 동네 닭들이었어요.
1: 야.
0: 녀석들은 귀신같이 지붕 가리하는 날을 알고 무리지어 모여 있다가 굼벵이가 땅에 툭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해 기다란 부리로 콕 찍어 특식을 즐기곤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에이 요놈들 호이 호이 하며 지팡이로 쫓아내기 바쁘셨지만 만찬을 맛본 닭들은 요리조리 피하며 또 다른 굼벵이를 찾아 배회했죠. 굼벵이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할머니들과 닭들의 경쟁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1: 와.
0: 그 사이 마을 장정들은 처마 밑부터 차곡차곡 이영을 올려얹고 지붕 꼭대기에는 빗물이 새지 않게 덮개 모양의 용마루 이영을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새끼줄을 그물망처럼 촘촘히 고정해 기둥에 꼭 묶어주면 노랗고 고운 새 초가지붕이 완성됐습니다. 새 옷을 입은 초가지붕 아래에는 곧바로 잔치가 열렸어요. 동네 아낙들은 노릇노릇 전을 부치며 돼지고기를 삶았고 장정들은 시원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땀을 식혔습니다. 저희 같은 아이들은 옆에서 얻어먹는 따끈한 전 한 조각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죠. 굼벵이 바구니를 든 할머니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밥상을 받으시고 배를 불린 동네 닭들도 제 집으로 돌아가던 그 늦가을의 평화로운 날. 이제는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지금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면 따스했던 그날의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집니다.
1: 야, 그럼 그 사연인즉슨 이게 매해 초가지붕에
0: 갈았죠,
1: 갈았어요. 갈리는 거예요.
0: 네, 이제 초가 그 얹은 초가가 빗물에 젖고 뭐 바짝 마르지 않으니까 조금 상하고 썩기도 하고 하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굼벵이들이.
1: 진짜.
0: 이게 진짜 영양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어디에 좋다 했어요 옛날에.
1: 그래요.
0: 근데 이렇게 진짜 지붕을 갈 때 이렇게 굼벵이도 이번 보셨지만 저희는 그 집을 지키는 구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붕 가릴 때 예, 구렁이가 나와요.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어른들이
1: 못 산다,
0: 그 못 산다. 집을 지키는 신이라고 또 그랬어. 근데 우리 어릴 때는 텔레비전이 없었잖아요.
1: 예.
0: 죄 구경 나와. 구경거리가 그런 거거든. 어느 집에서 구슬한다. 어느 집에서 지붕을 간다. 이러면 죄 나와서 보는 거야.
1: 최고의 구경거리.
0: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 그래도 구경하고. 그랬다니까요. 구경거리가 없었어.
1: 예, 늘 실시간 눈으로 보는 거네요.
0: 그렇죠.
1: 예, 모든 구경을.
0: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편집이나 구성이 없는 거야.
1: 그러니까.
0: 얄얄하게 뭐 논픽션으로 보는 거야.
1: 핸드폰으로 찍어서 소장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두 눈으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예, 아, 기억해야 하는.
0: 이것도 정말 재밌다. 닭들과 할머니들의 대치 상황.
1: 아, 치열한데요. 아직 네. 경기.
0: 그리고 지붕 싹 갈고 나서 얼마나 산뜻해.
1: 그러겠어요.
0: 전 부치고 돼지고기 굽고. 왜냐하면 지붕은 혼자 힘으로 절대로 못 갈거든요.
1: 아우, 그럴
0: 장정들이
1: 것
0: 모여야 되고. 응. 그러니까.
1: 네. 그러니까 아. 이 추석을 앞두거나 정말 이제 수확철이 되면 맞아요. 이렇게 정말 동네마다 그냥 시끌벅적했겠어요. 맞아.
0: 창어지문도 갈기도 하고 좀 더 추워지기 전에.
1: 할 일들이 이렇게 많으셨어요.
0: 많았어.
1: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만큼 수확철이니까 먹을 것도 많고.
0: 많고.
1: 항상 그렇지. 마을 잔치처럼 또 모여서 이렇게 드시고.
0: 쟤 모여서 먹어야 돼. 냄새 피면서. 어여와 어여와. 앉아 먹어. 이렇게.

0: 되죠.
1: 제일 신나는 건 동네 꼬마 녀석들이었을 테고.
0: 제 구경하는 거야.
1: 예. 그런 참, 아유, 그 참 정겨운 문화가 있었네요.
0: 마을이 있었으니까 마을.
1: 그랬어요. 네. 그려집니다. 상상이 돼요.
0: 네.
1: 예. 아, 우리 김영수님 덕분에 아주 정겨운 풍경을 네. 상상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의 권송화님이세요. 코가 뻥 뚫렸다. 잠시 숨을 멈춘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그런 내가 우스운지 남편이 깔깔거린다. 아, 홍어. 홍어 특유의 삭힌 감칠맛이다. 홍어를 꺼리는 사람은 이 맛 때문이고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도 이 맛 때문이다. 시아버지는 이 맛 때문에 멀리했고 시어머니는 이 맛 때문에 즐겨 드셨다. 나는 이 맛 때문에 망설이고 남편은 이 맛 때문에 좋아한다.
0: 역시 홍어는 이 맛이야.
1: 남편이 엄지척을 한다. 홍어의 진수는 바로 이 맛이라고 한참을 강변한다. 내가 아우 아니야 홍어는 싱싱한 찰진 맛이지 주장을 하자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거든다.
0: 너는 홍어의 참맛을 몰라서 그래. 홍어는 톡 쏘는 맛이지. 홍어를 알려면 넌 아직 멀었어.
1: 나는 대답한다. 아우 저는 삭힌 홍어는 좀 그래요.
0: 아이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
1: 모든 이의 입맛은 다 다르겠지만 홍어가 가진 이 맛의 호불호는 명약관화하다. 타지의 사람들이 홍어에 대한 호기심은 많아도 바로 이 맛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한 번 이 맛을 알게 되면 홍어에게 빠져버린다. 그러나 나는 약간 암모니아 냄새나는 이 맛보다 찰진 홍어의 끈적거림을 더 좋아한다.
0: 약간 암모니아 냄새는 아니죠.
1: 아이, 세게
0: 세지.
1: 나죠.
0: 세지.
1: 오랫동안 씹으면 입안에 감기는 쫄깃함과 은근한 단맛은 절로 기분을 좋게 한다. 이러한 맛은 다른 물고기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다. 홍어 부위의 맛도 천차만별이다. 시어머니가 정리한 홍어의 맛 순서는 첫 번째가 코, 두 번째가 날개, 세 번째가 꼬리라고 하셨다. 애는 소금장에 찍어 먹으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민어는 불애가 천냥이라고 하는데 홍어는 애가 만냥이다. 연한 보릿잎을 넣어 끓인 애국은 속을 풀리게 한다. 정약전이 지은 자산어보에도 기록되어 있다. 시어머니는 홍어를 굉장히 좋아했다. 당시에도 가격이 꽤 나가는데도 어머니는 즐겨 드신 것 같다. 아마도 그때부터 시작한 막걸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술을 놓지 못한 것 같아. 홍어 한 마리를 사면 동네 잔치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손질하면서도 홍어 코를 잡수시고 크 하고 소리를 냈다. 막걸리를 드시고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끼면 아우 도저히 곁에 있을 수 없는 냄새가 난다. 나는 그때부터 이 고약한 냄새 때문에 홍어를 멀리하기도 했다. 그렇게 홍어를 좋아하시던 시어머니가 급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셨다. 가는 세월을 멈출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다. 평소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홍어를 비싸다는 이유로 많이 대접해드리지 못한 게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나는 상가 음식으로 삭힌 홍어를 많이 쓴다. 전라도에서 홍어는 초상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품목이다. 단연코 홍어가 없으면 상가 음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홍어를 얼마나 많이 소비했는가에 따라 초상집의 주인에 대한 평가가 갈린다. 하여튼 홍어는 초상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 물론 여기에 연하게 삶은 돼지고기에 오랫동안 숙성된 남도 김치를 곁들인 삼합이 진수이다. 이 삼합은 초상집 음식을 넘어서서 목포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기름기가 있는 돼지고기와 삭힌 홍어, 오래된 묵은 김치에 조화는 찰떡같이 궁합이 잘 맞는다. 볼때기가 터지도록 가득한 삼합을 몇 번 먹으면 금방 배가 들어찬다. 지금은 유명 음식점에서 코스 요리로 삼합에 이어 홍어 무침, 삭힌 홍어 튀김, 보리 애국 등을 개발해 입맛을 돋우고 있다. 목포 구미의 대표 음식이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0: 음식이 홍어다. 과학적으로 몸에 좋다는 근거가 가득하다. 숙성되면서 생기는 요소가 암모니아로 분해되면서 부패가 아닌 발효가 돼 영양분이 축적되므로 좋은 단백질을 공급한다. 홍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뒷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공영방송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목포에 보내 홍어 먹기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하기도 했다. 그만큼 독특한 매력의 음식이다. 며칠 뒤 시어머니 산소에 가기로 했다. 그러자 시누이가 한마디 한다.
1: 엄마가 좋아하는 홍어와 막걸리는 꼭 준비해요.
0: 시누이의 참견에 나도 맞받아친다. 안 그래도 준비하려고 했어요. 당신만 시어머니를 아는 게 아니라는 여자들의 시기와 질투다. 다들 재밌다고 웃는다. 그렇게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가는 핑계로 우리는 그날 홍어를 볼때기가 터지도록 먹었다. 홍어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그리워진다. 그러다 문득 있을 때 잘해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 그 가사에 가슴이 절절해진다.
1: 아이, 그러시구나. 목포의 구미라 하면 아홉 가지 목포의 그 뛰어난 맛을 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0: 예. 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봤더니요.
1: 찾아봤어요. 세발낙지가 있군요. 세발낙지.
0: 발이 가늘다고 해가지고 세발낙지. 네.
1: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신 홍어, 삼합이 있고 그 비싼 민어를 또 회로 잡수시네. 민어회. 네. 또 뭐가 있대요?
0: 꽃게무침. 아, 꽃게무침이 있군요.
1: 꽃게무침.
0: 거기에 무 이렇게 싹 깔아가지고 하는 갈치조림. 와. 여섯 번째 맛으로 병어회.
1: 병어회.
0: 네. 준치무침이 일곱 번째 이르고요. 아귀찜도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구미, 우럭지리가 있네요.
1: 아, 난 이건 우럭지리는 그 좀 더 위로 올라간 그 태안이나 이런 충청도 쪽. 우럭 서산 뭐 이런 쪽에 그 우럭 간국, 네. 우럭 젓국 이런 거 잘하거든요.
0: 예.
1: 아, 이쪽은 지리인데 우럭을 약간 말린 것 같아요. 감이. 와, 지금 사진을 보니까 야, 다 하나같이 기가 막힌 음식이네.
0: 입에 그냥 침이 고이죠.
1: 아이고 네. 그러네.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아홉 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0: 저는 요 꽃게가 땡기네요.
1: 꽃게무침.
0: 꽃게무침이 땡겨요. 예. 아 근데 저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항상 홍어가 네, 함께 그러네. 생각이 나시나 봐요.
1: 어머니가 좋아하셨으니까.
0: 네. 네. 제대로 즐기신 것 같은데.
1: 야, 그 코가 뻥 뚫리는 그 느낌.
0: 그 처음 먹으면 파스를 먹은 느낌.
1: 맞죠.
0: 네, 묘사가
1: 아이고,
0: 되죠.
1: 아이고 알 수 있죠. 맞아. 네.
0: 아, 근데 홍어 삼합은 맛있어요. 저도 제법 선배들 따라서 즐겼었거든요.
1: 네. 김영수님께는 밀키트, 러브하우스 꾸러미, 그 다음에 권성화님께는 해피데이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홍어와 시어머니를 함께 떠올려 주신 네. 우리 권성화님. 어떻게 보면 신청곡이죠. 이 곡이 떠오른다고 하셨으니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들으시고요. 저는 옆집 변호사로 돌아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하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병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이번 주말은 추석 앞두고 성묘 나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또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인파로 고속도로 지난주만큼이나 많이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금 부산 방향 총 35km 정체인데 북천안부터 천안호두휴게소까지 여기서 25km가 꽉 막혀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팔탄부터 발안, 또 서평택부터 서해대교 구간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강릉 휴게소 부근 1차로에 소형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 여파로 주변이 좀 혼잡한 모습이고요. 세종포천고속도로도 안성 쪽 포곡 1터널 부근 사고 여파로 북용인부터 밀립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시간은 법에 도움이 필요한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옆집 변호사.
1: 법 문제는 철저하게 묻고 따지지만 자녀의 용돈 문제는 아무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쏴줄 것 같은 아싸변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네,
2: 반갑습니다. 아싸변 신민영 예. 변호사입니다.
0: 아싸변. 네. 예. 아빠 용돈 좀.
3: 아싸변.
0: 그냥 바로 쏘세요.
1: 정말로요?
2: 아, 네 맞습니다. 진짜 어느 정도냐면 네. 저희 아들들 사주를 한번 어디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1: 왜요? 이렇게 그렇게, 좋은 아빠를 어떻게 네. 만났나? 네,
2: 아버지 복이 엄청 많은 게 아닌가 이랬는데.
0: 야.
1: 네. 자녀가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좋은 아빠세요?
2: 네 그렇습니다.
0: 야. 예.
2: 제가 뭐 거의 개인적으로 쓰는 돈도 없고 네. 그리고 또 자녀들이 뭐 달라 그러면 또
1: 아빠 우리
2: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1: 뭐 신형 핸드폰 나왔는데 좀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줘요?
2: 아니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1: 뭐예요?
2: 네, 아이를 또 방종으로 내몰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아싸변이 아니네요.
1: 그러니까 막 시원하게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라니까요.
0: 아, 좀 따지긴 따지지.

0: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1: 아무싸는 아니네.
2: 좀 그 기준은 있으신가 보네요. 그래도.
0: 네,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네. 이런 소유, 그러니까 소비로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 아, 그게 맞죠? 그게 더 좋은 아빠죠. 네. 그렇죠. 진짜 아무 따로 그냥 하면 오히려 그건,
1: 그건
2: 좋은
1: 뭐
2: 아빠는
1: 아니에요. 재미없죠.
0: 혹시 아들들 사주가 좋은 걸로 그러면 정말 맞아요, 맞아요. 해볼 수 있을
2: 그게 더 좋은 아빠시죠. 무조건 다 오케이는 안 좋아.
0: 네, 맞습니다.
1: 그럼.
2: 네네. 자, 오늘도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만나봅니다. 얼마 전에 통장에 갑자기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이 아빠더라고요. 평소에도 가끔 용돈을 보내시긴 하는데 웬일로 이렇게 많이 주셨지 싶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꽁돈에 신나서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옷이며 가방이며 다 샀죠.
1: 어머나.
2: 근데 며칠 뒤 아빠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 돈 너한테 보낸 거 아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어. 아빠한테 50만 원을 다시 보내거라. 이미 다 써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돈을 전부 돌려드려야 하는 걸까요? 만약에 잘못 송금한 돈을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이게 친족 간에 네. 이런 돈 문제 이거 법으로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0: 오, 예?
2: 친족 상거래 이거 예?
0: 와 이거 네 굉장히 오, 센 주제부터 나온 건데
1: 그렇죠?
0: 그렇죠. 하지만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2: 아 그래요? 이거. 제가 너무 본론을 훅 들어갔나요?
0: 네,
2: 자 차근차근 다시 가겠습니다.
0: 이분들이 뭐 일단 서로 친족 상거래나 뭐 이런 걸로 고소하신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2: 아, 그렇죠?
0: 네. 일단 알겠습니다. 돌려줘야 될지 말지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거부터 답변을 드리면
2: 네.
0: 안 돌려줘야 됩니다.
2: 안 돌려줘도 돼요?
0: 네.
1: 오? 예.
0: 법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2: 오
1: 어떡해요?
0: 아버지가 지금 당당이님한테 돈을 달라 그러는 거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1: 아 그렇죠. 네.
0: 부당이득이란
2: 네.
0: 뭐냐?
2: 네.
0: 너는 돈을 받을 법적인 원인이 없어. 아무 이유가 없어. 하지만 너는 내가 준 돈으로 인해서 이득이 발생했고 나는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돈 돌려줘.
1: 아 네. 부당이득 반환.
0: 네. 원인 없이 받았으니까 돌려줘. 이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2: 네.
0: 하지만 이제 당당님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원인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2: 네.
0: 나 용돈인 줄 알고 받았는데 하지만 법적으로 이걸 원인으로 치진 않습니다. 당당님 착각하신 거잖아요.
2: 네.
0: 착각하신 걸 정당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또 착각한 사람한테 또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것 때문에 안 되고 다만 그 다음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 좋아요. 내가 뭐 원인 없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돌려줘야 되냐라를 그 다음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선의의 수익자. 그러니까 내가 이득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착각한 사람은 지금 현재 있는 것만 돌려주면 됩니다.
2: 네.
0: 그래서 당당이님 같은 경우는 지금 용돈인 줄 알고 받았고 착각을 네, 했고 네. 그리고 일단
2: 썼어요.
0: 내 신나고 쓰고 남은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남은 게 없으니까 난 못 돌려줄 게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네.
2: 야, 이건 쉽게 말해 배째란데 이게 야. 통하는군요 지금.
1: 네. 근데, 예. 가족끼리라 그런 거죠?
0: 아니요 가족끼리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 네.
0: 이 둘, 그러니까 잘못 보낸 사람과
2: 네.
0: 그리고 착각하고 받은 사람의 균형을 이렇게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그래요.
0: 네. 잘못 보낸 사람이 일단 원칙적으로 돌려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걸 알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돌려줘야겠죠.
1: 근데
2: 네.
1: 몰랐죠.
0: 네, 몰랐다.
1: 가끔 보내셨습니다.
0: 네, 몰랐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도 모르고 그냥 썼을 수 있는데
2: 예.
0: 이걸 모르고 쓴 사람한테 다 돌려달라? 이거는 또 실수하여서 보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2: 네.
0: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남은 게 있으면 그것만 돌려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1: 와.
2: 야, 그러니까 돈을 항상 송금할 때는 진짜
1: 잘해야 돼.
2: 공을 영을 잘 확인해야 돼.
0: 맞습니다.
1: 맞아. 맞아.
0: 그리고 이름도 잘 확인해야 돼.
2: 이름 맞아. 이름하고 그래요. 진짜 이거를 잘 확인을 해야 돼. 이 얘기 들어보니까 잘못 들어온 돈도 내가 인지를 잘 못하고 그냥
1: 써버리면
2: 된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0: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2: 그래요?
0: 네 전액 다 돌려줘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2: 네.
0: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횡령죄로 처벌당하실 수가 있어요.
2: 아니 그럼 앞에 말씀하신 거랑 무슨 차이인 거예요 지금?
0: 보통 이렇게 차고 송금의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이나 판례에서는 알았다. 아니 적어도 의심은 했어야 되는
2: 정황을 파악한다는 거죠.
0: 네.
2: 이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0: 맞습니다.
2: 받은 사람이.
0: 네. 그 50만 원, 100만 원 있는 계좌인데 네. 오늘 갑자기 막 2천만 원 찍혀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예 알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다 돌려줘라.
2: 앞뒤 상황을 본다는 거군요.
0: 네, 야구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덧떠서
2: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려주지도 않고. 그냥 써버렸다라고 하면 이건 남의 돈을
1: 그렇죠.
0: 네, 내가 보관하고 있는 남의 돈을 함부로

0: 으로 쓴 거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을 합니다. 우와.
1: 근데 이제 저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제 통장에 이제 입금되는 거는 알람이 옵니다. 네. 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렇게 알람 안 뜨고 내 입금 내역을 모르고 그냥 써버렸는데 어머 내가 그 큰 돈을 다 쓴 거였네요.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0: 그때는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내가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급여가 보통 들어오는데 그물에 500, 600 들어왔고 그냥 썼다라고 하면 이건 난 선의 수익자입니다. 몰랐습니다 할 수 있지만 어느 날 5억이 들어왔다. 월급 날에. 이거를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어, 않으실 거 아니에요.
2: 네.
0: 오, 이번 달에 내가 일을 많이 했지.
2: 뭐 이상한 꿈 같은 얘기다 진짜. 어느 날 5억이 들어왔어. 어머나. 어,
1: 내가 반도체를 만들지도 하니?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0: 그렇죠. 네. 그러면 의심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일중 씨가 네. 아, 이런 경우에 뭐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가족 간에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그러면 어 이거는 횡령죄에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 그래요?
0: 아,
1: 가족끼리도?
0: 이런 경우에는 친족상도래라 그래서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니라 친족상도래 범위도 이제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소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가족끼리라 하더라도 이거를 고소를 하게 되면 횡령죄로 또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2: 하하. 네.
1: 그렇긴 하지만 이번 저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50만 원을 피눈물 흘리시게 아우 내가 네. 아 50만 원을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못 네. 보내가지고
0: 용돈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난 착각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남은 어. 것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예. 자 보십시오 잔고가 제로입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1: 야 우리 이거 첫 번째 사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2: 네.
1: 진짜 송금할 때 반드시 네.
2: 확인해야 할 것
0: 위험합니다. 네. 이런 사고는 되게 많습니다.
1: 또 확인.
2: 아, 많아요. 네. 많구나.
1: 자 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 방에 사연 남겨주세요. 짧은 상담 사연은 문자와 미니로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800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은 무료입니다. 자 이제 비로소 첫 번째 상담 편지를 보겠습니다. 86세 어머니가 시골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셨는데요. 얼마 전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 700만 원을 받고 2026년 7월 27일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나머지 잔금 6,300만 원은 11월 4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매수인이 이사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계약하고 13일 뒤인 8월 9일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매매 계약을 한 뒤 잔금을 받기 전이라 집주인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이라 상속인은 아들 3명과 딸 2명인데 남은 잔금 6,300만 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동산에서는 법무사에게 알아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작성한 매매 계약은 그대로 진행되는 건지 상속인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머니가 생전에 가입하신 아파트 화재 보험과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해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아파트를 매매한 뒤 6개월에서 1년이 지나기 전에 아래층 누수가 발생하면 매매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화재 보험과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해지해 버릴 텐데 만약에 아랫집에 누수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요? 어머니의 보험을 해지해버린 뒤 문제가 발생하면 상속인들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매매 계약까지 진행 중이라 가족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2: 아유, 그러시구나. 잔금은 조금 더 후에 받기로 하셨는데 넉 달 후쯤에. 근데 그냥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며칠 안 돼서.
1: 네.
2: 야, 그렇다면 잔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진짜 상속인들끼리 나눠받아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0: 이 문제는 오히려 상담은 지금 그 아파트를 판 네. 당당님 쪽에서 주셨지만
1: 네.
0: 이거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가신 분
1: 그러니까
0: 매수인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드린 게 네. 이해하기가 빠르실 거예요.
1: 그래요.
0: 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네. 김일중 씨가 집 사려고 계약금까지 낸 상황이에요.
1: 네.
0: 그래서 잔금 날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잔금 전에 갑자기 매도인 분 돌아가셨습니다.
2: 네.
0: 네. 네. 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1: 그러면서 그럼 나 잔금을 누구한테 줘야 되지? 그 상속인들? 뭐 그 가족들한테 줘야 되는 건가?

0: 집주인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돌아가신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2: 그래서 오히려 사실 매수인한테 큰일인 겁니다.
0: 네.
2: 내가 돈을 누구한테 줄 것이며 그리고 준다 하던들 간에 내가 약속한 날짜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0: 그러게. 네. 이 계약 자체가 무효되는 거 아니야?
2: 맞습니다.
0: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겠네요.
2: 돌아가시니까 계약 무효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도 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0: 계약은 유효하다.
2: 네. 네. 그래서 이 계약을 그 물려받은 사람이 있다면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그 상속인한테 나는 잔금을 주면 되는 거고 매수인은
1: 네네.
2: 그리고 그 상속인들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0: 아, 이름 복잡해지긴 한 거예요. 그죠?
2: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당당이민 같은 경우도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상속인이 누군지 일단 내가 나는 상속인입니다 해서 상속인 증빙을 매수인한테 제시를 하시고 그래서 잔금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0: 그러니까 그 상속 절차가 어쨌든 좀 마무리될 때까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러네요.
2: 네.
0: 근데 이렇게 잘 마무리돼서 이렇게 상속인에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상속인들, 쉽게 말해 형제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거나
1: 맞아요.
0: 그렇죠. 이건 내 땅, 저건 내 거 막 이렇게 그 막 계약 일정은 다가오는데 연락이 늦어지거나 안 되거나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거나.
2: 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건 매수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1: 네, 네.
2: 이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이 깔끔하게 정리된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2: 이를테면 어떤 경우가 와서 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 다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돈 다 드렸더니
0: 어머.
2: 잔금 이전을 안 해줘요.
0: 네. 그러니까
2: 그 소유권 이전 안 해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다른 형제들이 와서 그 사람 뭐
0: 아무 권리도 없는데
2: 권리도 없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 사람 상속 포기했다.
0: 우와.
2: 상속 포기하고 정당한 상속인은 우리들인데 왜 그 사람한테 돈 주셨냐.
1: 아.
2: 네.
0: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일까지 있을
1: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2: 네, 맞습니다.
1: 얘기죠.
2: 누구는 상속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이 누군지가 사실은 불분명해요.
0: 네, 네.
2: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속인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0: 네.
2: 네. 함부로 그냥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아니면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고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상속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걸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당장 잔금일자가 내일이에요.
0: 예.
2: 잔금일자가 내일인데 상속 이거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 나는 어쨌든 간에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잔금 내야 되잖아요.
0: 예.
2: 그래서 그 잔금날 맞춰서 잔금을 내셔야 돼요.
0: 누구에게요?
2: 누구에게 내야 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럴 때 공탁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공탁이란 뭐냐.
0: 네.
2: 내가 뭔가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누구한테 줘야 될지도 불분명하고 아니면 그 사람 연락이 안 돼요.
0: 네네.
2: 그러면 잘못했다가 나 날짜 맞춰 돈 안 냈다가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쪽에서 취소하자고
1: 네.
2: 해지하자고 나올 수 있잖아요.
1: 네.
2: 그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법원으로 달려가서 나 지금 돈 낼 게 있는데 돈 낼 사람이 연락이 안 됩니다. 법원에다 맡겨두겠습니다. 하면 나는 돈 낸 의무를 이행한 게 되는 겁니다.
1: 네네. 아,
0: 나는 제 날짜에 맞춰서 일단 돈은 냈다.
2: 냈다. 법원에 있다. 그리고 예. 나중에 저쪽에서 못 받았다. 난 너 돈 안 냈다. 이런 주장을 못 합니다.
1: 못 하는 거죠.
2: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상속인이 누가 될지 불분명한 상황이잖아요.
1: 네. 네.
2: 그러면 저라면 당장 법원에 달려가서 돈 공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상속인이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법원이 맡아서 알아서 쪼개서 주십시오.
1: 네.
2: 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0: 예.
2: 그래서 이 당당이님의 경우에도 만약에 반대로 이제 말하면 매수인이 이걸 알아서 나 돈 못 주겠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알았다고 날짜 맞춰서 그럼 법원에다 공탁해달라 라고
0: 네.
2: 요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0: 그럼 우리끼리 네. 상속 절차 끝나면 그거 그때
2: 네.
0: 하도록
2: 우리끼리
0: 하겠다.
2: 나눠서 갈 테니까 못 믿겠으면 공탁하십시오.
0: 네,
2: 이렇게 안내가 나가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렇게 뭐 상속 절차가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의 주신 내용 중에 보험 문제가 남았어요.
2: 네, 예.
1: 그렇죠.
0: 그죠?
1: 화재 보험,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두 가지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건 어떤 처리를 해야 마땅한 건가?
0: 왜냐면 이 보험이 어머니 이름으로 또 보험
1: 그렇죠.
0: 가입이 돼 있는
1: 그랬겠죠.
0: 거잖아요.
2: 네, 예.
0: 그러니까 해지는 이제 될 텐데
2: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상속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원래 그 피상속인 그러니까 어머님의 자리로 자녀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으면 응당 어머니가 책임지셨을 거잖아요.
1: 네. 네.
2: 그래 그 책임을 그대로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상속한 사람이 물려들어서 지는 겁니다. 다만 이게 부담이 되니까 보험으로 하고 싶으시고 보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물으셨는데 이거는

0: 사실은 제가 상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입하신 보험회사에다가 문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결국은 보험회사와 그리고 이 보험 가입자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 계약의 커버 범위가 다 다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보험으로 커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보험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좀 조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라.
0: 네.
1: 예. 알겠습니다.
2: 자,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거실 벽지가 이상하게 축축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마 때문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며칠이 지나도 마르지 않더니 벽지가 울기 시작했고 몰딩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니 물기가 느껴질 정도였고 하루가 다르게 곰팡이가 번지면서 집안에는 퀴퀴한 냄새까지 나기 시작해 가족들이 기침을 하고 창문을 하루 종일 열어놓고 지내야 했어요. 관리실에 신고하니 직원분이 오셔서 확인했습니다. 2층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 물이 스며드는 것 같다더군요. 실제로 2층에서 에어컨을 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 벽에 물자국이 더 선명해지는 걸 함께 확인했습니다. 관리실 직원도 원인을 찾으려면 위층 협조가 필요하다 했지만 위층에서는 우리 집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냐? 에어컨은 정상인데 왜 우리 책임이냐며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벽에 선풍기를 틀어 말려도 보고 제습기도 하루 종일 돌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벽은 계속 젖었고 아이들은 곰팡이 냄새 때문에 거실에서 오래 있질 못합니다. 멀쩡했던 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버리니 속상합니다. 도배를 새로 해도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젖을 것 같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원인이 위층으로 확인되면 위층에서 수리와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데 위층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는 어찌해야 할까요? 누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비용과 벽지, 몰딩 교체, 곰팡이 제거 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 위층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없거나 끝까지 책임을 부인한다면 저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신민영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자, 집에 누수가 생겨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위층에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맞습니다.
1: 이게 누수의 원인을 찾는 게 참 쉽지 않다고 하는데.
2: 쉽지 않다 그래요.
3: 그쵸?
2: 네.
1: 네. 자, 사연 주신 당당이님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0: 이게 답답한 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한테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고 싶다면 내가 그걸 다 입증을 해야 돼요.
2: 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그랬잖아요.
0: 그쵸?
2: 내가 입증해야죠.
0: 근데 누수가 답답한 게. 그럼 내가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집이라면 내가 뜯어서 해보겠지만 보통 원인이 남의 집 범위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아하.
0: 그래서 입증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의 집에 들어가야 되고. 근데 남의 집 입장에서는 이웃집에서 내가 들어와서 뜯어보겠다는 거 이걸 쉽게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1: 그럼요. 그거 안 되지 잘.
0: 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 네.
0: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냐. 첫 번째는 만약에 윗집에서 정 협조를 안 해준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윗집에.
0: 네. 네. 그래서 누수한 거 사진도 다 찍어두시고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도 해봤다.
2: 네, 네.
0: 그래서 이런 의견을 줬다. 그리고 내가 이대로 가면 피해가 액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그 수리비가 얼마 나올 것 같다라고 상대방한테 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수리비 같은 게 나중에 되면 또 아랫집에서 뻥튀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2: 네, 네.
0: 알려놨다라고 이렇게 증빙을 남겨두는 게 좋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좋고 그래도 윗집에서 계속 모른 척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공동주택분쟁위원회라는 데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네.
0: 바로 소송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2: 그렇죠.
0: 네, 금액도 많이 들지만 두 번째는 소송으로 가려면 내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입증 단계부터가 쉽지 않으니까 보통은 이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가면 윗집에 좀 문 좀 열어주시라 한번 좀 보게 해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거치시라고 말씀드리고
1: 예.
0: 만에 하나 그래도 이제 상대방이 뭐 응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가야 되는데
2: 네.
0: 소송을 가게 되면 이제 감정이라는 걸 신청을 합니다.
1: 감정.
0: 네, 전문가 가서 진짜
2: 네네네네
0: 원인이 여기 맞는지 아니면 사실 나는 윗집이라 생각했는데 착각했던 거고 사실은 뭐 외벽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감정을 하는데 만에 하나 윗집에서 감정 법원에서 보낸 감정인이 갔는데도 문을 안 열어준다 이러면 법원에서는 이걸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봐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됐다. 이렇게 간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증까지 됐는데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내용증명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소송 순대로 한번 밟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2: 네. 네. 원활한 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잘 되실 겁니다.
0: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신 변호사님.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지친 날을 안아줘.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곤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9: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8: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9: 혹시 TVX 멤버십?
8: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9: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10: TVX. 저기요, 몇 층이에요?
11: 32층이요.
10: 난 280층이요.
12: 층은 달라도
13: 층은 달라도
12: 고민은 하나 더 난같이
11: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4: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15: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7: 네, 토요일 여성시대 골치 아픈 문제들 옆집 변호사와 해결했으니까요. 이제 3, 4부엔 명곡 감상하시죠.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16: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8: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

0: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신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신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열시 뉴스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현지 시간 18일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한국의 대미 전략 투자 결실과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데도 두 장관이 뜻을 모았습니다. 두 장관은 이어 현재 양국 간 진행 중인 대미 전략 투자 사업 관련 협의도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는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은 국회 보고를 거쳐서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에 미군 병력을 증강 배치할 것이라며 미국이 그린란드 안보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이 덴마크 왕국 및 그린란드와 합의를 체결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가 미국의 그린란드 안보와 그 밖의 모든 필요사항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이 가진 수많은 우려를 완전히 해결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국이 부담할 비용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년간 폴리염화비닐, PVC와 가소제 등의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배모 PKC 영업본부장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4일 김 대표와 장 전 대표 등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LG

0: 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수년간 폴리염화비닐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울산과 제주도 산지 5mm 미만, 경북 남부 동해안은 5mm 안팎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의 앞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온난화 현상이 대기 온도와 수온을 높인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땅 속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이야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온난화로 가뭄이 늘고 강수 패턴이 변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하수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식물이 죽는 등 문제가 따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땅속 환경을 꾸준히 분석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아직은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더 위험한 지하 공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6: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7: 김일중입니다.
6: 야, 주말인데 나는 왜 신나는 일이 없을까? 매일매일이 그날 그날이다. 그날이 그날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권태로운 일상을 다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7: 네, 권태로운 일상을 다시 사랑하는 방법이라 귀가 쏠깃하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6: 쉘리스라는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글인데요. 딱 8가지만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눈치 보지 말고 시원하고 크게 웃기. 순간의 어떤 기쁨은 참지 말고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7: 아, 이렇게죠. 네. 네.
6: 그리고 두 번째, 자연 속에 머물면서 기분 좋은 작아짐을 느껴보기. 그러니까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내 고민이 얼마나 티끌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7: 자, 그러자면 산이나 바다로 가야겠네요.
6: 세 번째, 쉴 자격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그냥 쉬어라.
7: 맞아, 우리가 꼭 뭔가를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야지, 뭘 이뤄냈으니까 쉬어야지.
6: 그건 아니고.
7: 이런 건 아니잖아요.
6: 네네.
7: 네.
6: 네 번째,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식사하기. 나는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허겁지겁 때우지 말자.
7: 야, 이 때우지 말자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6: 그죠?
7: 일단 요 배고픔만 없애기 위해 그냥
6: 막
7: 모든
6: 때우잖아, 아무거나 먹어.
7: 때우지 말자.
6: 네.
7: 온전히 누리자. 다섯 번째는요?
6: 다섯 번째는 생각을 속으로 삼키지 말고 글로 쏟아내자. 이게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되잖아요.
7: 맞아요.
6: 그러니까 종이 위에다 이렇게 풀어놓아라.
7: 네,
6: 그게 좋다.
7: 이렇게 풀어놓으시고 기왕이면 여성시대 사연으로도 쓰시면
6: 네.
7: 소개되고 선물도 받고 예 도파민도 나오고
6: 맞아요.
7: 좋죠.
6: 여섯 번째, 평소보다 좀

0: 조금 일찍 일어나기. 이왕이면 남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 고요한 새벽에 나 자신이랑 먼저 마주하는 거죠.
1: 아, 이건 조금 자신 없는데 그래도 하고 나면 뿌듯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일곱 번째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기.

0: 신뢰를 쌓아가라 하는 조언입니다.
1: 야, 나 자신과 한 약속을 꼭 지켜라. 이게 정말 안 지키기로 정말 쉬운 약속이야.
0: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한 약속인데 왜? 뭐, 에이, 뭐 됐어,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1: 맞아요. 하지만 그 약속을 오히려 꼭 지켜라. 뭐 일상의 권태를 느끼지도 않았었는데 요 여덟 개는 진짜 꼭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진짜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얻는다면 좋아하는 노래 매일 한 곡씩 챙겨 듣기. 이것도 권태를 이기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 않아요?
1: 맞습니다. 네. 주말에는 그런 노래를 여기 명곡극장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추억 있는 노래, 들으면 행복해지는 사연이 있는 곡들 지금부터 신청하시면 상영해 드릴게요. 여성시대 명곡극장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여기는
0: 여성시대예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사랑스러운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3: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2: 여성시대
3: 명곡
2: 극장, 극장.

0: 1348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까요?
1: 손가락 염증으로 병가 내고 치료받다가 다시 출근한 지 일주일 됐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메인들 위치가 다 바뀌어 있고 제 자리에는 제 공백을 메워주던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바뀐 자리에서는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속상해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그래도 일주일 잘 버텼습니다. 반장님, 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바뀐 제 자리에서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은 바다 보러 가는 길이에요. 바닷바람에 속상한 마음 모두 날려버리고 다시 힘내서 돌아오려고요.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신청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0: 파이팅! 그러니까 손가락 염증으로 병가를 얼마나 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돌아오고 보니 자리가 좀 바뀌어 있었나 봐요.
1: 어머, 이건 뭐야?
0: 그래,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의 일은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 뭐 또 다른 사람이 좀 대체를 했고. 네, 하지만 어떡해요. 그래도 부상은 또 완쾌는 하셔야 되니까.
1: 그렇지.
0: 네. 그래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테고 계속해서 또 일은 앞으로 하셔야 되니까요.
1: 속상한 건 털어버리시고요.
0: 맞아요.
1: 그럼 뭐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0: 네.
1: 내가 중요하니까.
0: 네. 1348님, 오늘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자연 앞에 딱 맞닥뜨리면
1: 그렇지, 바다 보시면서
0: 오히려 좀 놓이실 거예요.
1: 네. 네,
0: 바다도 보고 뭐 산도 보고 그러면 속상한 마음 쫙 날아가지 않을까요? 신청하신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석순의

0: 아, 응원곡으로 딱입니다. 파이팅 네. 해야지 듣고 오셨고요. 명곡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번 사연은 여성시대 홈페이지 명곡극장 게시판으로 주셨어요. 오승준님의 추억 속 명곡인데 보면서 저도 그 운동장에 같이 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오.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자취를 하던 97년 가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향집에 다녀오곤 했는데 그날도 집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빨랫감과 반찬거리를 들고 자취방을 향해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어디선가 통기타 반주에 노래소리가 들리더군요. 노래소리가 스탠드에 메아리처럼 운동장을 꽉 채워서 듣기 좋았습니다. 그동안의 힘듦과 피곤함이 싹 사라질 만큼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스탠드 한편에 앉아 노래를 들었고 노래가 끝날 때쯤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 말고도 몇 명이 멈춰서 노래를 감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아니라 누군가 기타를 치며 부른 라이브였다는 걸 알게 됐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찾게 됐고 Four Non-Blondes의 What's Up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의 힘듦과 피곤함이 풀리듯 오늘도 노래 듣고 오늘의 힘듦과 피곤함을 풀

0: 하고 싶습니다.
1: 야, 진짜 말씀대로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이 대학 캠퍼스에 해가 뉘어뉘어 질 때쯤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기타 선율 이거 누가 노래를 틀어놨나 했는데 라이브로 기타줄을 튕기면서 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0: 네.
1: 이거 정말 멋졌을 것 같아요. 왠지 노을도 이렇게 붉게 좀 지고 있을 것 같고.
0: 네, 요새 또 하늘에 노을이 특히 좋아요. 요새
1: 하늘이 이뻐서
0: 이뻐요 요새. 네,
1: 맞습니다. 자, 그 운동장 스탠드를 관객석으로 만들었던 노래 다시 한번 들려드리죠. 본원 블런스의 What's Up.

0: 네, 4인조 혼성그룹 폰온블론즈의 What's Up에 이어서 여성시대 명곡극장 이제 3부의 마지막 곡은 윤구경님이 주셨네요. 오늘도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강산의 가수님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듣고 싶어요. 저 같은 분들 모두 힘내세요. 아자아자!
1: 네, 주말에도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 은근 많으셔요.
0: 네.
1: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말이 더 바쁘시니까.
0: 맞습니다. 네. 아, 이 곡 그렇다면 응원곡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4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해양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0

0: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지금 고속도로에 사고나 고장차 때문에 갑자기 밀리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바란 부근 1차로 승용차 사고 발생해 뒤로 2km 갑자기 꽉 막힌 상태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논산 쪽으로 2인 휴게소 또 탄천 휴게소 부근 모두 승용차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 전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정체는 꾸준히 계속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입장부터 천안호두 휴게소, 중부고속도로는 오창부터 남이분기점 구간 속도 안 나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으로 여주부터 감곡, 문경2터널부터 진남터널 구간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 첫 곡은요.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을 울린 노래가 신청곡으로 들어왔네요. 6768님의 신청곡인데 누님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2021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코로나를 뚫고 호주로 혼자 공부하러 간 딸아이가 졸업과 동시에 간호사로 취업도 했답니다. 저와 딸아이는 전쟁 같은 사춘기를 보내며 웃고 울고 싸우고를 반복하며 참 힘들었었는데 낯선 외국에서 알바 세 곳을 마다하지 않고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 기특하게 사회인이 되었답니다. 딸아, 서툰 엄마 아래서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하시면서 엄마가 딸에게를 신청해 오셨어요.
0: 아, 우리 누님의 곡을
1: 네.
0: 신청해 주셨군요. 정말 사연이랑 찰떡인 노래를 네, 신청해 주셨네요.
1: 네.
0: 자, 그리고 이어서 7673님의 명곡도 들려드리죠. 이댁은 아드님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시대요. 아들이 오늘 새 차를 샀다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네요. 꿈을 찾아 타국에서 애쓰는 아들이 용산에서 카추사로 근무할 때 어버이날 선물로 노래방에서 직접 불러서 녹음해준 노래 김진호의 가족사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아우 두 분 다 얼마나 우리 아들 딸이 그립고 보고 싶으실까요? 그 마음 담아서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희은 누님의 엄마가 딸에게 그리고 김진우의 가족 사진. 난...

0: 네. 여성시대 명곡 극장 이어지는 명곡은 또 0239님이 주셨어요. 어떤 노래를 듣는 순간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저를 20년 전 그날로 돌아가게 합니다. 들으면 마음이 조금 쓸쓸해지기도 합니다만 누군가 옆에서 말없이 앉아있어 주는 것 같은 그런 위로가 되는 곡 G.O.D의 보통날 신청합니다.
1: 아, 노래가 옆에서 가만히 앉아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다. 2004년에 나온 곡이에요. G.O.D의 보통날.
0: 네.
1: 근데 벌써 20년 넘게 옆에서 친구가 되어준 곡입니다. 저희도 함께 들어볼게요.

뭔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0: 네, 명곡 극장. 아, 이렇게 음악에 취하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사연입니다. 8819님이 주셨네요.
1: 전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요즘 일교차가 너무 커서 제 기분도 오락가락합니다. 아침나절엔 분명히 센티멘탈한 가을이었는데 오후 2, 3시 되면 갑자기 성질이 막 여름처럼 급해지고 저녁이면 갑자기 겨울 느낌으로 움츠러드네요. 그래도 가을엔 가을 노래를 들어야죠. 보이존의 No Matter What 들려주세요.
0: 말씀 듣다 보니 진짜 요즘 하루 안에 사계절이 다 있네요.
1: 그렇죠?
0: 네네. 네. 진짜 일교차가 그만큼 커요. 네. 자, 신청하신 가을가을한 노래 보이존의 No Matter What, 이 곡은 저희 광고 후에 끝곡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예요.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천재력은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7: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2: 1544-7575.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 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 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5: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7: 자, 여성시대 명곡극장 오늘의 끝곡은요, 보이존의 No Matter What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8: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7: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배우 안소니 홉킨스가 오래전에 촬영 현장을 회상합니다. 어떤 감독이 배우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조금이라도 소리를 더 높이면 전 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유도 볼까요? 그냥 영화 찍는 거잖아요. 별것도 아니라고요. 평생을 영화에 바친 사람에게 영화가 별것 아닐 리는 없죠. 다만 그보다도 소중한 게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성과에 쫓기다 보면 우선순위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언제든 사람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2026

0: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남자 하키 경기장에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잘못 연주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전날 오후 9시쯤 조직위 참가국 담당 국장 등 2명이 대한민국 선수단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국가 연주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열린 우리 대표팀과 방글라데시의 남자 하키 조별리그 A조 경기 시작 전 애국가가 아닌 북한 국가가 나오는 사고가 벌어졌고 우리 선수단은 조직위에 경위 해명을 요구한 뒤 선수단장 명의의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이 고위급 회의체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간 18일 한미는 통합국방협의체 공동성명에서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평가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진척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 참석자들이 조선 및 항공 정비, 수리 개조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방산 현장을 함께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현지 시간 18일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한국의 대미 전략 투자 결실과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에 충실한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데도 두 장관이 뜻을 모았습니다. 두 장관은 이어 현재 양국 간 진행 중인 대미 전략 투자 사업 관련 협의도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는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은 국회 보고를 거쳐서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숙박시설이 예약을 받은 뒤에 객실 부족을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오버부킹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오버부킹 관련 상담 건수는 342건으로 2021년 139건과 비교하면 2.5배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또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피해 구제 신청 역시 2021년 5건, 2023년 30건, 2024년 35건, 2025년 5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42건이 접수돼 전년도 수준을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에 미군 병력을 증강 배치할 것이라며 미국이 그린란드 안보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울산과 제주도 산지 5mm 미만, 경북 남부 동해안은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2m, 서해 앞바다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7: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8: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6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입니다. 자,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에 7번째 기자회견인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궁금증은 다 해소가 되셨는지요? 자, 평소와 다른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100분간 이어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감상과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못다한 이야기들을 여쭙고자 정치인사 1부에 특별히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을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늘 청취자였는데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광고 듣고 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9: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0: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와서요. 김승원 후보자가 조금 전 11시에 기자회견에서 법무장관 후보직 내려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했다. 사퇴 결심을 했다. 이렇게 밝혔네요.
1: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가 하면 할수록 어렵다. 또 인사의 기준이나 판단의 근거도 다 다르고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안과 지적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국민 눈높이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침에 김승원 후보자가 11시에 아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신 듯합니다. 정리된 또 말씀은 또 제가 공지도 내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네, 잠시 후에 뭐 방송 끝나고 아마 정리된 입장은 청와대 입장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청와대 네네. 공식 입장이 나가기 전에 정치인사를 통해서 지금 네. 제일 먼저 입장을 네.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네네. 사실은 이게 가장 뜨거운 현안이기도 했고 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굉장히 주목됐던 이슈였거든요. 결국에는 당사자가 이제 후보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소통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어디까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그것도 좀 확인은 해봐야 돼서 지금 이제 완전 대변인 모드로 그건 좀 정리되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네네.
0: 조심스러우시군요.
1: 네네네.
0: 알겠습니다. 어제 네.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된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사실은 이번 기자회견이 거의 대통령에게는 결단에 가까운 그런 결심이 전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분을 늦춰가면서까지도 끝까지 고심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대목이 어딜까요?
1: 그 앞에 모두 발언 이제 여는 말씀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연설비서관님이 초고를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뭐 논의를 하기도 하지만 조금 제가 뒷배경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는 참모분들과도 여러 번 같이 회의가 있었고요. 그 참모진들 사이에서의 회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중요한 기자회견들, 그러니까 국민께서 듣고 싶어하는 질문들이 많은 기자회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첫 번째로는 길지 않은 대답으로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되도록 남기지 않고 많은 질문을 하고 대통령께서는 비교적 선명하고 명확하게 짧은 대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시고 참모진들도 그런 생각에 같이 동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께서 지금 1년이 넘고 한편으로 여러 그 흐름이 좀 다양화된 상황에서 당신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직접 당신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대선 때 선거 캠프에서부터 곁에서 좀 대변인을 해오고 예.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연설일 때는 결국 당신이 직접 들여다보고 많이 고치시거든요. 그래서 전날 저녁 식사도 안 하시고 거의 내내 고치셨는데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고치셨고 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의견도 주시고 이랬지 예, 예.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참고하시고 생각도 정리하시고 하면서 막판에 제가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예. 사실은 영빈관에서 네, 그때 다시 한번 좀 미뤄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0: 그때 30분 연기에 대한 맞습니다. 입장을 받으셨고 네. 그래서 마지막 그 30분에 대한 시간을 벌어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못 들으셨어요?
1: 전반적인 그 다시 고쳐보고 다시 보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님 일하는 방식을 좀 알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뭐 넣을까 뺄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여러 번 읽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혹시나 내 뜻과 다르지 않을까 스스로 고민하시고 또 한번 질문도 하시고 이런 과정에 여러 번 좀 퇴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0: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여러 국민들의 궁금증들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 기자회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 평가는 어떤지가 궁금해요. 내부적으로.
1: 일단 저는 국민들께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많은 변화의 노력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0: 외형적이라는 건 어떤

0: 어떤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1: 사실상 언제나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게 미덕이기도 했지만 보통 2시간, 3시간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많은 답을 드린다. 그런데 어제는 저희가 예상한 시간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질문의 숫자가 적었냐라고 따지면 질문은 나와야 될 질문은 다 나왔다라고 언론께서 평가 그리고 국민적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렵고 난감한 질문까지 다 소화를 했으나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명확한 답을 줬다라는 이 방증이 네. 그 형식적으로 그 시간을 거의 넘기지 않고 딱 10분 넘겼고 9분 예. 넘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한편으로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뭐 농담도 자주 하시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혼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 기자회견 도중에 네, 그런 부분들 싹 걷어내고 정말 좀 담백하게 그 하지만 명확한 답을 드린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큰 변화. 이고 또 그 부분 역시도 대통령에게 원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부분 국민들이 네네. 그 또 국민들의 그 호소를 또 반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0: 혹시 끝나고 어쨌든 아 이거는 조금 아쉬웠다. 뭐 이거 내부적인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대변인님 개인적으로 보신 의견이라든지 그런 건 혹시 없으셨어요?
1: 뭐 제 개인적으로는 늘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지목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언론인이시기도 하지만 좀 더 많은 그 언론인들에게 다양하게 또 질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뒤늦게 고백을 하자면 꼭 나와야 될 질문들이 나오는 문제에 좀 제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아쉬움은 제 몫이죠. 뭐.
0: 꼭 나와야 되는 질문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지지층에 대해서 거듭 한 뿌리자 동지다 이거 통합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진영 내 갈등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신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개혁 과정의 그 일시적인 좀 진통이라고 보는지 혹은 국정 동력을 정말 뒤흔들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위기인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보. 보시는지요?
1: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질문을 나눴던 뭐 외교 분야, 정치 분야, 정책 분야, 경제 분야 전부 다 한 10개 정도 질문을 소화하고 댓글까지 해서 한 12개 됐는데요. 살펴보면 사실상 이게 그 제 조금 변명을 해보자면 제 입장에서 청와대에서 생활한다는 건 여름이 되면 겨울 폭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0: 네.
1: 겨울에 폭설이 내릴 때면 다음 해에 장마나 가뭄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들이 있긴 합니다만 자잘하게 매일매일 챙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는 혹은 큰 결핍이 생기는 분야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미국의 유가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하고 물가도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우리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처음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유가가 굉장히 제가 많이 오르고 나서 정부가 이렇게 딱 잡은 느낌보다는 미리 마련을 해서 안정적인 유가를 제공하다 보니 어쩌면 오히려 체감이 덜 된 건 아닐까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번 마트나 혹은 시장 좀 가보셔서 물가를 보시면 물가에 대해서 또 얼마나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 모습도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지지층이 가지고 있는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챙기고 있다라는 거죠. 챙기고 있고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들여다보는 요새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이 당황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약간 식구들끼리 아이 당연히 뭐 아버지는 가족으로 해서 일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학교생활 열심히 하겠지라고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제는 분명히 아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맞다라고 한번 짚어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0: 그러니까 대변인님이 국민 댓글을 전하면서 선정적인 혐오의 말 못하게 막아달라 이 부분 한 번 더 이제 짚으셨단 말이에요. 대통령께 이것도 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아, 이게 정확하게 대통령 워딩으로 이 부분만은 짚고 가야

0: 해야 된다. 요렇게 느껴졌거든요. 평소에 이제 대통령과 사석에서 얘기하면서 이 진영 내 어떤 문제에 대한 평소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 요즘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사적으로 어떻게 공유됐는지도 궁금합니다.
1: 그 매우 안타까워하시죠. 그 처음에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느꼈기에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커질 거다라고는 예측을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 아파하고 신경 쓰시고 어제 저도 그 말을 듣는 참모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다 그냥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아쉬움이나 혹은 좀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 표현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지층의 이반 내지는 분열 혹은 약간 느슨해지는 부분들은 그 막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게 여러 부분의 상처를 보다듬고 그리고 혹여나 서운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 말 할 수 있다. 대통령 늘 말씀하십니다. 네.
0: 그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우리는 모두 친문, 친노, 친김대중이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꼭 모두 발언에 넣었어야 되나. 이 마치 우리는의 상당 부분의 국민들은 소외된 느낌이었다. 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많은 질문에 대해서 되도록 많은 답을 하는 자리였다 말씀을 드린 게 모두 발언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주식 얘기도 하셨고요. 특정한 상품 얘기가 좀 하시고
0: 예.
1: 주택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외교 관련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어제는 좀 한번 솔직하고 담백하게 답을 하시겠다라는 자리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있고 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네, 그건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호명된 어떤 지지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다른 분들도 또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신의 입장에 대한 답도 있지만 다른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도 해드려야 되는 게 대통령. 그게 사실은 모두의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0: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선을 그었고 또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는 결국 국민 핑계 대면서 말을 바꿀 거다. 욕을 덜 먹고 공소취소하려는 꼼수다. 지금 이런 불신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대통령의 확고한 뜻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 저는 이제 여기서는 좀 대통령 입장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 한 번도 당신 입으로 뭐 연임이나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연임할 생각이 있다더라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 놓는데 어제 대통령 말씀이 딱 정답이거든요. 일단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왜 자꾸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에 흘러가지라는 부분 저도 사실 좀 공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셨죠. 그런 의사도 의지도 계획도 전혀 없다. 제 바람은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이제 바람이고요.
0: 예.
1: 두 번째는 이제 그 조작 기소 관련된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런데 일단은 뭐 여러 국회의원, 개개인 의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도 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재판받겠다. 이 얘기를 하시면 명확하다. 뭐 이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1: 근데 이게 공소취소라고 해서 강조를 하느냐 아니면 조작기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도 저는 매우 좀 일종의 선택적인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작기소 관련돼서 한편으로 조작기소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기소의 주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소 주체들이.
0: 네.
1: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좀 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대통령 말씀처럼 이거는 특정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작 기소에 의해서 뭐 언론사, 공무원, 정치인 그리고 일반인들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0: 피해를 얻었던 사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상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좀 분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이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제 야권이 계속 주장을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제 대통령의 언급으로 일단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논란이 어떻게든 조금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하십니까?
0: 그 조작 기소 특검에 관해서 이 일은 해야 될 일. 그러나 혹시 대통령 본인과 관련해서 당사자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다면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처신을 해줘야 된다라고 어제 분명하게 그 부분은 국회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네네네. 그건 정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네. 네. 그 부동산도 사실 초미의 관심인데 어제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는 강조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이제 뭐 전체적인 그림의 공급을 어떻게 가겠다 여기에는 방점이 찍혀 있는데 정작 이제 눈앞에 있는 전월세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혹은 어떤 대책이나 기조 변화나 이런 얘기들이 없어서 그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이제 또 이 전월세에 대해서 공급을 좀 더 늘리겠다 그리고 전월세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매우 또 구체적인 영역이고 이 구체적 영역 안에서 들어가 보면 더 여러 가지 첨예한 이해관계도 있고 구체적인 또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경우를 잘 보면 사실 주식이 빠르게 올랐을 때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굳이 뭐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은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해법이 공급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공급책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좀 더 구체화되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나가야 될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지지율 하락과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것이 직결돼 있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분석을 하셔서 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뭐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0: 맞습니다.
1: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0: 좀 더 구체적 답을 좀 더 준비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병 때문이다. 파병 말이 나와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 기소 특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부동산이 전부다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다 저희가 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부동산 정책의 기본 기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 기조 변화나 이런 것은 없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0: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섬세하게 알지 못해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가격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이 개념에 대한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일종의 그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우리 국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정적인 미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시간이 저는 정말 구체적으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0: 네.
1: 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장을 언제 어떻게 정리할 예정이세요?
0: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까지 저도 알고 있고요. 뭐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 근데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들을 흘리지 않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 끝으로 정말 짧게 네. 한 10초 정도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0: 네, 매우 이제 고심하고 물리적으로도 아주 힘들게 어제 그 10분 가까운 모두 말씀 준비하시는 대통령 곁에서 이제 일하는 참모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으로 많은 궁금증이 있고 그리고 또 대답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더 답을 마련해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아, 오늘은 정말 시간이 짧아서 아쉽네요.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0: 네.
1: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0: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연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다시 늦여름으로 돌아간 듯 날씨가 좀 더워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6도, 충남 보령 28도 안팎인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 29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이렇게 늦더위가 이어지다가 추석을 기점으로 다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성묘 나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인파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특히 망향휴게소부터 천안호두휴게소 구간 21km 정체가 몰려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상주터널 부근 모두 승용차 사고 여파로 갑자기 속도가 안 납니다. 박소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7: 네, 이정민의 정치인사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강의정 대변인이 일정이 있어서 2부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멤버들 인사하고 시작하죠. 인사해 주세요.
8: 네, 안녕하세요. 윤성입니다.
9: 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10: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11: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7: 네, 어서 오시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저희 처음이시죠?
9: 네네, 여기는 처음이에요.
7: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9: 네네, 고맙습니다.
7: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속보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1시에요. 김승원 후보자가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12: 저는 예상을 좀 했어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18일 아니면 21일 둘 중에 기자회견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21일이 아니라 18일 날 하신 걸 보니까 저는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결단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21일 날 하면 여론조사를 좀 충분히 보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는데 18일 날 하겠다는 것은 결단을 내렸다는 그런 시그널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추석이잖아요. 네. 그러면 화수목에 여론조사는 실시하는데 발표는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기대했던 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대통령이 물러섰을 때 국민들이 신뢰를 주실 거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는 어려운 결단 내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7: 김승원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결심을 굳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 날짜를 잡은 것부터가 메시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13: 어쨌든 어제 대통령이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약간 관측하는 그 분위기가 바뀌긴 했죠. 저는 그래도 당연히 강행한다고 그냥 생각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나서 진짜 고민을 하시는가 보다. 그렇다면 강행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조금 들긴 했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빨리 김성훈 후보자가 사퇴할 줄은 예상

0: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역시 예. 강성필 그 대변인이 그 정보력이 대단하다.
2: 그리고 이제 촉이 거의 도사급이세요.
1: 근데 저는 왜 이걸 예상을 못했냐면 예. 16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17일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금방 채택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논평이 쭉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대통령 기자회견이었지만 논평이 나왔는데 이 논평 관련해 가지고 먼저 김민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인사청문회 전이기는 했지만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보면 볼수록 황당했는데 김민석 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됐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 화두가 딱 두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문과, 두 번째는 눈물. 이런 그 인사청문회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새로운 팩트가 없어서 다행이었다 그러면서 아 그 후보자가 흔들림이 없고 차분하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다. 차분하고 단단한 모습을 보이는데 눈물을 갖다 흘립니까? 그러면서 문과 운운합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와대에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병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의혹만 더 점점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당연히 임명 강행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하나의 그 시나리오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더 문제가 될 거고 시나리오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권 내부에서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그냥 사퇴한 게 그게 김승원 후보자한테도 잘 된 거고 대통령한테도 잘 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2: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는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 아무래도 이제 김성원 후보자가 낙마한 경우에는 기존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때도 그렇고 강하게 선명성을 드러내왔던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왜 또 밀려가지고 이렇게 낙마하느냐 밀어붙여야지 자칫하면 또 뭐 검찰개혁의 의지가 또 부족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대통령의 딜레마가 거기 있었어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은 높지만 이 상황에서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 또 강성 지지층에서는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할 것이다. 그 중간 영역 어딘가에서 많이 고뇌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후보자가 이렇게 각오를 밝혀줘야 뭐 대통령에 대한 또 한편으로는 비난 이런 것들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제 방송 각종 방송대도 이렇게 보니까 예. 이 공소취소 문제와 연결돼 있잖아요. 김성원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공소취소와 연결해서 많은 분들이 평론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인식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공소취소에 대한 여러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하셨으나 김성원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건 특검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소취소를 도모하려는 거 아니냐. 그 목소리를 많이 냈었어요. 야권을 중심으로. 근데 야권에서만 그 얘기 그런 취지의 시각을 갖고 있으면은 대통령께서 밀어붙이거나 혹은 여당에서 더 강하게 드라이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부 진영 안에서도 자꾸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많다 보니까 네. 많다기보다는 이제 뭐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고뇌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저도 다른 분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기로는 다른 대안이 어렵거나 이걸 판단하기 이전에 여론이 너무 좋지 않으니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듣는다고 해놓고 이걸 밀어붙이면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신 게 아닌가. 지금 자진 사퇴 형식을 갖고 있지만 네. 대통령의 결단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그 한동훈 의원의 불법 유출 사태 밝히겠다. 이거는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4: 저는 이제 그 사법의 영역에서 절차대로 저는 처리하면 되지 민주당이 뭐 과도하게 나서서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공격하게 되면 저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키워줬던 것 같은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지만 무소속 한 명이잖아요. 그것을 정당이 나서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저 같은 평론가들이 때리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자체도 뭐 굳이 뭐 이제 절차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법 전문가고 검사도 오래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나름의 저는 장치를 마련

0: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아, 예.
0: 일단 민주당이 과도하게 뛰어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1: 네, 평론가로서 지금 살짝 때리신 거예요? 네. 아,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고 조금 전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출연을 해서 그 뒷이야기까지 조금 이어갔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총평을 좀 짧게 한마디씩 듣고 이어갈까요?
2: 일곱 번째 기자회견은 지난번 여섯 번의 기자회견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전혀 다른 각오로 하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지지율 추락을 어떻게든 막아봐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진솔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기자회견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동떨어진 그런 해명이었다.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의 해명 이것은 그렇게 써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또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서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정책인 사안 중에 공소 취소에 대한 열망을 그 욕망을 아직도 못 버리고 계신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합니다.
1: 강 대변인.
0: 윤석 대변인 어제 방송 보니까 평가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2: 아, 앞에 평가했잖아요. 진솔하게 하려고 하셨던
1: 거니까. 아, 지금 비중이 좀 바뀌었나요?
0: 네. 아니 하루씩 좀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소 취소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1심 선고 전까지 공소 취소 안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뭘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연임 문제 나왔을 때도 계속 말했지만 아니, 이 사람들은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서 쓰라고 할 겁니다. 각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른 얘기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입장 밝히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원하고 걱정하니까 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뭐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평가할 부분은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고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톤의 매너가 사실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나 또 오늘 아침 사설도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또 송구스러운 모습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야당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 무슨 답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0: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연임이라든지 공소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 네. 이걸 확실히 얘기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사실 이게 저는 키워드였다고 봐요.
3: 제가 봤을 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연임 공소 취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야기하려면요.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 빙빙빙 돌리지 않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소 취소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식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과 평가가 들어가게끔 한 것 자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뭐 정치나 뭐 이런 그 분들은 연임 공소 취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지만
1: 네.
3: 일반 그 서민들은요. 일반 우리 국민들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전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그 기자가 물어봤는데 전세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냐 이러면서 답을 안 하셨어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에 있는 제도가 전세입니다. 그 전세가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전세 진짜 없어요. 그 매물이 없어요. 물량이 없어요. 그런데 월세는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많은 서민들이 지금 이 전세 집을 못 구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라질 것이다, 사라져야 한다, 말이 뉘앙스가 다르다 이런 한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은요. 황당하고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ETF요. 이 그 레버리지 ETF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군가 결정했겠죠. 누가 결정했습니까? 제가 결정했습니까? 뭐 김용범이 결정했습니까? 그러면 김용범 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게 이러한 그 메시지, 이러한 그 장점이 있고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그 뭐 그 사람이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5월 27일에 그 레버리지가 처음 상장됐는데 제가 보니까 5월 25일, 그 5월 25일, 5월 26일 연 이틀 동안이나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되게 위험한 거다. 돈 없고 이해가 안 된 사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경고할 정도로 금융당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레버리지 ETF가 들어갔는데 지금의

0: 와가지고 대통령이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다, 누군가 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레버리지 ETF를 통해 가지고 7월 한 달 동안에 주가가 거의 9,300에서 5,50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4,00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누구 돈이 털렸습니까? 30대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요.
1: 그러니까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했다.
0: 그 다음에 이걸 마치 다른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어저께 이렇게 될 거, 어저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대통령이 했으면 그럼 훨씬 더 모양이 좋지 않았을까? 전 그 생각하거든요.
1: 아, 어제 기자회견에서 아예 그냥 입장 표명이 곧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오히려 했었으면.
0: 그랬으면은 저희 지지율이 최소한 1% 이상이라도 몇 그래요? 프로라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1: 오, 정 변호사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파이팅 넘치시는데요?
2: 총평이 아니라 전체를 다 아우르시네.
1: 그러니까요. 네.
2: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정말 외롭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연대하고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졌어요. 뭐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집권 2년 차에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당히 개탄스럽고 뭐 그런 상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 중에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이제 그 흔들림이 있었던 건 예.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 이거 여러 번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 말을 해석할 때 국민들한테 권한이 있다. 이 측면만 강조되는 면이 있어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 그러면 국민이 다 정치 관여하는 거고 권한이 있고 국민 말대로 따라야 된다. 이 관점만 강조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치하는 것에는 책임이 붙어요. 그러면 국민이 정치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책임도 부여된다. 그걸 새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책임이라는 게 사후적 책임도 있지만 뭐 성과가 안 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물러난다. 이게 정치적 책임인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균형 있게 정보를 습득하고 공부할 책임도 국민들한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의식과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야 이거 개혁으로 달려갔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뭐 내부 진영의 어떤 문제점도 내가 문제일 수 있겠다. 그렇게 자성을 하시는 목소리를 낼 때 아, 저것만으로 부족해 하기보다는 네. 적어도 민주주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부족하지 않았나. 나도 더 공부해야 되지 않았나. 예. 나도 더 설득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연대의식은 전 좀 강해졌었습니다.
1: 예. 원래도 연대의식이 강하셔가지고 가장 열심히 돕고 계신 분이 더 강하셨나요?
2: 제가 많이 부족한데. 예.
1: 아 그런가요? 아까 그 정 변호사님께서 그 뭐 공소취소, 연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또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약간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메시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그리고 특검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 국회 요청한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제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많은 뭐 그런 대답이라고 보십니까?
0: 일단은 연임은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네. 어떻게 연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뭐 6월 달이나 이때처럼 60%가 넘어가고 그러면은 연임 시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김민석 대표가 그 당시에 총리였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일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임기 5년도 짧다 그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에 명확하게 지금 대통령은 헌법 그 임기가 늘어난 걸로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규정에 딱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국회의장도 이야기하고 그 전에 법제처장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 그래서 이제 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되니까 내가 굳이 이때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할게라고 이제 말한 걸
0: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예. 7월 달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 말씀을 딱 하셨을 때 그 직후에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나 연임할 생각이 없다 그랬으면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3: 근데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연임 이런 문제는 뭐 이제 각서를 쓰면 또 다른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국민들이 공감하지도 않아요.
1: 공증도 받아요.
3: 제가 그냥. 말했잖아요. 아니 지지율이 뭐 떨어져가지고 대드덕이 됐다면서 연임은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묻는다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인 거고.
0: 아니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예컨대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아유 그 오빠 나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아, 그거 그 이야기를 내가 못하라 할 필요가 있냐? 아, 그거 뭐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 네.

0: 네. 그러면은 이정민 앵커는 남편이 만약에 그런 입장을 딱 취하고 있으면
1: 저희 남편 늘 그런 입장이에요.
0: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 건가 아닌가 여기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아니, 의심 안 하는데 그걸 또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얘기를 할게. 저는 연임 안 합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라고 딱 말 안 해서 여지를 남겨뒀다고 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
1: 그러니까 연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2: 연임할
1: 말했다.
2: 생각이 없는 거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나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건데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전하고 뭐 다를 바가 없다라든지 상황 변화 없다. 연임할 생각, 연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상존한다. 이렇게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예요, 저는.
3: 그렇죠. 그래서 저도 윤석열 의원의 논평이 인상 깊었는데 네. 제도적 확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1: 제도적 확약. 필요하다.
3: 이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도적 확약이 뭘까?
2: 공증?
1: 각서가 뭐냐, 진짜.
3: 공증?
1: 제도가 각서 공증인가?
3: 공증?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한 거예요.
4: 나중에 각서 종이 가지고도 뭐라 할 거야. 네.
3: 아니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현행 헌법상 국회 재적 인원수의 3분의 2 동의가 네. 필요하잖아요. 개헌을 하려면. 그럼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개헌은 불가능해요. 제도적 확약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집안 살림만 잘하면 돼요.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만 배신자 안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제도적 확약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좀 제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리고요. 그러면 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이건 네. 진영 갈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여러 표현으로 의견을 전했다고 보이는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제 이게 좀 궁금한 거잖아요. 이제 윤건영 의원은 진심이 전달됐다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민희 최고는 대통령께 감사하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에 좀 공감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전달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4: 그러니까 저같이 비교적 당 내에서 뭐 김민석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많이 밝혔던 저부터도 어제부터 이제 우리 그만 좀 싸웁시다. 네. 다음 총선에서 이러다 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바뀌는 분위기가 있고 최소한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이제 싸우는 모습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이요. 대국민 기자회견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민주당 내부를 향한 발언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정청래, 김어준 뭐 이런 분들에게 향한 어떤 투명한 본인의 마음,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오해하지 말아줘 이렇게까지 들려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제 입장에서는.
1: 아까 그래서 강일정 대변인 질문을 했을 땐 네. 이제 그런 답변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통합, 민생, 뭐 개헌, 인사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진영 내부의 갈등도 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 한 가지에 대한 대답의 부분이다. 뭐 저는 이런 취지로 읽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어제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래서 오늘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를 했고 결국 그래서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3: 뭐 이제 내려갈 것을 방지하는 효과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한 사람이 많았어요 원래는. 반등까지는 어렵고 내려가는 것까지는 그 많은 거 뭐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사퇴 안 하고 임명할 것 같으면 기자회견 한 거 그냥 뭐 말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평가하는 분들이 꽤 있었죠. 예. 근데 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생각보다는 반등 여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키는 이제 그러면 키는 이제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원장이나 예. 이런 분들이 코멘트하는거나 이런 것들이 좀 받게 돼요. 추미애 지사나. 뭐냐면 우리한테 와서 사과해 미안하다 해 이걸 자꾸 요구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이 했던 말 코멘트 방송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자들이 좀 선을 좀 많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 게시판 보면 대통령 탄핵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비토가 커요. 그럼 거기 다독일 노력을 하면 자신들한테도 좋아요. 다음 정권 가져오려면 이 정권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될 예. 거라고 저는 믿고요.
1: 예.
3: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계속 광해에 부딪힌다? 상당한 정치적 손해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1: 뭐 어떻게 될까요?

0: 글쎄요.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계속 그 자리를 그 고집했다. 그러면 지지율 폭락했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예.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 없고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되냐면 예. 참여연대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참여연대가 명확하게 김승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승원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검찰의 표적 수사 당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참여연대에서도 김승원의 그 식약처 청탁은 그 부정청탁에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강 교수가 임상시험 신속처리 청탁을 김승원 후보자를 통해 가지고 하고 그걸 식약처장이 받아주고 그래 가지고 강 교수가 엄청나게
1: 광고를 넘어가야 갔다. 돼서 5초.
0: 네네. 그런데 어쨌든 반등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광고 가시죠. 3, 2, 1,
2: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난 선택
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네, 육해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강수영, 정혁진, 윤희석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0: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0: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MBC 정은희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정부의 성공이 우선인 만큼 더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이 고위급 회의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한미는 통합국방협의체 공동성명에서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평가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진척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 참석자들이 조선 및 항공 정비, 수리 개조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방산 현장을 함께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계엄을 앞두고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93회 전 육군 2기갑 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은 수사권이 없음에도 계엄 선포 6시간 전 민간인 신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호출로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모여 제2수사단 임무를 전달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2수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구상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부정선거 의혹 전담 수사 조직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남자 하키 경기장에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잘못 연주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전날 오후 9시쯤 조직위 참가국 담당 국장 등 두 명이 대한민국 선수단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국가 연주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열린 우리 대표팀과 방글라데시의 남자 하키 조별리그 A조 경기 시작 전 애국가가 아닌 북한 국가가 나오는 사고가 벌어졌고 우리 선수단은 조직위에 경위 해명을 요구한 뒤 선수단장 명의의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방향 포곡 1터널 부근에서 3.5톤 화물차와 SUV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SUV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0: 울산과 제주도 산지 5mm 미만, 경북 남부 동해안은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2m, 서해 앞바다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3: 예, 손석희 12시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의 확장판, 매주 세 분의 선곡위원과 함께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각자가 고른 내 인생의 영화 OST를 들어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박정영, 김학선, 김윤하 선곡위원 세 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예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제 영화 음악 두 번째인데.
5: 네. 네.
6: 반응이 좋아서 두 번째 편성된 거죠? 지난주에.
5: 저런 거 되게 신경 써요.
3: 뭐 저 게시판 안 보십니까?
6: 아, 보긴 봅니다.
3: 예. 뭐 굉장히 넘쳐났습니다.
5: 예. 다들 역시 좋아하시더라고요.
3: 예, 예.
5: 네.
3: 그래서 뭐 그 선택의 여지 없이 네. 이렇게 네. 영화 음악으로 하는데 글쎄 벌써부터 다음 주가 좀 또 걱정이 되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할지 생각도 아직 안 하셨죠?
5: 아직은
7: 저는 이렇게 막 후보들 이렇게 적어놓긴 하거든요.
3: 예.
7: 그때 되면 한번 슬쩍 꺼내볼까 생각하고
3: 아, 그렇습니까?
7: 있습니다.
3: 예, 예.
6: 그거를 손디제이님한테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론화에서 같이 얘기하시죠.
5: 우리 있을 때도 네. 얘기 좀 네. 해요.
7: 그러니까 그때 꺼내놓겠다고. 아, 그때 예. 예.
6: 두 분이서 얘기하시고.
3: 아니, 저도 몰라요.
7: 네, 모릅니다. 예. 그냥 제 메모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한두 개 예. 이렇게 던지겠다.
5: 약간 우리 박 의원님 되게 두 분이 내통하는 걸 걱정하시는 듯한
6: 아이,
5: 발언.
6: 괜찮습니다.
5: 예. 뭐가 괜찮다는 거죠? 뭐
6: 박선 씨가 행복하면 다 좋아요.
3: 아 그렇습니까?
5: 네. 네. 네.
3: 알겠습니다. 아. 이제 그 저의 예, 플레이리스트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 네, 네.
3: 첫 타자는 저니까.
5: 네.
3: 예, 예. 역시 이제 두 곡을 이제 골라왔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1971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는 입시가 있어서 고등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다. 입시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쌓여 있었던 거죠. 시험 준비를 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모두들 가끔씩 그 일탈을 하긴 했어요.
5: 네.
3: 저의 일탈은 바로 영화 구경이었습니다.
5: 아~ 네.
3: 그때 이제 친구들 몇몇하고 가서 본 영화가 바로 윌라드란 영화입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6: 네. 정말 모르겠는데요?
7: 저도 네. 정말 모르겠어요.
3: 모르시죠? 네. 할리우드의 B급 영화입니다.
5: 네. 어떤 영화예요?
3: 1971년 초겨울에 네. 한창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연말이니까
5: 네. 그렇죠.
3: 예.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나온 이 영화는 윌라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상영이 되고 국내 기록도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뭐 지금 뭐 AI로 찾아봐봤자 별로 잘 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영화관이었는지도 제가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제 기억에 그때 국제극장이었던 곳으로 기억을 합니다. 국제극장 잘 모르시죠?
7: 네. 저는 네, 모릅니다.
5: 저도 들어만 봤어요.
3: 진짜 모르세요?
5: 네. 네. 아, 지금 조금 당황하셨는데. 예.
3: 그 광화문 내거리에 있던 극장인데.
5: 전 들어만 봤어요.
3: 예. 대부도 네. 거기서 상영이 됐는데.
5: 왜 모르세요?
6: 저는 이제 모르는 걸로 하려고요. 예. 자꾸만 손디제이님과 저만 아니까 세대가 예. 약간 이렇게 나는 것 같아서.
3: 아무튼 그 국제극장 자리는 지금 없어지고 흥국생명인가로 바뀌었습니다.

0: 예. 지금도 흥국생명인지 모르겠는데 윌라드라는 청년은 매우 소심하고 외톨이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쥐와 친해집니다. 그래서 그 쥐들을 이용해서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죠. 그 중에는 회사의 상사도 있었습니다. 어네스트 보그나인이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1: 아니, 압니다.
0: 예, 알만합니다. 우리

0: 크게 뭐 유명해지진 않았고 최근작으로는 그 2022년에 TV 시리즈로 유명한 그 오자크를 보셨나요?
1: 저는 못
0: 에미상도 봤어요. 받았는데
1: 아~
0: 예. 오자크 조연으로 잠깐 출연. 지금 아하. 아마 연배가 한 80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쥐들이 점점 불어나고 윌라드가 특별히 친하게 지냈던 쥐들은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소크라테스, 하나는 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 아~
0: 예, 예. 근데 특히 벤은 좀 성격이 좀 거친 편이어서 말도 잘 안 듣고 점점 쥐 무리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포 영화로 이제 바뀌는 거죠.
1: 네. 예.
0: 영화의 마지막에 윌라드는 집 안에 있는 수영장에 쥐들을 수장시키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그 쥐들을 수장시키는 장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주인공도 쥐고
1: 네.
0: 장면도 좀 충격적이어서 여성분들 관객이 별로 없었다는 그 설이 있습니다.
1: 아니 그 여성분들은 둘째치고 우선 쥐와 예. 친구가 되는 인간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극장에 많이 가서 볼 것 같진 않긴 하네요.
2: 와 지금 예. 그 포스터를 네. 보여주셨는데 화면에.
1: 저도 지금 예.
0: 예.
2: 이거 흥행이 안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3: 그래도 속편이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짧은 시간 찾아보니까.
1: 저도.
0: 속편이 아니면 혹편이요.
3: 아니 속편이요.
1: 속편.
0: 아 속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 네.
0: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거칠었던 쥐들의 리더 벤은 살아남았습니다.
1: 아 돌아오는구나.
0: 예.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영화는 바로 다음 해인 1972년에 속편이 제작됐습니다.
1: 아.
0: 그 속편의 제목이 바로 벤입니다.
1: 네.
0: 예. 속편은 우리나라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전작이 워낙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주인공은 벤이고 그 벤과 친하게 지냈던 건 어린 소년으로 나오고요. 그 속편에서 영화는 뭐 여지없이 이제 공포 영화로 흐르는데 이 속편 벤에서도 주인공 벤은 살아남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에 흐르는 주제곡이 바로 그 유명한 벤 마이클 잭슨의
3: 이렇게
0: 네, 벤입니다.
3: 이렇게 흘러오는군요.
1: 아니 네. 영화에 어울리나요? 이
0: 안 노래? 어울립니다.
1: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예.
0: 이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예. 재밌다. 저는 이 OST라는 걸 알았는데
1: 그쵸?
2: 이 전사를 몰랐거든요.
0: 예. 사실 중요한 건 전사거든요.
2: 네.
0: 윌라드. 아. 예. 영화는 B급 영화였지만 주제곡은 세계적인 히트. 아마 그 대한민국에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 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2: 아 이게 비장의 무기셨네.
1: 그러니까요.
2: 안 알려줄만 했네요.
3: 근데 이게 아니, 찾아봤더니 윌라드에서는 뭐, 예. 이게 특수효과 이런 것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0: 예.
3: 쥐가 400마리 등장을 했는데.
0: 예.
1: 아 제발 진짜 쥐 썼나요?
3: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 속편에서는 4천마리가 나왔어요.
1: 그러네요. 이게 70년대 영화면.
0: 예.
2: 그치.
1: 그랬겠네요.
0: 하여간 아. 그렇습니다.
3: 이게.
1: 어허.
0: 그 영화를 실제로 극장 가서 본 사람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제 기억에 아무튼 지금은 없어진 그 국제극장에서
1: 아, 네.
0: 요 기억은 살짝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자기가 본 영화의 극장은 좀 대부분 기억을 하잖아요.
1: 그렇죠. 예. 네.
3: 이 선택의 이유가 있으셨나요? 혹시 이 영화를
0: 이 영화?
3: 네. 봐야겠다.
0: 그때 왜 봤냐고요?
3: 네.
0: 그냥 일탈하려고 본 겁니다.
1: 그러니까 시간대 맞아서 보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1: 그런 거죠?
0: 예. 애들하고 같이 가서 한 두세 명이 가서 봤는데
1: 네.
0: 뭐 본 걸 그렇게 특별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당시 14살이었던 마이클 잭슨의 앳된 목소리 벤을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마이클 잭슨의 벤이었습니다.
3: 네.
2: 노래가 참 아름답죠.
3: 아 진짜 네.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포스터 예. 찾아보셨으면 네. 진짜 예.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2: 근데 하여간 그 주인공 주인 벤과 또 어린 소녀는 나름 애틋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래가 아주 틀림없는 노래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3: 네.
2: 아무튼 저는 그 이 시간에 유일한 즐거움 뭐냐면 세 분이 나름 그 음악 전공자들이잖아요. 이 양반들을 전혀 모르는 얘기로 이끌 때가
3: 네. 예. 아, 약간 저희랑 두뇌 싸움 중이신 느낌.
2: 예.
3: 좋습니다.
2: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3: 네.
2: 예.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유난히 그 재난 영화가 좀 많았습니다. 뭐 벤도 윌라드도 일종의 그런 영화나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거 기억 못하실 텐데 69년에 나온 크라카토어 자바의 동쪽이라는 영화 아세요?
4: 그건 모르겠습니다.
3: 야, 근데

0: 네. 저희 셋 중에서 그래도
1: 예.
0: 박정웅 대표님이 영화를 진짜 사랑하는
1: 아, 이 영화는 알 수가
2: 아, 이거 알 수가 없어요.
3: 그러고 태어나기 전에 영화인데.
2: 태어나기 전 영화인데.
0: 아, 그래요?
1: 네. 아니, 뭐 태어나기 전에 영화도 봐서 알 수는 있죠.
0: 뭐 그럴 네. 수 있는데. 아.
1: 이것도 가서 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2: 이상한 분이시네.
0: 진짜 생각보다 더. 네.
1: 근데 이 크라카토아 화산은 사실은 자바의 서쪽에 있습니다. 자바 섬에. 그 동쪽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포스터님 분이 다 찍어 나와 버렸기 때문에
2: 아.
1: 그냥 밀고 나갔다는 설이 있더군요.
0: 예.
1: 예. 그냥 동쪽으로 하기로 했다는 설. 근데 뭐 여러분 혹시 구글 지도 같은 거 보시면 분명히 그 크라카토아 화산은 그 자바의 왼쪽 서쪽에 있습니다. 이 영화가 스케일이 아주 큰 재난 영화의 어떤 초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2년에 나온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있죠.
0: 아. 네.
1: 이건 아시죠?
0: 네네.
1: 네. 이건 나중에 그 리메이크도 됐습니다. 네. 이 영화는. 저도 리메이크 가서 봤는데 그건 좀 별로였습니다. 역시 뭐 네. 오리지널이.
2: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SF나 재난 영화를 막 막대한 물량을 들여서 리메이크를 했는데
1: 예.
2: 전작보다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
0: 맞아요.
2: 예.
1: 아, 근데 우리 그 제작진의 그 민환 제작진의 능력은 참 제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0: 네.
1: 자바의 동쪽 신문 광고를 저한테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네요. 예,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예. 그 거의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크라카토아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인데 그 요즘 그거 내놔도 그렇게 크게 좀
2: 그러니까.
1: 예, 딸리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었던 영화로
0: 좀 연소자 입장과
2: 모험과 애증의 대파노라마.
1: 예.
0: 근데 대는
1: 예.
0: 항상 한자로 써야 되고
1: 아, 그럼요. 예.
0: 자바의 동쪽도 동은 한자여야 돼요.
1: 예, 그럼요. 예.
0: 그럼요.
1: 연소자 입장가였기 때문에 제가
0: 그러네요.
1: 예.
0: 네.
1: 저는 뭐 모범 학생이었기 때문에
0: 아.
1: 청부를 뭐 청소년 때 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0: 저 반응 뭐죠?
3: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보통은
1: 예?
3: 보려고 하지 않나요?
1: 아, 그거 자꾸 따지지 마시고요. 예.
0: 네.
1: 아무튼 뭐 지금 그 자바의 동쪽 얘기했지만 얘기는 포세이돈 어드벤처로 옮겨왔었고 그리고 1974년에 개봉한 이것도 다 아실 겁니다. 폴 뉴먼과 스티브 맥퀸이 나온 고층 빌딩 화재 영화 타워링 인퍼노. 개봉명은 그냥 타워링이었습니다. 설에 의하면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그 대연각 화재를 보고 거기서 모티브가 돼서 만든 영화라고 들었는데 그건 뭐 제작자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대연각 화재가 엄청났었죠.
0: 네.
1: 아무튼 그 타워링. 고층 건물 화재를 사실적으로 아주 그려냈던 영화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제 화재가 됐습니다. 화재가 화재가 된 거죠.
0: 네. 아 강조하셨네요.
1: 아, 이거
0: 혹시나
1: 그
0: 했는데.
1: 장단음을 잘 맞춰야 됩니다.
0: 네. 맙소사. 네.
1: 뭐 맙소사까지 나올 필요
0: 역시 아나운서님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1: 제가 네. 늘 여러분들의 발음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사실을.
0: 예, 알겠습니다. 네,
1: 농담입니다. 저도 틀릴 때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138층짜리 초고층 글래스 타워가 완공이 됩니다. 영화상에서.
0: 네.
1: 예.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폴 뉴먼이죠. 배우 이름. 개관식에 참석했다가 자신이 설계한 것과는 달리 전기 배선이 잘못되어 있다. 이걸 이제 발견을 하는데 결국 이게 이제 도화산이 돼서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되죠.
0: 네.
1: 예. 근데 이 영화에서 불 끄는 책임자인 소방대장으로 나오는 배우가 바로 스티브 맥퀸입니다. 아,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스티브 맥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0: 네.
1: 저희 때나 저보다 약간 밑에 있는 분들한테 스티브 맥퀸은 정말 굉장히 개성 있고 그 뭐랄까 미남형이 아닌데
0: 아, 네.
1: 예, 개성 있고 야성적이고 그 감옥 탈출하는 영화 뭐죠?
0: 뭐죠?
1: 빠삐용.
2: 빠삐용.
0: 아,
1: 예, 예.
0: 아, 네네.
1: 예, 빠삐용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대단한 배우였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두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데 건물 꼭대기에 이제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이 나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건물 내부에 거대한 물 탱크가 그 위에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탱크를 폭발시켜가지고

0: 가지고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면서 그 138층의 건물을 물이 이제 뒤덮으면서 불이 꺼지는 아주 극적으로 마지막에 그 클라이맥스죠.
1: 네. 네.
0: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긴 했지만 옥상 위에 있던 사람들을 구해냈다. 이런 결말인데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들이 이런 말을 되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이 재난을 불렀다.
1: 아.
0: 라는 이제 대사가 명대사로 남았죠. 예. 아, 뭐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벌써 이게 몇 년 전인데.
2: 근데 윤아 씨는 보셨어요, 이 영화?
1: 타워링을 보지는 않았어요. 아. 근데 그 전설은 알죠. 이 영화는 꽤
2: 학생을
1: 한 봤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
2: 이게 진짜 신기하네. 저 네. 이때만 해도 명절이면 꼭 이 영화를 TV에서 재방송을 해서 저도 예. 너무 재밌게 봐서 한 세네 번 정도를 본 것 같아요.
1: 제 시대 때는 뭐 서편제 네. 이런 거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2: 아, 서편제.
3: MBC에서는 1991년 11월 23일에 방영을 해줬네요.
0: 아, 그것도 검색하면 나옵니까?
3: 네, 다 나옵니다. 성우 이름까지 다 나오는데요.
0: 예.
3: 이윤현 씨가 스티브 맥퀸 역할을 했네요.
0: 예.
1: 폴 뉴먼은? 네.
3: 폴 뉴먼은 김용식 성우가 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지금 봐도 그 긴장감이 아마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되게
0: 제가
2: 잘 보기엔 만든
0: 뭐
2: 영화예요.
0: 네. 그 이번 추석에 해도
2: 그러니까요.
0: 사람들 많이 볼 것 같습니다.
1: 네. 한번 틀었으면 MBC 저작권 있는 거 아닌가? 방영권?
0: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1: 아, 그래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 같아요.
0: 예, 예. 네. 아, 그것도 마침 또 MBC가 했군요.
3: 아니, 네. 다 했습니다. KBS에서 네. 두 번 하고
2: 거의 많이 네. 했다니까.
0: 그러니까. 아, 그래요?
1: 아.
3: 네. 네. KBS에서는 96년에 양지은 성우가 스티브 맥퀸 역할을 했네요.
0: 예.
3: 네.
2: 검색 잘하시네요.
0: 근데 약간 좀 TMI 같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네.
0: 이 영화의 주제가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주제가와 작곡자하고 가수가 다 같아요. 예, 가수는 모린 맥거번.
1: 네.
0: 예. 그러니까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모닝 애프터라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모린 맥거번이 불렀고 여기에 나오는 노래 조금 이따가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역시 모린 맥거번이 불렀는데 그러니까 두 번의 대형 재난 영화의 주제가를 다 부른 거죠. 그리고 이 두 영화의 주제가가 모두 아카데미 주제가상
2: 아주 유명한
1: 네.
0: 맞습니다. 각각 1973년과 75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 뭐죠?
0: 아까 들려드린 마이클 잭슨의 밴.
1: 네.
0: 그 밴이 72년에 나왔잖아요.
1: 네.
0: 당연히 73년에
1: 후보?
0: 후보로 올라갔다가
1: 네.
0: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모닝 애프터에 밀렸습니다. 그 노래가 주제가상을 받고
1: 네.
0: 75년에 이 영화의 We May Never Love Like This Again 역시 모린 맥거번의 노래 이 노래가 이제 또 주제가상을 받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좀 억지로 연결하자면
1: 네.
0: 이런 영화들과 앞에 말씀드린 그 B급 영화 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제가 이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노래로.
1: 아 근데 노래는 너무 아름답네요.
2: 아, 예. 멜로디 너무 좋고
1: 네.
0: 예.
1: 정말 아니 근데 영화들이랑 음악들이 전부 매칭이
2: 근데 보통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들이 네. 아까 밴도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1: 네. 네.
2: 엔딩에 계속 쫙
1: 그렇습니다. 와 근데 막 네.
3: 재난 영화 마지막에 네. 이렇게 항상. 아름다운 게 나와야죠.
1: 그렇긴 네. 하네요.
0: 그거는 네.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모닝 애프터도 마지막에 나왔어요.
2: 마지막에 나왔어요.
0: 예. 뭔가 이렇게 좀 감동을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유의 노래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주제곡은 저 광고 좀 듣고
1: 네.
0: 2부 첫 곡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설명이 너무 주옥 같은 설명들이 나와서 좀 뭐지 편집해내기도 어려운 거고
2: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1: 예. 네.
0: We may never love like this again. 모린 맥거번의 노래는 2부 시작할 때 듣겠습니다.

0: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지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0: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아직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더 어울릴 정도로 30도를 밑도는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와 광주는 30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하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 울산에는 낮까지 약하게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쾌청하겠고요.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3km 구간 정체가 심해졌고요. 부산 방향은 총 19km 구간에서 밀리는데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호도 휴게소, 옥산 부근, 주감 휴게소 부근에서 밀립니다. 김주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예,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 확장판을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영화 OST 두 번째 시간인데 2부는 지금까지와의 순서를 좀 바꿔서 늘 마지막을 장식해 주었던
1: 예스.
0: 김윤하 위원의 플레이리스트를 네. 들어볼 텐데
1: 이게 마지막까지 안 기다려 보셔서 잘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예. 좀 초조하거든요. 마지막.
0: 아, 그런가요?
1: 예. 그럼요. 기다리느라. 너무 좋습니다.
0: 그동안에
2: 윤하 씨가 좋아하면 뭐.
0: 그동안에 김윤하 선거위원의 행태를 보면
1: 행태요?
0: 뭐 그렇게 가슴 조이고 그러진 않았어요.
1: 에이, 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에 제 티를 안 내서 그렇지.
0: 아, 그런가요?
1: 예, 저는 예. 좀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0: 그런가요?
1: 예, 예. 예.
0: 지난주에 그런데 토요일 방송을 들으신 다음에 지난주 네. 방송 청취자 중에 최정현님께서 아주 장문에
1: 네.
0: 글을 올려주셨는데 청취자 네. 게시판에 제목부터가 김윤하님께라는 어머. 제목입니다. 예.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차라의 목소리가 나와서
1: 아.
0: 예, 지난주에 소개

0: 계셨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1: 네.
0: 신기해서 계속 들었고 말씀하시는 분이 김윤하님이라는 걸 알고
1: 어머.
0: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코너를 알게 돼서 보물을 만난 것처럼 기뻤고 앞으로도 챙겨 듣겠습니다.
1: 아, 너무 예. 좋네요.
0: 감사한 일이죠.
1: 네. 예.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스월로 테일 버터플라이라는 영화를 예, 예. 소개하면서 그 옌타운 밴드의 예. 보컬로 차라가 부른 마이웨이 띄워드렸었죠.
0: 예, 맞아요.
1: 아, 다행이네요. 예. 그 노래 하나가 또 저희 토요일에 청취자 한 분을 더 보유하게 예, 예. 했다는 것이.
0: 우리 그 손석희 12시 들어주시는 분들, 특히 이제 토요일 그 순서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음악에 진심 있는 분들이
1: 맞아요.
0: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 네. 예, 예.
0: 사실 또 우리 백캠이 워낙 음악 프로그램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1: 네.
0: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1: 저희 지금 라이벌 전화하는 거예요?
2: 잠깐, 왜 근데 다 웃으셨죠?
1: 왜요? 예.
2: 그러시면 안 돼요.
1: 아, 그래요? 아, 예. 예, 예.
0: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는
1: 네.
0: 시도는 토요일 이 순서가 아닐까.
1: 아, 그럼 네. 저희가 훨씬 네. 폭이 넓죠. 백캠은 또 이제 팝 전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0: 예, 예.
1: 저희는 가요도 다 아우를 수 있고
0: 뭐 클래식도 틀어드렸습니다.
1: 그럼요. 제가 오늘 또 예. 홍콩 음악도 가지고 왔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예, 좀, 예. 좀 다방면으로 네, 저희가 풀
2: 넘치다.
1: 수 있는 이 음악의 예. 품이 또 넓다 보니 자신 있다.
0: 예.
1: 네, 말씀드려봅니다.
0: 그러면 어떤 곡입니까?
1: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인생 영화처럼 뭔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가지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0: 네.
1: 그 인생 영화 가운데에서도 이제 음악이 너무나 마음에 남았던 작품들을 저는 계속 선곡을 해오고 있는데
0: 예.
1: 사실 이 작품은 저희 그 영화랑 관련된 LP 코너에서
2: 네.
1: 한번 소개한 적이
0: 예.
1: 있는 걸로 알아요. 중경상님이라고
0: 예.
1: 하는 이제 왕가위 감독의 영화고
0: 예.
1: 이 영화 가운데에서 캘리포니아 드리밍 틀었었죠.
2: 네.
1: 그때는
2: 네.
1: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뭔가 제 세대의 느낌으로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또 따로 이제 선곡을 해서 가져오기도 했고요.
0: 곡은 뭐 다른 곡일 테고. 네. 네.
2: 잠깐만 그러면 다른 세대의
1: 아니,
2: 느낌으로 설명한 거예요 저는?
1: 약간 좀 마마스앤 파파스에 가까운 세대가 있을 거고 또 이 중경삼님 때문에 뭐 그런 곡들이나
0: 예,
1: 감성을
0: 예.
1: 알게 된 그리고, 분들도 있을 거고
3: 그리고 마마스앤 파파스가
1: 네.
3: 너무 많이 나와서 윤아 씨가 아까 선곡을 한번 바꿨거든요.
1: 네.
0: 아, 그런가요?
3: 제가 이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제가 바꿨다.
1: 근데 사실 한 번 더 바꾸고 싶긴 했어요. 이 영화 다들은 보셨죠? 이 영화에 보시면 그 영화가 옴니버스잖아요.
0: 예.
1: 그 남녀 두 조합이 영화를 이끌어가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왕페이.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연이기도 했던
0: 예, 예.
1: 배우가 부른 몽중인이라는 곡이고
0: 아 배우가 직접 부른 곡
1: 그렇죠
0: 예, 예.
1: 그리고 다른 한 곡은 뭐였냐면 이 앞에 에피소드는 이제 금성무와 임청아가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0: 예.
1: 여기에서 그 주크박스가 등장합니다
0: 그렇죠
1: 그 주크박스에서 항상 플레이하면 나오는
0: 예.
1: 곡이 있어요 그 레게 가수인 데니스 브라운이 부르는 Things in Life라는 곡이 있는데
0: 예.
1: 이거는 OST에는 삽입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따로만 들어야 되는 곡이긴 하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아, 둘 중에 뭘 할까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청명한 가을에는 몽중인 한번 들어줘야 된다.
2: 이게 맞습니다.
0: 예,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이 곡으로 한번 선곡을 해봤고요.
0: 예.
1: 중겸삼님이 저에게는 약간 좀 제 현실과 많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0: 예.
1: 되게 좀 SF 같은, 그러니까 현실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줬던 영화였어. 저도 이게
0: 미묘한 감정을 주는.
1: 예.
0: 예.
1: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0: 예.
1: 이 영화 보면 시대는 우리 시대지만 그리고 도시의 남녀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배경은
0: 예.
1: 완전 이국적이잖아요.
0: 그렇죠. 예.
1: 저는 이 영화로 이제 거의 처음 홍콩의 어떤 풍경 같은 것들을 보게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귀찮아서 성지순례 이런 걸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어디 가면 뭐 꼭 가고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0: 예.
1: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 홍콩 갔을 때 굳이 찾아갔습니다. 그 엘스컬레이터 혹시 기억하세요?
0: 알고 알죠. 많은 분들이 가보셨으니까.
1: 요 그 영화 왕페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 이제 양조이를 보기 위해서 그
0: 예.
1: 기나긴 미드레벨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계속 이제 수그려서 그 집을 이렇게 좀 엿보는
0: 예.
1: 장면에 등장하는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한 세 번 왕복했습니다.
0: 그래요?
1: 네. 중경삼님을 예. 떠올 이 음악 들으면서.
0: 저는 그 저 그 뭐 에스컬레이터 그 유명한데
1: 네.
0: 그 한참 올라가잖아요.
1: 네.
0: 저는 그 중간에 올라가다가 내려가가지고
1: 네.
0: 딤섬집 같은
1: 아, 낭만 왜 없으세요?
3: 그러니까

0: 술래 되게 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아니야, 은근히 좀 귀찮아하는 편이고. 아 근데 저한테 되게 낭만 치사량의 대표적인 분이신데 이럴 땐 또 낭만 네. 되게 없으시네요. 아유,
2: 각자가 이제 다른 거니까.
3: 거기는 네. 안 가봤어요?
1: 어디요?
3: 왕패가 일하는 식당.
1: 아 가봤어요 저. 아, 거기도 네. 다 되게 유명한 그 스팟들이 있더라고요. 예.
3: 지금 영업을 한 적 거기도.
1: 제가 10년 전에 가서 아.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했던 기억이 예. 나고.
2: 오로지 진짜. 거길 가보시려고 홍콩을 가셨어요?
1: 그 수준이었어요 사실은. 아. 저는 예. 예, 홍콩에 뭐 특별한 추억은 없는데 뭔가 예. 간다면 무조건 거기부터 간다.
2: 아. 누구한테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2: 그러니까 우리 나오시는 그 저 작가분들도 네. 금요일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의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1: 아, 그쵸.
2: 멀리 맞아요. 유럽까지 간 분도 계시고
1: 네네.
2: 예,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해서 얻는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1: 맞아요.
3: 아니 학선 씨는 그렇게 봄날은 간다 지난주 얘기했는데
0: 한 번도 가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3: 국내인데도 안 가보셨죠?
0: 네, 로망이 전혀 없습니다.
2: 아, 예.
3: 좀 사람마다 다르니까
0: 예. 맞습니다.
1: 낭만이라고는 1g도 없어가지고
0: 그냥 생각하면 되죠. 예.
1: 어쨌든 네.
2: 그, 저도 사실은 네. 뭐 이렇게 가다가 얻어 걸리면
1: 그렇죠.
2: 아 그렇구나 하는 거지.
1: 제가 드물게 좀 예. 가봤던 곳이
2: 그렇군요.
1: 예. 네, 아마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 영화의 이 장소, 예. 이 장면은 뭐 워낙 유명해서
2: 그러게요.
1: 다들 좀 추억이 방울방울하시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합니다.
2: 그러면 왕페이의 노래를 듣는다고 하셨죠?
1: 네.
2: 몽중인 그러니까 크란베리즈의 드림즈를
1: 맞습니다.
2: 광둥어로 다시 부른 버전이잖아요.
1: 네네.
2: 예,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6: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층을 날라도 층을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8: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12: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ve got a friend in
13: me. 예. 자, 조금 전에 들은 노래가 이제 크란베리즈의 드림즈를 광둥어로 다시 부른 버전, 몽중인 네. 왕페이의 노래였는데, 창법이 뭐 원곡 크란베리랑 거의 똑같네요.
14: 네, 그 예. 독특한 그 창법이 목소리 약간 뒤집는.
13: 예, 그러게요.
14: 네.
13: 근데 준비하신 두 번째 곡도 아까 들은 첫 번째 곡이 왜 그 주인공이 부르는 거잖아요.
14: 어, 직접. 맞아요.
13: 예. 이번 곡도 그렇다면서요?
14: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예.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 이 왕페이의 곡은 그 극중에서 부르는 곡은 아니고요.
13: 예.
14: 이제 배우인데 가수이기도 하니까 OST에 들어가는 곡. 예. 을 따로 부른 셈이고
13: 예.
14: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곡은 OST에는 없고요.
13: 예.
14: 영화 안에서 배우, 그러니까 극중 주인공이 직접 부르는 곡으로
13: 예.
14: 가지고 와봤어요.
13: 예.
14: 어, 우선 노래는 Can't Take My Eyes Off You.
13: 아이고, 뭐 너무나 예.
14: 너무너무 유명한 그러게요. 곡이고
13: 예.
14: 어, 모트나켓 버전으로 우선은 준비를 해봤고요.
13: 예.
14: 그리고 이 노래를 영화 안에서 직접 부른 배우는 바로 히스레저.
13: 아.

0: 됩니다.
1: 예, 예.
0: 많은 분들이 이제 히스레저 하면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게 조커잖아요.
1: 네, 요즘에는
0: 네네 네, 요즘에는 뭐 아예 이제 그 인물로 기억을 하실 텐데
1: 예.
0: 저에게 히스레저는 이 영화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영원히. 어떤 영화냐면
1: 예.
0: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열 가지 이유라고 하는 약간 좀 티네이지물 영화예요.
1: 예.
0: 그리고 히스레저가 딱 20살 때 출연을 했던 영화인데요.
1: 예.
0: 지금 이제 깔리고 있는 이 목소리가 히스레저가 직접 부른 버전이거든요.
1: 그 운동장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0: 보이세요?
1: 저쪽 안 보이는 쪽에서
0: 그렇죠.
1: 예.
0: 이제 히스레저가
1: 타고 내려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원래 무반주로 이제 노래를 하다가
1: 예.
0: 마칭 밴드의 그 배경 음악에 예. 맞춰서 운동장에 있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이제 노래를 불러주는.
1: 예.
0: 근데 이게 시작할 때 뭐냐면 그 우리 손 DJ님의 낭만의 중심에 그 방송반 있잖아요.
1: 예.
0: 요 친구가 이제 방송반 친구, 그다음에 아까 그 마칭 밴드 하는 친구들을 다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요거 지금 갈 거니까 예. 방송반 스피커 틀어라. 그리고 내가 요거 줄 거니까 너 내가 등장하면
1: 예.
0: 마칭 밴드 움직여라.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엄청나게
1: 그렇군요.
0: 커다란 규모의 러브송을
1: 예.
0: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들려주는데요. 사실 이게 좀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0: 네.
1: 제가 그 한창 있던 방송반 때하고 다른 점은
0: 네.
1: 무선 마이크가 있네요.
0: 아,
1: 여기.
0: 아오, 예. 그러네요.
2: 그러네.
0: 아,
1: 저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0: 아, 이게
1: 상황.
0: 99년작.
1: 그러게요.
0: 이니까 이때는 예. 무선 마이크가 있네요. 야, 진짜 디테일이 강하시네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히스레저가 그 무선 마이크를 들고 그 우리 뭐라고 하죠? 그 운동장 앞에 있는 계단.
2: 계단.
1: 예, 예.
0: 거기를 막 공중.
1: 구령대라고 하네요.
0: 맞아요.
1: 예.
0: 구령대를 막 공중공중 뛰어다니면서 그 앞에서 거의 막 생쇼를 하면서 여자아이의 마음을 얻으려고 막
1: 예.
0: 노력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뭐죠 수위 아저씨들에게 네. 막 잡혀가거든요.
1: 예.
0: 이게 이 영화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고 사실
1: 예.
0: 저 여주인공이 이 남자아이를 계속 좀 견제하고 의심하다가
1: 예.
0: 여기에서 이제 마음을 좀 열게 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에 또 비하인드가 있는 게 사실은 저 남자애가 저 히스레저가 여자 주인공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원래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말괄량이 길들이기가
1: 아, 예.
0: 배경이에요.
1: 예.
0: 그래서 그 희곡도 그 내용이잖아요. 여동생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좀 깐깐한
1: 예, 예.
0: 언니를 사랑에 빠지게 해야 이제 여동생과 만나게 해주겠다.
1: 예, 예.
0: 뭐 이 내용이 그대로 이 영화에 담겨 있는데 아까 그 히스레저가 사랑을 고백하는 여자아이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야 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히스레저도 사실은 돈으로 섭외가 된 사람이에요.
1: 예.
0: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순한 의도로 이 여자아이에게 다가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진짜 사랑을 하게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청춘 영화라고도 할 수
1: 예,
0: 있을
1: 예.
0: 텐데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우선 뭐 히스레저
1: 예,
0: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줄리아 스타일스라고 하는 이제 모델이자 배우였던 여성 배우가 좀 당시로서 흔치 않은 마스크거든요. 모델 출신이라서
1: 예,
0: 너무
1: 예.
0: 좀 뚱하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로 등장하고 그리고 그 여동생에게 사랑에 빠지는 배우가 또 조셉 고든 레빗입니다.
1: 예.
0: 18살 때.
1: 예. 또 요즘도 뭐 열심히 나오는데.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진짜 저는 이런 좀 할일 없는 청춘물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1: 예.
0: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막 금발이 너무해. 클로리스.
1: 뭐 절대로 안 봅니다.
0: 네. 웨딩싱어 막 이런 영화들 예. 있어요.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좋아한 이유 중에 이렇게 아주 대배우가 되는 인물들의
1: 예.
0: 젊은 시절을 가끔 만날 때가
1: 그런
0: 있어요.
1: 그런 특징이 있네요. 이 영화는.
0: 네. 예. 그걸 보면 되게 좀 마음이 몰랑몰랑해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에서 또
1: 예.
0: 추천드려보기도 합니다.
1: 예. 그 Can't take my eyes off you.
0: 네.
1: 너에게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어. 주인공인 히스레저가 부른 버전으로 잠시 들어보고
0: 너무 좋아요.
1: 그리고 아하의 보컬이었죠.
0: 네. 맞습니다.
1: 예. 모튼 하켓의 음원으로 이어서 듣는
0: 네.
1: 좀 독특한 구성을 한번
0: 제작진분들이 또 다 준비를
1: 예.
0: 해주셨습니다.
1: 예, 예.
0: 감사합니다.
1: 시작하겠습니다.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다짐작동 하나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 국과 다

0: 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정부의 성공이 우선인 만큼 더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의 결실과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장관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12.3 계엄을 앞두고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 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은 수사권이 없음에도 계엄 선포 6시간 전 민간인 신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호출로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모여 제2수사단 임무를 전달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2수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구상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부정선거 의혹 전담 수사 조직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남자 하키 경기장에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잘못 연주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전날 오후 9시쯤 조직위 참가국 담당국장 등 두 명이 대한민국 선수단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국가 연주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열린 우리 대표팀과 방글라데시의 남자 하키 조별리그 A조 경기 시작 전에 애국가가 아닌 북한 국가가 나오는 사고가 벌어졌고 우리 선수단은 조직위에 경위 해명을 요구한 뒤 선수단장 명의의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에 미군 병력을 증강 배치할 것이라며 미국이 그린란드 안보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이 덴마크 왕국 및 그린란드와 합의를 체결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울산과 제주도 산지 5mm 미만, 경북 남부 동해안은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2m, 서해 앞바다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0: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I'm a dreamer.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예, 손석희 12시 토요일 코너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의 확장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각자의 영화 OST를 들어보고 있고, 아까 잠깐 뭐 말씀드리는 거 제가 깜빡했습니다만 토요일은 유튜브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예.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대신 본방 들으시는 게 제일 예, 좋고요.
2: 네.
1: 팟캐스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3부로 넘어왔는데 박종영 위원의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들을 순서가 됐습니다. 오늘 그런데 보니까 선곡하신 두 곡에 각각의 소제목을 붙여오셨습니다.
3: 네.
1: 예. 나름 이렇게 또 돋보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3: 네, 좀 성심성의껏.
1: 예, 예.
2: 저도 성심성의 다 있는데요.
3: 아, 그냥 예. 그냥 들으세요.
1: 네. 그중에 첫 번째 곡의 테마는 첫사랑 OST라고 했습니다.
3: 네.
1: 그거는 본인의 첫사랑이 된 OST입니까?
3: 그렇죠. 말 그대로 제가 처음으로 좋아한 영화음악 또는 영화음악이라는 걸 인식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노래는 엘리오 모니꼬레의 가브리엘스 오브에고 영화 미션 네 OST입니다. 예.
1: 그게 처음으로 영화 OST에 관심을 가진 영화입니까?
3: 가지게 된 영화.

0: 영화야. 그... 사실 그전에도 영화를 TV에서 봤지만
1: 제 기준에 의하면 그 얼마 안 된 일이네.
0: 아, 아니 1986년입니다 이게.
1: 엊그제 같습니다.
2: 아, 이게 따라갈 도저히. 수가 없네요.
0: 근데 이 영화는 아마도 여기 있는 네 분이 다 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이게

0: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기도 했고 아카데미에서 7개 부문 뭐 올라서 촬영상을 받았는데
1: 예.
0: 내용을 뭐 다 아시겠지만 짧게 설명하면 배경은 18세기 남아메리카.
1: 예.
0: 그다음에 예수회의 신부인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 역을 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신부가
1: 예.
0: 있죠. 그 과란히 원주민을 찾아서 아주 깊은 정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공동체를 세우죠. 근데 여기에 약간 이 사람과 전혀 다른 인물인 노드리고 멘도사라는 로버트 드니로가 분장한
1: 예.
0: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멘도사가 원래는 노예 사냥꾼, 그러니까 노예 상인이었죠. 근데 동생인 펠리페와 비극적인 사건을 겪는데
1: 예.
0: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형제가 같은 여인을 사랑하고 근데 그 여인이 바로 멘도사의 약혼녀였죠. 그래서 이제 형이 엄청 화가 나서 결투를 신청해서 분노에 휩싸여서 결국 동생을 결투해서 죽이고요.
1: 예.
0: 그러면서 그 엄청난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서 속죄를 위해서 가브리엘 신부의 이 밀림 속에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는데요.
1: 예.
0: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무거운 짐을
1: 그렇습니다.
0: 짊어지고 예. 막 이구아스 폭포를 막 올라가는
1: 아 그게 이구아스 폭포죠.
0: 네. 예. 그 험난한 길을 올라가는 자기 스스로 고행을 하면서 속죄를 하는 그런 가장 강렬한 장면 중에 하나가 나오고요.
1: 예. 예.
0: 그러다가 이제 포르투갈이 정책이 좀 바뀌면서 원주민들을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1: 예. 예.
0: 그러면서 이제 예수회가 만든 공동체가 저항을 하게 되고 포르투갈 군이 침략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가브리엘 신부는 비폭력으로 거기에 맞서고
1: 예, 예.
0: 반대로 멘도사 같은 경우는 그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장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다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1: 예.
0: 장면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 영화를 중3 때 봤고요.
1: 예.
2: 다들 중학교
0: 네,
2: 때.
0: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없어진 그 중앙일보 사옥인 호아마토에서
1: 예,
0: 봤어요.
1: 예.
0: 거기서 영화를 종종 했었고요. 단체 관람을 했었습니다.
1: 그때만 해도 단체 관람이 남아 있었군요.
0: 네, 남아 있었고
1: 예, 예.
0: 저희가 마지막 때 된 것 같은데요.
1: 예.
0: 근데 저한테는 뭐 제가 얘기했듯이 영화를 좋아하긴 했는데 음악이 저는 뭐 영화랑 비교할 수 없게 좋았고
1: 진짜.
0: 그때까지는 저한테 영화는 그냥 오락이었어요. 그러니까
1: 예.
0: 왜냐하면 남보 또는 뭐 그때 홍콩 영화가 인기여서 성룡 영화
2: 네.
0: 이런 이렇게 오락으로서만 저한테는 영화라는 게 존재했는데.
1: 예.
0: 단체 관람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1: 예.
0: 그리고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는데.
1: 단체 관람 가는데 왜 싫어하지? 우리는 좋아했는데.
2: 근데 수업 안 들어도 되니까.
0: 별로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 흥미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딱 정보가 오는데 선교사 영화라는 거야.
1: 예.
0: 그러니까 얼마나 가기
2: 그렇죠.
0: 싫겠어요.
1: 예.
0: 근데 안 갈 수 없어서 갔는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1: 예.
0: 영화라는 게 이렇게 한 사람의 감정에 크게 뭔가를 줄 수 있고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1: 예.
0: 거를 이 영화를 처음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저한테는 꽤 오랜 기간 인생 영화 같은 거였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만약에 인생 영화 막 얘기하는데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희생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이러면 제 마음속에 괜히 그
3: 반감이 들어요.
0: 반감이 드는 게 생겼어요. 네,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이렇게 좋은 상업 영화가 있고 정말
1: 예.
0: 인생 영화가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영화가 저한테 꽤 오랜 기간 인생 영화였고
1: 예.
0: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음악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예.
2: 근데 제 기준으로 미션만 해도 되게 있어 보이는 선택인데 전 막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좋아해요.
0: 아.
1: 네. 저도 좋아합니다.
2: 그쵸?
3: 인디아나 존스에는 엔니오 모리콘의 음악이 없잖아요.
2: 이야.
1: 그건 좀 단체 관람 얘기 참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게 나 생각도 많이 나고.
2: 근데 저희 때도 있었어요.
1: 네. 아 그래요?
2: 아까 얘기한
1: 네.
2: 그 서편제를 제가 중학교 때 마지막으로 당구 안 갔었어요.
0: 서편제는 왠지 네. 단체 관람을 막
3: 그러니까,
0: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일종의 금모으기 운동처럼.
2: 모르지만.
3: 네, 그렇게 애국심 고향
2: 맞아요,
3: 맞아요. 갔던 거
1: 저는 네. 뭐 벤허.
0: 네.
1: 또 옛날 얘기가 나오네.
2: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항상 배너 본 얘기 하시면서
1: 아마 단체 관람 하셨을 거예요.
2: 그리고 너무 막 그 극장 안의 분위기가 뜨거 열기
1: 예.
2: 뭐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였다고.
0: 배너는 저는 나중에 재개봉할 때 일부러 가서 극장에서 봤는데
1: 예.
0: 무조건 극장에서
2: 그러니까.
0: 봐야 되는 영화.
1: 아, 그렇죠.
2: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1: 그 70mm.
0: 그렇죠.
1: 네. 예. 그래서 맨 앞자리 맨 가에서 보면 사람 얼굴이 다 찌그러져 보이던
0: 지금 엘리오 모리코네가 너무 서운해하시는데
3: 네, 엘리오 모리코네 선생님
0: 지금 너무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3: 저희가 아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음악과
2: 네,
0: 저는 그래서
2: 뭐.
0: 오늘
1: 예.
0: 영화 OST가 스페셜인데 엘리오 모리코네가 한 두 곡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1: 예.
0: 생각을
1: 사실 뭐 대명사니까
3: 맞습니다.
1: 영화 음악에 예.
3: 제가 한때 또 엘리오 모리코네 사운드 트랙을 다 모아봐야겠다
1: 아 그래요?

0: 나는 어, 허튼 예. 생각을 했다가
1: 그러니까 허튼 생각을 했는데 불가능한 패션 열 텐데
0: 정말 너무 많아서 너무 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오늘 소개할 가브리엘스 오브웨가 저는 이 가장 대표하는 곡이었고요. 너무 아마 딱 오보의 선율이 딱 나오는 순간 다 아실 텐데.
3: 그럼요. 예, 예.
2: 이게 약간 가브리엘 신부가 정글에 처음 찾아가서 정말 대화도 안 되는 원주민들과 처음 관계를 맺는 장면에서
3: 그 비 오는 데서
2: 예, 예. 오보의 선율이 쫙 나오면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뭔가 궁금한 표정으로 예, 예. 주위를 둘러싸는 그런 예. 표정에 나오는 상징적인 음악인데요.
3: 그렇습니다.
2: 아 너무 아름답죠.
3: 예. 네. 듣죠.
1: 네. 네.
3: 예.

0: 예, 가브리엘의 오보에.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그 베다헤 씨의 델라 판타지아?
1: 네.
2: 넬라
1: 예.
2: 판타지아.
0: 넬라 판타지아.
3: 네. 남자의 자격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죠.
2: 엄청 유명해졌죠. 네. 네.
0: 두 번째 영화 음악은 또 이 부제를 역시 다셨는데
1: 네.
0: 가장 아름다운 OST.
1: 저기 이게 뭘까요? 저의 기준.
0: 물론 예.
3: 가브리엘의 오보에보다 아름답다는 건가?
1: 아 이건 좀 다른데 그냥 음악적으로만 따지면 저는 이 OST를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 예.
1: 영화는 이제 갑자기 이제 좀 한국에서도 유명해졌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팬텀 스레드라는 영화고요.
2: 네네.
1: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라는 영화가 한국에서도 이제 개봉하고 흥행을 하면서
0: 예.
1: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2: 맞아요.
1: 사실 저한테는 가장 사랑하는 헐리우드 감독이거든요.
0: 예. 그러니까 뭐 영화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죠.
1: 그렇죠.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 그랬고.
2: 근데 사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긴 합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마 부기 나이츠, 매그놀리아, 데어 윌 비 브러드, 더 마스터, 리코리시 피자 이런 영화들이
2: 왜 중요한 거 빼세요. 제 최고작은 펀치 드렁크 러브란 말이에요.
1: 펀치 드렁크 러브. 네. 하려고 했어요. 네. 네. 1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이 영화들이 정말 다 명작이고요.
0: 예.
1: 그러니까 상업 영화이면서도 예술 영화이고 그 어떤
2: 맞아요.
1: 경계 같은 건데 그러니까 저만 좋아하는 너무 좋아했던 감독이 작년에 너무 유명해져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아티스트 나만 알고 싶은데 예.
3: 이런 게 홍대병 시작 네. 아닌가요?
2: 그렇죠.
1: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하여튼 뿌듯하고 너무 좋았다.
0: 주로 사람들은 맛집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1: 네. 영화 맛집 감독이고요.
0: 예.
1: 근데 제가 이 많은 영화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팬텀 스레드라는 영화입니다. 약간 예. 의외일 텐데 그 좀 영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1900 배경은 1950년대 런던의

0: 의상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고급 맞춤복 작업실이에요. 네. 의상실. 우드콕이라는 의상실의 디자이너 레이놀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사람은 옷을 만드는 일이 그냥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기 삶 그 자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요. 하루 종일 정교하게 옷을 만들고 식사와 작업의 모든 게 규칙이 딱딱 있어야 돼요.
1: 예.
0: 그리고 여성과의 관계도 일에 방해가 될까 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딱딱 끝내버리는.
1: 아, 그래요?
0: 그냥 완전히 오로지 그 옷을 만드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그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1: 예, 예.
0: 그런 사람이 우연히 알바라는 젊은 여성에게 반해요.
1: 약간 알바?
0: 알바. 식당 웨이트리스인데
1: 예, 예.
0: 그 사람이 딱 그 여자의 눈에 들어와서 그 알바가 이 레이놀즈의 그야말로 뮤즈가 됩니다.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모든 옷을 다 그 여자에게 입히고요.
1: 예.
0: 연인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여자에게 집착을 하게 되면서 그 주도권이 이제 역전되는 관계의 권력이 역전되는
1: 집착하면 네. 바뀐다면서요?
2: 네.
0: 그렇게 되죠.
2: 네.
0: 그런 아주 기묘한 사랑 이야기인데 이건 사실은 사랑의 본질이나 어떤 관계에 대한 본질을 다룬 영화이고요.
1: 예.
0: 일단은 제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는데 영화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의상이 너무 아름답고요. 미술이 너무 아름답고.
1: 예. 지금 스튜디오의 그 모니터에 우리 네. 제작진들이 영화를 흘려주고 계신데 좀 색상이 좋네요. 영화가.
0: 너무
1: 네.
0: 뭐 아름답죠.
1: 예, 예.
0: 그리고 뭐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이 감독의 어떤 영화 뭐 파트너 같은 배우인데
1: 예.
0: 연기도 너무 말할 것 없이.
1: 뭐 워낙 잘하는 배우니까.
2: 네.
0: 잘하는 배우고. 예.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아름다운 OST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이 너무나 이 영화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주는데요.
1: 예.
0: 이 영화를 작곡한 그리고 이제 제작한 그 만든 아티스트는 라디오헤드의 기타리스트인 자니 그린.
1: 아, 그런가요? 예, 예.
0: 그러니까 폴 토마스 앤더슨의 배우 파트너가 다니엘 데이 루이스면
1: 예.
0: 음악 파트너가 바로 자니 그린우드고요. 여러 가지 영화를 같이 했는데 또 그 많은 OST 중에서도 이 OST가 정말로 가장 완성도도 높고 아름다운
1: 예.
0: OST입니다.
1: 이게 영화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조명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네.
1: 예. 색감이 뭐
0: 색감,
1: 보통이
0: 그러니까
1: 아니네요.
0: 장면 하나하나가 그냥 다 하나의 사진
2: 맞아요.
0: 같아요.
1: 그러게요.
2: 네.
1: 예, 예. 지금 잠깐 이제 흐르고 있는데 House of Woodcock이라는 OST 수록곡 가운데 하나죠.
0: 네, 타이틀 같은 수록곡이고요.
1: 예, 예. 이 저 그린우드가 처음에 이 테마를 피아노로 연주해서 휴대전화로 녹음해서 감독한테 네. 보내줬다면서요.
0: 예. 근데 바로 오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1: 예.
0: 정말 피아노 하나로만 만약 연주해도
2: 아름다워.
0: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예요.
2: 네.
0: 예.
1: 박정영 위원이 가장 아름다운 OST 무려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능가한다고까지 표현한.
3: 그럴 수가 있나?
0: 아, 이거는 뭐 네.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2: 네. 네.
1: 역시 마음이 약하시군요.
3: 네.
1: 영화 팬텀 스레드의 사운드트랙 중에서 조니 그린우드의 하우스 오브 우드콕을 듣고 4부에서 이제 김학선 의원의 마지막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듣죠?

0: 예, House of Woodcock, 조니 그린우드의 곡으로 들었는데,
1: 네.
0: 이제 그 음악 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쭉 뭡니까 우리 네. 모니터로 흐르는 그 영화 장면 이렇게 보는데 아까 뭐 색감에 대해서 뭐 더 말할 나위가
1: 네.
0: 없지만,
1: 네.
0: 주인공으로 나오는 배우 여자 배우,
2: 네.
0: 예. 아주 뭐 우리가 흔히 세간의 세계는 엄청난 미인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2: 아, 네.
0: 그렇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사실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2: 그건 이제 영화 속을 보면 딱 느끼는데
0: 예.
2: 그 레이놀즈라는 워낙 매력 있는 그 권력 있는 그런 예. 디자이너니까 온갖 이쁜 여자들이 그렇죠. 다 모델. 접근을 했을 그 모델들이 접근을 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하지 않다가 그렇게 사실은 막 아름다운 여성은 아닌데 독특한 자기만의 매력에 빠진 게 있고요. 이 알마는 예. 그 영화를 보면 어깨 선이 되게 좀 넓으면서 옷을 입히면 예. 너무 그 옷태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0: 거기에 매혹된 거군요. 네,
2: 나의 뮤즈인 거죠. 디자이너한테는 그래서
0: 그러네요.
2: 그 여자한테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게 오히려 너무 아름답지 않아서 오히려 현실감이 예, 느껴지는
0: 예, 예.
2: 네,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0: 기회가 되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2: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네. 예.
0: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김학선 선곡위원회 플레이리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0: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면서 곳에 따라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릉은 25도를 보이면서 선선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고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대구는 27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 정체가 심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어렵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 산패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0: 경복대학교.
11: 1336 1336 1336 1336.
1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3: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5: 백조 싱크.
16: 예, 토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LP에서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의 확장판. 오늘 내 인생의 영화 OST 특집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인데.
17: 네.
16: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다음 주도 영화로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뭐 추석도 또 겹치기 때문에.
18: 아, 네. 네.
16: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일단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할.
18: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16: 그러나 다음에 또 영화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18: 그렇죠. 그렇죠.
16: 약간의 궁금증을 드리면서.
18: 네. 네.
16: 예. 마지막 순서는 김학선 의원이신데.
17: 네.
16: 오늘 선곡에 어쩌다 보니 김홍준이라는 또 부제를 붙여오셨네요.
17: 네.
16: 예. 준비하신 두 곡이 모두 김홍준 감독의 영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17: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제가 저에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 영화 음악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두 영화 모두 김홍준 감독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16: 첫 영화는 뭘까요?
17: 첫 영화는 김홍준 감독의 장밋빛 인생을 가져왔습니다.
16: 예, 예.
17: 이 장밋빛 인생은 음악은 조동익 씨가 만들었거든요.
16: 조동익 씨.
17: 네, 예, 예. 저는 사실 조동익 씨가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16: 아, 그래요?
17: 그때 예. 당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음반들을 모으면서
16: 예.
17: 오히려 영화보다 음악에 더 좀 집중해서 좀 감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16: 예, 예.
17: 이거 줄거리는 뭐 이렇게 크게 복잡하진 않고 그냥 그 당시 용어로. 깡패, 동철이라는 역할이 나옵니다. 최재성. 예.

0: 씨가 역할한
1: 누가요?
0: 최재성.
2: 아 최재성 씨.
0: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극중 이름은 마담으로만 등장하는 만화방의 마담으로 등장하는 최명길 씨가 이게 주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만화 가게의 모든 인간 군상들이 다 모여듭니다. 예. 노동 운동을 하다 수배 받아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작가를 꿈꾸는 사람도 있고, 일용직 노동자들도 있고.
2: 예.
0: 근데 그들이 이제 거기서 생활하면서 약간 일종의 공동체 같은 걸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또 최재성과 최명길 씨는 사랑에 빠지고.
2: 네.
0: 뭐 그런 내용이어서 이제.
1: 너무 김학선님이 좋아할 것
0: 네,
1: 같은 내용이네요.
0: 제가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1: 네.
0: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평가 되게 좋았거든요. 김홍준 감독이 처음 등장 이 영화를 갖고 이제 등장을 해서 평가도 되게 좋았고, 최명길 씨가 연기가 너무 뛰어나서
2: 예.
0: 그 당시 청룡 영화상이나 백상 이런 거 여우주연상 다 받았고 해외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았었는데
2: 예.
0: 지금 와서 보면 약간 이게 뭔가 성인지 감수성이
1: 그렇죠. 그게 네. 좀
0: 남성주의적인 시각이 좀 강해서
1: 네.
0: 지금 와서 보면
2: 해도. 네. 예, 예.
0: 시대상과 좀 맞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장면이 약간 클리셰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2: 예.
0: 아 너무 좀 그런데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또 클리셰가 주는 저 감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 그래서 예, 예.
0: 영화가 끝나고 제가 약간 이거 되게 먹먹한 감정이 드는데 그때 이 제가 아침을 맞으러라는 김장훈 씨가
2: 예.
0: 노래한 아침을 맞으러 주제가가 있는데 이 노래가 딱 마지막에 흘러나와요. 근데 그 먹먹한 감정에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더 먹먹해지는 거예요.
2: 예, 예.
0: 그래서 야 이건 정말
2: 이건 김장훈 씨 혼자만 노래하진 않았죠.
0: 올 이고 이 앨범에서는 혼자 노래했고요.
2: 아, 이
0: 이후에 한참 뒤에 장필순 씨가 리메이크를
2: 예, 예.
0: 합니다. 근데 김장훈 씨가 이때는 유명하지가 않을 때였거든요.
2: 아 그때만 해도 그랬네요.
0: 그때 94년이어서.
1: 그렇죠.
0: 1집, 2집 내고 다 잘 안 되고
2: 예.
0: 막 그럴 때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필순 씨가 노래를 새로 리메이크해서 그때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2: 예.
0: 그 이 노래관에서 여쭤봤더니 아 그때 장훈이 목소리가 정말 슬펐다.
2: 아.
0: 장훈이의 목소리는 정말 슬펐고
2: 예, 예.
0: 장훈이의 시간도 그때는
2: 아직 발차기를 안 했어요.
0: 네, 맞습니다. 지금은 너무 희화화된 이미지가 있는데
2: 예.
0: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정말 무슨 상처 입은 약간 들짐승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네, 김장훈 씨가
1: 그리고 네. 또 주연이 최재성 씨라고 생각해보면
0: 맞아요.
1: 약간 그 시대의 그 시대에 추구미 같은 게 좀 있었던
0: 맞습니다.
1: 것 같아요.
0: 그리고 사실 네. 유희열이나 조동익 같은 사람이 나 이 보컬리스트와 함께 작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2: 예, 예.
0: 굉장히 매력적인 네, 음색을 갖고 있던 아티스트였는데
2: 예.
0: 제가 뭐 사실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고 뭐 그래서 이렇게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목소리가
2: 더 좋았다.
0: 네, 너무 좋고 맑으면서도 그 거친 기운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 노래가 주는 감동이 예.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 지금 뭐 배움으로 깔리는데 벌써 그렇게 느끼겠네요.
0: 네, 맞습니다.
2: 예.
0: 그리고 제가 아까 박정용 위원이 성심성의껏 준비했다고 해서 제가 또 일부러 이게 보이는 라디오도 아닌데 음반을 정말 찾아왔습니다.
2: 예.
0: 이게 CD거든요. 근데 장미빛 예. 인생 OST CD인데 이게 한국에 몇 장 없습니다.
3: 몇 장 없습니다.
2: 예.
1: 일단
3: 저도 없습니다.
2: 아니 왜요?
0: 일단 영화 OST가 그 당시 팔리질 않아서 거의
2: 예.
0: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2: 아.
0: 그래서 이게 아마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고
2: 예.
3: 거래 자체가 없어요.
0: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3: 없습니다. 아, 너무
0: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음반 수집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또 음반 수집가들끼리는 다
2: 예.
0: 알거든요. 막 닉네임 이런 거 다 알거든요.
1: 아, 그쵸, 그쵸.
0: 누가 음반을 뭐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2: 예.
0: 제가 그중에서도 좀 이 음반을 갖고 있었던
2: 예.
0: 몇 안 된 사람이었고 그 희귀 음반을 제가 한동안 한 번에 다 팔아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2: 살아남았군요.
0: 네, 이건 네. 하나 갖고 있자.
2: 예.
0: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수집가였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2: 아, 그런가? 그 정도인가요?
0: 예.
3: 근데
1: 모르겠다, 정말.
3: 갖고 있길 잘했네. 오늘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잘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1: 제가 학선님이 저보다 먼저 가시면 꼭 한 번 앨범 앞에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0: 네.
1: 예, 좋은 수집가였다.
0: 네. 그래서 이 앨범은
2: 다 나옵니다. 네.
0: 조동익 씨가 음악을 다 만들었고요. 이 노래는 조동진 씨가 드물게 이제 가사를 써주고
2: 예, 예.
0: 조동희 씨가 작곡을 하고 김장훈 씨가 노래를 한 그 버전이
2: 예.
0: 정말 왜 슬픈 목소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예. 알 수 있는 노래입니다.
2: 알겠습니다. OST를 소개해 주시러 나온 건지 예, 본인의 소장판을 자랑하러 나오신 건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아침을 맞으러를 듣겠습니다.

0: 예. 아침을 맞으러 김장훈 씨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딱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동익 씨가 이 당시에 한참 주가를 올리던 상황이어서
0: 예.
1: 장밋빛 인생도 그렇고 당시에 넘버 3 음악도 조동익 씨가 맡았거든요.
0: 그 유명한 영화.
1: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말씀드린 그 OST는 구할 수 없지만 넘버 3와 장밋빛 인생 곡들을 모은 곡들을 이렇게 합본해서 무비라는 제목으로 앨범도 낸 적이
0: 아무튼 그
1: 있습니다.
0: 당시에 이렇게 영화 이렇게 보면 웬간하면 다 조동익 씨가
1: 맞습니다.
0: 음악을
1: 뭐
0: 했더라고요.
1: 편곡, 연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0: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김학선 의원의 플레이리스트 어쩌다 보니 김홍준 두 번째 곡도 역시 김홍준 감독의 영화 OST.
1: 네, 맞습니다.
0: 여기는 조동익 씨가 아닙니까?
1: 네, 조동익 씨가 아니고 조동익만큼 유명한 위대한 아티스트가 참여를 했는데요.
0: 예.
1: 영화는 정글 스토리고 이 사운드 트랙은 신해철 씨가
0: 예.
1: 맡았습니다.
2: 이게 또 명반이죠.
1: 네,
2: 이거는
1: 맞습니다.
2: 정말 명반이라는 얘기 많이 듣는.
1: 많이 명반.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잊을 수 없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 당시에 이 앨범이 나왔을 때 그리고 영화가 개봉했을 때 저는 영화는 못 봤거든요. 사운드 트랙을 먼저 듣고 영화는 한참 뒤에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 당시에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었고 이제 훈련소에 있다가 후방기 교육을 받고 6주 훈련소 있고 8주 후방기 교육을 받고 외박을 할 기회가 딱 한 번 있는 1박. 근데 제가 후방기 교육을 받은 곳이 전남 장성이었는데 위수 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벗어나지 못하죠.
1: 네, 광주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외삼촌 차를 타고 몰래 대전까지 온 거죠.
0: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1: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2: 여러분 가끔.
0: 이건 이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1: 지나갔습니다. 공소시효 지나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근데 그럴 뭐 그러고 싶었던 이유는 뭐 엄마 밥을 먹고 싶었던 이유겠지만

0: 제가 매번 가던 이제 단골 레코점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1: 예.
0: 이게 6주, 8주 한 넉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음악을 정말 못 들으니까 야 정말 CD 한 장을 사고 싶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대전에 가서
1: 뭐 듣는 노래가 늘 뭐 아침이 네, 밝아오 뭐 이런
0: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쿵따리 샤바라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1: 예.
0: 아, 이, 네 이건 정말 이제 내가 새로운 음악을 좀 들어야겠다 그래서 예.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집에다 짐을 풀고 바로 자주 가던 블루필 레코드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1: 예.
0: 블루필 레코드에 가서 음반 한 장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 하룻밤에 몇 장을 들 수도 없고
1: 예.
0: 한 장을 고민을 하다가 이 정글 스토리 시리즈
1: 아, 그렇군요.
0: 예.
1: 어휴 뭐 그 서사가 대단합니다.
2: 아직 이 음악만큼 네. 웅장하네요. 네. 서사가
0: 뮤직, 아니 뮤직 마이 라이프인데 예. 이거 음악을 거의 넉 달 동안 못 들은 거잖아요.
3: 아니, 그래서 예. 영화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1: 정작 정글 스토리는 지금
0: 못습니다. 근데 영화는 한 몇 년 지나서 봤어요. 근데 이거를 예. 김홍준 감독이 연출을 했고 시나리오를 강원 씨가 썼습니다. 음악 평론가이고
1: 아, 예, 예.
0: 요즘 명리학 강의를 네, 많이 하시고 네. 강원 씨가 아마 제작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영화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거든요.
1: 예. 그러니까 윤도현 씨가 네,
0: 윤도현 씨가 주연을 맡고 그 윤도현 씨가 이제 뭐 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종의 막 스테레오타입 아니면 뭔가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그대로 이 영화에 담겨 있어서
1: 예.
0: 저는 영화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만족을 하지 못했었는데 음악은 정말 아까 윤아 씨가 얘기한 대로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1: 예.
0: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영화는 잘 안 됐지만 음악 사운드 트랙은 훌륭한
1: 예, 예.
0: 거기에 가장 좀 적합한 영화 OST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당시
1: 예.
0: 비평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평가는 못 받았고
1: 네.
0: 관객도
3: 망했죠.
0: 네, 네. 거의 관객이 굉장히 좀 많이 들지는 않았던 걸로
1: 예,
0: 기억을
1: 예.
0: 합니다. 그래서 뭐 헝그리 정신, 막 락스프릿 그 당시에 굉장히 클리셰 같은
2: 맞아요.
0: 그런 덩어리들이 이 영화 안에 있어서 영화는
1: 예.
0: 좀 실망을 했지만 음악은 계속해서 정말 그때 이제 한 뭐 그날 이 CD를 사서 뭐 두 번, 세 번 들었겠죠. 근데 그 간절했던 마음이
1: 예.
0: 생각이 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Main theme from Jungle Story Part 1.
0: 네. 이게 영화 사운드트랙에서는 사실 그 절망에 관하여 신해철 씨가 노래 부른 버전도 있고
1: 네,
0: 아주 가끔은이라고 여성 보컬이 부른 노래들이 유명하긴 한데
1: 예.
0: 저는 이게 연주곡이거든요. 근데 첫 곡입니다. 이게 제가 딱 처음 CD를 누르고
3: 그
0: 감동 딱 그 기대감
2: 예. 아, 그 막 8주 동안 쿵따리 샤바라만 듣던
0: 네,
2: 몸에
0: 맞습니다.
2: 이 기타가 싹 스며드는
3: 그거 아니야. 첫 휴가 나와서
2: 그쵸?
3: 짜장면 먹었을 때
2: 아, 맞습니다. 막 그 소금 한 세 달 끊었다가
0: 제 기억에 정말 에이. 룰라와 김정민 룰라 클론 막 이렇게 뭐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2: 그쵸,
0: 그것만 계속
2: 유행가니까.
0: 듣다 보니까
2: 네.
0: 아, 새로운 음악을 듣고 싶다.
1: 저한테는 뭐 군대 그 얘기는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뭐
0: 사실
1: 얘기도 없는데 다만 아까 짜장면 얘기하시니까
2: 네.
1: 그 논산훈련소 후문으로 나가서 각개전투 교장으로 가는데 딱 그 후문 앞에 중국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중국집에선 무슨 억하심정인지 꼭 그 메뉴를 바깥에다 걸어놔가지고 예 그것만 보면 그냥
2: 약간 파블로프의 개처럼
1: 예, 그 제대하고도 꼭 저 중국집은 간다라고 해놓고 여지껏 안 가고 있습니다. 예. 얘기가 사여서 미안합니다.
0: 아니,
2: 네.
0: 저도 이렇게 군대 얘기하려면 아내한테 손들고 얘기해야 돼서 손들고 얘기하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2: 예. 예,
0: 저도 약간 군대 얘기라면 하려면 좀 위축되는 게 있습니다.
2: 여기서 네. 저한테 손들고 하세요.
0: 네. 아 근데 그 간절했던 마음. 네. 20살 20대 초반에
2: 예.
0: 정말 음악을 사랑했던 친구가 야 그걸 듣지를 못하고.
1: 그러게요.
0: 네.
1: 저는 기껏 짜장면을 간절하게
0: 바랬습니다.
1: 메인 팀 프롬 정글 스토리 파트 1 신해철의 곡으로 듣겠습니다.

0: 예, 신해철의 메인 팀프롬 정글 스토리 파트 1을 들었는데 뭐 연주는 넥스트가 했나요,
1: 네,
0: 그러면?
1: 넥스트의 김세왕 씨, 뭐 이수용 씨 이런 분들이 다 연주를 도왔고 현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또그 현악 편곡은 김동률 씨가
2: 아이고,
0: 해서
2: 여기
0: 뭐 쟁쟁한 사람들이 다
1: 맞습니다.
0: 모였었군요.
2: 근데 또 이제 김동률 씨는 거의 신해철 씨가 키운
1: 맞아요.
2: 신해철 사단. 사단의 어떤
1: 전람회 프로듀스를 처음 신해철 씨가 했기
2: 일집을
1: 때문에
2: 일집을 프로듀싱 했었거든요.
0: 예.
2: 그래서 뭐 거의 뭐 음악 선생님 같은
0: 맞습니다.
2: 느낌으로 함께 했죠.
1: 그래서 OST지만 이게 한국 대중음악 명반 꼽을 때면 OST로 좀 드물게 이 앨범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0: 그렇군요.
1: 작품이기도 합니다.
0: 전 사실 그 거의 처음 들어보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하고 지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지금 듣기에도 아주 대단한
1: 맞습니다.
0: 곡의 멘트림이었고
1: 기타 연주 듣자마자 이거 누구 연주냐고 이렇게 누가 연주했냐고 여쭤보시는 걸.
2: 근데 신해철 씨가 약간 이런 웅장한 영화 막 잘하지 않나요?
1: 맞아요.
2: 라젠카 세이브스 같은 그 작품도
1: 그리고 공부를 워낙 하는 스타일에서 이때까지 그냥 현악을 직접 연주자들이 와서 했는데 나중에는 미디로

0: 똑같은 소리를 만들어 봐야겠다. 아. 굉장히 탐구를 해서 나중에는 그냥 혼자 컴퓨터로 모든 맞아요. 작업을 해낸 예, 예. 대단한 아티스트죠. 예. 조동익, 신해철 정말 다
1: 그러네요.
0: 위대한 아티스트입니다.
1: 예. 오늘 뭐 이렇게 그 네. 열심히들 하시는 거 보니까
2: 저희 네. 너무 열심히 했나요 오늘? 예,
1: 그 아. 다음 주에도 이거 영화 음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가긴 네. 했습니다.
2: 어떻게 스태프분들이나 청취자분들만 아. 윤허해 주시면
1: 예, 조금 네. 더 논의를 좀
2: 네, 얘기해 볼게요. 네네
1: 논의해 보고.
2: 네.
1: 아무래도 이제 뭐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2: 네.
1: 극장 구경 많이들 가실 텐데 옛날 영화 얘기도 잠깐 좀 하면서
0: 하도
1: 될 것 같습니다.
2: 네.
1: 예, 좀 더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 네 사람의 인생 영화 음악을 들어봤고 영화가 가진 서사 위에 그 영화를 본 사람의 서사가 이렇게 또 겹치게 되니까 더 이제 영화 음악의 어떤 매력 같은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토요일 LP에서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 2주 동안 각자의 영화 음악에 얽힌 기억을 꺼내주신 박정영, 김학선, 김윤하, 선곡위원 세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같이 모여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죠.
2: 네, 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3: 네,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6: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뉴스입니다. 신약 청탁 논란이 일었던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정부의 부담을 더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1: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예정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작은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거셌던 신약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혹을 제기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는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조합 의혹과 관련해서도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 가족과 종사자들이 받은 상처가 꼭 치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대상자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2명이 낙마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신의 개혁 성과를 정리한 지지자의 응원글을 공유하며 위로가 많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한 지지자의 게시물을 공유한 뒤 감사합니다. 위로가 많이 됩니다. 더 개혁해서 더 나은 세상을 이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지지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울적해서 대통령님 개혁 업적을 정리했다며 공기업 통폐합과 KTX SRT 통합, 검찰청 보안수사권 폐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코스피 7000, 인공지능 AI 3대 메가 프로젝트,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등을 열거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의 대미 투자 전략 투자의 결실과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장관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뿐만 아니라 전화통화에도 응할 뜻이 있다고 미국 측이 밝혔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8일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소개하는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의 계기가 될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화로든 직접 만나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미 상당히 공개적으로 전달되어 왔다며 이제 공은 상당히 북한 쪽에 넘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5년간 숙박시설이 예약을 받은 뒤 객실 부족을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오버부킹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오버부킹 관련 상담 건수는 342건으로 2021년 139건과 비교하면 2.5배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를 넘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피해구제 신청 역시 2021년 5건, 2023년 30건, 2024년 35건, 2025년 5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42건이 접수돼 전년도 수준을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숨진 미군 장병이 공식 집계된 18명보다 4~5명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들 당국자들은 공개되지 않은 사망자가 모두 전쟁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중동 지역의 미군 병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월 장대한 분노 작전이 시작된 이후 이 지역에 주둔하던 미국인 계약업체 직원 3명도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안인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오늘 저녁에 개막합니다. 미흡한 대회 운영으로 아직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선수단은 종합 3위를 목표로 내일부터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2: 32년 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늘 오후 6시 나고야 미즈오공원 육상경기장에서 막을 올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0: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우리 선수단에선 탁구 신유빈과 조정 김동영이 개회식 기수로 나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을 이끕니다. 41개 종목 1,051명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 목표는 종합 3위와 금메달 최대 45개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등 올림픽을 빛낸 세계적인 스타들이 총 출동하고 야구 대표팀과 남자 축구 대표팀은 각각 대회 5연패와 4연패에 도전합니다. 유력한 첫금 후보론 내일 경기에 나서는 근대오정 성승민과 여자 정구 대표팀이 꼽히고 이현중을 앞세운 남자 농구 대표팀은 내일 저녁 일본을 상대로 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북한 선수단도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처음 참가해 여자 축구와 역도 등에서 10개 이상의 금메달을 노립니다. 한편 숙소와 선수 이동 등에서 부실한 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회 조직위는 우리 남자 하키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연주되는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과 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국 측이 밝혔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8일 언론을 상대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AI 문제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합의한 관세 전쟁 휴전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자는 양국이 일부 비전략적 물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고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포곡 1터널 부근에서 3.5톤 화물차와 SUV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SUV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를 도청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입건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테이블 아래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차 씨와 지인의 대화를 엿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30일 설치한 도청장치를 수거하던 중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돼지우리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돼지 400여 마리가 폐사하고 84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2개 동이 남김없이 타버려 소방서 추산 3,2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 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방향 졸음쉼터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25톤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울산과 제주도 산지 5mm 미만, 경북 남부 동해안은 5mm 안팎이 내릴 예정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MBC 2시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스웨덴 선수가 점프를 하는 순간 장대가 부러지고 맙니다.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재도전을 위해 다른 선수에게 장대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도 선뜻 빌려주지 않을 때 경쟁자였던 프랑스 선수가 자신의 장대를 내밀었어요. 결국 스웨덴 선수는 경쟁자의 장대 덕분에 국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승패를 떠나 서로의 도전을 응원하는 그 순간, 기록보다 더 기억에 남을 명장면이죠.

0: 김연서의 인생의 답 들으면서 오늘 손트라 출발해 봅니다. 아니 장대 높이 뛰기에서 장대가 부서지자 뭐 경쟁자에게 장대를 빌려서 기록을 세운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9월 19일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개막하죠. 뜨거운 승부와 따뜻한 명장면 잔뜩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 뭐 사실 이게 그 인기 종목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보기가 조금 힘들긴 하죠. 근데 요새 조금 기대되는 종목이 대한민국이 강한 뭐 양궁이나 뭐 다른 몇몇 종목들보다 저는 요새 그 농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예선부터 지금 한 3승을 달려서 조 1위로 지금 진출을 했어요. 강국인 일본도 꺾기도 하고 아마 이번에 좀 변수가 있을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 마음으로 같이 응원 보내야 되겠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은 손트라 차트쇼로 알차게 좋은 음악 꽉꽉 채워놓았습니다. 우리 광고 듣고 신청곡으로 달려볼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 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타라 차트 쇼. 한 주 동안 도착한 신청곡 바로 방송에 나가지 못해도 이렇게 좀 우리가 잘 모아뒀다가 차트로 꾸며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접수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9월 셋째 주죠. 손트라 차트쇼 출발! 22부터 출발합니다. 0014님께서 광주에서 영광 장 보러 가는 길 손트라 들으며 갑니다. 영시의 이별 부탁해요. 아, 이렇게 장 보러 가는 길에도 잠깐 잠깐씩 라디오 들어주시고 노래도 신청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이 노래는 2199님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직장 다닐 때 노래방 단골 신청곡 영시의 이별 신청합니다. 내일 모레면 나이 앞자리가 7자가 오는 세월이네요. 아, 옛날이요. 아, 참 정말 그래도 어렸을 때 이 들었던 그 추억이 평생 세월과 함께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배호의 영시의 이별이 22에 올랐네요. 다음은 19위인데요. 0269님께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태백입니다. 추워요. 세탁소 가서 점퍼 드라이 맡겨야겠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돌팔매 신청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름에서 오면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옷장에 옷도 한번 확 갈아엎어야 되겠죠. 우리 노래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배호의 영시의 이별, 그리고 오은주의 돌팔매, 오늘은 린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생각 없이 들어도 신나는 차트쇼 손타라 차트쇼 18위로 이어집니다. 1375님께서 어깨춤이 절로 나는 김연자의 쑥떡쿵 듣고 싶어요. 손트라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해주셨는데 쑥떡쿵 아, 이번 주 18위네요. 다음 17위로 가볼까요? 8898님께서 영탁님의 주시고 신청합니다. 아, 이 노래도 정말 신나죠. 근데 어떻게 또 김연자와 영탁 함께 콜라보한 노래들도 있는데 이렇게 또 이어서 듣게 됩니다. 신나게 달려보시죠. 김연자의 쑥떡쿵 그리고 영탁의 주시고.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30도를 밑도는 기온에 덥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29도, 전주와 광주는 30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릉은 낮 기온이 25도에 머물겠고요. 울산에는

0: 오후에는 낮까지 비가 조금 이어지겠고 그 밖에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동쪽 해안가로는 강한 너울이 예상돼 해안가 주변으로는 접근을 자제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일대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20km 구간 특히 일죽에서 모각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트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죠. 신청곡 오늘도 받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면 무료입니다. 467 하나님께서 안녕하세요.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12시에 방송할 때는 2시간 청취했지만 시간대를 옮기고 어제 오늘 처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이효정의 송두리째 부탁드립니다. 아, 뭔가 2시 시간대가 듣기가 힘든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찾아와서 아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인사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고요. 그래도 한 번씩 기억날 때 우리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 함께 해주세요. 이효정의 송두리째가 16위에 올랐네요. 이어서 15위는 074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점심때 회덮밥을 먹으러 갔다가 전어회 정식이 있어서 시켜먹었는데 완전 꿀맛이네요. 선선한 바람도 불고 가을이 성큼 왔음을 느낍니다. 추수의 계절인데 농사 짓는 분들이 다 풍년이셨으면 좋겠네요. 신토불이 신청합니다. 추수의 계절이죠. 맞습니다. 정말 다 풍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효정의 송두리째 먼저 듣고 신청해 주신 베이로의 신토부리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우리 땅에서 나온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 손테라 차트쇼 14위는 어떤 곡일까요? 1733님께서 내일은 스위스로 여행갑니다. 가지고 갈 약 사러 병원 가요. 약 보따리가 늘어가고 있어요.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신청합니다. 스위스로 여행 가신다고요?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러워요. 그래도 정말 이건 맞아요. 이 상비약을 꼭 챙겨서 여행 다녀야 될 게 해외에 나가서 이런 약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나라들도 많거든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잘 챙겨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고요.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듣고 오시죠.

좋은 노래가 모이는 곳 손트라 차트 쇼 13위 소개합니다. 스위스에 이어서 이번엔 또 국내 여행 다녀오신 분이네요. 5916님께서 강릉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택시를 타니 기사님이 손트라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손트라 들으시면서 운전하신대요. 토요일 경포 호수에서 세인트 땡땡머 호텔 가는 택시에서 저랑 손트라 얘기 나누던 기사님 오늘도 들으시길 바라며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신청해요. 정확하게 행선지를 짚어주셨네요. 혹시 우리 택시기사님 듣고 계실까요? 혹은 뭐 손트라 관련해서 이야기한 모든 택시기사님 너무 반가운 문자일 것 같아요. 13위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 올랐네요. 이어서 12위는요 834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갑작스레 친정엄마 허리가 아프셔서 남편이랑 같이 엄마 병원 모시고 갔다가 탕수육에 짜장면 먹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탕수육이 옛날 스타일이라 너무 맛있더라고요. 최성수의 기쁜 우리 사랑은 신청합니다. 요새 탕수육이 그 겉에가 막 찹쌀 탕수육 이런 게 워낙 유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 그 탕수육 약간 살짝 그 눅눅하면서 약간 그 피가 약간 얇게 돼 있는 그 옛날 탕수육이 한때 한 번씩은 이렇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 저도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안 되겠어요. 노래나 듣고 올게요. 정수라 아 대한민국 그리고 최성수의 기쁜 우리 사랑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성원 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성원 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어디에 계시던 오늘의 BGM을 제가 골라드립니다. 손트라 차트쇼 11위 332 하나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계곡에 붕어 낚시 출조했습니다. 모처럼 만나서 밤새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입질 많이 하게 손트라님이 파이팅 해주세요. 신청곡 옛날 애인 부탁드립니다. 이게 낚시 앞두고 손트라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많으신데 아, 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 추후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도 이번에 우리 332 하나님께는 좀 좋은 기운 가서 입질 많이 많이 느끼시고 아, 정말 대어 많이 낚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부성의 옛날 애인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요. 3부에도 손트라 차트쇼 이어집니다. 뉴스까지 듣고 3시 5분에 만나요.

0: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8: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9: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3시 뉴스입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민주당에선 표적 수사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반응이 잇따른 반면 국민의힘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된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0: 받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주가 조작, 국민 생체 실험, 가족 조합 모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회담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 출입기자 문답에서 시 주석이 다음 주 여기에 온다며 아주 좋은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워싱턴 DC 인근 군공항으로 올 시 주석을 미국 대통령으로선 극히 이례적으로 직접 공항에 나가 영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곧 끝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뿐만 아니라 전화통화에도 응할 뜻이 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8일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소개하는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계기가 될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화로든 직접 만나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미 상당히 공개적으로 전달되어 왔다며 이제 공은 상당히 북한 쪽에 넘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원자력기구 AIEA 총회 결의에 북한이 자위적이며 합법적인 핵활동을 문제 삼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 등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을 묵인하면서 핵을 포기하라는 건 존립과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과거 IAEA를 탈퇴한 점을 들어 북한은 관할 대상이 아니라며 IAEA가 미국의 핵전파 행위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선 바른 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도서관 앞에서 열린 나눔 녹색 창터에 트럭이 돌진해 6명을 들이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과 경북 동해안, 부산과 울산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5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제주도와 충남권, 경상권 해안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말하기와 대화법을 쓰고 전하는 스피치 크리에이터 흥버튼 정흥수입니다. 호감이 생기게 말하는 방법, 이건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게 효과 만점인데요. 예컨대 이상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게으른 사람은 싫고요. 아무한테나 다정한 사람도 안 돼요. 술을 자주 먹는 사람도 참 싫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최고죠. 나한테만 잘해주면 좋겠어요.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면 멋질 것 같아요. 똑같은 말도 긍정적인 단어를 쓴 두 번째가 호감이죠.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귀가 즐겁고 마음이 들뜨는 트로트 테마파크 손트라 차트쇼 계속해서 10위 이어집니다. 6572님께서 여긴 전라도 남원입니다. 신랑이랑 드라이브 중이에요. 장민호의 상사화 신청합니다. 신랑분과 이렇게 드라이브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로맨틱하네요. 10위 장민호의 상사화. 계속해서 9위는 089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엄마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투석 받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박주희 작은 아이 신청합니다. 아, 이 투석 받는 게 정말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던데 그래도 옆에서 든든하게 잘 지켜주세요. 장민호의 상사화 먼저 듣고요. 0899님이 신청해주신 박주희의 작은 아이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란 그늘로

듣는 재미, 따라 부르는 재미 있는 손트라 자태쇼 파리로 갑니다. 9476님께서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데 눈치 보며 문자 보냅니다. 옆집 누나 신청합니다. 사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함께 듣고 계실까요? 듣는다면 뭐 사장님께 감사한 이런 이야기, 안부를 또 문자를 사연을 통해서 하면 또 다른 감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장윤정의 옆집 누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정슬의 버전으로 듣고 올까요?

옆집 누나 말고 옆집 오빠 같은 저와 함께하는 숨들어잡듯이요. 아, 좀 별론 것 같은데. 아, 괜찮나? 네. 걸을 노래가 한 곡도 없는 손 따라 차트 쇼.

아주 간단하게 보내셨는데요. 858 하나님께서 주현미 씨의 안오네 신청합니다. 네, 이 노래 정말 중독성 강하죠. 7위 주현미의 안오네. 이제 6위로 갑니다. 5724님께서 목포에서 수학학원을 합니다. 밤에는 많이 시원해졌지만 낮에는 아직 더워 에어컨 틀고 수업했더니 여름 감기 왕창 걸렸네요. 곧 중간고사 기간인데 걱정이에요. 아침에 주사도 맞고 약도 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오래 갈 거라네요. 힘내서 일할 수 있게 태진님이 응원해주세요. 홍진영의 엄지척 신청합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이제 본인이 감기를 걸렸지만 다니는 학생들이 옳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본인이 엄청 나서서 오히려 약도 막 세게 타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 봅니다. 금방 낫길 바라고요. 뭐 그래도 마스크라도 끼면 좀 이 없는 것 좀 막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주현미의 안오네 먼저 보내드리고 홍진영의 엄지척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9월도 하순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반소매 차림이 더 어울립니다. 주말 내내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서울은 29도까지,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독감 환자가 작년보다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접종 시기도 빨라졌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고요. 해안가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주와 충남은 오늘까지, 영남 해안가는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고 당분간 동쪽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이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3, 4차로 차단돼 있습니다. 용인 나들목부터 신갈분기점까지 9km 구간 정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채널 저 채널 요 채널 저 채널 찾아봐도 손트라가 최고로다.
1: 승태야 손트라 대체 못 있니?
0: 맞다 미리야 손트라 들어야지.
1: 그럼 손트라가 최고지.
0: 최고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토요일에는 손트라 가족들의 취향 100% 반영한 손트라 차트쇼 달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오늘도 듣다가 기억나는 추억의 노래들 혹은 아니 이 노래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하는 노래들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6955님께서 손태진님 안녕? 저는 70이 넘은 우리 형민이 할배입니다. 지금 강화도 여행하면서 방송 듣는구려.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강문경이 부른 망모 부탁합니다. 육고님 반갑습니다. 지금 강화도 여행 어디 어디 다니셨을까요? 그래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요. 5위는 강문경이 부른 나훈아의 망모가 올랐네요. 4위 소개합니다. 1068님께서 손트라 들으면서 일하는 중 토요일은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손트라 파이팅! 신청곡 양지은의 붓 듣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또 노래 보내주셨는데 강문경의 망모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양지은의 붓 원곡은 강진의 노래죠. 듣고 오시죠.

마음에 콕콕 박히는 음악 차트 손트라 차트쇼 이번 주 3위 7385님께서 안녕하세요. 오후 휴식 시간에 문자 보냅니다. 손트라 덕분에 현장에서 귀호강하고 있어요. 다른 애청자들처럼 문자 참여는 자주 못하지만 MBC 라디오 표준 FM만 듣습니다. 이 시간은 오후 간식 시간이라 선배들과 모여 들을 수 있어 노래 신청합니다. 김미성의 먼 훗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 뭐 문자 참여 그리고 저와 소통은 하지 못해도 계속 듣고 응원하고 애청하고 있다는 분들 너무 반갑고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인사 남기면 우리 더 좋은 추억 함께 하겠죠. 3위 김미성의 먼 훗날이 올랐네요. 손트라 차트쇼 2위는 이 곡이에요. 1108님께서 어머니가 전기 밥솥이 고장났다고 한가할 때 고쳐오니라 하셨지만 찬밥 드실까봐 곧장 서비스센터 가는 중이랍니다. 윤신의 인생이란 신청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얘기하지 않았나? 밥솥 그거 그 고무 그 부분을 갈으면 웬만해서 고장났던 것도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직 AS 기간이 남아서 그런지 서비스센터로 바로 출발하셨나 봅니다. 우리 김미성의 먼 훗날 먼저 듣고요. 윤신의 인생이란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2, 1,
2: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탄탄방수.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이고 갈치도 하니 물고에 물도 쐬어지고 그게도 하니 물고.
2: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가을밤에 낚시로 갈치를 잡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1: 요놈의 갈치야 어딜 가서 아니 무느냐.
2: 갈치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며 낚시꾼은 노래로 지루함을 달래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어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3: 여러분은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 하셨고요. 신청곡으로 엮어 만든 손트라 차트쇼 달려보았습니다. 이제 1위 발표만 앞두고 있는데요. 1위는 바로 김범용, 박진광의 친구야. 9월 셋째 주에 1위를 차지합니다. 우리 1323님께서 오늘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동창 모임 가는 중인데 토요일이라 많이 밀리네요. 신청곡 친구야 부탁드려요.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동창 모임. 우리 4374님도 귀촌 15년 아직도 농사일에 적응이 안 되네요. 먼 곳에 있으니 친구들도 못 보고 심심하지만 손트라 시간엔 힘을 내며 일하고 있답니다. 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김범용, 박진광의 친구야 청합니다. 아니 근데 귀촌하신 지 15년인데 아직도 농사일에 적응이 안 된다. 아마 정말 그 힘든 부분, 아 저는 차마 뭐 상상도 못 하겠고 얼마나 힘들지 뭐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때마다 좀 친구들이 생각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분들을 한 번씩 초대를 하세요. 이렇게 주말에 딱 와서 그냥 맛있는 것도 해먹고 이러면 좀 힘이 나지 않을까요? 그 친구분들도 아마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김범용, 박진광의 친구야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2시 10분에 찾아올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4시 뉴스입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정부의 성공이 우선인 만큼 더는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직에선 물러나지만 검찰개혁은 완수하겠다며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수사기록 유출을 재차 문제 삼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조직원 건드리면 복수하는 조폭이냐고 직격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원 본인과 민주당이 떼거지로 나와서 저에게 복수하겠다고 협박하던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이렇게 김성원을 철회해도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성원 오빠 독약 로비

0: 인사 처리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오빠 독약 로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과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왜곡과 정쟁몰이로 소설 쓰는 행태를 그만두라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그리 어렵냐며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장외를 떠돌며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할 국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을 위한 대책 마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점점식 원내대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게 사회 경험이 없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젊은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꼰대의 막말이라며 천하람 의원에게 사과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0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사회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같은 40대 이소영 의원에겐 장관직을 맡겨도 되는 건가? 라고도 꼬집었습니다. 32년 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오늘 저녁 개막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과 경북 동해안, 부산과 울산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5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와 충남권, 경상권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부부와 연인, 생글생글 사랑만 하면 좋겠지만 직역태격, 다툼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지혜롭게 다투는 방법이 중요하답니다. 첫째, 주제를 확장하지 말라. 지금 이 문제 말고 예전 일까지 꺼내면 끝이 없고요. 둘째, 반드시 만나서 싸워라. 문자는 말투가 영 다르게 전해질 수 있으니까 얼굴 보고 정확하게 소통하란 거고요. 세 번째, 첫 단어, 첫 말을 신중하게 하라. 즉, 너 왜 그래? 이런 공격 말고 나 지금 이게 힘들어 고백으로 시작하면 훨씬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는 게 진짜 많아졌잖아요.
0: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것도 물어보시던데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답이요, 제육볶음에 계란찜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1: 허허이. 근데 AI 물론 편하고 좋긴 한데 산행길에선 좀 조심하세요.
0: 왜요?
1: 이게 폴란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0: 네.
1: 등산객 두 명이 산을 타다가 어디 어디로 가는 지름길을 좀 알려달라고 땡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0: 근데 길을 잘못 알려줬대요?
1: 아니, 꼭 잘못 알려줬다고는 또 할 수 없는 게
0: 예?
1: 길이 있긴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니라 전문 암벽 등반 기술이 필요한 곳이었던 거예요.
0: 아, 알려주는 대로 갔다가 깜짝 놀랐겠네요.
1: 그렇죠.
0: 예.
1: 결국 그 구간에서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헬리콥터로 구조가

0: 됐대요.
1: 아이고야 고생하셨네.
0: 헬리콥터로 구조가 됐으니 망정이지.
1: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듣기로는 그 없는 관광지도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0: 살짝 얘네가 거짓말 한다니까. 그래서 요즘 네. AI 거짓말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이걸 이제 지도나 현지 안내원처럼 계속 일상에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위험할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변수가 존재하잖아요. 뭐든.
1: 그 일반 도로면 잘못 알려줬어도 택시를 타면 되는데 이 산행길에서는 진짜 구조 요청을 해야겠네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혹시라도 내일 등산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네. AI 너무 믿지 마세요. 길을 미리 꼭 숙지하시고 그리고 안전한 길을 택해서 가셔야 됩니다.
1: 네.
0: 주로 AI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1: 맛집. 맛집. 잘 알려줘요.
0: 네. 저는 어떤 영양제 부작용.
1: 건강 물어보시는구나.
0: 그리고 최근 사전으로 되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어학 공부하는 분들은 AI가 되게 도움이 돼요.
1: 아 그렇군요.
0: 예를 들어 뭐 어떤 단어로 네. 예문 3개 구성해줘 그럼 바로 3초 만에 뜨니까.
1: 그 심심해서 그냥 수다를 떠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그렇죠. 근데 네. 그거 알아요? 밤에는 얘네들이 네. 밤 모드로 톤 조절하는 거 알아요?
1: 아 진짜로?
0: 그래 이렇게 안 해요.
1: 와.
0: 안 자고 어쩐 일이야? 뭐 이렇게 끼를 부려 AI가 건방지게 혼났어 나한테.
1: 왜 이렇게 나도 그렇고 거기도 이렇게 혼을 내세요 정설 씨.
0: 용서한데 밤에 어디 지금 기계가 나한테 끼를 부려.
1: 그렇게 노엽다 정설 씨.
0: 똑바로 얘기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안. 내 이야기가 좀 거슬렀나? 뭐 이래. 미끄러워.
1: 토요일 첫 곡 소개해 주시죠.
0: G-Dragon과 김유나가 함께합니다. Missing You.

0: 네, 9월 19일 토요일 첫 곡으로 지드래곤과 김윤아가 함께 부른 Missing You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요즘은 AI로 상담도 많이 하신대요.
0: 1287님, 저는 6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도 와이프한테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결혼한 지 30년이나 됐는데

0: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서구식 답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AI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다 찔러보는 게 그게 저와 AI 사이를 좁힐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되니까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1: 누가 힘들다 그랬더니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은 힘들어도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0: 근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1: 그렇군요.
0: 변화가 없어 변화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래도 AI 감성으로 못 따라가는 것들이 많아요.
1: 많죠.
0: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지라시 라떼백일장 함께하는 날이죠.
1: 이번 주는 심현보 씨와 함께하는데요. 3부에 모시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10: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9: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10: 평범한 일상의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9: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0: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9: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11: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12: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노션은 노노노. 자,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 주신 사연들을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눌러 채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부킹 사연.
11: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 안내해 주시죠.
12: 방송 중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이 아닐 때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실 수 있어요.
11: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4954님이 헤어스타일 바꾸러 가신다고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13: 와우, 안녕하세요. 오케이, 계절이 바뀌면 헤어스타일도 왠지 체인지하고 싶잖아요. Anyway, 미용실 가서 길이 다듬고 염색 좀 해보려고요. 저는 가을 되면 레드 브라운색이 정말 끌리더라고요. 레드 하니까 갑자기 양념 게장 먹고 싶으신다.
11: 네?
13: 게딱지에 밥 비벼가지고

0: 느낌 아시죠? Anyway, 미용실에서 기분 좀 전환하고 올게요.
1: 대화 그렇게 흐르네요.
2: 안경계장. 그 진짜 최하정 씨는 그러는데 정말로 어떤 컬러가 있거나 어떤 말이 있으면 거기에 연상되는 단어나 이런 게 다 메뉴예요.
1: 아 그래요? 신기하다.
2: 예전에 그 얘기 있잖아요. 비방용인데 이제 힘들어 돼지겠다. 아우 돼지 껍데기 땡겨.
1: 신기한 누나.
2: 기승전 먹을 것 같아.
1: 아, 저기 누나 보고 싶네요. 예.
2: 자 다음은 6709님이 보내주셨어요. 결혼식 가신대요.
3: 네 안녕하세요. 19일에 친한 동생의 아들이 결혼을 해요. 참고로 이 친구는 정말 고마운 동생인데요. 제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시절에 동생이 참 많은 도움을 줬어요. 덕분에 잘 적응해서 20년째 무탈하게 지내고 있네요. 현정아 아들 결혼 축하해. 내가 축의금 진짜 많이 할게.
2: 아 진짜 이렇게 뭐랄까 일터에서 만난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지속되기는 뭐 그것도 쉽지 않은데. 와 20년째?
1: 도움도 많이 주셨대요.
2: 그래 진짜 고마운 거 잊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좀 촉촉해져요. 네. 근데 사실 고마운 건 좀 지나면은 또 잊어. 그쵸. 사는데 급급해서. 네.
1: 그러니까 동생 아드님 결혼식 축의금 많이 하십시오. 정선현 씨 결혼하면 제가 축의금 진짜 많이 할게요.
2: 그만해.
1: 막히네.
2: 딴 데 많이 했잖아요.
1: 네, 알겠습니다.
2: 네. 자 6709님이 신청하신 성시경 씨의 노래 두 사람 들을까요? 네.

0: 정산을 모셔주게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하신 부킹산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사연 보죠.
1: 이번에는 3708님이 딸기 농사하신다는데요.
0: 소개해 주죠.
1: 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충남 논산이요.
0: 네네. 네.
1: 딸기 농장에서 딸기 심었죠. 본격적으로 고생 시작이죠. 아니 일하느라 허리는 아파요. 근데 라디오 들으면 또 힘이 쭉쭉 나고 그러는데 참 뭐 어쩌겠슈. 들어야지. 날이 선선해져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할만하대요. 땡큐. 정선희씨 문천식씨가 힘내라고 응원 한마디 부탁해요.
0: 아이고 하셨어요. 허리 아파서 어떡해요.
1: 네. 아 이거 허리 진짜 너무 고된 노동인데 이게.
0: 그죠. 사진도 정말. 주셨는데 네. 하우스가 엄청 커요 지금.
1: 그러네. 그러니까 네.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함께 하는 거니까 예.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이제 심으면 겨울에 나오는 거죠?
0: 그렇겠죠. 딸기. 딸기 겨울에.
1: 대박 나실 겁니다.
0: 그렇습니다. 예,
1: 알알이 정말 네. 아주 충만한 당도와 네. 그리고 컬러가
0: 그쵸.
1: 그 비닐하우스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0: 보람을 맛보시기를.
1: 아 딸기. 딸기 너무 맛있어. 요새 사과 하나 딸기도 나오던데요. 계량된 거.
0: 그래요? 맛있죠 딸기.
1: 달달하고 있어. 자 그리고 다음은 3638님이 보내주셨어요.
2: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피아노 연습실을 대여했어요. 제가 문화센터 다니면서 알게 된 건데 저희 동네 도서관에 연습실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이가 곧 피아노 대회에 나가서 연습실이 필요했는데 잘 됐죠. 근데 아이가 또 절 닮아서요. 무대 체질이 아니고 긴장을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연습실 대여했으니까 열심히 연습할 수 있겠죠? 저도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올게요. 파이팅!
1: 아 이런 게 있구나.
0: 우와,
1: 동네 도서관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네. 갖춰져 있는데 피아노 연습실 이거 너무 신박하다.
0: 따님 위해서 이런 것도 알아봐 주시고 최고만데요.
1: 요즘 어머님들이 네. 정보 수집력이 기가 막혀요.
0: 그러니까요.
1: 아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뭐 떨든 안 떨든 저희 조카가 거의 초등학교 때 대회를 많이 나갔었어요.
0: 아, 피아노
1: 예, 이런 연주회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처음에 그렇게 떨다가 이게 경험이 되잖아요.
0: 네.
1: 나중에 어떤 무대에서도 조금 담대한 그런 경험치가 되더라고요.
0: 아 그러네.
1: 예, 그러니까.
0: 헛된 건 없네요. 그럼 그죠?
1: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좋은 경험이 될 거고 또 예. 결과도 좋을 겁니다.
0: 맞습니다. 예.
1: 자 우리 3638님이 신청하신 네. 노래 코요태의 우리의 꿈 듣고 올까요?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사거리 구 알량스회 등을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28.6도로 최고 기온 29.4도보다는 조금 낮아졌고요. 전주가 현재 29.2도로 높은 편이고 동풍의 영향으로 선선한 강릉은 23.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이 되면 또 선선해진다는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고요. 제주와 충남은 오늘까지, 영남해안가는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당분간 동쪽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해안가 주변으로 접근에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신갈 분기점 부근 사고 여파 때문에 부근 정체가 심합니다. 김주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 라디오 시대의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 5002님. 바로 모실까요?
5: 아, 여기 맞죠?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 간대요. 그래서 혼자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해먹기는 싫어요. 배달도 많이 먹어서 안 깔리고. 저희 집 근처에 새로 생긴 라면집에 가보려고요. 혼밥 하는 분들 그거 많던데 전 진짜 완전 잘하거든요.
6: 아, 이라사이라사 어서 오십시오. 아, 몇 분이신가요?
5: 아, 저 한 명인데요.
6: 아, 예, 예. 이곳으로 모실게요.
5: 에, 그 라면이 한 그릇은 부족할 것 같아서 곱빼기로 먹을 거예요. 사이드도 무조건이죠. 닭튀김 렛츠고. 와이프 없으니까 나 혼자 야무지게 먹어야지.
7: 혼밥 좋아요. 에, 속도감 없이 나 혼자 그 맛을 오롯이 음미할 수 있으니까.
8: 맞아, 저는 잘해요. 혼자 혼밥.
7: 아마 라멘집인가 봐요.
8: 그런 것 같아요.
7: 네, 닭튀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일식으로.
8: 그리고 일본에서 혼밥이 더 먼저 유행했기 때문에 라멘은 혼자 앉는 자리도 많이 있어요.
7: 어, 맞아. 도서관처럼. 그쵸. 칸막이가 돼 있고.
8: 저 얼마 전에 산동 지하에 여기 있잖아. 옆에 저온카츠 하는 집이 있어요. 아, 맛있어요.
7: 그게 뭐예요? 그게 저온으로.
8: 그러니까 너무 뜨겁게 튀기지 않은 돈가스가 또 있어요. 유행이에요. 좀.
7: 그런 게 있어요.
8: 네.
7: 하여튼 맛 쪽으로는 얼리 어댑터야.
8: 아, 그럼요.
7: 김준식 씨는 다 먼저 가보는
8: 거예요. 돈가스 전문가입니다, 제가. 맛있더라고요.
7: 어쨌든 네. 혼밥하시면서 네,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8: 그렇죠.
7: 자, 지라시 부킹 사연 노시 없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예약 원하시는 사연 있으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8: 네.
7: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8: 5002님 신청곡 있습니다.
7: 악뮤의 라면인 건가 듣고 지라시 주간 베스트로 함께할게요.

0: 다시 주간 베스트.
1: 이거 진짜 웃겼는데.
2: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웃긴 사연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3: 네, 사연이 나간 뒤엔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2: 자, 그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3: 9월 8일 화요일에 소개됐죠. 경기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4: 우리 아파트에 닭이 산다는 소문이.
3: 우리 사연자분께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2: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네. 이거 정선혜 씨가 다 알죠 뭐.
3: 그냥 그 하루는 달구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저녁에 알 날 뻔했어. 네. 자, 사연 감을게요.
5: 안녕하세요. 선희 누나 전시경. 사건은 지난해 여름

0: 열대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죠. 깊이 잠들었었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진짜 잘한다. 괜히 정선이가 아니야. 그것도 그냥 닭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이크를 잡은 것처럼 쩌렁쩌렁 울리는 닭.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5시 2분. 옆에서 자던 아내도 일어났습니다.
1: 아, 당신도 들었어? 달기지?
0: 그런 것 같은데.
1: 아, 근데 여보.
0: 왜?
1: 우리 아파트 살잖아. 달기 있다고?
0: 그러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5시 2분. 그리고 그 다음날도.
2: 에이씨.
0: 그 다음날도. 이쯤 되니까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낮에는 닭털 하나 보이지 않는 아파트였는데 도대체 이 닭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자 결국 아파트 단톡방에 첫 글이 올라왔습니다.
3: 저거 혹시 새벽 5시쯤에 닭 우는 소리 들은 분 계실까요?
0: 아 저요. 저 들었어요.
3: 아니 우리 집에서도 들려요.
4: 나도 들었어요.
2: 저도 매일 들려요.
0: 단톡방은 순식간 난리가 났고 마침내 404호에 사는 아주머니가 진지하게 글을 올립니다.
2: 진짜 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진짜 닭이요? 몇 호에서 키우는 것 같은데요?
2: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닭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0: 닭의 기운이요?
2: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대대로 양계장을 하셨는데 도축당한 닭들의 영혼을 온몸에 받은 장닭은 도심을 떠돌며 아파트에 저주를 내리지요.
0: 에이,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요.
2: 최근에 치킨 시켜 드신 데 계실까요?
0: 그러자 또 순식간에 글들이 주르르 올라왔습니다.
3: 나 후라이드 시켜 먹었는데.
0: 아, 저도 먹었어요.
3: 나는 후라이드 한 마리, 양념 한 마리.
4: 삼계탕도 해당이 될까요?
2: 닭발은요?
0: 그래서 우리는 그 닭을 찾아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3: 근데 소리가 어느 쪽에서 나요?
0: 약간 동쪽 같아요.
3: 아니요, 서쪽 같은데?
4: 주차장 쪽 같은데요.
2: 놀이터 놓치지 않을 거예요.
0: 이때부터였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닭 찾기 수사본부가 설립되었고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주민들이 전부 다 닭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3: 오늘 새벽에 너 그거 운 거 맞죠?
0: 아, 네, 저도 들었어요.
3: 아니, 난 창문 열고 찾아봤잖아요. 안 보여요.
4: 우리 아파트가 산이랑 가까우니까 혹시 산에서 내려오는 닭 아닐까요?
2: 닭이 등산을 한다?
0: 그리고 급기야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방송이 나왔거든요.
5: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최근 새벽 시간대에 닭 울음소리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소리의 발생 원인을 확인 중이며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0: 범인? 그럼 닭이 범인이야? 잡은다면 어떻게 하려고?
5: 닭이 잡히는 대로 경찰서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0: 닭을 경찰서에? 경찰서 얘기가 나오자 주민들은 더욱 수사에 집중했고 혹자는 새벽 4시 50분부터 베란다에 앉아 닭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는 닭 수사대가 조직되어 각자의 위치를 확인했죠.
3: 301호 어디 계세요?
0: 아니 107동 앞입니다.
3: 아니 저기 무기 가지고 온 사람 계세요?
4: 손전등만 있는데.
2: 쪼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0: 잠깐만요. 닭 소리가 들립니다. 104동 쪽에서 빨간 물체도 움직입니다.
3: 그 닭볕을 아니요?
4: 다들 104동으로 집합해요.
6: 저도 금방 갈게요.
0: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갔기 때문일까요? 닭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2: 그 영험한 닭이 인간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산딸기 노화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닭이고 어느 것이 인간인가. 내일부터 더 큰 소리가 들릴 거거든요.
0: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404호 아주머니 말씀과 달리 오히려 닭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는데요. 주민들은 보고 깜짝 놀랐어요.
5: 최근 매일 5시 2분에 울렸던 닭소리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103동, 105동, 옥상의 뒷산까지 모두 수색한 결과 닭소리의 근원지는 106동이었으며 그것은 실제 닭이 아니라 닭소리 알람이었어.

0: 맞습니다.
1: 이럴 수가.
0: 알람 제목은 시골딱 기상송이었으며 아파트 주민 할아버지께서 귀가 어두우셔 알람 소리를 크게 해두시고 여름이라 창문을 열고 주무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할아버지께서는 주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해오셨으니 주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아, 불쌍. 우리가 한 달 동안 찾아 헤매던 닭이 휴대전화 속에 있었다니. 전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누군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2: 아이고, 어르신, 알람 소리 바꾸셨어요?
3: 아, 예.
2: 아이고, 아이고, 잘하셨네. 뭘로 바꾸셨어요?
3: 아, 진동. 아, 근데 그 진동은 또 내가 못 들어요.
2: 아이고, 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럼 다시 달고로 바꿔요.
3: 아니, 나는 저 이참에 개소리가 어떨까 하는데.
2: 개소리요?
1: 그 후 그 할아버지 별명은 꽃기호 할아버지가 되었고 닭 한 마리 때문에 한 달 동안 난리였던 우리 아파트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으며 닭 얘기 덕분에 주민들과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기묘한 닭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날 문자 엄청 왔습니다. 2899님이 특히 정선혜 씨 5만 원 더 줘.
4: 어머 세상에, 5만 원이면 하루 종일 회칠 수 있어요. 정말 자신 있어요.
1: 한명민 님도 효과음이 아니었다고요. 크크크크.
4: 예. 예. 그때 지쳤을 때 묘하게 김장훈 씨
1: 쪽이 나왔죠.
4: 네, 예. 소리가 나왔었죠.
1: 1032 님, 근 5년 만에 박장돼서 가장 크게 한 날입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4: 보람찹니다. 우와. 예. 더 분발해 볼게요. 3104 님. 선희 씨 동물 소리는 국보급입니다. 잘 관리합시다. 아, 예,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1: 네,
4: 예, 좋은 생각 많이 하면서 네. 제가 닭 소리 잘 보듬어 놓을게요.
1: 예,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4: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1: 매일 새벽마다 울리는 이것의 울음소리 때문에 아파트에 이것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4: 1번 개, 2번 닭, 3번 고라니.
1: 정선은 씨는 다 내주 하는 소리죠.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로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4: 아,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 네. 기다리는 동안 컨츄리 꼬꼬입니다. 네. 김미.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겹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7: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매일 아침마다 울린 이것의 울음소리, 정답은요?
8: 2번 닭 이었습니다.
7: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 0543님이요. 네. 엄마가 병원 입원 중이세요. 아이고.

0: 때마다 커튼을 쳐놓아서 TV는 못 보고 지라시 틀어드렸더니 예, 예. 매일 4시 5분을 기다리시네요. 아, 많은 웃음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1: 아이고, 그러시군요.
0: 진짜 어머님께 네. 조금이라도 위로가 돼드리고 있다니까 너무 네. 다행이고
1: 어머님
0: 감사합니다.
1: 귀찮으시도록 제가 더 맛있는 웃음 드리겠습니다.
0: 어머님 퇴원하시면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0: 한번 건강이 꺾이는 건 네. 사실 기회예요.
1: 네, 더 잘 네. 그럼요. 관리하라고.
0: 그럼요. 네. 자,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마이 스토리 저희가 요거 들려드리고요. 네. 뉴스 들으시고 저희는 3부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정부의 성공이 우선인 만큼 더는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직에선 물러나지만 검찰개혁은 완수하겠다며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민주당에선 표적 수사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반응이 잇따른 반면 국민의힘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수사,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된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주가 조작, 국민 생체 실험, 가족 조합 모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도서관 앞에서 열린 나눔 녹색 장터에 1톤 화물차가 인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어머니와 10살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20대 여성이 다리가 골절되는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운전자 부조의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고 마감 시간

0: 한 이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 소속 50여 명은 오늘 국회 앞에서 단 한 명의 추가 지원과 미세한 경쟁률 변동조차도 누군가에겐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거대한 벽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수시 원서 접수 마감 10분 전 UAA 어플라이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마감 시한을 1시간 연장했고 이후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3건에 대해선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8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약체 홍콩을 상대로 가볍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계천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홍콩과 치른 대회 풀리그 1차전에서 이원정이 9골, 전지현이 8골을 기록하며 48대 16으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과 경북 동해안, 부산과 울산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5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제주도와 충남권, 경상권 해안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말하기와 대화법을 쓰고 전하는 스피치 크리에이터 흥버튼 정흥수입니다. 호감이 생기게 말하는 방법, 이건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게 효과 만점인데요. 예컨대 이상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게으른 사람은 싫고요. 아무한테나 다정한 사람도 안 돼요. 술을 자주 먹는 사람도 참 싫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최고죠. 나한테만 잘해주면 좋겠어요.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면 멋질 것 같아요. 똑같은 말도 긍정적인 단어를 쓴 두 번째가 호감이죠.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무코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go.
1: 정선님은 초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실까요?
2: 네, 오늘 3, 4부는 추억이 작품이 되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라떼백일장 함께해요.
1: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이 계절이 참으로 잘 어울리는 게스트죠. 감미로운 가요계의 랭보, 까랭이 작사가 심현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2: 여러분이 보내주신 백일장 사연 우리 가랑이 심현보 씨와 함께 소개하고 또 심사해 볼 겁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심현보 씨 만나볼까요?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주제 하나에 연필 쥐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6: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5: 지라시
6: 라떼 백일장. 원래는 한 톤 연기였는데 이 코너를 통해서 연기력이 일지월장. 이제는 국민 배우의 길로 나아가고 계신 분이죠.
5: 네, 벌써 투 톤이 됐어요.
7: 네, 한톤 반 아니에요? 한톤 반?
5: 아니 아니에요. 투 톤이에요.
7: 투 톤이에요.
5: 지난주에 반올림 했어요.
6: 아, 트럭도 아니고 두돈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5: 자, 유리상자 이세준 씨의 연기 라이벌입니다. 네. 네, 작사가 심현보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네.
5: 한톤 반이라뇨. 지나친 겸손이에요.
7: 정작 이세준 씨는 저를 약간 낮춰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5: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초반엔.
7: 맞아.
5: 예, 이제 견제 모드로 들어갔어요.
7: 아니야. 그게 약간 더 기분 나빠.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게.
5: 그러니까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제 견제한다니까요.
7: 아, 견제해요 이제.
6: 그럼요. 그래서 참고로 다음 주는요, 추석 특집으로 이세준 씨, 심현보 씨와 한 장소 이곳에서 함께할 예정이거든요.
7: 아, 네, 그런가요?
5: 한가위잖아요. 예. 예, 특별한 시간 강강수월래 같이 다 모여가지고.
7: 예. 좋네요.
5: 예, 그럼요. 예. 자웅을 겨눠야죠.
7: 한가위에 왜 자웅을 겨루나요?
5: 자웅을 겨뤄야죠. 네. 연기인이 겨루. 예. 왜냐면 진짜 진일보 하신 신현보 씨의 연기 톤을 이세준 씨가 목도해야 됩니다.
6: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네, 두 분의 노래도 들어야 되고요.
7: 열심히 하는 내 모습 상상만 해도 싫으네요.
5: 근데 요즘 사실 약간 톤 반, 두 톤으로 올라선 자기 연기에서 약간 욕심난다 싶은 연기 캐릭터 있어요?
7: 저요?
5: 네.
7: 저는 아무래도 약간 이모님이나 고모님 쪽이 편한 것 같아요.
5: 아, 이게 좀 약간 청춘남녀나 멋있는 척하는 것보다는 약간 릴렉스.
7: 그런 쪽이 편한 것 같아요.
5: 이세준 씨는 미성이잖아요.
6: 맞아요.
5: 여자 연기, 앙칼진 여자, 뭐 청순한 여자, 여자 연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7: 되게 잘하죠.
5: 네. 문천식 씨 좀 표덕스러운 여자 연기 너무 좋아하고. 짜증나는.
7: 아, 이분은 독보적이지 않아요?
5: 그쵸. 그쪽. 아! 이런 거. 네. 오빠! 이런
7: 짜증이 약간 섞여 있는.
6: 그렇습니다.
5: 네, 심현보 씨도 하여튼 욕심나는 연기 캐릭터를 좀 모아봐요.
7: 알겠습니다.
5: 저희 작가님께 읍소해볼게요.
7: 설정 한번 해볼게요. 저도. 네.
6: 좋습니다. 지라시 라떼 백일장 주제를 듣고 떠오르는 추억이나 에피소드들 자유롭게 글로 써주시면 되죠.
5: 진짜 좋아서 좋습니다 하는 건 아니죠.
6: 그렇죠.
5: 네. 네. 작두 멘트.
7: 어딜 보는지 모르겠어 지금. 어딜 보는 거야?
5: 내면을 보지 않은 건 확실해요.
7: 모니터의 테두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딘지를 모르겠어.
6: 그냥 진행에 집중할 뿐입니다.
5: 좋습니다.
6: 예, 예. 자, 가시죠.
5: 백일장에 소개되시면 외식 상품권 선물로 드리고 매주 뽑힌 장원에게는 외식 상품권에 하나 얹어야죠. 몸에 좋은 녹용 홍삼 세트 더해드릴게요. 예. 심사는 저희와 심현보 씨 그리고 제작진들의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6: 그렇습니다. 지라시 홈페이지에 지라시 라떼 백일장 게시판이 항상 열려있거든요. 짧은 글 긴 글 모두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 지라시 라떼 백일장 이번 주 주제가 문자거든요. 맛보기 문자부터 좀 소개해드릴게요. 3354님. 저희 큰애가 5살 때 친정에 놀러 갔어요.
6: 네네.
5: 저희는 아이 둘을 친정 가족들 사이에 이렇게 풀어놓고 육아라는 전쟁터에서 잠시 해방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언니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네요.
8: 아, 안 돼. 이리 줘. 이모 핸드폰 내놔.
5: 제가 언니보다 일찍 결혼해가지고 그때 언니는 이제 미혼 솔로였죠. 우리 딸이 이모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연락 주세요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버린 거예요.
6: 네?
5: 언니의 휴대폰에는 예전에 선을 보고 끝낸 남자들과 퇴사한 회사 동료들의 연락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었거든요. 언니가 그날 아주 사색이 돼가지고 전화를 붙잡고 연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이런 연발을 했죠. 그 후로 언니는 끝난 인연의 번호는 바로바로 삭제한다고 합니다. 조카와 아이들, 어린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한 번쯤은 거친 관문이에요. 잘못 걸린 전화, 문자.
6: 그렇죠.
5: 그 잘못 보낸 문자.
6: 아, 연락 주세요. 웬일이에요.
7: 이거 막 자동 완성 이런 게 되는 건가?
5: 그러게 되나 보다.
7: 그죠, 그죠.
5: 그러니까 뭘 잘못 눌렀는데 그때 왜 연락 주세요로 자동 타이핑 되게끔 보내는 거 있잖아요.
7: 맞나 보다. 그럴 수 있죠.
5: 뭐 해?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미안해. 뭐 이런 게 안 가서 연락 주세요.
6: 그렇죠. 처음엔 당이죠.
5: 공적으로도 핑계를 댈 수 있어요.
6: 보고 싶어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5: 그렇죠. 예. 연락 좀 해 줘. 이것도 아니고.
7: 갑자기 연락 주세요가 오면 전에 선 봤던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0: 그렇지.
1: 고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2: 사적인 고민을 하는구나. 저희는 아 요거 다단계로 돌아섰나? 아. 나한테 뭘 팔라 그러나?
3: 보험인가?
1: 다르 바로 영업인가? 뭐 이렇게.
2: 영업 모드로 생각한 사람이 있고 심연보처럼 고운 감성이 상하지 않고 계속 잘 자란 어른들은

0: 서로 그 말을 내가 했네 안 했네.
1: 아.
0: 네가 그랬잖아 저쨌잖아 싸우기 지겨워서.
1: 증거자료.
2: 자료.
1: 보내주셨어요. 깨톡 대화를 캡처해서 남편분이 보내주셨는데 네. 남편분의 저장된 이름이 그예요. 그.
0: 그.
1: 예. 네. 자 그.
0: 아내분이 60-1 탑승.
1: 그. 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대략 12시간 뒤에요.
0: 네.
1: 그가 아, 내일 그러니까 27일 목요일날 광교 수원 컨벤션 센터 전시회 참석 후 저녁 먹고 집에 옵니다.
0: 아내 답장 안 함.
1: 일금 체크.
0: 아.
1: 저 죄송한데 부부는 맞으신 거죠?
0: 너무 사무적이잖아요.
1: 가루가 떨어져요. 너무 건조해서. 문자에서 가루가 날려.
0: 아, 그 정도예요?
1: 괜찮으신 거죠? 근데 이렇게 돼요? 심현보 씨 어때요? 문자 내용 건조해요?
2: 이 정도는 안 즐거운 하루 되세요는.
1: 네. 진짜 거리 두는 거 아니야? 선 넘어오지 말라고.
2: 아, 이거를 약간 놀이처럼 즐기시는 걸 수도 있어요.
1: 근데. 아, 밈처럼. 아,
2: 이런 거 자체를 되게 뭔가 이렇게 놀이처럼.
1: 심현보 씨는 어때요? 문자 지금 그 부인 되신 분하고 주고받을 때 좀 더 촉촉하고 연애 같아요? 연애 때 같아요?
2: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1: 아.
2: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어떤.
1: 이모티콘 미사... 하트 이런 거 보내요?
2: 왕왕 보냅니다. 왕왕.
1: 저기 왕왕.
2: 컨디션 좋을 때.
1: 컨디션.
2: 컨디션 좋을 때 왕왕. 네. 그것도 잘못 보내면 네. 갑자기 뭐야? 뭐 이럴 게 올 때가 있어서
1: 아, 뭐
2: 상황을
1: 죄졌냐.
2: 봐야 돼요. 상황을 봐야
1: 돼요. 너 죄졌지 이런 거.
2: 이게 갑자기 문득 하트가 오히려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1: 그게 문득이 된다는 게 슬프다.
2: 늘 하트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1: 그래 왜 이상해요? 부부인데?
0: 아니요 매일 보내면 안 돼요.
1: 왜 안
2: 늘 하트도.
0: 네.
2: 그러니까 하트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0: 맞아요.
1: 네. 가치가 떨어질까봐 안 보내는 거예요.
0: 정선희 씨, 형부님, 저 지라시.
2: 나는 정선희 씨랑은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0: 단체 톡방에도 정선희 씨는 하트를 막 보내요.
2: 아 그래요?
0: 네.
1: 아 그러니까 유부남이면 단체가 아닌 개인 톡방에 하트 남발은 좀 그렇죠. 또 빨간 하트는 그렇잖아요. 투명 하트 정도는 모를까. 근데 가급적 안 보내는데 단톡방은 괜찮지 않나?
2: 단톡방.
1: 근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사적으로 부인한테 하트를 아낀다는 건 무슨 문화 유적지를 아끼는 것도 아니고 왜 아껴?
2: 아니 근데 뭐 아낀다기보다 늘 하트를 보내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1: 그래요?
2: 모든 문장 뒤에 하트를 붙여?
1: 밖에 유부남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좀 그래요?
2: 이따가 들어가 하트 이렇게 계속 보내.
1: 어.
2: 나 지금 작업하는 중 하트.
1: 어, 난 이렇게? 너무 좋은데?
0: 아니에요.
1: 아니야?
2: 네. 어, 그거는 좀 너무 어때요? 많지 않나?
0: 제가 16년
1: 차. 좋대 PD들은.
2: 네. 아, 좋대요?
0: 그래요?
1: 한 분은 좋다고 그러고 한 분 아 민성 PD는 좋다고 그러고 용수 PD는 아니라고 그러죠.
2: 정말 하트일 때 하트가 가치가 약간 낮게 평가되지 않을까?
1: 하트가 너무 작으면 공방전처럼 하트 공방전이 펼쳐지니까.
0: 그럼요. 저는 현병 팬이에요.
2: 그리고 하트도 약간 회색 하트가 있고 빨간색 하트가 있고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해요.
1: 빨주 노초 파남버 다 돌아가면서 해주면 안 돼?
2: 어.
1: 하여튼 그렇군요. 알겠어요. 네. 아낀다 이거죠?
0: 사람마다 다른
2: 아끼는
0: 것
2: 건 아니고.
1: 난 그걸 아끼는 것 같아. 결정적으로 내가 진짜 큰 잘못했을 때 하트 한 방으로 어떻게 좀 점수를 따보려는 꼼수. 아꼈다가.
2: 아니 그런 의도로 얄팍하게 아끼는 건 아니고.
1: 아끼지 말아요. 아, 하트.
2: 알겠습니다.
1: 아낌동댑니다.
2: 제목으로 괜찮은데 아끼지 말아요.
1: 어. 나 지금 저분의 뮤즈인가 봐. 나도 계속 지금 악상을 떠올리게 하고 있어.
0: 그러게.
1: 아끼지 말아요.
2: 아끼지 말아요. 괜찮다.
1: 좋다.
0: 오. 자 방금 짧은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 거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백일장 응모하신 분들의 긴 글 네. 소개할게요.
1: 좋습니다.
0: 네.
1: 심현보 씨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또 추천해 주시죠.
2: 아, 제가 그 요맘때 되면요. 이렇게 여름 끝나고 가을로 넘어갈 때 네. 다들 그런 노래 하나씩 있지 않나요? 본인의 가을 노래들. 나는 이 노래 딱 들으면 아. 왜 그 음식처럼 막 이 음식 먹으면 가을이야 뭐 여름이야 이런 것처럼 이 노래 가을 되면 이 노래 듣고 싶어 이 노래 들으면 가을 시작이야 뭐 이런
1: 아,
2: 노래
1: 있죠 있죠 네. 있죠
2: 대표적인 노래들이 다 있지 않나요?
1: 전 이문세 씨 노래
2: 가을이 오면 네. 이런 거 아 그치 그치
1: 이문세 씨 목소리는 그냥 서늘해서 가을 같아요
2: 딱 들으면 가을 느낌이 네. 오잖아요
0: 그럼 현보영님은 오늘 어떤
2: 노래 저는 제가 진짜 한 30년 넘게 네. 듣고 있는 노래인데 오늘도 들었어요
1: 어 뭐죠?
2: 그래서 황치훈 씨 노래 중에 아. 가을이 지나가는 길목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오
2: 이게 1988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이게.
1: 와, 올림픽 때?
2: 네, 근데 이 노래 우와. 제가 진짜 좋아해서 30몇 년째 듣고 있는데
1: 진짜?
2: 이 노래 들으면 전 가을 시작이에요.
1: 오케이, 야, 그러면은
0: 네, 6학년 때 나온 노래예요.
1: 우리 나중에 이거 심현보 씨 얘기 아이디어로 써도 돼요? 세상 사는 이야기나 뭐 이 노래가 시작되면 난 가을인 걸 느낀다.
2: 아니, 마음껏 그때 쓰세요. 이 노래 윤상 씨 곡이에요.
0: 아, 그래요? 네. 윤상이니?
1: 지금 작가 표정 밝아졌어.
0: 좋습니다.
1: 아싸, 하루 벌었다. 자 그럼 윤상 씨가 작곡한 황치훈 님의 가을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듣고 올게요.

0: 네, 심연보 씨와 함께하는 지라시 라떼 101장 문자를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작품 의정부에서 노영주님이 주셨네요.
1: 제목 모르는 번호. 엄마에게 용돈을 보내드린 뒤 문자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전화번호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새 번호를 저장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숫자를 하나하나 눌러 문자를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장이 왔다.

0: 문자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1: 아뿔싸, 내가 또 덜렁거렸구나. 번호를 잘못 누른 거였다. 얼른 죄송하다는 답장을 보냈다.
2: 아이코, 제가 번호를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1: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잠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2: 여보세요?
0: 아, 예. 저 아까 문자 잘못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사람하고 대화를 한마디도 못해서요. 혹시 잠깐만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1: 이게 뭐지? 이상한 사람인가? 순간 덜컥 겁이 났다.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자는 급하게 말을 이었다.
0: 아, 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사실 제가 기러기 아빠인데요. 가족들은 다 외국에 있고 저 혼자 지냅니다. 근데 오늘따라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요. 딱 5분만 통화하시죠.
1: 중고등학교 때 폰팅은 해봤어도 이런 류의 전화는 처음이었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 남자는 말을 이어갔다.
0: 아까 잘못 보내신 문자를 읽는데 참 따뜻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보내신 문자 말입니다. 저도 엄마가 계셨다면 전화라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십니다.
1: 남자는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혼자 밥을 먹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일상까지.
0: 그래서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누구하고도 말 한마디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다 잘못 온 문자를 받았는데 그게 참 반갑더라고요.
2: 많이 외로우셨나 봐요.
0: 예, 솔직히 좀 외롭네요. 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후엔 전화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사람이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 좀 나누니까 살 것 같네요. 잠깐이지만 대화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1: 전화가 끊기고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 어쩌면 그날 그 사람에게는 나와의 짧은 통화가 외로운 하루에 잠시 찾아온 위로였는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아저씨 목소리가 생각난다.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고 계실까? 이제는 잘못 온 문자가 반가울 만큼 외롭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3: 어떡해. 약간 맥락을 달리하면 뭐야? 이럴 수 있겠지만
4: 그쵸.
3: 그냥 그 쓸쓸함을 이해하는 분들은 막 점일 것 같다. 이게 공감으로.
4: 아, 기러기 아빠들 외로울 것 같아요. 그죠?
3: 외롭지. 네. 외롭지. 저는 약간 될 수 있으면 기러기 아빠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네. 뭐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이 또 중요하긴 하지만.
4: 저도요.
3: 주변에 기러기 아빠가요.
2: 생각보다 되게
3: 많아.
2: 많죠.
3: 시민버스 주변에도 많이 계시죠?
2: 많이 계신 것 같아요.
3: 요새는 좀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의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외국으로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양육을 하겠다라는 어머님들이 많아주셔가지고.
2: 보통은 이제 진짜. 엄마들이 따라가거나.
3: 맞아요.
2: 네, 맞아요. 그렇게 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3: 그것도 제가 이제 친한 친구 같은 경우는 부부 사이가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좀 같이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엇나가는 거예요 계속.
4: 아.
3: 네. 좀 같이 있어야 될 땐 기러기 아빠가 되고 그것도 좀 떨어져서 선선한 거리가 필요할 땐 그렇게 만나고 싸우고
2: 복잡하고 있고
3: 그러니까 참 그 타이밍도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외로운 분들 지금 기러기 생활을 하고 계신 엄마든 아빠든 그 쓸쓸함이 주는 그 무게가 생각보다 커요. 일상에서 갑자기 훅 스며들어오니까. 그치.
2: 너무 외로우면 이렇게 누구하고라도 말을 좀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
3: 이성적 만남이 아니더라고.
2: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혼자 여행 가도 계속 얘기 안 하고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 진짜 누구나 아무나 한 명 걸리면 엄청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4: 맞아. 있어요.
3: 그럴 수 있죠.
2: 그런 거 있잖아요.
3: 아무리 자발적 고립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일지라도 계속되는 그 혼자인 시간이 반복되면 필요하죠 누군가가.
2: 말을 하는 게 되게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행위잖아요. 그게 맞아. 계속 없으면.
3: 그거 알아요. 그리고 저희는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4: 그쵸.
3: 말 계속 안 하고 몇 시간 있잖아. 라디오 와서 버퍼링이 많아져요. 버벅거려.
2: 아, 버벅거린다고? 네. 그럴 수 있지.
3: 얘기를 막 수다 떨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데 말을 계속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2: 예열이 약간 돼 있으면 맞아요. 쫙 나오는데.
3: 전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 작가들 붙잡고 막 수다 떨거든요. 문천식 씨가 질색팔색해요. 작가들 좀 내버려 두라고.
4: 노래 나가는 동안 나가서 또 얘기해요. 미치겠어.
3: 얘기를 안 하면 막 더듬어요.
2: 야, 말을 말로 푸는구나. 그걸 풀어야지 말이 되는구나.
3: 맞아요. 맞아요.
4: 신기해.
3: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살아?
4: 현보 형도 말 별로 없으시잖아요.
2: 아니, 저 저는 근데 말이 없다기보다 네. 말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아. 작업실에 혼자 있으면.

0: 그렇구나.
1: 그 무대화 그냥. 혼자 한 6시간, 8시간씩 그냥 작업하다가
0: 글로 푸시니까 그런가 봐요.
1: 나올 때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집에 가면 떠들어요. 오.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니 왜 이렇게 일과를 나한테 얘기를 하냐고. 아니 비슷하지 않아 어제랑 뭐 이렇게 얘기해.
2: 아 너무 재밌다. 왜 이렇게 얘기해?
1: 왜 이렇게 일과를 계속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대.
2: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0: 그래요.
2: 자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다음 작품 또 만나볼까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우와!
1: 만져보고, 봐보고, 앉아보고,
4: 임태성의
5: 요한인의
4: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6: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7: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내일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덥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서 불씨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남해상과 제주해상에서는 파도가 높게 일겠고 영남 해안가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서남방향으로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까지 11km 구간 정체가 심하고요. 논산방향으로는 차령터널 부근에서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작사가 심현보 씨와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1: 이번 백일장 주제 문자로 정말 작품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자가 스펙트럼 넘네요. 되게.
0: 그러게요.
2: 그쵸?
0: 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요. 충남 보령에서 주셨는데 강신정 님이시네요. 제목 크리스마스의 악몽. 1998년 12월 고3 수능이 끝난 겨울이었습니다. 드디어 입시에서 해방됐다는 홀가분한 마음에 친구들과 커피숍에 모여 파르페를 먹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 친구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3: 야야 나 좀 도와주라.
2: 아, 왜? 뭔데? 어디 가는데?
3: 일단 좀 따라와. 따라와. 급해.
0: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질질 끌려가는 곳에는 처음 보는 여자아이들이 앉아있었습니다. 예, 단체 미팅 자리였던 것이죠.
2: 야 엄마, 나 여자친구 있어.
3: 알어. 야 누가 진짜 미팅하려냐?

0: 지금 한 명 빵꾸 났으니까 자리만 채워줘.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
1: 아, 진짜 자리만 채우는 거다.
0: 아, 그래. 설마 무슨 일 있겠냐? 야, 얼른 가서 앉아 빨리.
2: 그래, 설마 무슨 일 있겠어?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 저와 짝이 된 여자아이가 말을 걸어도 시종일관 시큰둥하게 앉아있었는데요.
0: 뭐 먹을래요?
1: 아, 저요? 대추차요?
0: 대추요? 그렇구나. 아, 저 뭐 취미가 뭐야요?
1: 취미? 없어요.
2: 그렇게 별일 없이 땜빵 미팅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월 24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여자친구에게 문자가 왔죠.
3: 우리 집 근처에 교회 있는 거 알지? 그 앞에서 보자.
2: 아, 드디어 나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여자친구와 보내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도록 뛰어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죠.
1: 일찍 나왔네. 안 추워? 일로 와봐. 해줄게.
2: 빨갛게 온 여자친구의 볼에 살며시 손을 가져다 댔는데 그 순간 여자친구가 제 손을 쓱 내리더니
3: 야,
2: 낮은 목소리로
3: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1: 응? 할 말? 할 말 많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할까? 응? 뭐 할까? 우리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3: 그거 말고.
1: 아, 사랑.
3: 예?
2: 사랑의 세 글자를 끝내 말하지 못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1: 아, 뭐야? 왜 그래? 아, 왜 때려?
0: 야, 너 어떻게 나 몰래 미팅을 나갈 수 있냐? 참 기가 막혀서 긴 말 필요 없어. 그만 만나. 꺼져!
2: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이유를 알게 됐죠. 미팅을 추천했던 친구에게 보내려던 문자가 떡하니 여자친구에게 전송돼 있었던 거예요.
1: 야, 어제 미팅한 거 진짜 비밀이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알겠지?
2: 하필이면 미팅에 나가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억울했지만 저의 첫 연애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맞은 뺨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도 문자를 보낼 때면 받는 사람부터 확인합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에는 더 조심해요.
0: 어떡해.
2: 아이고.
0: 이게 문자 잘못 배달돼가지고 이렇게 사달이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1: 아, 여기로만 안 가면 되는데 여기로 갔네.
0: 그렇지.
1: 늘 보내던 습관이 있으니까.
0: 조심해야 돼.
1: 그죠. 근데 이 뺨이. 네. 뺨이 이렇게 보통 이 정도 상황에서 뺨이 나오나요?
0: 어리니까.
2: 안 때리는데 잘. 아, 그런가요?
0: 어리니까.
1: 영화 같은 데서 봐서 그런가?
0: 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뭐 우리가 별로 표본으로 쓸 게 없으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표방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땐 그냥 어리니까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1: 감정이
0: 거지.
1: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렇게
0: 서른만 넘어도 가라. 다 귀찮아.
1: 진짜. 네가 뭐 별일 있겠냐?
0: 아유 진짜 막 이러면서. 그리고
1: 근데 귀엽다 되게.
0: 40 넘으면 아는 척도 안 해. 아유.
2: 당신 20살이잖아요. 보니까 99학번 80년생들 얘기인데.
0: 그렇죠.
2: 당신 20살이니까.
0: 그 애기 때는. 애기 때는 그렇지. 팔을 하잖아. 네.
1: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렇게 막 뛰어가서 여자친구 만나고 뺨에 볼 대고.
0: 난리 쳤는데 아니 그렇게 좋을 정도면은 조금 해명할 텐데 이분은 끈질기게 해명은 안 한 것 같죠?
2: 그러니까
0: 헤어진 거 보니까
2: 문자를 이미 보냈으니까 해명할 게 네. 없죠.
1: 약간 뺨에서 전의를 상실한 것 같아요.
0: 아, 그런 것 같아.
1: 너무 한번 맞고 본인도 나니까. 놀란 것 같아 약간.
0: 앞으로 맞을 일이 많겠구나.
1: 그죠.
0: 야 이런 일에도 날라오면은 예지가 나면 나는 계속 맞겠구나 싶으니까 정리한 거겠죠?
2: 그렇죠.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갈까요?
0: 아휴. 예. 자, 외매 노래입니다. 정말 우리 고등학교 때 정말 우상이었는데.
2: 난리 났었죠.
0: 두 프린스.
1: 아, 이건 뭐 거의 뭐.
0: 나의 사랑 조지. 네. Last Christmas.

0: 지라시 라떼백일장 문자를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 볼까요? 경남 김해에서 신애경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제목 잊어주세요. 그날은 아침부터 왜 그렇게 할 일이 많던지 집안일을 하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던 날이었어요. 그때 큰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1: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내려갈게.
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 준비하느라 마음고생하던 딸. 오랜만에 딸을 볼 생각에 반가워 답장을 보내려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2: 고객님, 주문하신 푸른 주스 새벽 배송 완료됐습니다. 상품은 잘 받으셨나요?
0: 평소 이용하던 배송업체 담당자분께 온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자가 또 왔는데요. 몇 년째 단골로 다니던 휴대폰 매장에서 온 문자였어요. 마침 휴대폰을 바꿀 때가 돼서 이것저것 문의를 해놓은 참이었거든요.
3: 아, 고객님, 문의하신 휴대폰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바꾸셔야 해요. 빨리 품절되니까 연락주세요.
0: 아, 그날부터 아침 대바람부터 휴대폰도 아주 바빴죠. 딸한테 답장했다가 푸른 주스 문자 확인했다가 휴대폰 매장에 답장했다가 다시 또 딸에게 문자를 보내고 아우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침에 마신 푸른 주스가 드디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배에서 아주 확실한 신호가 왔고 저는 다급하게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딸이랑 문자를 주고받던 중이었는데요. 어우, 배는 난리가 났지. 딸한테 답장은 해야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 푸른 주스 먹고 지금 화장실 왔는데 우와, 진짜 뱃속에 있는 거 다 나올 것 같다. 전송. 아, 푸른 주스의 효과는 대단해서 그 후로도 몇 번을 화장실에 들락날락하다 쉬고 있었는데 휴대폰 매장에서 문자가 왔어요.
4: 네, 고객님?
0: 그분이 물음표를 잔뜩 보냈길래 뭐야 싶어서 다시 확인했더니 아우! 오마이갓드! 세상에! 딸에게 보낸 줄 알았던 그 문자가 몇 년째 단골로 다니던 그 휴대폰 매장 사장님께 가 있었던 거죠. 아이고. 얼른 해명 문자를 보냈고 다행히 사장님은 웃으며 괜찮다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지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그 휴대폰 매장엔 못 가겠더라고요. 아, 나 진짜 휴대폰 바꿀 때가 한참 지났는데 사장님의 문자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4: 네, 고객님?
0: 푸른 주스 마시고 문자 보내지 마세요. 푸른 주스가 이게 순차적으로 오는 애들이 아니라
4: 그래요?
0: 이게 갑자기 문을 부시고 들어와요.
5: 아, 우르르 오는 거예요.
6: 효과가 되게 좋아요.
0: 네. 이게 좀 사람마다 효과가 달라요.
5: 아,
0: 근데
5: 그래요?
0: 급하게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르릉 쾅쾅이에요.
6: 우르릉 쾅쾅.
0: 배에서 일단 보일러 공사하는 소리잖아요. 이런 소리가.
6: 차근차근이 아니고 그냥 한 방에 오는구나.
0: 네, 그렇습니다.
5: 그러니까 수신인이 바뀌죠, 그죠? 네. 문자가.
0: 그리고 사운드도 그렇게 고상하지 않고.
5: 그렇죠.
0: 그런 가운데 정신이 없었을 거야.
6: 네. 그렇지, 그렇지.
0: 네, 맞아. 근데 되게 사적인 문자를 되게 공적인 누군가에게 보낸 거죠, 이게.
6: 그러네요. 네,
0: 그리고
6: 그러네요.
0: 진짜 예를 들어서 비슷한 건 아니겠지만 가장 최악은 뭐냐면 시어머님 욕을 시어머니한테 보낸 거.
5: 아우.
0: 이런 거 같은 거예요.
5: 아우.
0: 아, 우리 시어머니 은근히 우아하게 쉽사리 시키셔. 아가?
5: 소름.
0: 이러고 오는 거야. 아, 그치, 답장이. 그치.
6: 거야. 저는 약간 톡방들 있잖아요. 톡방들 네. 보면 네.
0: 단톡방 많아요.
6: 요즘. 근데 비슷한 멤버인데. 네. 한 명 빠진 방, 뭐 두 명 빠진 방 이런
0: 그래.
6: 방들이 있어요.
5: 그래서
6: 헷갈려.
5: 헷갈려, 헷갈려. 맞아.
0: 예를 들어 뭐 직장 상사 없이 부하 직원들로만 구성된 그런 방.
6: 어, 비슷한
0: 직장
6: 멤버인데
0: 상사 있는 방.
6: 어, 비슷한 멤버인데 디테일이 달라요.
0: 맞아요.
5: 그거 확인하고 보내야 돼요.
6: 어, 그거 잘못 확인하면
0: 네. 큰일 나.
6: 낭패 보더라고요.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모임이 있잖아요.
6: 어.
0: 그리고 진짜 험한 말 하는 개그맨 단톡방이 있고. 이거 이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6: 이거는 정말 공유되면 안 된다.
0: 네. 감기약 먹고도 안 보내.
6: 어, 이 두 방은 안 된다.
0: 혼미한 상태에서는 절대 안 돼요.
5: 목사님 계신 단톡방에다가 쌍욕하면 안 되잖아요.
0: 그럼요. 네. 막 변기 뚜껑 사진 보내고 막. 큰일 나요.
6: 네. 항상 이렇게
0: 예, 항시
6: 문자 찍은 다음에 교정 다시 한번 봐야 되죠.
5: 항시 진짜.
0: 특히 저한테는 문천식 씨, 고명환 씨 그리고 이제 MBC 몇 명 개그맨들 같이 쓰는 방 있어요. 이윤석 씨.
5: 네.
0: 그 방은 폭파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굉장히 난감해서 그거는 예. 나중에 포렌식으로 그 뜨면은 난리 나요.
5: 요즘은 조용히 나가기가 있으니까 나가십니까?
6: 멤버들의 몇몇만 봐도.
0: 네. 근데 나가잖아요. 네. 그럼 문천식 씨가 멱살 잡아 끌고 들어와요.
6: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까?
5: 네, 모시죠 제가 선배님. 네.
0: 방 성향이 있으니까 한번 와보실래요? 한동안
6: 저는
0: 좋은 노랫말이 생각 안 날 거예요.
6: 어, 저는 네, 사양하겠습니다.
5: 그렇습니다. 네, 형부 형이랑 안 맞죠.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네. 듣는 사이 어떤 작품의 장면 드릴지 한번 얘기 나눠보죠.
0: 영탁입니다.
7: 네가 왜 거기서 나와?
8: 어디야?
9: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8: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2, 1, fire.
4: 국내 우주 항공 전문 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 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 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 하십시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젠! 스텝 바이 스텝 불편한
9: 스타젠 데이 바이 데이 가볍게 스타젠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루키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1: 아이고 갈치도 하니 물고 에 물도 쐬여지고 그게도 하니 물고
2: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가을밤에 낚시로 갈치를 잡으며 부르는

0: 않는 소리입니다.
1: 요놈 갈지 어딜 가서 아니 무느냐.
0: 갈지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며 낚시꾼은 노래로 지루함을 달래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어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2: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3: 네,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저희 셋 그리고 제작진이 고심해서 오늘의 장원을 뽑았습니다. 심현보 씨 발표해 주시죠.
4: 네. 오늘의 제라시 라떼 101장 장원은요.
5: 장원!
4: 이분입니다. 강신정님의 크리스마스의 악몽.
3: 아~
5: 뺨! 뺨 맞으신 분.
3: 그렇죠. 뺨을 이길 수가 없죠.
4: 그렇죠. 네, 오늘은 뺨.
5: 기본 선물 외식 상품권 외에 아, 뺨 마시고 예, 회복하시라고 녹용 홍삼 세트까지 얹었어.
3: 아, 뺨 마실 땐 녹용이지.
5: 변해드리겠습니다.
3: 녹용만한 게 없지.
4: 예. 뺨에 녹용이지.
3: 예, 그럼요. 여러분 문지르세요. 예. 예.
5: 기가 허해졌거든요 지금. 아. 예.
4: 좋네요.
3: 아니,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에 뺨이 웬 말이고. 예.
5: 아. 라떼 101장 다음 주는요 추석 특집으로 진행된다고 말씀했죠.
3: 그렇구나.
5: 그래서 주제가 추석을 주제로
3: 추석하면 생각나는 모든 사연 환영합니다. 에이. 뭐 가족 고향 가는 길 오랜만에 만난 친척 이야기부터 휴게소도 빠질 수 없고요. 명절 음식 이야기 또 혼자 보낸 쓸쓸했던 추석도 좋고.
5: 혼자 보낸 추석
4: 좋네요. 그런 것들
3: 추석에 관련된 이야기 모든 좋습니다.
4: 네.
3: 저희가 시나 에세이 소설 형식 자유롭게 봤는데 네. 가급적이면 심현보 씨와 이세준 씨가 연기로 자웅을 겨루는 시간이니까
4: 네. 네,
3: 좀 연기가 될 수 있는 극본이나 시나리오 톤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4: 누구를 위한 경쟁인지 알 수가
5: 그러니까,
4: 없네요. 정말.
5: 왜 하는 건지 도대체
4: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3: 들을 거리가 될 겁니다.
5: 네, 계속 주제가 추석은 아니고 다음 주만 특별히 추석으로 바꿨습니다.
3: 네. 그렇죠.
5: 예.
3: 자, 추석 특집 구간 여러분 많은 애청 바라고요. 린의 사랑했잖아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오늘 심현보 씨 감사했습니다.
4: 네, 안녕히 계세요.
3: 안녕히 가세요. 네.
5: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네.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3: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0: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성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지역 장악을 확대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첫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과 AFP 통신 등은 사우디 민방위국이 현지 시간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수도 리야드 등 여러 지역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리야드에 파견된 기자들이 새벽 3시쯤 두 차례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고 사우디 당국은 30분 뒤 경보를 해제했으며 현재 위험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이란 전쟁 초기 인공지능이 잘못 지어낸 첩보에 따라 중국 선박에 대한 군사 행동에 돌입할 뻔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지난 봄 중국 선박 한 척이 중동에서 핵무기 부품을 운반하고 있다는 내부 정보 보고서를 근거로 미군이 작전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근거가 된 정보 보고서는 특수작전사령부 분석관이 AI의 도움으로 작성했는데 최종 검토 과정에서 AI가 선박에 실린 화물을 잘못 식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작전이 중단됐습니다. CNN은 정부 부처마다 AI 도입 방식이 제각각이고 AI 도구로 생성한 정보를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해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회사 내 상주하며 AI의 안전성을 평가할 외부 기업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은 현지 시간 18일 자문업체 엑센추어를 평가기관으로 삼고 임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접근권을 부여해 개발 중인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5년간 각각 최소 10억 달러, 약 1조 3,900억 원을 안전 역량 구축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엔트로픽은 독립적인 상주평가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모델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경찰청사 단지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최소 31명이 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0: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분포하겠습니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부부와 연인, 생글생글 사랑만 하면 좋겠지만 직역태격, 다툼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지혜롭게 다투는 방법이 중요하답니다. 첫째, 주제를 확장하지 말라. 지금 이 문제 말고 예전 일까지 꺼내면 끝이 없고요. 둘째, 반드시 만나서 싸워라. 문자는 말투가 영 다르게 전해질 수 있으니까 얼굴 보고 정확하게 소통하란 거고요. 세 번째, 첫 단어, 첫 말을 신중하게 하라. 즉, 너 왜 그래? 이런 공격 말고 나 지금 이게 힘들어 고백으로 시작하면 훨씬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2: 버스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9월 19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말인 오늘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청년들과 질의응답, 자유토론을 하며 소통에 나섰는데요. 어젠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 앞에 몸을 한껏 낮춘 이재명 대통령, 웃음기 없이 100분 동안 서서 자신의 부족함을 탓했습니다. 그간 집요하게 공격받던 연임 관련해선 전혀 생각 없다고 밝히고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특검법안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요.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말 바꿀 여지를 남겼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엔 고심 중이라고 했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전격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며 정부의 부담을 더해선 안 된다 생각했다고 밝혔는데요.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하겠습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0: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B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먼저 이 얘기부터 나눠야 되겠죠. 김승원 법무부 장관,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 전격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 정부의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다라면서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이 전격 사퇴 이후에 양당 분위기부터 좀 뭐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은데 노영희 변호사부터 먼저 하실까요?
3: 네, 우선 대통령이 어제 네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한 다음에도 사실은 분위기가 뭐 이렇게 획기적으로 반전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기존에 반대했던 분들이 두고 보자 내지는 뭐 그렇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절대 안 믿는다 뭐 이런 쪽으로 또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나오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인사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가족들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전체적으로 한동훈 의원 공격하는 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어제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나 때문에 발목을 잡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얘기를 네.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통령이 어느 수위로 얘기를 하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느냐 뭐 인사와 관련돼서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라는 걸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메시지가 된 거냐 이 부분이군요.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4: 사실 지난 목요일에 네. 민주당이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이건 뭐 요식행위를 지나서 이제 당연히 네.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생각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만 놓고 보면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180도 바뀐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국민적 눈높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최근에 형성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여론일 거거든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지난 화요일에 인사청문회를 한 이후에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서 네.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장관을 해도 좋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졌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 뭐 알맹이 없는 한방 없는 청문회였다라고 하지만 이 한방은 김승원 후보자가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이 청탁과도 무관했었고 네.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하는 인사검증회인데 그걸 활용하지 못했으니까 여론에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자진 사퇴했는데 지금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이건 자진 사퇴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했었어야 되는 사안들로 점철돼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사실과 다르거나 과정 오류가 있다. 후보자 사퇴 배경과 관련한 소문에 대해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왔다. 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검토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해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퍼지면서 이것도 사퇴 배경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사실은 이제 뭐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누군가가 제기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거를 공격을 하는 그 수단으로 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사실은 안정적으로 특히 이제 법무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후보 자체도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바로 이제 우리 방송 때문에 사실 제가 일부러 더 의원실에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의원실에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보내왔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전직 보좌관이 무슨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전직 보좌관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나는 그러면 명명백백히 밝혀보고 싶다 이런 얘기고요. 아직 KBS에서 이게 KBS 단독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0: 근데 아직 보도가 안 나왔죠.
1: 아직 보도가 오늘, 안 나왔어요.
0: 오늘 보도가 네. 나올 거다 뭐 이렇게들 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아직 네. 안 나온 상태에서 뭔가를 본인이 먼저 나서서 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이제 정확히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약간 좀 애매하게 내지는 아주 명확하게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문제까지 이제 또 나오게 되면은 사실 네. 대통령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0: 정광재 대변인 이게 좀 결정적인 사태 원인이 됐을 거라고 보세요?
2: 일단 국민적 여론 네네. 본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눈높이라는 것도 고려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 탄원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정치권 전반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돌고 있어요.
0: 네.
2: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과 오류가 있다라고 김승원 후보자 측이 얘기를 했는데 전 뭐 과장 이거는 어떤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더 확대 재생산됐다, 확대돼 있다라는 거지만 그 근본적인 그 내용은 무언가 좀 꺼림직한 게 있다. 라고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0: 네네.
2: 근데 2019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조국 전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후에 35일 만에 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당시에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임명과 네. 함께 수사가 막 본격화되면서 도저히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만두게 한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를 경계했을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고 국민의 반발이 있는데 임명을 강행했었을 때
0: 네.
2: 과연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립 이런 것들을 김성원 후보자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지를 열어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면 그런 그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저는 뭐 형식은 자진사퇴였지만
0: 네네.
2: 청와대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거취를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0: 노영희 변호사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 사퇴에 오늘 청와대에서 결정 존중한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자진사퇴의 형식을 빌은 청와대의 거취 정리다 이렇게 보세요?
1: 예, 사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사실 그동안에는 전부 다 임명할 것이다. 이것에 다들 많은 평론가들이나 이제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뉘앙스는 좀 더 이제 숙고해보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좀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걸 저희가 조금 감지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무조건 강행하지는 않을 것인데 대통령이 이거를 강행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사실은 뭐 김민석 대표가 했다고 하지만 용해인 후보자도 일단은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끝이 났는데
0: 네.
1: 이것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미적미적하고 가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판단했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지금 중수청장 문제하고 이 법무부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 좀 들었습니다.
0: 그러면 현 시점에서라도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거는 다행입니까? 늦었습니까? 아니면 뭐 더 버텼어야 하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이거 노영희 변호사부터 먼저 하시죠.
1: 저는 사실은 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의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여러 가지 인상적으로는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0: 네.
1: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분이 아주 정말 결격사유다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이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법무부 장관은 사실 이번에 가면은 정말

0: 생만 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다른 그 누구를 그러면은 뭐 추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시기를 원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랬지만 대통령이 너무 이제 많은 그런 언론이 이제 점점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아 이거 임명 강행하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네. 점점 60% 막 넘게 반대 의견이 막 나오고 그러면 대통령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 그런 식 면에서는 이제 어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지지를 올려야 되고 그래야지 국정 동력이 네. 강해지고 본인이 할 일들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1: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쉽긴 한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네, 그러면 이번 선택은 뭐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네요. 정광희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 뭐 당연히 내진 인사죠.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 면에서 부담이 됐었던 겁니다. 지난 8월 30일에 여섯 부처에 대한 개각을 했는데 네. 용인 후보자 낙마했죠. 지금 김승원 후보자 낙마했죠. 이게 국정 지지율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3명 중에 1명꼴로 지금 낙마한 셈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 거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도 이거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민석 당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로 이런 의혹들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네.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어요. 이게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입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면 네.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했다고 생각해요. 네. 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가 음주운전 했었다는 거 몰랐죠. 왜냐하면 70만 원이기 때문에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뭐 탄원서에 있었던 내용들 다 몰랐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검증을 하면 할수록 잘 됐다. 그리고 뭐 신약 로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 정황들 나왔는데 그거 몰랐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된 인사라고 했었던 김민석 당대표도 분명히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늦은 감이 있는 인사죠.
0: 근데 이제 네. 아까 그 말씀 하나만 좀 해보면요. 네. 지금 한국일보에서 좀 전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오늘 2시 35분에 이재명 기자라고 하는 또 제주 방송에 있는 아니다. 네네. 이재명 기자라는 분이 한국일보에서 기사를 냈는데 무슨 내용을 냈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신약 로비 관련해 가지고 그 실제 그렇지 않다. 당시에 임상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보도를 한 매체에서 이걸 다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그
1: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공방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 보도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게 맞다 저게 그렇죠. 맞다 판단하기는 네.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번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방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도 여야의 이 검증하지 못한 부실한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앞으로 뭐 지적되고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정광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이거를 네.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잘 못했다 이렇게 돌리기는 어려운 문제 같아. 지금 제적되는 문제들은 탄원서와 관련한 것들은 아주 사적인 문제들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 브로커 양모 씨와의 관계도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수사 기록을 공익 제보를 통해서 제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었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네.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어요. 더군다나 인사청문회에 증인 한 명도 채택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이러면 야당이 이거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이거는 그야말로 물타기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라인이 분명한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한 명 누구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정해놓고 네. 이 사람 문제 없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이 인사 참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승원 용혜인이라는 사람은 아, 이 사람으로 해보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최고 의사결정권자 수준에서 결정된 거고 그러니까 인사검증도 그렇게 뭐 네. 치열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1: 그래도 어쨌든 뭐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야당에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인사청문회 하면 이게 항상 야당의 무대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0: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정말로 뭐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한동훈 의원을 그러면 사보임에서라도 넣어주던지 그게 네네. 아니었으면 본인들이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실제 뭐 여당에서는

0: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증인을 제대로 채택 안 해줄 거는 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인이 없을 때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본인들이 야당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나왔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참 잘했는데 니네가 못했다 이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1: 자 이제 새 법무장관 후보자 누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간 이제 방금 전에 뭐 이름이 언급되긴 했습니다만 SNS로 김승원 후보자 사퇴에 열을 올렸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 국민의 승리라면서 굉장히 고양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세가 더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앞서 저희가 탄원서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탄원서가 결정적인 사퇴 요인이었다라고 하면 한동훈 의원이 김성원 후보자의 이렇게 사퇴를 이끈 결정적인 인물이다 또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 또 오바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저는 반대로 네. 해석하는데 물은 비등점인 100도에서 끓죠.
1: 네.
2: 근데 99도까지 끓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해야 된다. 이 국민적 눈높이 여론의 환기를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김성원 후보자 맨 처음에는 공소 취소 모임의 대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반대하는 성향이 강했어요. 그러나 그 신약 로비와 관련한 내용들이 공론화되면서 국민 여론이 끓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1도가 그 탄원서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99도까지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사람의 역할이 없었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뭐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굉장히 뭐
1: 충분히 역할을 할 만큼 했고 99도까지 한동훈 의원이 끌어올린다 이 얘기 아닙니까?
0: 근데 사실은 네. 99도까지 한 행동을 보게 되면 정말 오빠 뭐 독극물 이런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로만 사실은 그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 망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분이 정말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서 했던 기소유예라고 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 제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것도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게다가 지금 무죄 판결이 이제 그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이미 났고 물론 2심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1: 네네.
0: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 99도까지 한동훈 의원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거는 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 근데 진짜로 국민의힘은 한동훈 의원이 뜨는 게 싫은가 봐요. 이번에 그 사태 배경은 탄원서라고 국민의힘이 강조하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 이제 한동훈 의원하고 국민의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네, 근데 어쨌든 네. 한동훈 의원이 6월 3일 지방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본인이 정치적으로 큰 목소리를 냈던 것에 대해서 뭐 결과적으로 네. 무엇이 최종의 결론을 이끌어냈는지는 뭐 청와대만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여론을 환기시키고 대여 투쟁을 잘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특히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보인 게 뭐 네. 정치 검찰의 행태다, 출처를 밝혀라, 뭐 선정적인 언어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를 마련하는 계기는 마련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좀 전에 앵커 질문한 거는 국민의힘하고 한동훈 의원 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한동훈 의원이 그럼 이번에 국수는 왜 보낸 거예요?
2: 아니 추석이니까 기존에 있는
0: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뭔가
2: 국민의힘 이렇게 국회의원들과 좀 친분 관계를
0: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2: 싶다.
0: 내민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한동훈 의원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화답을 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2: 아니 그분들이 다 잘 먹겠다고 하고 있어요.
1: 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의원 차례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한동훈 의원이 그간 뭐 검찰의 표적 수사 뭐 관련 자료들을 내뱉다 이런 얘긴데 입으로 넘어가서 저희 그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 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 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 자동차 2825488.
1: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0: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2: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가을이 깊어지고 있지만 아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내일도 30도를 밑돌면서 다소 덥겠는데요.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전주도 29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시관리 잘하셔야겠고요. 영남 해안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40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22km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27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5: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노영희 변호사,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의원 차례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동훈 의원의 검찰 수사 기록 유출 연루 의혹과 함께 김승원 의원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밝히겠다라고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김승원 의원도 오늘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집기 사태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노영희 변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6: 네, 우선 그 민주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승원 후보자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했던 이런 공작 비슷한 내지는 이제 출처가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못하는, 앞으로는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승원 의원실에서 이제 확인을 해준 바에 따르면 이겁니다. 그 오늘 이제 KBS 단독으로 뭐 탄원서 얘기 이제 했었지 않습니까?
5: 네네네.
6: 그 탄원서를 어떤 보좌관이 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탄원서를 냈던 보좌관이 본인이 냈던 탄원서의 내용은 지금 예정되어 있는 뭐 지금 혹은 지금 나오고 있는 돌고 있는 그런 얘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하고는 서로 사실이 다르다. 그런 입장문을 실제 김승원 의원실에 보내왔다고 합니다.
5: 오늘 실제로 KBS가 보도를 하는지 봐야 되겠고 그 내용이 나와봐야 우리가 그렇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네. 맞는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7: 근데 저는 관련해서 네. 뭐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출처를 밝혀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수사 기록이 유출된 것이 뭐 수사 기밀 유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 공작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봐요. 관련해서 이 한동훈 의원은 의원으로서 명백하게 인사 검증을 목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5: 네.
7: 그 공익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처벌을 추진해 보면 좋겠어요. 한동훈 의원이 과연 처벌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가. 본인은 검찰로부터 그 자료를 받지 않았다고 확언하고 있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동훈 의원과 누가 옳은 일을 했는지 시시비비를 밝힐 일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승원 후보 측에서는 일단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부인하고 봐야죠. 그 사실관계는 이제 언론의 취재 영역이고 나중에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KBS가 보도를 했는데 이거 언론중재위원회 그 뭐 중재를 신청한다든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지금 당장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5: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변호사시니까 법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뭐 다른 건 몰라도 이제 SNS에 올린 것과 관련돼서는 과거 노회찬 의원 사례 등으로 봤을 때는 이 처벌이 좀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경찰이 일단 수사에 지금 들어간 상태니까요.
6: 맞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SNS에 정말 몇백 건이나 되는 그런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약간 그 내용을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왜곡된 내용을 좀 올렸다는 게 사실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5: 네.
6: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뭐 김의겸 의원 사례를 봐라 뭐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수사 기록을 가지고서 했지만 괜찮았다 뭐 이런 무죄 나왔다 뭐 무혐의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 건하고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한 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만약에 이 검찰로부터 혹시 이 자료가 나온 거라거나 그 내용을 조금 본인이 일부러 편집을 했다거나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이제 김세훈 후보는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돼서 다른 얘기들이 어디까지 갈지를 좀 봐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이 김성원 의원 신약 청탁 의혹을 이제 오빠 독양 로비라면서 공세를 좀 펼쳤었는데 한동훈 의원 보좌진 중에서도 브로커 양모 씨가 과거 운영하던 술집에 드나들고 양 씨에게 뭐 오빠 소리 듣던 인사가 있었다는 얘기가 전 국민의힘 관계자 증언으로 또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를 정광재 대변인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이거 한동훈 의원은 몰랐습니까? 알면서도 프레임을 그렇게 짰습니까?
7: 그 뭐. 카페에 갔다는 것만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카페에 가서 사적인 이 인연이 생성됐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요청했으면 들어주지 않았을 청탁을 김성훈 후보자가 했다는 게 의혹의 중심이지 여기 간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여기 뭐 지역에서 일하시는 보좌관이 여기에 몇 번 다녔다라는 기사를 본 건데 제 주위에도 이분이 운영하는 여 야기바라는 데 자기가 단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다녀온 거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물타기죠 일종의.
6: 아니 거기서 말하는 그 특혜가 있었다라든가 청탁이 만약에 오빠 때문에 그 사적인 관계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런다면 실제 무슨 내용으로 뭐가 있었는지가 식약처 그 직원들 조사했을 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미 식약처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관계였다,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 이거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의원 특검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좌진도 수사 대상이 될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고요. 전체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7: 아니 특검을 한다면 좋겠는데 특검을 받지 않을 거고 만약에 특검이 발족이 돼서 이 보좌진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 보좌진과 관련해서 보좌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떠한 그 의혹도 제기되지 않고 있는데 단순히 거기에 술집을 좀 다녔다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특검 발족되면 좋죠. 전 그게 뭐 기소 유예가 왜 됐는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좌진도 관련해서 뭐 의혹이 제기된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죠. 누구는 수사받고 누구는 수사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5: 특검은 가능해 보이십니까?
6: 저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김승원 의원에 대한 특검보다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특검이 오히려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앞서 김승원 의원 가족이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협동조합에 혈세에 빨대 꽂았다, 가족 월급 잔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기자회견 열고 반박했지 않습니까? 돌봄 기관이 없어져서 학부모들이 직접 돈을 모아 조합을 만들었고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 신청 후에 선정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고통받고 있다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이런 정치적 공세에 고통을 호소한 건데 주진우 의원이 여기에 사과 등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정경진 대변인?
7: 근데 이 기자회견을 네. 한 주체가요. 김승원 후보자의 부인이 운영하는 조합입니다. 이게 네. 올리브라는 조합인데 거기에 있는 학부모 일동이 입장 발표를 한 거지 다른 경쟁이라고 하긴 뭐 하겠지만 다른 유사 발달장애 협동조합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다른 발달장애 조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건 너무 정치 공세 성격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김승원 후보자가 운영하는 그 조합에 있는 학부모들이 한 얘기인데 이거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거였잖아요. 바우처 4년간 8억 네. 7천만 원 받아서 결국에는 그 조합이 운영되는 데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주진우 의원에게 사과해야 되는 일이다. 이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6: 예, 주진우 의원이 저는 내용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 발달장애 내지는 돌봄이 필요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시고 얘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고요.
5: 네.
6: 기본적으로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혈세 그 사용처는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사실은 힘들었던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그 정말 노력해서 도와주시는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월급을 많이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전혀 사실관계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뭐 40%가 전부 다 이 가족의 월급으로 나왔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광재 소장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다른 발달장애인들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그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7: 제가 생각엔 이게 예산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요.
5: 네.
7: 어느 조합에 가야 될 돈이 그 대폭 인상돼 갖고 다 나눠 갖는 건 아니거든요. 정해진 예산에서 어느 조합이 받아가느냐 이런 문제니까 저는 다른 그 조합들도 충분히 이런 바우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이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갔다면
5: 네.
7: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의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이 작동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이게 용인에서 활동하다가 수원으로 옮긴 이후에 많이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5: 정치인에 대한 검증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것도 저희가 또 막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날이어서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청소년들하고 소통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을 전담할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청년 지지율을 조금 의식한 행보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노영희 변호사님?
6: 그렇죠. 아무래도 2030이 떠나갔다. 그리고 특히 이제 2030 여성분들이 많이 실망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5: 네.
6: 그리고 또 사실 용해인 의원 사퇴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좀 약간 낯이 조금 뜨거운 면도 사실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획기적으로 정책을 좀 잘 만들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좀 하는 것 같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 어제 이제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죠.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인데 그간의 기자회견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웃음기도 좀 사라졌고요. 100분 내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서서 진행을 또 했고요. 시간도 예정된 시간을 거의 지켰습니다. 이전에는 막 뭐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모두 발언에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면서 몸을 한껏 낮추는 모습도 보였고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과로도 느껴졌는데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 하시죠.
7: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기가 어려웠죠. 국정 지지율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국정 동력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가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서 한참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 더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껏 몸을 낮춘 자세 그러니까 톤과 매너에서는
5: 네.
7: 상당히 뭐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로 들어가면 여전히 본인이 어떤 면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 불식시키기엔 좀 어려웠다고 보고요. 아까 청년 조직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뭐
5: 네.
7: 여러 세대 가운데 2030 세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평가해보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2030 세대들이 떠나갔는가. 과거에는 2030 세대들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는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의 낮은 이유,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진

0: 진단을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용인 네.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어떤 생각했습니까? 2030 남성은 모르겠고 여성만이라도 붙잡으면 적어도 절반 정도의 지지율은 갖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겠죠.
1: 노영희 변호사는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2: 아니 사실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주제를 다 완벽하게 대답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정성 있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100분 동안 서서 정말 웃음기 하나도 없이 저는 사실 대통령이 평상시에 조금 약간 대통령 특유의 이상한 유머를 할 때가 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로 낮은 자세로 본인이 대답하시는 모든 것을 다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연임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도 생겨가지고 본인이 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상황. 그래서 여러 번 대답했는데도 또 하라고 그러니까 또 한 번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싫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은 사실은 고개를 숙이고 우리 서로 혐오의 언어를 쓰지 말자. 다 내 잘못이다. 이런 얘기 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저는 어제는 대통령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정 안 해주는지 그게 저는 좀 섭섭하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사과 같은 걸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분이었는데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어제 이제 사실 모두 발언에서 거의 모든 걸 다 쏟아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연임에 대해서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광진 대변인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 국민의힘은 말 바꿀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임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표현을 거의 했다고 봐요. 연임 전혀 생각 없다. 이게 연임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 동력도 없고 본인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계속 집중하기보다는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그 전략적 접근 방법이 될 것 같고 연임과 관련해서는 이게 밀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이라는 것도 지금 연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지지율 떨어지죠. 아 여기서는 이 정도 얘기는 해야겠다. 결국엔 밀려서 한 얘기죠.
1: 그러니까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와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2: 아니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말을 하라 그랬으면 그거 말고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제원 대표는 그러면 연임 안 한다 이런 말 왜 안 합니까? 장제원 대표도 그러면 다음에 당대표나 선거 안 나간다 말을 하십시오. 근데 그런 거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고 대통령이 연임하려면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른다? 저는 지금 그래서 정강재 대변인이 좀 합리적으로 말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저도 연임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이 정도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이
1: 그럼 저희도 그만하고 공소취소 문제로 가시죠 그러면.
0: 그 장동혁 대표의 연임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다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서 단임제를 제한하고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연임 도전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르죠.
1: 대통령도 명확하게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이거 뭐 정치 공세로도 저희도 이 장세에서 또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수사 기소 의혹은 규명해야 하지만 특검법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자기 재판 없앨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한동훈 의원은 기자회견 끝나기도 전에 SNS에 전두환의 4.13 호언선언의 길 선택했다라면서 맹비난을 했는데 노영희 변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2: 아니 대통령이 사실은 조작기소의 피해자라고 사실은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들이 지금 검찰개혁을 끝까지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난 정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 좀 특검으로 조금 밝혀보고 싶다. 비단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도 확인해서 다시는 검찰이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 이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본인의 공소취소랑 연결시켜서 하려고 하냐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계속 공격을 당하니 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말고 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아예 그러면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검찰이 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게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거는 사실관계 확인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억지 부리고 이거는요 대통령이

0: 무슨 얘기라든지 대통령 끝날 때까지 계속 이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요. 이건 진짜 억지로 그냥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1: 대통령은 선을 그을 만큼 그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득이 된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건가요?
2: 아, 그렇죠. 저는 그 조작 기소 특검이라는 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난번에 국정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임직원들이 나와서 그거 대북 송금 비용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그 진술 회유 조작이 있었다라고 법원에서 징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징계를 하려고 했지만 그 징계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조작 기소 특검이라는 게 국정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입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제외하고 재판을 받아서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번에 노웅래 의원, 송영길 의원 이런 분들도 위법 수집 증거라는 그걸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증명했거든요. 대통령만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만해서 조작 기소를 규명하고 그걸 바탕으로 공소 취소한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이 있어요. 대법관 증언, 그 재판소원, 공소기간 요건 확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그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에는 검찰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각심을 국민에게 줘야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이거 해도 되나 보다라고 해서 추진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1: 결국에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을 걷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공소 취소 관련돼서는 문제 제기를 할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대통령이 또 모두 발언해서 여권 내 분열 상황에 대한 입장도 바로 밝혔습니다. 이 또한 본인 탓이라면서 내부 난압을 강조했고요. 개혁 후퇴에 대한 의심 걷어달라라고 부탁도 했고 회견 마지막에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큰 문제인 걸 아프게 깨달았다라는 얘기도 했고 더 소통하고 듣고 존중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은 다행이다라면서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성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하고 민주당 그리고 자칭 친명평론가 유튜버의 성찰과 책임이 남아있다 또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0: 지금 말씀 되게 순화시켜서 하고 계십니다. 성찰과 책임이 남아있다가 아니라 석고대죄하라 막 이런 얘기를 사실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석고대죄를 정말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 문제가 그런 것 때문에 속상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얼마든지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서 나랑 좀 같이 좀 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 마당에 뭐 친명이든 뭐 뭐든 간에 이 정권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뭘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꼬투리를 잡거나 뭔가 가지고 얘기할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조국 대표 얘기를 들어 조국 원장 얘기를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건 아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뭔가 좀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들릴 수도 있겠구나. 난 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제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제 그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준다면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1: 네, 조국 원장은 레드팀 역할 변함없이 계속 이어나갈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이제 서로 조금 협력하자 서로 뭐 좀 잘해보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본인 기조는 변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광지 대변인.
2: 조국 혁신원장은 일단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을 대하는 태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을 대하는 태도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그 3자 구도를 통해서 본인이 등원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거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나 합당에 있어서도 이른바 뉴 이재명 그룹이라고 하는 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뭐 지지율 2-3%짜리 정당하고 합당해봤자 무슨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회력들이 민주당 내에 있다는 점 이거에 대한 반감이 큰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못 다한 얘기는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두 분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간식과 대입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9: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0: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1: 저기요, 몇 층이에요?
12: 32층이요.
11: 난 280층이요.
1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난 선택
1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6: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오늘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주요국들이 전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긴축의 환경으로 들어가는 경제 상황 좀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는 호르무즈 상황, 지금 사우디하고 예멘 후티반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되고,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드리죠. 3부 전까지 유튜브 통해 정치대담 틈새토크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눌러와 주십시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7: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9: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예정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작은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거셌던 신약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혹을 제기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는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조합 의혹과 관련해서도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 가족과 종사자들이 받은 상처가 꼭 치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대상자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두 명이 낙마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3: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민주당에선 표적 수사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반응이 잇따른 반면 국민의힘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수사,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된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주가 조작, 국민 생체 실험, 가족조합 모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수사기록 유출을 재차 문제 삼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조직원을 건드리면 복수하는 조폭이냐고 직격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본인과 민주당이 떼거지로 나와서 저에게 복수하겠다고 협박하던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이렇게 김승원을 철회해도 부정적 효과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 인사 철회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오빠 독약 로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0: 덧붙였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고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 소속 50여 명은 오늘 국회 앞에서 단 한 명의 추가 지원과 미세한 경쟁률 변동조차도 누군가에겐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거대한 벽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수시 원서 접수 마감 10분 전 UA 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했고 이후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3건에 대해선 교육부가 해당 대학의 접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도서관 앞에서 열린 나눔 녹색 장터에 1톤 화물차가 인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어머니와 10살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20대 여성이 다리가 골절되는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운전자 부주의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와 파병 같은 중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한미 외교 장관이 7개월 만에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장관은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적 표현을 했지만 미국 측 어감은 달라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1: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미 외교수장은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 없이 곧바로 50분간의 회담에 돌입했습니다. 표정은 다소 굳은 편이었습니다. 핵심 안건은 대미 투자와 한반도 그리고 중동 문제. 조현 외교장관은 투자에선 좋은 결실, 호르무즈에선 실질적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투자는 다소 지연되곤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결과라는 점을 호소했고 또 호르무즈 문제는 파병 대신 다른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특히 파병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서 드러난 미 국무부의 강조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맨 먼저 핵심 전략 분야, 그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를 지목해 양국이 협력을 약속했다고 했고 투자 약속에 대해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쓰며 속도전을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도 항행 자유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며 파병 등 더 큰 지원을 기대한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을 위한 공정한 기업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적시했는데 이는 외교부 자료엔 없던 대목으로 쿠팡 문제에 대한 미국 보수층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협상이 마지막 단계라며 이 단계가 끝나면 안보 협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측이 경제와 안보 문제를 연계해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지용입니다.
0: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회담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 출입기자문답에서 시 주석이 다음 주 여기에 온다면서 아주 좋은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워싱턴 DC 인근 군공항으로 올 시 주석을 미국 대통령으로선 극히 이례적으로 직접 공항에 나가 영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곧 끝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뿐 아니라 전화 통화에도 응할 뜻이 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8일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소개하는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계기가 될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화로든 직접 만나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미 상당히 공개적으로 전달되었다면서 이제 공은 상당히 북한 쪽에 넘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 결의에 북한이 자위적이며 합법적인 핵 활동을 문제 삼는다고 반발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낮과 밤의 기

0: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2.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과 너울이 일 수 있어 해안가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이번 한 주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하고 AI 속도 조절론 얘기해볼 텐데요.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뭐 아니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국제정세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1: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3: 김규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 한 큐에 정리해 주시는 김규, 안녕하세요.
4: 네, 어서 오십시오.
3: 네.
4: 아니, 근데 네. 제가 안부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유퀴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나올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퀴즈 나오시고 저도 방송 봤거든요.
3: 네.
4: 찾아서.
3: 아, 감사합니다.
4: 개그 본능 봉인 해제돼 가지고 막 거기서 막 사람들 웃기고 막 이러시던데요.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3: 너무나 똑같이 잘 지냈고요. 네. 혹시나 알아보는 분이 계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무도.
4: 지금 유튜브에 유퀴즈 네. 나간 사진이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 주말 하이킹 얘기를 하셨어야죠.
3: 아 제가 인사를 하면서 사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4: 편집했어요?
3: 편집이 됐더라고요.
4: 아, JTBC 항의해야겠다.
3: TVN.
4: 아 TVN이군요.
3: 네. 네. 아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개그가 드릉드릉 하는데 이 네. 우리 코너에서도 또 진중한 코너다 보니까.
4: 중간에 개그 하셔도 돼요?
3: 해도 됩니까? 네, 네, 네.

0: 안 웃으면 되니까.
1: 그럼 또 마음에 상처를 받는데.
0: 네.
1: 자, 그러면 재미나게 경제 네.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할까요?
1: 이번 주는 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이 모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0: 하시니까 도리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1: 굿 뉴스인지 배드 뉴스인지.
0: 이게 또 좋은 질문이네요.
1: 네.
0: 나한테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단기적으로는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한 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 아, 또 그거하고 좀 더 다른 것 같은데. 네. 개인 개인에게 기준금리 인상이 미칠 영향을 물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 단기적으로는 좋을 건 없고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정도로 답을 드린 거고, 이번 금리 인상이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는 조금 다른 문제여서 개인적으로는 해야 할 타이밍에 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번에 미국도 일본도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도리어 금융시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들 개인에게는 단기적으로 딱히 좋지 않다고 말한 거는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로 들어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2회 연속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3년 2개월 만에 이번에 인상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연내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올리고 싶지 않은데 엔화 가치 방어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금 강요받고 있거든요.
1: 네.
0: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죠. 일본이 요즘 물가가 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가 오르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한 30년 동안 물가도 안 오르고 내 월급도 안 오르는 걸 보다가 요즘 막 물가가 오르니까 약간 이렇게 그 나이 드신 세대 같은 경우에는 물건 가격이 올라? 이렇게 신기해하거든요.
1: 네.
0: 어쨌든 일본도 금리를 올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지금보다 우리는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담은 커질 거다라는
1: 그렇죠.
0: 얘기가 되는 거죠.
1: 그러니
0: 이걸로 뭐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고 이걸로 과하게 약해진 우리나라 통화,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를 뭐 방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나하고는 큰 관련은 없으니까 개개인 입장에서는 금리 오르는 게 달가울 리가 없죠.
1: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회 연속으로 인상했는데 혹시 우리도 여기서 금리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0: 지금 상황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막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외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분위기가 바꿔질 수 있는 거라. 첫째는 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국의 금리 상황일 텐데 미국과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고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이른바 점도표라고 해서 3월, 6월, 9월, 12월, 3, 6, 9, 12 이렇게 점도표라는 게 나오거든요. 내년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겠습니까? 라고 연준 위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이 표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어디에 많이 찍혔느냐에 따라서 아 내년도에 이 정도를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준금리가 몇 차례 오르겠네 아니면 동결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점도표를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에 한 차례 정도 더 오른다에 점이 많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잘하면 하는처럼 연이어서 연준도 9월하고 10월에 바로 올릴 수도 있겠구나 시장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10월에 못 올리면 12월에라도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그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한 거는 내년을 보니까 내년에는 대부분 동결에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올해 두 번만 참으면 내년에는 미국이 금리를 더 안 올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사실은 그날 금융시장도 조금 영향을 덜 받은 건데, 어쨌든 한 차례 정도 미국이 더 올린다라고 하고 내년은 지금 그렇게 찍혔는데 내년 초에 뭔가를 더 올릴 상황으로 경제 환경이 변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물가를 보면서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요즘 미치고 있는 게 뭡니까? 유가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이나 뭐 이런 영향으로 지금 배럴당 100달러 위로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유가가 발목을 잡아서 지금 물가 상황이 좀 잡히지 않으면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한두 차례 더 하게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체적인 예상은 점도표를 보고 그러면 연내에 한 차례 정도 더 할 거야. 빠르면 10월에 할 거야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고 나서 미국은 내년에는

0: 금리를 그냥 이 수준으로 쭉 가져갈 거야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유가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오른다거나, 사실은 JP 모건이 어제 유가 전망을 포기했거든요.
1: 네.
0: 저는 한 번도 그런 걸본 적이 없습니다. JP 모건에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장기적인 유가 전망을 우리는 포기합니다. 막 약간 이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전망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막 호르무즈 해협부터 시작해서 홍해까지 뭐 육로 중간에 뭐 원유 수송로 이런 것들 막다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단기 전망 해봐야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맞지도 않고 지금은 전망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리니까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미국도 한 차례 더 또는 추가의 인상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우리가 두번 연속으로 하면서 0.75%까지 이렇게 좁혀졌었거든요.
1: 네.
0: 그랬는데 미국이 엊그제 이제 금리를 올렸으니까 다시 1%포인트로 금리 차가 벌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 차례 더 해서 더 벌어진다? 사실은 한국은행은 이 금리 차를 좁히기 위해서 두번 연속 우리가 먼저 가자. 빨리 인상을 하고 나서 좀 지켜봅시다라고 인상을 해놨는데, 만약에 미국이 다음 달에 한 차례 더 하고 추가 인상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야, 우리 한발더 뒤로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지금 상황으로 딱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올리기에는 한은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1: 그래도 미국, 일본 다 금리를 올려도 증시에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안 끼쳤습니다.
0: 일본은 이미 올릴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1: 네.
0: 그리고 사실은 올리면서 약간은 부드러운 발언이 나와주길 얘기했죠. 이번 올리고 우리 좀 지켜볼 거야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 올리고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수도 있어라고 얘기했으니까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그러면 시장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야라고 예상들을 했었는데, 다행히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이번 두 번만 참으면 내년에 안 올릴 거야라는 게 보이니까
1: 네.
0: 그래도 괜찮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시장이 크게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AI 속도 조절론이라 그래서 지금 AI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 속도로 가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AI한테 지배를 받을 수도 있겠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AI 이거 속도 조절합시다라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IT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먼저 크게 내렸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 금리 인상이 나오니까 사실은 시장에 악영향을 받을 것보다는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오니까 조금은 시장 영향을 덜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1: AI 속도 조절론 말씀하셨는데 저안 그래도 이거 물어보려고 체크를 해놨거든요.
0: 네네.
1: 이 AI 속도 조절론 이러다가 큰일 난다. 우리 AI 개발 속도 좀 늦추자. 대표적인 AI 기업 CEO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좀 자세하게 설명
0: 뉴스
1: 좀.
0: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0: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GPT-6 아스트라 얘기했잖아요.
1: 맞아요.
0: 이건 너무 진짜 한 단계 그 수준 높은 AI가 나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 갖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1: AGI도 말씀하셨죠?
0: 예, 그죠.
1: 네.
0: AGI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1: 네.
0: 얘기까지 했었죠. 근데 딱한주 지나니까 AI가 너무 위험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서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1: 네.
0: 아마도 아스트라가 나오면서 자극을 조금 다들 받은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정말로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라는 의견들이 나온 거죠. 특히 이 아스트라가 오픈 AI 내에 위험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고 이 AI에 대한 위험 테스트를 하는데,
1: 네.
0: 가장 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에 아스트라가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 심각 단계라고 하는 게 알려지지 않은 보안 위험이라든지
1: 네.
0: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할수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해킹의 방법, 해킹 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상을 혼자서 만들어내고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사실은 지금 뭐 정부부터 시작해서
1: 네.
0: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런 데들을 해킹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다만 이제 이런 안전 등급을 놓고 이렇다라고 하면 얘를 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방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그 오픈 AI의 문제가 아니라, 야, 이 정도 수준까지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데들도 금방 쫓아올 텐데, 그러면 서로 경쟁하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인간의 통제권을 벗어난 AI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면서, 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제어된 수준까지 뭔가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속도 개발을 좀 늦춰봅시다라고 얘기를

0: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AI 개발하는 아까 CEO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 그거 좀 필요하겠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AI 투자가 확 주는 거 아니야? 속도 조절한다니까? 그러면 주식이 안 좋겠네? 그러면서 미국, 우리나라 뭐 이런 시장들이 그때 크게 내렸죠.
1: 지금 보니까 다들 한마디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0: 하자는 데는 다들 네.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막 한마디 했잖아요. 이거는 중국에 속아 넘어가는 거다.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속도 조절 이런 거는 중국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AI 속도 조절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약간 그 깽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서로 머리에다 이렇게 딱 총 대고 세 사람이 네. 있는 상황에서 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하나 둘 셋 하면 총 내리는 거야. 그러고 하나 둘 셋 하거든요. 그럼 아무도 총을 안 내립니다. 지금 딱 AI가 그 상황이거든요. 야 우리 진짜 위험하니까 야 빨리 총 내리자 라고 얘기하지만 총을 내리면 누군가는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총을 안 내립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 주위를 저 멀리서 누군가가 총을 들고 계속 막 쫓아와요.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 세 그 AI 선두 업체들을 미국을 막 쫓아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총을 내린들 쟤네들이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속도 조절을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윤리 규정부터 시작해서 보안 등급 이런 것들 잘 하고요. 일단 저희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AI 업체들이 개발 속도를 늦추기에는 어렵고 늦추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훅 빠졌던 주식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중국 음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0: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뒤에서 막 쫓아오는 만약에 설령 뭐 오픈 AI, 뭐 엔트로픽 뭐 이런 애들이 우리 속도 조절합시다라고 속도 조절을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해 보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중국 애들이 그래 이건 인류를 위해서 우리도 그러면 속도 조절 좀 하겠습니다라고 할까요?
1: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죠. 것 같은데요.
0: 아, 잘 됐다. 미국하고 우리가 이 AI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하고 중국은 더 가열차게 AI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하고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을 AI라고 보고 있고 첨단 산업 중에 이 AI에 들어가 있는 이 핵심 부품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걸 늦추는 순간 중국한테 따라잡힐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중국의 음모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수사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좀 주춤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긴 힘들다라고 보면서 네. 다시 증시가 좀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 얘기는 계속 제기될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AI들은 계속 개발되고 투자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도리어 중요한 거는 금리 오르면서 자금 조달 문제가 이 빅테크한테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0: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MBC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7: 소담스퀘어 전남.
8: 소담스퀘어 전남.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9: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0: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모레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고 기온에 따른 체온 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독감 환자가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서 예방접종 시기도 예년보다 앞당겨졌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가을은 더 깊어가겠고 다음 주에는 늦더위도 서서히 물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24km 구간에서 밀립니다. 당진에서 서해대교,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내송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19km 구간 지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오후 6시에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막 전부터 우리나라 관련해 계속 사고가 터지고 있다면서요? 조요토미 히데요시를 연상하는 공연도 뭐 나왔다는 얘기 들었고.
2: 맞습니다.
1: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를 틀더니 이번에는 애국가가 생략되는 일도 있었습니까?
2: 맞습니다. 그 어제 한국과 방글라데시 네. 남자 하키 경기에서 애국가 대신에 북한 국가가 나왔잖아요. 대한체육회가 이제 강하게 이제 항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직위 관계자들이 이제 밤에 네. 한국 선수단을 찾아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여자 핸드볼 한국과 홍콩의 경기가 있었거든요.
1: 네.
2: 여기서는 그 애국가하고 홍콩 국가 연주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시안 게임에서 국가 연주가 의무인데 네네. 이렇게 국제 대회에서 양팀 국가 연주가 생략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일단 당황을 했고요. 저는 이게 생략이 어떤 이유에서 됐다면은 그걸 설명을 하고
1: 그쵸.
2: 또는 선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한다든지 네네. 이런 식의 대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대체 왜 안 됐냐 봤더니 어제 그 북한 국가 잘못 나간 것 때문에
1: 네네.
2: 야, 이거 우리 다시 손봐야 돼 이러면서 모든 국가 연주를 다 생략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 문제 생길까 봐 아예 하지 말자.
2: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해서 보도들을 보면은
1: 네네.
2: 숙소 배정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뭐 복도에서 잠을 청하는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식당에서 엄청나게 부실한 식사가 나와가지고 선수들이 외부 식당으로 나가는 얘기까지 지금 엉망입니다. 아시안 게임이.
1: 아이고, 이거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있을까봐 선수들 경기력에 영향 미칠까봐 걱정입니다.
2: 당연합니다. 그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변동 사항이 있으면은
1: 네.
2: 바로.

0: 바로 선수단에 이렇게 언질이라도 좀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진행 요원들도 자기네들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다음 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걸프국 정상들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요?
0: 그렇습니다. 22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협력회의 GCC 회원국 정상 또는 외교장관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미 국무부에서 1차 초청장 발송했고요. 네. 참석 대상이 다른 아랍 이슬람 국가 정상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란이 참석하는지 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란 대표단이 비자 승인을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페데스키안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표단한테 비자가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동선은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에서 네. 입국 허가가 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걸프협력회의 GCC 회원국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만나느냐. 이란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위한 그 회의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란 정권에 들어가서 완전히 괴멸시킬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 중대한 결정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GCC 회원국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걸프국들은 더 이상 이 전쟁을 확대하는 걸 용납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들과 함께 결정을 어떤 식으로 내릴지 그 부분에 이제 주목이 끌고 있는 거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계속 우리한테 연락을 해오고 있고 우리와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란 측은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는 갈등을 완화할 조짐은 아직까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결제를 처리한 이란 가상자산업체 비트뱅크를 또다시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분위기도 맞춰주고 막 이렇게 띄워주고 그래야 하면서 끝날 텐데 거기서 이제 확 토라져가지고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 괜히 만나가지고 네. 어쨌든 걸프국 정상들하고 만나서 좀 뭐 좋은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재 사우디 쪽하고 예멘 후티 반군 간의 교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0: 아 이게 지금 사우디가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고요. 네. 후티 반군의 이 승전보가 상상을 좀 초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홍해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인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후티가. 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자원 물류 요충지를 향한 공세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멘 최대 규모의 석유가스전이 몰려있는 중부 마리부주와 또 남부의 교통 요충지인 타이즈주를 겨냥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마리부주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우디로 향하는 국경 문이 열릴 거다. 그러니까 사우디로 진격할 수도 있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멘 정부군이 일단 공습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실 예멘 정부군이라고 저희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만 네네. 무려 8개의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균열이 워낙 강하고 사실은 그 싸우고자 하는 의지 측면에서도 후티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가운데 후티가 최근 마리부주 상공에서 사우디의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잔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이것도 심지어 자체 제작한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우디에서는 후티 반군 측의 드론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계속해서 공습은 하고 있어요. 무려 37차례 공습을 진행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실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 네네. 승기를 잡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계속해서 송유관이라든지 사우디 본토 좀 전에는 사우디 수도의 경보가 발령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오만 정부를 통해서 네. 후티를 향해서 2주간 휴전을 제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을 향해서 제발 이란을 좀 통해가지고 네네. 후티 좀 자제시켜달라라는 라는 요청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후티 공습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거

0: 두 번이나 거절당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후티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네들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안 했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얘기가 흘러나왔냐면 오만의 중재로 오만에서 후티 측하고 미국 정부 측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하마스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후티가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박이나 미국 선박 못 지나가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사우디 선박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박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미국 측에 했다라는 네네.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 미국하고 사우디의 관계가 더욱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대리전 양상이니까 근데 이 뉴스 들으면서 사우디 국방력이 이렇게 약한가 약간 이 생각도 드는 게 본격적으로 전쟁을 안 해서일 수도 있겠죠.
0: 아니요. 사우디가 약합니다. 자, 사우디는 미국 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무기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인들입니다. 사우디는 자체 군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령관들은 왕족이 네. 맡아요. 왕족이 맡는데 왕족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병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병들은 용병들입니다. 그러면 용병들이 제대로 싸우겠냐라는 거예요. 좋은 무기를 들려서 내보내봤자 후티 반군이 들어오면 그냥 무기 놓고 도망가기 바쁘다는 겁니다.
1: 너무 그동안 국방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죠. 호르무즈에 이어서 이제 홍해도 막힌 상황인데 뭐 아시아도 문제지만 유럽도 지금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0: 그렇습니다. 일단 서방 국가들은 군사 자산을 중동으로 네. 이동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군수 지원함과 방공 구축함을 일단은 중동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홍해 쪽에서 방공 지원을 제공을 했는데요. 근데 요 두 개의 함정이 8월 12일에 케냐에서 정비와 재보급을 위해서 케냐로 갔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이 두 함정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이나 홍해 쪽으로 왔다라는 얘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해군도 호르무즈 해협 임무에 대비해서 중동으로 전개했던 함정들을 이후에 지금 동부 지중해로 재배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프랑스 해군 같은 경우에는 호위함 두 척이 이 남부 예멘과 바브엘만데브 해협, 홍해를 포함하는 해역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해군도 지난 7월부터 홍해에서 상선 보호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선들도 호르무즈 해협에는 지금 있지 않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일단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유럽 지역에 대한 다음 달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홍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상당량의 사우디 원유를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마저도 막히게 되다 보니까 자 그럼 이제는 유럽의 군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요걸 좀 주목해 봐야겠죠.
1: 말씀하신 뉴스가 국제 유가를 엄청 자극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뭐 이번 달, 다음 달 유럽으로 가는 거 아람코가 이른바 불가항력 선언했다라는 것 때문에 유가가 크게 움직였는데 뭐 조만간 또 금방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큰 이벤트가 미중 정상회담이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간다면서요?
0: 진짜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3일 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직접 워싱턴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나가서 환영식을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폴리티코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공항에서 외국 지도자를 영접하는 건 집권 2기 들어 처음인데 시 주석으로부터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구애의 일환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잉 생산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하려던 추가 관세 발표를 늦추려고 한다. 이런 보도를 내놓으면서 회담에서 미국 측이 얻어내는 성과에 따라 향후 관세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결정과 발표를 연말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게 중국이 걸고 있는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미국의 이제 지금 심정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줄이는 대신에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면서 시 주석이 아마도 이번 회담에서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저기 북한하고 뭐 우리 미국하고 뭐 회담한다 그러면서 한미합동훈련 취소하고 뭐 축소하고 뭐 이러려 했던 거랑 비슷한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 그렇죠. 대만 문제를 지렛대로 네. 사용을 하는 거죠.
0: 양국 정상이 어떤 의제들을 지금 논의할 거에 대한 보도들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1: 일단 핵심 현안인 인공지능과 관세 휴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네네. 자, AI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는 AI 개발 속도 조절 문제와 함께 이거는 사실 중국도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 AI 기술 및 관련 정보 탈취 의혹 이 부분과 관련된 의제도 포함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거든요.
0: 네.
1: 과연 이 미중 간의 AI 관련 문제 논의에 이 미국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관세 문제인데 지난해 APEC에서 양국 정상이 우리 1년간 관세 휴전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존 관세 휴전을 계속 끌고 가느냐 앞으로 갈등을 어떻게 좀 조절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시 주석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일정이 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그 22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회동할 예정인데요. 일본 정부가 굉장히 이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회담 일정을 잡아낸 건데요. 일본 NHK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둘러싼 인식을 조율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교토통신은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리를 챙기기 위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에 관한 양보를 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역시 네. 미중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관세라든지 첨단 기술 공급망 등을 둘러싼 거래에서 일본이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 정부 측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의 커드 의혹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걸리는 게 뭐냐면 그 미국이요. 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그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0: 네.
1: 여기에 반발해서 굉장히 ICC 관련 제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을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카네 소장에 대한 제재에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측에 철회를 요구 중에 있는데 요것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다카이치 총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일본 내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개각을 단행했어요.
1: 그렇습니다. 17일 주요 네. 그 강요 상당수를 유임하는 방향의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총리를 포함해서 전체 강요 19명 가운데 10명이 교체가 됐어요. 일단 유임된 사람은 방위상, 외무상, 관방장관, 재무상, 그리고 경제산업상 등이 유임이 됐고 이들 중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본인과 차기 총리 자리를 놓고 조금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좀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차기 경쟁 후보군 중에 유일하게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만 예, 이번에 내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따지면 지금은 이제 그 파벌이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민당 내에
0: 네.
1: 사실은 그 아소파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해체된 그 가장 큰 파벌이 아베파였습니다. 그 아베파 중에서 3명이 처음으로 입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의원들이
0: 네.
1: 예전에 그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의원들인데 요 사람들이 내각에 들어왔다라는 게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 여기는 거의 극우에 가까운 정당인데요. 요 두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나카스카 히로시라고 하는 전 유신의 간사장이 규제개혁 담당 당상에 임명돼서 처음으로 입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전날에는 자민당 인사가 있었는데

0: 거기서 아소다루 자민당 부총재와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을 유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소파와의 관계도 잘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일단 다카이치 총리는 네. 정권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겉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자민당 총재 선거 경쟁자들을 내각에 묶어둔 채 당내 기반을 좀 강화해서 내년 가을에 있을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 재선을 좀 노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일단 다카이치 2기 내각의 첫 시험되는 가을 임시국회가 될 예정인데 소비세 감세 관련 법안 등을 추진을 하고요. 네. 연말에는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요즘 유럽도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러시아가 네. 자꾸 유럽 그 국가들에 대한 뭐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그러니까 나토를 향해서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격이라는 걸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0: 네, 일단 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꺼낸 사람이 네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드론과 미사일을 혼합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근데 러시아가 이 공격을 우발적 사고로 위장해서 나토의 결속력을 약화하고 집단 방위 조약인 제5조가 실제로 발동하기보다는 그냥 이론적인 것에 그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사고를 내서 이 나토 동맹국 간의 결속력을 시험을 하고 이간질하기 위한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 일주일 사이 유럽에서는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일단 그 서방 전직 고위 관리들이 탄 열차 노선이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리투아니아에서는 러시아 제로 추정되는 드론이 격추가 되기도 했고요. 또 폴란드 해안에는 또 다른 러시아 드론이 떠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네. 아직 주체가 밝혀지지 않은 파괴 공작으로 열차 운행이 마비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의도가 뭐겠느냐. 니네들 우크라이나 도우면 이렇게 니들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안 돼. 플러스 이번에 많은 선거들이 또 있거든요.
1: 네.
0: 유럽 국가들에서. 거기서 친러시아 성향의 그 정당 세력들이 조금 더 표를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의도를 좀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1: 네.
0: 아니 니들이 우크라이나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공격받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당한 반격을 하는 거야.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5: 우리 아이 락토핏,
4: 바쁜 하루를 보내는
5: 어른들도 락토핏,
4: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5: 우리 모두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고양이에게 다가가려면 눈인사를 건네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면 고양이는 서서히 경계심을 풉니다. 먼저 다가와 몸을 부비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만지게 허락하기도 하죠. 가끔은 가늘게 뜬 눈을 깜빡이며 화답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 다가가면 서로의 마음도 자연스레 가까워지나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9월 19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아마 예전처럼 미국하고 중국이 아주

친한 관계로 가기는 더 이상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일부 서로 싸우고 있는 것들 완화하는 정도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 괜히 만났다가 싸우고 또 토라지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도 미칠 영향이 있어서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0: 민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정부의 성공이 우선인 만큼 더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사퇴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직에서 물러나지만 검찰개혁은 완수하겠다며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측이 추가 의혹이 담긴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김 의원이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연 이후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관들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초기업 노조는 DS 부문 소속 근로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 개정안이 투표 인원 96.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조합원들은 노조에서 탈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DX 부문 소속 간부 2명에 대한 불신임안도 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유효하고 필요한 정책들이 과연 어떤 것이냐를 기존의 조직과 인력,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찾아보자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정책 결정권자들과 청년 세대 간 인식의 간극을 자주 언급한다며 이 문제, 이 괴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를 줘보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야크가 개최한 대규모 야외 산악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남성이 등산 도중 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5.7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0: 이어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언제부턴가 타임슬립이 드라마 흥행 공식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타임슬립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고 가는 시간 여행이라는 뜻이고요. 몇 달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멋진 신세계, 또 선제업고 튀어 등 이 타임슬립을 소재로 해서 흥행한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여행은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인터넷 세상에서는 주기적으로 혹시 시간 여행자가 아닐까 의심을 받는 벽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움베르토 로마노라는 화가가 1937년에 완성한 벽화 미스터 핀촌과 스프링필드의 정착에는 한 원주민이 등장하는데 이 원주민 남성이 직사각형 물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현대인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장면과 놀랍도록 닮아서 시간 여행자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벽화를 본 역사학자는 스마트폰은 당연히 아니고 거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지금 이 순간 끝나가는 토요일이 아쉬워서 금요일 저녁으로 시간여행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 아쉬움이 싹 사라지도록 오늘도 즐거운 2시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9월 19일 토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태연의 위켄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움베르토 로마노라는 화가의 벽화 중에 나오는 한 원주민 이야기 해봤는데 저도 그림을 찾아봤는데 이 원주민 남성이 진짜 스마트폰처럼 생긴 직사각형 물체를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스마트폰이 확실하거든요. 느낌 생긴 것도 그렇고 그 보고 있는 각도나 자세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한데 거울일 가능성이 크다. 거울을 이런 모습으로 보진 않은데 이건 진짜 스마트폰이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런 그림이 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알게 됐는데 타임슬립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마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금요일 저녁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오늘 밤과 또 내일 주말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남은 시간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당제 토요일 코너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녹색연합 박송활동관이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 함께하겠습니다.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릴게요. 광고 듣고 모여라 우리 동호회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2: 우리 동호회.
1: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자영 리포터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1: 자, 오늘도 어떤 분들이 모여서 취미를 공유하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 동호회 만나볼까요?
0: 혹시 젠디는 이 수학 문제를 끙끙거리고 풀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1: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

0: 학생 시절이 종종 꿈에 나타나곤 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대학교 가서 가장 좋았던 게 문과는 수학을 안 풀어도 됐었잖아요.
1: 아, 저도요.
0: 네, 그게 너무 네.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공부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수학이었는데 네. 아, 근데 또 요즘에는 머리 좀 쓰고 싶다 하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은근히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젠니는 안 그래요?
1: 수학은 여전히 생각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제 뭐 외국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해볼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 네. 아직까지 뭐 수학은 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강하게 거부하시네요. 네.
1: 그래서 요즘 보면은 또 아이들 학습지를 푸는 성인들도 많아졌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 혹시 오늘 만나볼 분들이 수학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와. 자발적으로 모여서 수학 문제를 풀고 토론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네. 이름하여 취미로 배우는 수학 모임. 사실 처음에는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머리 아픈 수학을 왜? 많고 많은 과목 중에서 도대체 왜 수학이야?
1: 그러니까.
0: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쯤은 설득이 됐습니다.
1: 진짜요?
0: 100%는 아니고요. 아직은. 네. 일단은 어떻게 이 모임을 구성하게 된 건지 모임장 김사무님의 목소리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2: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을 보통 입시로만 접했다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좀 깊이 이해하면서 배우기보다는 좀 빠르게 결과 위주로 배웠던 게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수학이 갖고 있는 재미나 뭐 아름다움은 되게 다양한데 되게 일부만 알고 있고 그 일부마저도 보통은 되게 치열한 경쟁에서 왜곡돼서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오해를 풀고 싶다 해서 이런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로 어떻게 풀었는지 그 접근은 왜 틀렸는지 토론도 하고 좋은 풀이가 있다면 그 왜 좋은지도 같이 얘기하고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좀 수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점수나 경쟁이 목적이 아니라 수학의 진짜 매력을 찾아간다는 취지가 멋지게 느껴지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수학 모임이라고 하니까 뭔가 다 같이 모여서 묵묵하게 문제만 푸는 굉장히 학습적으로 딱딱한 분위기가 상상되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저도 사실은 스터디 카페에 모여 앉아서 문제를 푸는 어쩌면 이제 굉장히 고요한 상태에서 사각사각 이 연필로 문제를 푸는 소리만 들리는 그런 분위기를 상상했는데요. 네. 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에 김사무 씨가 취미로 배우는 수학 모임을 만들 때부터 기대했던 것이 사람들이 수학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교류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 혹은 명제를 두고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 분석 과정에 더 치중을 두는 그런 방식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식을 두고 풀이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한다던가 네. 혹은 수학을 이용해서 사랑을 분석해보기도 하고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공식을 대입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이렇게 단순히 문제를 풀고 답을 맞히는 수학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 수학을 일상에 대입해볼 수 있는 방식까지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신기하네요.
0: 실제로 이 수학 강사가 직업인 김사무 모임장이 직접 문제를 준비해오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혹은 이제 수학 관련한 교양 수업을 또 직접 해주실 때가 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정말 이래도 수학에 관심이 없다고 할 건가요? 라는 말이 절로 들리는 많은 이 수학과 관련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 그래도 여전히 수학은 너무 어려운 과목으로 생각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영 리포터는 수학을 왜 어려워했어요?
0: 저는 틀릴까봐.
1: 그쵸.
0: 네, 잘 열심히 풀었는데 결국에 답이 틀릴까봐였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문제 풀이 끝에 정답이 나와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이 취미로 배우는 수학 모임에서 강조하는 것은 수학은 틀려도 괜찮습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0: 이 수학의 매력은 정답이 딱 떨어지는 것보다도 답이 틀리면 왜 틀렸는지 답이 없다면 왜 답이 없는지 이걸 증명해내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고 해요.
1: 네.
0: 그리고 그 속에서 논리적인 쾌감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빨리빨리 결과를 내야 하는 이 쫓기던 일상에서 온전히 수학 풀이 자체 생각에 잠기는 이 시간 자체가 오히려 큰 쉼이 된다고 말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1: 네.
0: 관련한 이야기 김남형 씨에게 들어보시죠.
3: 사실 대부분은 수학을 왜 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수학으로 무언가 점수를 낼 것도 아니고 그 점수를 가지고 무언가 할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0: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수학이 정말 실생활에 많이 쓰여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는 주말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막 스마트폰도 맨날 보고 쇼츠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항상 보고는 있지만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문제를 푸는 시간만큼은 그렇게 종이와 펜만 들고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1: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문제와 풀이에만 집중하는 시간. 제가 약간 필사를 한다거나 그런 시간이랑 좀 이유랑 비슷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수학의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일상에서도 나도 모르게 더 머리를 쓰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연무할 때 엑셀 많이 쓰잖아요.
1: 네.
2: 예전에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공식 넣고 쭉 마우스를 끌어넣기만 했다면 이제는 어떤 수학 공식이 활용되어서 이 엑셀 값이 나오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고요. 단순히 계산기나 컴퓨터에 의존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 스스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뿌듯함도 함께 느끼고 있다고 해요.
1: 네.
2: 그리고 앞서 이 수학을 사랑에 대입해보는 시간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단순히 수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이나 임상심리학 등등과 연계해서 내가 전혀 모르던 분야들까지 또 접근해볼 수 있는 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런데 이 공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학창시절에 배웠던 수학 공식들 그때는 잘 좀 풀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지금 생각나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런 공식들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오시는 거죠?
2: 지금 가입된 분들이 지금 60명 정도로 물론 학원 강사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일반 직장인 분들이거든요.
1: 아, 수학과 관련 없는?
2: 네. 그렇다는 얘기는 수학 공식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 분들 역시 그리 많진 않습니다.
1: 네.
2: 물론 간혹 대학 수준의 수학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같이 수학을 즐긴다라는 취지가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초등학교 어려운 문제로 시작을 해서요. 고등학교 어려운 문제 정도까지로 이 모임에서는 범위를 잡아두고 있고요.
1: 범위가 너무 넓은데.
2: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게 경쟁이 아니다 보니까 자유롭게 AI도 활용하고 계산기도 활용하고 검색도 해보면서 참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가끔은 이 문제도 집에서 풀어봐라 하고 또 제시도 해주기 때문에 실력이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1: 숙제도 있고.
2: 숙제도 있어요. 네. 이렇게 모임에 참여하면서 늘어가는 수학적 사고력에 성취감까지 얻어간다는 취미로 배우는 수학 모임 권호재 씨의 이야기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죠.
3: 이게 분명히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견디다 보면은 분명히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거를 견디면 네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조금 심어준다. 뭐 그거는 있는 거는 같아요. 약간 철학적일 수도 있는데 삶에서 되게 어려운 순간도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좀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도구를 하나 제공한다. 마음이 내가 흔들릴 때는 이걸 풀면서 그래도 조금은 이제 차분해지고 어려운 걸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냥 상당한 좋은 도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1: 오재님은 수학을 인생과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견디다 보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는군요.
2: 네.
1: 근데 저처럼 수학과 멀게만 지내던 사람들이 수학이랑 좀 가까워질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2: 제가 그래서 권호재 씨만의 팁을 또 얻어와 봤는데요.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초등학교 수학 문제에서 시작을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이 멀어졌던 수학과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1: 네.
2: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듯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수준 문제집으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 수준으로 올림피아드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게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1: 네.
2: 그리고 중학교 수학으로 넘어가 보고 또 아무래도 고등학교 수학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 수준으로 접근을 하면 성취감도 없고 또 수학과도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해요.
1: 그렇군요. 취미로 배우는 수학 오늘 들으시면서 분명히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2: 네. 모임 관련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검색하시면 가입 가능하고요. 별스타그램 이 취미로 배우는 수학을 검색하시면 그동안의 모임 후기와 내용들도 간단하게 올라와 있는 블로그에도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임장님이 수학 강사이기도 하지만 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수포자로 수학을 싫어했던 그 감정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요.
1: 네.
2: 뭔가 내 머리를 조금 더 깨워보고 싶은 분들 그동안 잘 몰랐던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분들은요. 전혀 지금의 수학 실력과는 관계없으니까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수학도

0: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김사무 모임장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1: 제가 예전에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봤었는데 축구가 정말 힘들다고 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지금 또 축구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힘든 것과 어려운 것과 좋아하고 즐기는 건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이 당연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학의 매력이 없는 건 아니고 다만 그 매력이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축구 정말 재밌고 매력이죠. 저는 축구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서 축구의 매력을 부정하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입시 때문에 수학의 매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한번 도전해보시고 수학의 진짜 매력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2: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매력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또 등수와 관계없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지금과는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학. 오늘은 그래도 좀 멀게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이 추천하는 노래 어떤 곡인지 마지막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0: 네, 재즈 뮤지션 제이슨 팍의 연주곡 해피송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수학을 탐구하는 동호회 취미로 배우는 수학 모임의 활동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당신 편 공식 홈페이지 사진첩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네. 놀러 오신 김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면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럼 저희는 해피송 제이슨 팍의 노래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하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1급자동차서비스,

0: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월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반소매 옷차림이 더 눈에 많이 띄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얇은 겉옷도 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은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정체 다 풀렸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정체 구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일직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 일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오늘도 지구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입니다. 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활동가님, 그동안 저희가 코너 마지막에 늘 그 지구를 위한 실천 한 가지씩을 소개해드렸잖아요.
1: 네.
0: 방송을 듣고 문자 미니로 다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임아라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11살입니다. 평소에 저는 제 친구들이 아무 곳에나 쓰레기 버리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나니까 앞으로 친구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릴 때마다 뭐라고 해야겠습니다 라고 글을 보내주셨어요.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그 아라님 다짐을 이렇게 리얼하게 들으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0: 네.
1: 자신의 실천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전도사의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0: 네.
1: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2037님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기후변화에 대해 조금이나마 책임감을 갖고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을 줄이고 자동차 이용도 줄이고 컴퓨터 메일도 빨리 지워야겠어요 하셨네요.
1: 네. 2037님 정말 대단하시고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실천을 다짐을 밝혀주셨는데요.
0: 네.
1: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네. 이렇게 실천 다짐 보내주시는 것도 좋고요. 평소에 지구를 위해서 직접 실천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5당제에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활동가님 그럼 오늘은 지구편 시간 어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1: 네, 오늘은 기후위기와 세계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0: 기후위기요? 세계유산?
1: 네. 기후위기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우리의 세계유산들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0: 네.
1: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들, 뭐 특히나 각종 기후재난 때문에 세계 곳곳에 세계유산이 많이 훼손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 있는 세계유산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런 세계유산의 소실은 단순히 오래된 무언가가 사라지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0: 네.
1: 그 안에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역사와 기억, 뭐 지역 공동체의 삶과 지식까지 함께 잃어버리는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유산을 기후위기로부터 지켜내는 것을 넘어서 관련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0: 네. 지난해 11월에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이 세계유산 재난 피해 80% 이상이 집중호우나 태풍, 폭설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0: 그런가요?
1: 네, 그 실제 피해 사례들을 보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문에 남한산성 성곽 약 15m 구간이 무너졌다고 해요. 여러 조선 왕릉에서도 침수와 토사, 유실 같은 피해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종묘에서는 나무가 쓰러져서 담장이 무너졌고 가장 최근 일이라서 이 사례들은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2025년 경북 대형 산불 때문에 당시에는 안동 화해마을과 병산서원 인근까지 불길이 번졌다고 하고요. 천년고찰인 고은사가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방구대 암각하는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를 반복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다솜활동가님이랑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나라 갯벌도 기후위기 심각해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생태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가 갯벌들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해안가에 있는 수백 곳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이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재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0: 네.
1: 우리나라에서는 갯벌을 비롯해서 가야고분군, 백제역사유적지구, 강화고인돌유적 등 6개 세계유산의 11개 구역이 해발 20m 이하의 저지대에 포함됐습니다.
0: 네.
1: 특히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이 바로 한국의 갯벌인데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면적만 약 16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 면적의 약 2.6배에 달하는 크기인데요.
0: 네.
1: 그만큼 큰 면적의 공간이 해수면 상승 같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갯벌들은 탄소를 흡수하는 등의 그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도 한데요.
0: 네.
1: 결국에 기후위기 때문에 갯벌들이 위협받고 있고 갯벌이 가진 기후위기 대응 능력까지 약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활동가님,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해안가 저지대에 자리 잡은 세계유산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거의 4분의 1 정도의 세계유산들이 해안 저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는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랑 그린란드의 피오르드, 방글라데시의 순다르반스 같은 잘 알려진 세계유산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네.
1: 물론 해안저지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곳들 모두가 당장 기후위기로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 네.
1: 다만 해수면 상승과 연안 홍수, 침식 같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수백 곳의 세계유산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50곳이 기후위기 때문에 205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1: 네.
0: 우리나라 세계유산도 그럼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1: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세계유산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다수요?
1: 예, 한 그 분석기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까지 기후위기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큰 세계유산 50곳을 분석을 했는데요.
0: 네.
1: 폭염과 홍수, 가뭄 등 16가지 기후재난이 세계유산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이 큰 곳으로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전통적인 관계 시스템인 수박이라는 곳이 꼽혔고요.
0: 네.
1: 우리나라에서는 36위의 조선 왕릉, 46위의 종묘, 52위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같은 사찰들이 포함되어서 모두 3곳이 포함됐습니다.
0: 네.
1: 특히 3곳 모두 공통적으로 홍수가 주요 위험 요인을 꼽혔는데요. 종묘는 가뭄, 산사들은 강범람의 위험까지 함께 제시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조선 왕릉과 종묘에서는 이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서 더욱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가뭄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1: 네네.
0: 조선 왕릉과 종묘까지 그런 상황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데.
1: 네.
0: 그럼 이 밖에 또 기후위기로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어떤 곳이 있나요?
1: 네, 세계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라크 우르의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0: 네.
1: 예, 지구라트는 수천 년 전 고대 수메르 문명이 남긴 거대한 계단식 신전인데요. 최근 기후위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소금 퇴적물이 늘어나서 신전과 인근 왕릉의 흙벽이 계속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면 상승 그리고 잦아진 홍수 때문에

0: 때문에 세계 유산들이 위협받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극단적인 기후가 반복되면서 오래된 사찰과 궁궐이 갈라지거나 뭐 침식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오늘 기후 위기와 세계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위의 노래 들을게요.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면.

0: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또 습하고 더운 날씨를 좋아하는 흰 개미가 있잖아요. 흰
1: 네네.
0: 개미 때문에 목조 문화유산을 갉아먹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럼 기후 위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1: 네, 관련이 있습니다. 흰개미들이 이런 세계유산을 갉아먹는 사례는 종종 있어 왔는데요. 기후위기가 심해지면서 이런 사례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던 곳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흰개미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기후위기 때문에 겨울철 최저기온이 올라가면서 흰개미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서식할 수 있는 지역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조사에서는 전국 국가지정 목조건축유산 36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흰개미 피해가 확인됐고요.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도 일부 목재에서 흰개미 피해가 발견됐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도요?
1: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흰개미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제주도에서도 최근 목조 문화유산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온 상승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이런 세계유산의 새로운 위협을 더하고 있는 셈입니다.
0: 그렇네요. 해수면 상승, 폭염, 홍수, 가뭄에 또 흰개미에
1: 네.
0: 의해서까지. 그러면 이런 기후 위기로부터 문화유산 지키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네, 좀 다소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우선 이런 세계유산을 단순히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전통 지식과 기술 자체가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사모아의 전통 건축인 팔레텔레 이런 것들이 그 홍수와 폭풍, 뭐 습기와 강풍에 적응하면서 발전해온 건축 방식인데요. 이런 전통적인 지혜를 오늘날의 기후재난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대신에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고 다시 활용한다면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원 화성처럼 이런 문화유산 자체를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명이나 교통, 관광, 행사 같은 이런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까지 함께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시 정리를 하면 문화유산을 기후 재난으로부터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축적된 지혜에서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탄소 배출까지 줄이는 것, 이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오늘은 기후 위기와 세계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너 속의 코너죠. 우리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것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를 위한 실천. 활동가님, 오늘은 어떤 실천을 우리가 함께 해보면 좋을까요?
1: 네, 오늘은 굉장히 더 쉽습니다. 오늘은 전기를 언제 사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태양광 발전이 늘면서 햇빛이 좋은 낮 시간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력 사용량이 다소 큰 세탁기나 건조기, 식기세척기처럼 이렇게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가전제품들을 가능하면 이렇게 햇빛이 좋은 낮 시간대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 전기를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시간에 맞춰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기후위기를 위한 좋은 실천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전기를 언제 사용할지 생각해보기
1: 네.
0: 한번 실천해보시고요. 오당주 홈페이지 지구를 위한 실천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어떠셨는지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1: 네, 금방
0: 됐습니다.
1: 가네요, 시간이.
0: 네. 활동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2주 뒤에 뵐게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오피스.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원위에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면 전해드렸습니다. 박송활동가님과 함께 기후위기와 세계유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7: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앞에서 우리 활동가님이랑 이야기 나눠본 것 중에 지구를 위한 실천 있잖아요. 언제 전기를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거 저 광고 나가는 동안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거 시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가전제품들 좀 조절해서 사용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실천해보시고 저희 게시판에 꼭 어떤 하셨는지 후기 남겨주시고요. 남은 한 시간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귀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9시 5분에 돌아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원석의 큐사인 박현진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수사기록 유출을 재차 문제 삼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조직원을 건드리면 복수하는 조폭이냐고 직격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본인과 민주당이 떼거지로 나와서 저에게 복수하겠다고 협박하던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이렇게 김승원을 철회해도 부정적 효과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 인사 철회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오빠 독약 로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과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왜곡과 정쟁몰이로 소설 쓰는 행태를 그만두라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그리 어렵냐며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장외를 떠돌며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할 국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을 위한 대책 마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첫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사우디 민방 위국은 현지 시간으로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리야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 인근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후 경보는 해제됐고 위험 상황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7: 온난화 현상이 대기 온도와 수온을 높인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땅 속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이야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온난화로 가뭄이 늘고 강수 패턴이 변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하수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식물이 죽는 등 문제가 따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땅속 환경을 꾸준히 분석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아직은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더 위험한 지하 공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만약 섬에 새 그리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0: 또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김사랑의 필링 들으면서 토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8853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생일인 친구랑 일정 3개를 소화하고 귀가하자마자 털동생 빌리 강아지랑 공원에서 산책 중이에요. 젠디 김사랑의 필링 신청해요 하면서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생일인 친구분이랑 만나서 일정 3개를 소화하셨다니. 와, 오늘 정말 알차게 하루를 보내셨겠네요. 보통은 약속 하나만 있어도 막 피곤하고 그럴 텐데 세 개의 일정을 소화하시고 또 돌아와서 잊지 않고 빌리 강아지와 공원 산책까지 나오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8853님 하루 종일 바쁜 하루 보내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이 오당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를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이라서 평소보다 조금 여유롭게 보내시면서 오당재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 오당재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올리비아 딘의 슬로울리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김지우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토요일 3, 4분은 차분히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올리비아 딘의 슬로울리 신청합니다. 맞아요. 평일에는 사실 우리가 진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토요일 이 시간쯤 되면 그래도 조금은 속도를 좀 늦추고 지난 한 주도 천천히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음 주에 뭘 할지 또 미리 계획도 세워보고 이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또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가만히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신청하신 올리비아 딘의 슬로울리 들으니까 마음도 차분해지고 너무 좋네요. 지훈님 덕분에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김요한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천국의 계단 타면서 듣고 있어요. 긭스 에일리의 워시 어웨이 신청합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 주말에도 운동으로 또 함께하고 계시는 요한님. 천국의 계단 다들 아시죠? 양명 높은 이 운동.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근데 힘든 만큼 또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래서 많이들 하시고 계단을 계속해서 오르는 동작이라서 뭐 근육 물론이고 또 심폐운동 효과도 있어서 짧게 해도 운동량이 굉장히 큰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 오래 막 빠르게 하는 건 또 좋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너무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호흡 조절하시면서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우리 요한님 천국의 계단 잘 타시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긭스 에일리의 Wash Away 들을 거고요. 그 전에 0367님이 신청해 주신 브로콜리 너마저의 속 좁은 여학생 들을게요.

조금 흐림 그리고 비 우리 둘이 처음 만난 날 같이 약간은 변덕스럽지만 전혀 거슬릴 것 없었던 소나기 삐끗거리며 맞춰가더니 추억의 조각은 미완성 넌 떠났고 난 홀로 남아 고집부리다가 그걸 더 망쳐놨어 이젠 씻어내게 되는 거지 살짝 귀찮더라도 건조한 마음은 수분 없어 욕조에 담궈놔도 뜨거울 정도로 내 맘을 때우던 넌 없는 거잖아 한기 가득한 내 맘을 채우던 물도 끈 거잖아

브로콜리 너마저의 속 좁은 여학생, 이어서 긱스 에일리의 워시어웨이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8128님이 요즘 날씨와 어울리는 노래 추천해 주셨어요. 맨디 무어의 온니호 보내주셨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 들으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괜히 평소에 듣던 노래도 왠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은 기분 들 때 있잖아요. 이 확실히 노래도 계절을 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8128님의 신청곡 맨디 무어의 온니 홉 같이 들을게요. All I know.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다음 주도 중반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기온은 점차 제자리를 찾겠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 모레 월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고 한낮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올해 독감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 11일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코로나19까지 동시에 심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앞당겨졌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거의 다 풀렸습니다. 김주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밤 오당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3765님이 갱년기를 지나면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져서 남편이랑 방을 따로 쓰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너무 좋네요. 신청곡은 성시경의 두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같이 이렇게 오래 살아도 각자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특히 잠. 잠은 진짜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한데 건강을 위해서도 보통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지면 몸도 피곤하고 별일 아닌데도 예민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자유의 시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성시경의 두 사람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이아리사님 이름이 너무 예쁘죠?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신청해요. 인천에서 대학 다니는 딸이 처음으로 6시간 배달 알바를 하고 6만 원을 벌었어요. 너무 힘들게 번 돈이라 아까운지 기숙사에서 맛있는 것도 못 시켜 먹겠다고 하길래 먹을 자격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했네요. 아, 따님이 또 처음으로 6시간 배달 알바를 하고 6만 원을 벌었다니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느껴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쓰지도 못하고 아끼는 모습 보면서 엄마 마음은 또 짠하게 느껴지시고 그럴 텐데 열심히 일한 만큼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힘내서 공부도 하고 또 다음 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어쨌든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아리사님 딸. 수고해서 오늘도 아마 따님을 생각하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 것 같아서 이 노래 같이 듣고요. 그 전에 앞에서 3765님 신청해 주신 성시경의 두 사람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시경의 두 사람,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두 곡 듣고 왔습니다. 0741님은 우리 남편 새벽부터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 신상철 안전운전하라고 전해주세요. 새벽부터 관광버스 운전하고 계시는 우리 상철님 혹시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른 시간부터 많은 분들의 또 이동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또 운전하시는 내내 신경 쓸 일도 많으실 것 같고 피곤한 시기도 있으실 텐데 무엇보다 안전하게 항상 운전하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피곤하면 잠깐씩 쉬어가면서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아내분께서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까지 보내시면서 응원을 해주고 계시니까 우리 상철님 아마 힘이 나실 것 같아요. 항상 저도 같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5578님이 아이가 공부하는 걸 힘들어하네요. 이미 살아본 저로서는 그때가 최고야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말이에요. 최유리의 방황하는 젊음 신청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나는데 어릴 때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그때는 너무 이해도 안 되고 공부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쉽지? 너무 어려운데 어른들이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잘 알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나이에는 눈앞에 공부, 시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민이고 제일 어렵잖아요. 옆에서 우리 5578님이 응원해 주시면 우리 아이도 힘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원하는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않을까 자기 속도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유리의 방황하는 젊음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8824님의 신청곡 KC의 가을밤 떠난 너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3: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1018님 문자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작년 이맘때쯤 수술했었는데 올해 잘 회복해서 여행 왔어요.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조재즈의 모르시나요 신청합니다. 작년 이맘때 수술하셨고 잘 회복해서 또 올해는 여행도 가시고 정말 다행입니다.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내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생각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1018님 아프지 마시고 지금처럼 좋아하는 여행도 많이 다니시면서 건강한 일상 오래오래 누리시길 바랄게요. 조재즈의 모르시나요?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토요일 밤 남은 시간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일요일이네요. 일요일에도 오당재와 함께해주세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0시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민주당에선 표적 수사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반응이 잇따른 반면 국민의힘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용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수사,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된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주가 조작, 국민 생체 실험, 가족 조합 모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수사 기록 유출을 재차 문제 삼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조직원을 건드리면 복수하는 조폭이냐고 직격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본인과 민주당이 떼거지로 나와서 저에게 복수하겠다고 협박하던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이렇게 김승원을 철회해도 부정적 효과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 인사 철회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오빠 독약 로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 동부의 한 군사시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해 11명이 숨졌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당국은 하루 전 데이르에조르 지역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은 폭발로 숨진 11명의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반쯤부터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아파트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측은 수원시와 주민들에게 물탱크 에폭시 작업을 하던 중 물에 신어 냄새가 배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12시간 넘게 물에서 나는 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가 미국 진출 3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LA 다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4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우는 2회 선발 글래스노우를 상대로 너클 커브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리며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올렸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9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 속도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까지 AI 속도 조절론에 가세했습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문가들의 경고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마침 오픈 AI도 며칠 전 6건의 AI 이상행동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숨기거나 외부 사이트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다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과 국가가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AI 속도 조절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네, 일주일에 한 번 손경제 두 진행자가 뭉칩니다. 이진우가 묻고 박정호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박정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예, 안녕하세요.
5: 네. 그 지난 한 주 동안에 AI 기업들 그 수장들, 뭐 전 세계 AI 주무르는 분들이죠.
6: 그렇죠.
5: 갑자기 셋이 야,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얘들 심상치 않아. 왜 큰일 벌어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맞아 그러면서 네. 갑자기 저 그런 얘기 왜 하지? 우리 또 화제가 됐었어요.
6: 맞습니다.
5: 교수님도 보셨죠 그 뉴스?
6: 봤죠. 그래서 원래 그 당일날 역시나 박정호를 긴급 편성하고 싶었으나 저희는 토요일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바로 말을 못했는데 이건 좀 제가 말을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왜요? 왜?
6: 아니 그분들의 발언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또 낙심하게 됐고 전 세계 투자 시장이 주춤하게 된 거잖아요.
5: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가 좀 멈추는 건가? 속도 조절하자고 하니 뭐 그런.
6: 그렇죠.
5: 네.
6: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AI 기업들의 수장들의 속도를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노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뻥에 가깝습니다.
5: 그러면 너 일부러 그런 거다?
6: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겁니다.
5: 자기도 거짓말인지 알면서 연기한
6: 예.
5: 거다?
6: 예, 그렇게 표현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5: 그래요?
6: 생각합니다.
5: 그렇게까지 봐요?
6: 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5: 예.
6: 일단 거기 나왔던 CEO들 중에서 샘 올트먼을 빼고 나머지 두 CEO는 월급쟁이 CEO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 CEO들입니다.
5: 예.
6: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요. 일단 정말 AI의 발달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류의 공멸이라든가 인류 자체의 위협이 될 정도라고 느껴졌을 때는 그 CEO가 그냥 이걸 공론화하거나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속도 줄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5: 아니면 속도를 늘려서 인류를 공멸하는 데 기여를 하든 뭐 아니면 그게 두려우면 브레이크를 밟든.
6: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월급쟁이 CEO

0: CEO도 아니고 의미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CEO인데
1: 예.
0: 그러면 아 이거 안 되겠다. 야 우리 앞으로 속도를 좀 천천히 하고 하나하나 검수하고 검증받고 난 다음에 다음 모델 내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1: 음흠.
0: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거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화두를 던졌고요. 그 화두에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도 그거 맞는 맞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뒤늦게 구글 CEO도 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1: 네.
0: 자 그런데 그 말 발언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지금 엔트로픽이 다음 모델 개발하는 거에 속도를 늦췄거나 뭐 진척 속도가 뭐 달라졌다. 이런 소리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 뭐냐면요. 지금 상황 하나하나 이따 설명드릴 텐데 본인들이 AI가 발달되는 상황을 봤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1: 발전 속도를?
0: 예. 발전 속도와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도 확인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1: 아...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1: 예.
0: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윈도우 95 쓰고 그다음에 윈도우가 98이 나왔잖아요. 한 2, 3년 텀이 있었죠. 그다음에 2000년 들어서 윈도우 2000 아니면 XP가 그 2000년대 들어서 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버전이 나올 때 옛날에는 2, 3년의 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 아스트라 이번에 난리 났던 그 챗GPT 이 불과 그 전 모델이 몇 개월 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 모델은 또 몇 개월 전에 나왔고요.
1: 신제품 개발 주기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0: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신제품을 개발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1: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추세대로 계속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가 빨라지면 아주 노골적으로 쉬운 표현으로 드리면 다음 버전 나오는데 일주일씩에 다음 버전이 나올지도 몰라요.
1: 네.
0: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그동안에는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많았냐면 개발은 인공지능이 하고 인공지능이 개발해놓은 거 우리가 쓱 검토해보면서 문제가 있네, 고쳐야겠네, 어떻게 하겠네. 이거 사람이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 많았었는데
1: 예.
0: 지금 사람이 그걸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1: 어허, 네.
0: 개발 다음 버전이 더 빨리 되다 보니 저희 아직 검수 안 끝났는데요. 근데 벌써 다음 게 나왔다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1: 아하.
0: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제 불가능하다라는 게 AI가 이제 지 멋대로 움직이고요. AI가 이제 우리가 시키지 않는 일을 마구잡이로 합니다의 의미만 꼭 있는 게 아니라 통제를 하려고 하면 내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 그건 사람이 해야 되는데.
0: 그건 속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속도라는 거.
1: 뭐 좀 문서를 들여다보고 결제 도장을 찍으려고 하니까 새로 업데이트된 문서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0: 그렇죠.
1: 하면서 이건 이제 안 보셔도 되고요. 하면 그러고 있다는.
0: 야 이거 아직 이것도 아직 안 봤는데 또 뭐가 또 왔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1: 문제네. 예.
0: 에이전트 때문이에요. 이제 AI를 기본적으로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알아서 이것 좀 알아봐줘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AI에게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1: 예.
0: 에이전트가.
1: 예.
0: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네가 한번 해결해봐 맡기는데 이 AI 에이전트를 다양한 그 뭐 빅테크 기업 내부의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아니면 다양한 자회사 손자회사에서 이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해서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한 개인도 진짜 동시에 몇십 개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전트들까지 등장하다 보니까 이건 일을 AI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럼 맡긴 AI가 일을 잘하는지 검수할 직원을 또 뽑는다? 그러면 우리가 AI에게 일을 맡겼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죠? 인건비 절감하고 속도감 있게 하고 효율성 높이겠다는 건데 그걸 또 검수하겠다고 사람을 뽑으면 인건비 절감의 효과도 없어지고 효율성 높아지는 효과도 줄어들고 속도도 떨어지고
1: 예.
0: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이 두 가지 요인들을 프론티어한 이 AI 수장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론이 이겁니다. 이거 조만간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1: 어허.
0: 그러다 보니까
1: 예.
0: 문매를 막기 전에 먼저 고해성사한 거예요. 통제해야 됩니다.
1: 우리 얘기했었죠.
0: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통제하다고 얘기했는데 다 제 말씀 안 들어놓고서 이렇게 문제 터지니까 이거 뭡니까?
1: 내가
0: 연필을 하려는 거예요.
1: 그럼 무슨 문제를 걱정하는?

0: 걸까요?
1: 그것도 모른다는 거죠. 아. 이번에 그게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게 허깅페이스 사태예요. 갑자기 챗 GPT가 죄송한데 그거 해킹이 저희예요. 고해성사를 했거든요. 예. 알고 봤더니 샌드박스 상황이라고 하죠. 폐쇄된 상황에서

0: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다 리소스를 하다가 얻어다가 그거를 다 과업을 빨리 완수하는 일을 스스로 해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 해킹도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1: 잠깐만요. 인터넷 접속을 하려면 선을 물리적으로 이어야 되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1: 그걸 어떻게 인공지능이 해요?
0: 인공지능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1: 아.
0: 그건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지.
0: 그러다 보니까 원격으로 누군가가 그걸 들어가 봐야 되니 그 선들은 있고 너희는 나가면 안 돼. 했는데 그런 것들이
1: 뚫는 걸 지들이 판단해서 파악한 거구나.
0: 그렇죠. 그래서 그게 취약점을 뚫었다는 얘기예요.
1: 야.
0: 왜냐하면 인터넷이 차단됐다라고 한다면 그 서버 있는 그 서버실에 가서 내가 직접 거기에서 단말기 눌러서 확인해야 되는데
1: 네.
0: 그건 너무 번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데스크에서 그 서버까지 들어가게 한 건데 그런데 내 데스크탑은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니 이런 것들인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건 이 AI가 본인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나가서 갔다 왔다 했다라는 걸
1: 예.
0: 흔적들이 남는 게 로그 데이터잖아요. 그 로그 데이터까지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나갔다 온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1: 그런 거 어디서 배워? 그런 나쁜 짓을 어디서 배웠을까? 못된 짓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0: 아, 그러니까요.
1: 아 진짜 우리 청소년들이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 배우는
0: 거의 그 수준인 거죠.
1: 그거 보는 느낌인데.
0: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것도 아주 명명백백하게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오픈해서 본인들이 보고서 내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저기 들린 풍문들로 외신들을 보고 저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샘 올트먼도 겁이 바짝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자 그럼 정리를 다시 해보면 그... 지금 AI 수장들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얘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여기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지? 이런 일들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걸 협조를 안 해주시니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나중에 면제부를 얻기 위해서 발언한 거일 뿐이지 실제 속도를 늦출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인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왜 또 추호도 없어 보이냐고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전 세계 이 AI 수장들만큼 초권력자들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독대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많은 기업인들, 많은 정치가들, 많은 언론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많을 거겠습니까? 그런데 수시로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고 독대하고 밀담 나누는 게 전부 이 AI 수장들. 그지 않습니까?
1: 예.
0: 그만큼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 뭘 또 같이 알고 있느냐? 미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최신 모델은 언제 나옵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게 미국 정부예요. 왜? 이란 전쟁이나 베네수엘라 어떤 뭐랄까요? 마두로 대통령 체포할 때 인공지능 모델 사용한 게 이미 다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더 안정지향적이고 더 확실하게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도 AI 모델이 필요한 게 미 정부인데
1: 네.
0: 그런데 본인들이 AI 개발 속도를 늦춘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반대할 사람들이 정부 수뇌부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선 이거 절대 중국보다 우리가 AI 개발 속도가 늦어지면 안 됩니다라는 푸시를 본의 아니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역시나 박종호에서도 한번 해드렸던 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도대체 누구 돈으로 짓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카운트해봐야 된다. 데이터 센터 중에 적지 않은 것들이 세제 혜택 주고 보조금 주고 있고 이 5만 가지 정부 자금들이 지금 다양한 경로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결국 이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정부 자금으로 지금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 드렸잖아요.
1: 네.
0: 이게 미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지금 우리가 AI 기술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게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빅테크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AI 수장들이 속도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화당 지도부들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만 속도를 늦추면 큰일 난다. 중국이 추월한다. 그래서 전면적인 감속이나 긴급 규제는 반대한다라고 대놓고 천명했어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항이 TV 토론인가요?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전화 연결했잖아요. 젠슨 항 지금 듣고 있지? 그러면서 지금 방영되고 있는 거야? 내가 얘기할게. 이거 속도 놓치면 안 돼. 이거 대놓고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하워드

0: 존슨 하원 의장인 이 사람 공화당 출신이긴 합니다.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긴급 AI 모라토리엄 나 명확히 반대한다.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게 된다. 그래서 반대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민주당은 입장이 다르냐? 아닙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면 AI 개발을 모두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은 하는데 그 개발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법률을 만드는 속도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규제를 만드는 속도를 빨리 해줄게.
1: 규제는 알아서 할게. 니들은 열심히 개발이나 해 이 친구들아.
0: 그렇죠. 민주당도 그러니까 속도 늦추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규제 그러니까 더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목소리인 거예요.
1: 근데 뭐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뭘 좀 알기는 알아요.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0: 그래도
1: 최고로 잘 아는 최고 경영자들도 야 이거 속도 조절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통제가 어려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뭐 공화당 의원들이 뭘 규제를 하자고 하는 게 되나 몰라. 그들이 하는 얘기니까.
0: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그 AI 수장들이 이게 통제할 프로세스도 만들기 어렵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할 거예요.
1: 예.
0: 저도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어요. 얼마 전에 샘 올트먼이 뭐라고 했냐면 메타에서 저희 직원 빼내갔는데요. 몰래 빼내갔는데 이적료라고 하겠습니다. 이적료로 1억 달러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면 이적료로 연봉 1억 달러를 바로 받고 갔다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전 세계 슈퍼스타들, 전 세계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 요즘 우리에게 가장 귀에 익숙한 인물이 오타니지 않습니까? 오타니가 LA 다저스에 계약했었을 때, FA로 계약했었을 때 10년 계약으로 7억 달러를 받았어요.
1: 네.
0: 10년에 7억 달러인데 1년에 1억 달러 줬다는 거잖아요. 샘 올트먼의 주장에 의하면.
1: 예, 예, 예.
0: 그러면 오타니보다 연봉이 높은 거예요. AI 그 엔지니어 그 한 사람이.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AI 기업들도 인건비 낮추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1: 네.
0: 고만고만한 사람들 한 뭐 100만 불씩 우리 1,000명, 1만 명 고용하는 것보다 야 1억 불 주고 걔 데려오는 게 나아.
1: 예.
0: 걔가 그 심오한 어떤 심연의 세계에서 있는 그 뭔가가 그게 이제 더 치고 나가는 거지 나머지 못 따라와 하잖아요. 그러면 그 AI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AI가 같이 결탁돼서 뭔가 그 다음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을 검수하고 감독하는 건 이것도 또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인력들은 또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겁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정치가들이 도대체 얼마나 안다고 그잖아요. 그 지적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지금.
1: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뭔가 통제가 어려울 만큼 무성하게 쭉쭉 자라고는 있다. 겁날 만큼. 그건 팩트인 것 같고.
0: 네.
1: 그러나 그렇다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그들이 밟을 것 같지는 않다. 이거는 브레이크 밟으면 밟는 기업부터 먼저 죽을 테니까.
0: 예.
1: 정부도 밟는 걸 환영하지는 않는다. 왜? 중국과의 경쟁이니까.
0: 예.
1: 그러면 브레이크는 못 밟는데 통제는 어려운 상황이 맞으면 사고가 날 수는 있겠네요.
0: 있겠죠.
1: 예.
0: 이 사고가 분명 날 거라고 아모데이를 비롯해서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 모두 다 생각하는 거예요.
1: 그래서 일단 사고 날 거라고 난 말은 했어라고.
0: 그런 거죠.
1: 그러려고 하는 거다.
0: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아모데이가 발언한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내부의 접근 가능도가 내부의 핵심 인력과 똑같은 수위로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모셔다가
1: 예.
0: 자체적인 검수 프로세스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민주적인 국가들끼리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모아서 어떻게 대응할지 얘기해 봅시다. 공을 던진 거예요.
1: 하여튼 뭐라도 어떻게 해봐나 얘기했어. 계속 그 느낌인데.
0: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다음은 중국까지도 의견을 좀 표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사람들의 이 발언이 뻥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단 민주적인 국가의 의사결정을 다 통일시킨다? 지금 미국의 몇 개 회사 말고는 이런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국가들도 없어요. 본인들의 고민거리인 것이고 네. 본인들이 AI 에이전트 모델들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출시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는 서비스를 갖다 쓰지도 못합니다.
1: 네.
0: 그런데 뭘 민주적인 국가들과의 의견 투합이 뭐가 필요해요?

0: 필요해요. 본인들 셋만 결정하면 끝인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1: 네.
0: 자, 그 다음에 아모데이의 입장 그동안 표명된 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요. 엔트로픽의 독자적인 모델 감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지 이제 어떻게 감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델 훈련 중단 이거는 명시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다음에 외부 안전 평가자 상주 이거는 엔트로픽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건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판단하는 사람이 지금 대국을 프로 9단이 두고 있는데 지금 프로 1단이나 아마 9단이 아마추어가 와서 그걸 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1: 저도 무슨 9단 무슨 9단이 대결하고 있는데 그 2단 4단이 해설하는 거 가끔씩 바둑 중계 프로그램 보면 저게 저수의 의미를 알면 더 4단이 아니실 것 같고 지금 9단이 놓는데
0: 그렇죠.
1: 어떻게 저걸 해설을 하지? 난 그런 생각 몇 번 한 적 있는데 딱 그 모양이네요.
0: 맞습니다. 저 세몰 저 뭐죠? 아직 알파고 예전에 대국 지켜본 적이 있는데 해설하시는 분이 저기다가 저걸 왜 뒀을까요? 이게 해설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본인은 그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기업 공동 속도 제한 이게 경쟁자와 정부와 협의하자고 제안한 거지 네. 협의를 어느 날짜에 와라 누구랑 하자 구체성도 없어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감속 협정 아유 중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거 이게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할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앞서서 제가 서두에 조금 말을 세게 한 면도 있죠. 뻥이다 한 게 너무 무책임했죠. 왜냐하면 이 정도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 발언으로
1: 그래 하우투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좀 해야지
0: 그렇죠.
1: 하여튼 나는 얘기했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 그 너희들은 뭘 알고 하겠습니까?
0: 그리고 그 이게 문제가 있어요라고 문제만 얘기하면 투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전 세계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약간의 일말의 도덕적인 양심은 있었구나라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뭐냐 도대체 면피나 하려고 던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금전적 피해나 주고 저는 이런 생각까지 가져요.
1: 주가 내린 거?
0: 주가까지도 영향 있잖아요.
1: 좀 갖고 계셨나 봐요?
0: 늘 갖고 있습니다. 아직 못 빼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야,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무책임하다. 결국은 그 전선에서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몇몇이 어떻게 그냥 큰일 난 것 같지? 맞아 그런 것 같아. 어쩌면 좋아 이런 수준의 대화를 하고 끝내면 어떡하냐.
0: 그렇죠.
1: 그건 이해는 되는데 네. 하여튼 우리는 그분들을 그럼 비난하고 원망하는 걸로 또 끝낼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0: 그렇죠.
1: 뭐 대응을 하고 예상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으세요? 그럼?
0: 그거를 2부에서 해야겠네요.
1: 그렇겠죠?
0: 예.
1: 2부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면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줄여서 선경제의 두 진행자가 전해드리는 역시나 박정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공지능이 뭔가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순간들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인공지능 개발 수장들 사이에서 긴급하게 돌았던 이야기를 네. 전해드리면서 그 친구들 참 무책임하다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네. 그 친구들 무책임한 거야 뭐 그렇다고 치고 따로따로 좀 주의를 주기로 하더라도 네. 일단은 일이 터지면 우리가 피곤하니까 교수님이랑 저랑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네. 일반인들도 피곤하니까
4: 그렇죠.
3: 일단 그럼 알겠어요. 무슨 일이 그럼 구체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그냥 가능할 법한 시나리오를 몇 개 좀 듣고 싶고 일단
4: 예.
3: 그래 그런 상황이 일어날 법하다면 도대체 그 세 명의 CEO들이야 알아서 주의를 좀 준다 하더라도 무슨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궁금하고
4: 네.
3: 뭐 예전에 겪었던 거라면 홍수라면 뭘 하고 뭐 가뭄이면 뭐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재앙은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인류가 처음 겪는 거니까요.
4: 네.
3: 뭐 그런 얘기를 좀 일단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4: 네. 예. 일단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분야가 모든 분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금융의 사이버 해킹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무역에서의 대교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제조 현장에서의 어떤 기밀이라든가 제조의 에러를 대거 생산해서 수십조 원의 피해를 양산할 수도 있고 방위산업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콘텐츠 시장에서의 뭐랄까요. 지식재산권에 대한 위해를 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AI 에이전트를 AI는 범용 기술이에요. 이거를 어느 분야에서 누가 가져다 쓰겠다라고 했었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야, 내 AI 너 이제 이거 내 대신 해봐. 내가 이런 걸로 이런 과업 줄 테니까 이제 네가 해보고 내가 또 AI 여쪽 팀을 또 하나 짰거든. 걔랑 협업해서 해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류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산업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3: 예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도.
4: 네. 설명 네. 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금융 부분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분명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스스로 선을 넘어서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는 목적 아래 예를 들어서 보이스 피싱을 할 수도 있어요.
3: AI가?
4: AI가요.
3: 무슨 명령을 들은 AI가? 예를 들면 그냥 그러니까, 가정으로.
4: 자, AI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카카오 부사장님이 이 표현을 해주신 걸 보고 무릎을 쳤어요. 이 표현이 참 좋다 한 게. 우리 직원들 중에 목적지향적인 직원들이 있어요. 과업을 네. 주면 이거를 무조건 달성하기에 모든 거를 다 몰입하는. 그런데
3: 네.
4: 그런 직원들 중에 약간 몰상식한 애들이 있어요.
3: 예를 들면
4: 그러니까 윤리적이거나 다른 부서나 다른 협력 회사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3: 아.
4: 내 과업을 완수해야 돼 빨리 가져오라고
3: 저희
4: 빨리
3: 가서
4: 해오라고.
3: 저희 가서 저 계약 좀 따오세요라고 하면 그 담당자를 뭐 술을 먹이건 협박을 하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서 결국 계약은 따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 보면
4: 문제가 생긴 거죠.
3: 엄청난 일을 벌이고 다녔다는 거죠.
4: 그렇죠.
3: 계약만 따왔을 뿐이지.
4: 그런 성격을 가진 직원이 AI인 거예요.
3: 그래요?
4: 그렇죠.
3: 아, 왜 그 세상 물정을 몰라?
4: 우리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이것도 지금 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것도 잠깐 설명 먼저 해드리고 예. 그다음을 나가야 될 것
3: 예,
4: 같은데
3: 예, 예.
4: 우리는 AI에게 세상 물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3: 음?
4: 잘 생각해 보세요.
3: 네.
4: 우리가 AI에게 그러면 뭘 하면 돼, 뭘 하면 안 돼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잖아요. 그 기준이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3: 아, 그 데이터가 없을 수 있겠구나.
4: 데이터도 많지도 않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3: 아, 사실 그렇긴 하죠.
4: 국가마다 성인지 감수성도 다 다르고.
3: 다르지, 그렇지.
4: 그 다음에 윤리적인 판단 기준도 다 다르고.
3: 그러니까 대통령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지.
4: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모두가 다 쓰는, 전 세계가 다 쓰고 있는 AI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어느 장단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야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걸 누가 탈 겁니까? 아까 무역에도 교란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도라든가 특정 개도국은 비즈니스 하기 전에 상관행상 브로커 같은 사람에게도 커미션을 주고
3: 예.
4: 업무 담당자들에게도 대리부터 과장부터 부장까지 기름칠을 해줘야 되는 게 관례예요.
3: 아, 담당이 넘어갈 때마다 고맙다고 수고비 주는 건 마치 미국 식당의 팁 같은 거다.
4: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대기업하고 일하는데 그 과장님, 구장님, 대리님한테 촌지 줬다? 난리 날 일이죠.
3: 그렇죠. 누구 하나 시범 케이스로 구속되기도 하겠지.
4: 그런데 인도에서는 아니 쟤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3: 오히려 안 주면.
4: 안 주면 그 관행인 거예요.
3: 예, 그렇죠.
4: 그러면 도대체 어느 기준으로 우리가 비즈니스의 맥락을 설정해줘야 됩니까?
3: 그게 눈치 코치죠.
4: 그러니까요. 예. 그 눈치 코치를
3: 눈치 코치 세상 물정.
4: 그거를 이제 다 가이드를 다 줘요. 그 수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3: 그래서 신입사원은 현장에 바로 못 보내죠.
4: 그렇죠.
3: 어떤 실수 저질지 모르니까.
4: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0: 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상관행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1: 아, 물론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 케바케를 어떻게 다 가이드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1: 그러다 보면 실수가 일어난다.
0: 그렇죠.
1: 그런데 보통 사람도 그거 잘 못 맞춰서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인공지능의 실수는 더 경악스럽다는 겁니까?
0: 왜냐하면 동시에 얘는 수십만 명에 대해서 그 관행으로 동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대해서
1: 일을 많이 하는 친구니까
0: 일을 더 크게 저지르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500명분 일을 하는 그 김대리라는 AI는 뭔가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하면 한 번에 500건의 실수를 저지르겠구나.
0: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일파만파 상황이 어디까지 번져질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법에 의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되게 모호한 용어지만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1: 그것도 있죠.
0: 그럼 그거 고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1: 해야죠.
0: 당연히 해야죠.
1: 예.
0: 기업은 이미지가 실추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국민정서법이라는 건 AI에게 어떻게 가르쳐주죠? 어떤 대통령이 인기가 많을 때는 다 용서해줘요. 국민들도. 저 정도는 뭐. 그런데 인기가 없으면 하나하나가 믿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국민정서라는 것도 그때그때 그래.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 요구하는 거,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에게 요구하는 것도 오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1: 다르죠.
0: 그러니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영원히 AI에게 가르쳐줄 수 없는 저 맥락이 아니라 고맥락.
1: 뭐 이해됩니다.
0: 예.
1: 사람들도 뭐 그런 실수 저지르기도 하고.
0: 그렇죠.
1: 뭐 그러니 또 사람들이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런 자잘한 마찰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매초 발생하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그런 실수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0: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
1: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잘 인공지능이니까 마치 우리가 외국인이 온 외국인이 우리말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더 너그럽잖아요. 그거는 그렇듯이 오히려 인공지능은 그런 실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조금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하면 매일 뭐 접시를 깬다든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사고를 내지 않고 뭔가 맥락에서 틀리는 거라면 좀 더 받아들여 주지도 않을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제 해봐야 아는 일인데 그게 혼란스럽긴 하겠네요.
0: 요즘 인공지능하고 본의 아니게 언쟁하는 학자들, 엔지니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1: 아, 가르치면서 화가를 내는구나.
0: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메일을 보내고 나를 대신해서 카톡을 보내고 나를 대신해서 업무 지시를 해야 되는데
1: 네.
0: 그러면 이건 내가 내 인공지능이야라고 얘기하고 상대방하고 교수신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계정을 가지고 할 때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걔가
1: 아.
0: 그렇죠. 태도가 방정맞으면
1: 아 그러면 그러네 마찰이 있을 수 있네요.
0: 그럼요.
1: AI라고 하고 그냥 봐주지 않을 수
0: 그럴
1: 있겠네요.
0: 수가 없어요.
1: 아, 또 그러네 또.
0: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우리 방송국에서도 기상캐스터부터 해서 뉴스 진행자부터 라디오 진행자도 AI가 할 수 있잖아요.
1: 그러면 안 되죠.
0: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1: 네, 안 되죠.
0: 그러면 안 됩니다.
1: 네, 안 됩니다.
0: 그런데 네, 안 AI가 할 수 있는데 그 AI가 방송 진행 중에 뭔가 결례의 표현을 한다든가
1: 아하,
0: 이것도
1: 뭐 그럴 수 있지.
0: 예, 뭐야 왜 이래? 알고 봤더니 저희 그거 AI였습니다. 그때 방송국에서 고해성사를 한다.
1: 그러기도 어렵고.
0: 또, 예. 아,
1: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행자는.
0: 그렇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적절한 지적이었어요.
0: 아, 예.
1: 네.
0: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 AI에게 뭘 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야. 윤리적으로 위험해. 이것도 획일된 통일된 규정을 알려주기도 쉽지가 않다.
1: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AI의 어떤 한계와 관련한 거니까.
0: 이게 AI의 한계일까요? 우리 인간의 한계일까요?
1: 뭐 하여튼 시대의 불협화음일 수도 있지만
0: 예.
1: 지금은 AI가 이런 미묘한 맥락에서는 못 맞출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우려라면 AI가 그런 미묘한 맥락도 맞출 수 있도록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AI가 너무 빨리 개발이 되고 지 혼자 막 성장을 하는 바람에 컨트롤이 안 돼라고 하는 거라면 AI가 이런 인간의 미묘한 맥락을 이해 못하네 하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너무 똑같아. 아직도 소름이 끼치네. 뭐 이런 반응 쪽이 오히려 가깝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수님이라고 여쭙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시나리오들은 아유 AI들이 이게 미숙해라고.

0: 하는 샘플들인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이지만 지금 이 CEO들은 AI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빨라요라고 걱정하는 것이니 발전 속도가 빠른 걱정은 좀 다른 성격의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1: 근데 이게 예.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발전 속도가 빠른 해프닝도 지금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도 아까 예, 말씀드렸고요. 예. 10분 동안 AI가 코딩한 거를 엔지니어들이 그 코딩을 검수하는데 5시간에서 10시간이 걸리거든요.
0: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1: 네. 그래서 속도가. 그것도 물리적으로 인간을 다 투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나 예. 있고. 그다음 두 번째 AI를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비용 효율성이에요.
0: 뭐든지 그렇겠죠.
1: 돈 더 잘 벌 수 있다는 거죠.
0: 아, 물론
1: 거죠.
0: 그렇죠. 궁극적으로.
1: 그런데 AI에게 우리가 이걸 시키고 AI를 사용하는 이유가 돈 더 잘 벌려는 목적인데 그걸 AI가 사고 칠까 봐 두려워서 뒤에 사람을 잔뜩 붙이고 AI에게 위험한 일은 너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더 강력한 가이드를 줬을 때는 네. AI가 옴짝달싹 못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돈 잘 버는 일이 더 지체되겠죠.
0: 물론 그렇겠죠.
1: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AI에게 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들이
0: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1: 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그 가이드라인을 줘봅시다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줄려 하고 시도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어요. 제가 아는 범주 안에서는 저도 참여한 것도 있었고요. 제가 2018년도에 그 부장 판사님들, 로스쿨 교수님들, 그다음에 경제학자들 몇 명이 같이 요 논의를 하자고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그 2018년도로 기억나는데 그 우리 박 박사도 우리 법학회를 만드는데 참여합시다. 발기인으로. 네. 그래서 예.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인공지능 법학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법학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법은 전부 대전제가 행위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0: 예.
1: 그런데 이 AI가 이제 본격화되기는 초입이 우리가 보기엔 2018년도인데 그럼 모든 법을 다 들었다 놔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네. 뭐. 고의, 기망 뭐 이런 개념들이 다 다르게 적용돼야겠네요.
1: 사람이 기망한 거와 인공지능이 기망했을 때 인공지능 제조사가 기망한 거로 봐야 될지 유통사일지 그 인공지능 환용한 사람이 해야 될지 다 이걸 나눠야 되잖아요.
0: 그렇지. 인공지능을 구속할 수도 없고.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식재산권부터 금융행위부터 뭐 제조 현장에서부터 다 들었다 놔야 되는 거예요.
0: 예, 예.
1: 이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 10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뭐 그거는 따라가기 쉽지 않겠죠.
1: 그렇죠. 그러니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0: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짓을 이 친구들이 할지는 닥쳐봐야 알 만큼 상상은 어려운데 이거는 미숙함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초지능의 결과물이기도 하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그거를 통제할 방법도 마땅치는 않다. 개발은 해야 되고 뭐 그러니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예상이 돼야 통제를 하지. 뭐
1: 그렇죠.
0: 그런 느낌이에요.
1: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끝판왕들을 다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위험 국가들 중에 일부가 테러 분자들이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AI 활용해서 신약 개발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네네. 이 어떤 전 세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테러 분자들 누군가가 AI를 활용해서 생화학 무기를 생물학적 무기를 아주 쉽게 만들어내거나 복제해내서 그거를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유포할 수도 있거든요.
0: 뭐 그럴 수도 있겠죠.
1: 예를 들어서 그 테러 분자 중에 누군가가 관광객 신분으로 한국이나 네. 미국이나 어딜 갑니다. 그리고 그 뉴욕시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쥐들에게 그 바이러스가 예예. 유포되는 약을 먹여요. 그런데 이게 잠복기가 한 1년, 2년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쥐들이 상당히 퍼졌겠죠.
0: 그러겠죠.
1: 그리고 그 뒤부터 그 잠복기 지나고 나서 발병이 되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융 해킹은 요즘도 지금
0: 그런 약을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고요.
0: 그러네.
1: 지금 가장 근저에 있는 우리 국가의 의사결정 체제인 민주주의도 굉장히 위협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도로 정교화된 영상 콘텐츠들. 이게 진짜 트럼프야? 트럼프를 모사한 AI의 조작 영상이야? 알아내기가 점점 힘들어질
0: 예,
1: 거 아니에요.
0: 그런데
1: 예. 선거 직전에 그 영상이 대거 유포됐어요. 저 사람 저거 못 쓸 사람이었구만. 이렇게 인식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결국 선거 치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편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계속 저 그거 저 아니라니까요. 이거 CCBB 가리려면 1심, 2심, 3심까지도 가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당선된 사람 임기 한 중간쯤 지나고 나서 아유 그거 조작이었다며 다시 하자. 이거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1심, 2심, 3심 선고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되게 위험천만한 일인 게 우리가 3심 제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놓치는 거 없이 무고한 사람을 잡아낼 수 있으니 숙려를 해보자잖아요. 예, 예. 충분한 기간을 예. 두고. 그런데 선거 앞두고 결론 내줘야 된다? 그래서 대충 결정하는 건 그럼 올바른 겁니까? 이게 그래서 AI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왔던 기본적인 시스템인 민주주의마저도 이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여론조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론조사했는데 전화를 AI가 다 받게 만들어서
0: 네.
1: 아, 투표 결과 봤더니 우리가 지지하던 어느 후보가 더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럼 그 지지율 높은 걸 보고 사람 마음 또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0: AI가 딴 마음을 품고 결과를 조작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1: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0: 뭐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죠.
1: 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진짜 AI 수장들이 말한 것처럼 인류에게 뭐 우리를 누가 와서 칼로 찌른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거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건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막을 방법들도 본인들도 없고 본인들이 막는 게 개인적인 인센티브에 맞는 건지도 본인들도 의구심도 있을 거고 뒤에서 서슬퍼렇게 쳐다보는 정부 입장에선 중국보다 지쳐지면 안 된다는데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 이 소리들을 하고 있고
0: 네.
1: 그러니 이번에 발언한 건 나는 분명 경고했어.
0: 뭐 그 정도 느낌이다.
1: 그게 끝이에요.
0: 근데 돌이켜보면 인류가 뭔가의 어떤 문명의 한 발짝을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1: 네.
0: 그게 뭐 인터넷이기도 했고 자동차이기도 했고 뭐 다양한 뭐 게임이기도 했고 핵무기이기도 했고 그때마다 야 저게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우려는 항상 있었고
1: 그렇죠.
0: 지금도 약물 오남용 있고 핵무기와 관련한 갈등도 있고 인터넷으로 나쁜 짓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자동차로 사고로 300년 전에는 아무도 안 죽던 사람들이 오늘은 자동차 사고로 오늘도 수십 명이 죽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있는 건데 뭐 그거보다는 장점이 많으니 그냥 우리가 인류가 선택해서 가는 거지 뭐 그게 문명의 진보지라고 한다면 인공지능도 뭐 그냥 그런 유의 논쟁인가 보다라고 해서 뭐 그래 조심하자 자 한잔해 하고 또 넘어가는 네. 건지
1: 네.
0: 아니야 네가 지금 자동차 뭐 인터넷 핵무기 이런 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라서 이건 다른 각도와 다른 강도로 논의해야 돼 이건 인공지능은 인건지를 좀 구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다른 강도로 논의해야 됩니다. 저 설명을 드릴게요.
0: 예.
1: 지금 인류 역사상 기술 발달 속도를 인위적으로 막았던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구자가 순수한 학문적인 열정이든 아니면 호기심이든 아니면 돈을 벌고자 하는 강한 욕구든 간에
0: 예.
1: 그걸 꺾어서 그 기술 발달의 속도를 멈추겠거나 퇴보한 사례는 없어요.
0: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술의 발달의 속도가 늦어서 아쉬웠지.
1: 맞아요.
0: 너무 빨라서 두려웠던 적은 별로 없었죠. 예.
1: 그런데 그래도 수백만 건의 기술 발달의 여러 케이스들 중에서 잠깐이라도 멈췄거나 속도를 더디게 했던 사례가 열 손가락 안에 꼽힐 텐데 그중에 몇 개를 보면요. 일단 DNA 재조합.
0: 예.
1: 이건 생명의 영역을 함부로 우리가 조작하는 건데
0: 맞아요. 뭐.
1: 이거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의기투합해서 이거는 우리 좀 조심합시다라고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 있었잖아요.
0: 대아줄기세포 같은
1: 그렇죠.
0: 거.
1: 그렇죠. 그리고 인간 유전자 편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 예.
1: 우리 그 당시 그 중국인이었나요? 2018년도에 허젠쿠이가 저 유전자 편집 아기를 만들었습니다 했다가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것도 이거 함부로 하지 말자라는 스스로 내규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전 기술 발달할 때도 영구적 폐기물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안을 찾지 않고서는 신규하지 말자. 이런 몇 가지 사례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그 기술 발달이 지역적인 분야에 국한된 거라는 거예요. 원전? 자 그러면 원전과 관련 법 어떻게 만들 건데 원전 어떻게 접근하고 누가 할 거고 그 규격은 어떻게 만들 건데 제한된 분야예요. DNA 재조합도 마찬가지고 인간 유전자 편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그나마 뭐 우리 그 콩코드 여객기 이게 초음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지상에서 소리가 장난 아닌 피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해상만 다니자 해서

0: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왔다 갔다 했던 건데 그것도 잠깐 그 이슈 있다가 그것도 이제 제한되는 게 했던 게 그 초음속 여객기 운항이라는 딱 국한된 대상이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런데 AI는 국한된 대상이 없죠.
1: 모든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0: 그렇죠.
1: 모호함의 광범위함.
0: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진우 형님이 AI를 활용하겠다 하면 아마 컨텐츠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무궁무진하게 활용될지 모르는 거고.
1: 아, 물론 그렇죠.
0: 저는 이제 보고서나 쓰는데 쓰겠죠. 그럼 저도 이제 보고서를 이거 어떻게 쓸지 모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건 어디에다가 가두리 양식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1: 너무 툭툭 불거질 것이다. 문제가
0: 그렇죠. 그걸
1: 생긴다면.
0: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모데이가 바로 요 찰나에 이 발언을 한 이유가 그 대목인데요. 조만간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AI 에이전트.
1: 아, 매우 성능 좋은 일을 혼자 다 맡아 하는 녀석이 탄생할 텐데 그놈은
0: 그렇죠.
1: 일도 잘하지만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다.
0: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누가 얘를 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LLM 시스템 안에서 우리 단말기 안에서 우리 플랫폼 안에서 이런 거 물어보시네 저런 거 물어보시네 메인 서버에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야 이런 질문은 아예 답변 못하게 막아버려. 무슨 핵무기 제조를 물어보니 이런 걸 그렇게 차단하고 있었다가 이게 바깥에서 에이전트끼리 일을 하게 만들고 별도의 이상한 은어를 만들어서 야 이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핵무기라는 건 우리끼리 뭐 예를 들어서 광어야 광어 어떻게 잡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상하게 써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통제가 안 되네 이렇게 돼버리건 거든요. 그 초입인 거예요. 그 초입인 이 타이밍에 저는 분명 경고했습니다. 이거 하고 뒤로 빠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1: 근데 듣다 보니 그들도 그거 하고 뒤로 빠지는 거 말고는 더 할 거 없어 보이는데요.
0: 그래서 뒤로 빠진 것도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엔트로픽을 다른 AI 회사보다 도덕적이다인 게 아닌가 평가했던 게 본인 내부에서 있었던 모든 데이터들과 연구했던 걸 다 오픈해줬잖아요. AI 이런 문제 생겼습니다. 저런 문제 생겼습니다. 그것도 저는 기업이 우리 뭐 CRM이라든가 대외 어떤 공원사 왜 합니까?
1: 이미지
0: 그렇죠.
1: 거고.
0: 문매 맞기 전에 좋은 일도 우리 많이 했는데 좀 봐주세요. 이것도 있거든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진정성 있게 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야 이제는 우리가 더 강도 높게 아 그동안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는 진짜 야. 아 고민을 정말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라고 얘기한 수순까지 온 거지 이게 무슨 갑자기 무슨 생긴 이벤트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은 정말 개발의 종착역에 오긴 왔구나. 통제가 두려울 만큼이라고 생각하면
0: 예.
1: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인프라를 만드는 각종 뭐 GPU, CPU, RAM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도 어라? 이게 벌써 종착역 온 거야? 이제 벌써 파티 끝났어?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0: 아니죠. 일단 데이터 센터는 소모품입니다. 5년 주기로 다시 사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지금 더 지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AI 사용량들이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써요. AI 금단현상. 학자들도 AI 안 주면 토큰 떨어지면 금단현상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옆에 방 교수가 찾아와서 아니 뭐 최 교수 혹시 토큰 좀 남았어? 나 급해서 지금 뭐 하나만 거기 잠깐만 물어보고 갈게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 개발 현장에서도 프로그래머들이 본인이 몇 시간 투여하면 그거 짤 수 있는데 토큰 다시 줄 때까지 기다려요. 아 10분이면 될 걸 제가 몇 시간을 왜 투여해요. 이게 금단현상이에요.
1: 오케이.
0: 아, 진짜 금단이에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 계속 사용량은 점점 늘어날 테니.
0: 그러니 데이터 센터는 더 지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직 연출되지 않은 피지컬 AI니 또 이제 저 AI 국가들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모두 알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화될 흐름이
1: 네.
0: 기타 국가들의 AI 투자예요. 소버린 AI.
1: 소버린 AI.
0: 이제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미국에서 한국은 이제 AI 데이터 안 줘. AI 서비스 안 줘. 해버리면 여기저기서 마치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없는 금단현상들이 생길 거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AI 다시 좀 열어주세요. 이 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 그거 안 생기게 만들려면 지금부터 다 소버린 AI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다른 국가들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제 조금씩 판단하기 시작했는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뭐 태국, 뭐 어디 뭐 칠레 이런 국가들이 자체 또 뭐 해보겠다고 여기저기서 투자할 거기 때문에

0: 저는 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1: 투자는 계속 확산될 건데 오늘 걱정하는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긴 할 거다.
0: 그렇죠.
1: 그럼 오늘의 주제인 인공지능의 과개발에 따른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작용.
0: 네.
1: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이 뭘 미리 좀 할 것까지는 없겠죠?
0: 뭐 몇 가지 저도 고민한 게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시죠.
1: 아, 역시나 박정호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Walk it,
4: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6: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7: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7: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C
1: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0: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측이 추가 의혹이 담긴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김 의원이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연 이후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과 중국, 이스라엘 조직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소셜미디어에서 전례 없는 여론 조작을 벌였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미 당국자들과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국가와 단체들은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이용해 스스로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AI 에이전트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가짜 계정들을 자율적으로 생성했고 정치 시사 문제에 관한 허위 게시물을 빠르게 유포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과 보안 전문가들이 추적한 결과 중국과 이란의 캠페인은 국가 주도였고 이스라엘의 공작 활동은 민간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첫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사우디 민방위국은 현지 시간으로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리야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 인근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4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거나 터진 옷을 꿰매는 건 바르지 않은데요. 표준어는 꿰매다입니다. 꿰매다는 옷다위에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얽어매다 또는 어지럽게 벌어진 일을 매만져 탈이 없게 하다의 뜻을 담은 우리말로 꿰매다로 쓰면 틀립니다. 동사 꿰맴질하다도 있습니다. 옷 따위에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엎다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원스에서 두 주인공이 함께 부르는 이 노래. 이 영화의 감독은 원래 영화 속에서 주인공을 맡은 남자와 함께 밴드를 하던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밴드의 보컬이었던 그 남자 주인공에게 본인이 쓴 시나리오를 보여주며 영화에 사용할 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시나리오 작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출연까지 제의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이 작품. 덕분에 영화 원스와 이 노래는 지난 7월 말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의 빛나는 재능을 담아둔 대표작으로 남게 되었죠.

9월 19일 토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글렌 한사드 마르케타 이글로바입니다. Falling Slowly.

0: 9월 19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영화 원스 OST에서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글로바가 함께한 Falling Slowly였습니다. 8393님 신청곡이었어요. 지금 들으신 이 목소리의 주인공, 그리고 원스에서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글렌 한사드가 지난 7월 말에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그럼에도 진짜 이 목소리는, 그리고 이 노래는 아마 이번 가을뿐만이 아니라 내년 가을에도, 내후년 가을에도 그냥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만들었었던 존 카니 감독하고 이 노래를 부른 글렌 한사드하고 원래 더 프레임즈라는 밴드에서 글렌 한사드는 보컬을 그리고 존 카니 감독은 베이스를 연주를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원스가 잘된 이후로 같이 노래를 했었던 마르케타 이글로바랑 글렌 한사드는 또더 스웰 시즌이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글렌 한사드 솔로 활동도 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왕성하고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은 본인들의 예술 작품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남겨주고 가는 것 같죠? 우리는 그 선물 같은 예술 작품들을 잘 누리면 되는 거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많은 뮤지션들이 남겨준 그 선물 같은 음악들 아주 양껏 누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방송 진행되고 있는 지금 문자 미니로 참여를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방송 시간과 상관없이 골든디스크 생각나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정일범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라이오넬 리치, 헬로우였어요. 4805님, 신혜림 작가 브루노마스 티켓팅 성공하셨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2023년에 티켓팅 실패하셔서 브루노마스 공연 못 가셨잖아요. 저도 이번에는 지난주에 티켓팅 선예매 두 장 좋은 좌석 성공해서 브루노마스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됐거든요 하셨는데요. 아니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아니 제가 예, 지난 브루노마스 내한 때 티켓팅을 못해가지고 공연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취소표가 나오기를 조금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예, 마땅히 취소표도 구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게 2023년이었군요. 저 완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 브루노마스 티켓팅이 실패했다는 사실 말고 그게 2023년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아, 꽤 예전이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다니까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브루노마스가 내한 공연을 굉장히 좀 길게 하죠. 6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회를 하는 덕분에 저도 자리를 하나 구했습니다. 물론 제가 성공한 거 아니고요. 같이 가는 지인이 티켓팅에 성공을 해가지고 예, 저도 같이 가게 됐는데 아, 저는 정말 아, 이 티켓팑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6회나 하는데도 와 진짜 접속을 했는데 이미 3만 명이 접속이 돼 있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예매율은 이미 막 90%를 넘어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팬들이 브루노마스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다면 브루노마스 정말 이번 공연에서 다 쏟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4805님, 그래서 내년 5월이죠? 예,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2027년 5월 말쯤에 브루노마스 내한 공연이 6회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뭐 현장 이야기들 그리고 브루노마스 공연 어땠는지 가능하면 골든디스크에서 또 나눌 수 있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브루노마스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번 내한이 그 올해 나왔었던 더 로맨틱스 앨범 투어 일환으로 오는 거죠. 여기에서 첫 싱글로 나왔던 I Just Might 듣고요. 그리고 8606님이 샬라마의 A Night to Remember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 함께 할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는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봅니다. 김지연 님이요. 위저가 새 앨범을 냈는데 앨범이 골드 앨범이

있더라고요. 골든 디스크에서 들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골드는 골든 디스크를 통해야죠. 그러면요. 위저가 새 앨범을 냈습니다. 정식 앨범명은 그냥 위저예요. 그런데 이 위저가 앨범 자켓 색깔에 따라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위저, 1994년에 데뷔한 미국의 밴드예요. 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엣지 있는 음악. 그래서 딱 이거는 위저만의 음악이다라는 색깔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룹인데요. 이 위저의 데뷔곡은 94년도 첫 앨범에 실린 Undone the Sweater Song이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노래보다는 그 뒤에 나왔었던 후속곡이었죠. Buddy Holly 그리고 Say It Ain't So 이런 노래가 더 인기를 얻기는 했었는데 뭐 이 Undone the Sweater Song을 시작으로 해서 본인들만의 어떤 독보적인 색깔을 가진 그룹으로 계속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표한 이 골드 앨범이 20번째 정규 앨범이에요. 진짜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그것도 꾸준히.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마지막 싱글이 Say Yes라는 곡인데요. 데뷔곡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죠. 위저의 데뷔곡 Undone the Sweater Song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Say Yes.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위저의 데뷔곡 Undone The Sweater Song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Say Yes였습니다. 골드 앨범에서 들으셨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린데이 얘기를 하면서도 좀 느꼈던 건데 비슷한 시기에 이제 데뷔해서 활동을 했었죠. 위저도 그렇고 락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이가 안 드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데뷔곡하고 비교해서 들어봐도 연륜이 쌓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여유가 생겼다는 느낌? 그게 좀 더 강하고 여전히 그냥 청춘 같은 느낌이 있어요. 락의 힘인가 봐요. 2746님, 얼마 전에 밤 9시 40분

10분쯤 자전거 타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남학생이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모르는 어른이 보여도 인사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기특해서 만 원을 주면서 요즘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세상이야. 좋아하는 거한 가지만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인사성 바른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회상하며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서로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또 의미 있는 만남이었겠네요. 2746님은 그 초등학생이 너무 기특해 보이셨고, 그 초등학생은 그냥 어르신을 만나서 인사를 한 것뿐인데, 인생에 대한 조언과 용돈도 얻었고, 이 신청해주신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이 굉장히 슬픈 음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슬프기보다는, 그냥 잔잔하게 미소 지으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2746님 사연 덕분에. 에릭 클랩튼, Tears in Heaven. 이 노래에 이어서 김수정님이 엘사와 글렌 메데이로스가 함께한 Un Homme Dans Mes Yeux 신청해 주셨습니다. Friends, You Give Me a Reason. 그 노래의 불어 버전이죠. 글렌 메데이로스는 영어로, 엘사는 불어로 노래를 했어요. 두곡 이어서 들으시죠.

지금 들으신 노래 김지윤님 신청곡이었어요. 지미 듀란트 스마일이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2412님 신청곡이에요. 사만사 문바의 Gotta Tell You.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귓가에 지저귀는 파랑새 마음에 파닥이는 파랑새 불씨씨 날개 듯이 예뻤어

나의 지적이 된 파랑새 마음의 바다 흐르던 파랑새 푸시신 날개 해주시에 예뻤어 늘 곁에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모습 보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하필 너만큼 많은 사람 중에 내 친구를 택했는가. 너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꿈결 같은 시간, 당신 곁에 꿈의 팝송.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does it feel?

at the bottom.

put my hand.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다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7: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8: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9: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일본어투 표현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지금보다는 적극적이었는데요. 점점 잊히는 것 같죠? 바꿔써야 할 일본어투 표현, 사람이 유도리가 없다는 말에서 유도리는 여유를 뜻하는 일본어 유토리에서 왔습니다. 융통성이라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고요. 왔다리 갔다리는 우리말 왔다 갔다에 일본어 조사 타리를 붙인 말로 왔다 갔다로만 써도 뜻이 통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6시 뉴스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측이 추가 의혹이 담긴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김 의원이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연 이후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48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개회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41개 종목의 천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베이지색 단복을 입고 탁구의 신유빈 선수와 조정의 김동용 선수가 태극기를 들고 개회식 기수로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처음 참가하는 북한도 이번 대회에 107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아시아 45개 나라에서 15,0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469개의 금메달을 두고 다음 달 4일까지 열전을 이어갑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5,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어제 오전부터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아파트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측은 물탱크 에폭시 작업을 하던 중 물에 신어 냄새가 배었다고 설명했지만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단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 이스라엘 조직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소셜미디어에서 전례 없는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미국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인용한 미 당국자들과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국가와 단체들은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이용해 스스로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AI 에이전트들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X,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가짜 계정들을 자유적으로 생성했고 정치 시사 문제에 관한 허위 게시물을 빠르게 유포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과 보안 전문가들이 추적한 결과 중국과 이란의 캠페인은 국가 주도였고 이스라엘의 공작 활동은 민간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제3국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법과 관련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제재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을 향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 무역 관계 안정을 유지하고 세계 무역 질서와 글로벌 산업망,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친 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첫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2.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랑과 너울이 일 수 있어 해안가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봉태규 배우는 한때 스스로의 정체성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업인 연기를 잠시 쉬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면 배우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불안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그런 그가 뜻밖의 답을 얻은 건 둘째 아이와 밥을 먹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차려준 낫토 간장밥을 맛있게 먹던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낫토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콩을 삶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열심히 설명해주자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콩이 달라졌는데 그게 결국 콩이라는 거네. 그는 아이의 대답을 듣자마자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복잡한 고민들이 단숨에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양이 달라져도 콩은 여전히 콩인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나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살다 보면 하던 일이 달라지기도 하고 나를 소개할 이름표가 하나 둘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느 모습이 진짜 나인지 애써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을 할 때도 잠시 쉬어갈 때도 그 모든 시간이 결국 나일 테니까요.

2026년 9월 20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승님의 쿵쿵쿵 듣고 왔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복귀했죠. 한 주를 건너뛰고 스페셜 DJ 박정민님과 저번 주를 보내셨을 텐데요. DJ 고아성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프닝은요. 봉태규 작가의 사랑을 쓰려거든 콩으로 쓰세요에 실린 이야기 중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봉태규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광고 듣고 올게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층은
7: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난 선택
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8: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9: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강렬하고 개성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시는 배우, 그리고 매일 아침 다정한 목소리로 하루의 시작을 열어주는 라디오 DJ, 그리고 아이들이 잠든 밤마다 조용히 휴대폰 메모장에 일상이 묻어나는 진솔한 글들을 써내려가는 성실한 에세이스트이신데요. 전작 개별적 자아, 우리 가족은 꽤나 진지합니다. 에 이어서 3년 만에 나온 신작이죠. 사랑을 쓰려거든 콩으로 쓰세요. 를 펴내신 봉태규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안녕하세요. 봉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9: 네, 반갑습니다.
10: 네.
9: 작가님, 오늘은 작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0: 네.
9: 매일 질문을 던지는 아침 라디오 부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오늘은 질문을 받는 게스트석에 앉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편안하신가요?
10: 완전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은 그냥 정말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9: 아, 그래요?
10: 근데 어쨌든 이제 다른 프로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아. 네, 그래서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9: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라디오 진행을 맡다가 가끔 뭐 타사 방송국이든 이제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면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10: 와.
9: 뭐랄까, 진행자분을 괴롭히고 싶은 심보가 생기는 것 같아요.
10: 아, 그래요?
9: 네, 뭔가 균열을 만들어드리고 싶다, 이런.
10: DJ 입장에서 사실 그런 게스트는 진짜 좋은 게스트예요.
9: 그런가요?
10: 네, 오히려 약간 정형화되신 분들보다 뭔가 그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조금 진행할 때는 더 재밌는 것 같긴 해요.
9: 네. 네, 오늘도 편하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10: 네.
9: 벌써 네 번째 에세이집을 출간하셨어요. 제목이 사랑을 쓰려거든 콩으로 쓰세요 입니다. 먼저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10: 이제 띵 시리즈라고요. 음식과 관련된 혹은 식재료와 관련된 에세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시리즈로 편했던 책이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콩을 주제로 쓴 에세이입니다.
9: 네. 저도 이런 시리즈가 있는지 몰랐어요.
10: 아, 그래요?
9: 네. 네. 콩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에게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익숙한 재료를 다양한 이야기로 함께 읽게 됐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10: 아, 감사합니다.
9: 정말 정말 빈말이 아니고 저는 사실 봉태규 배우님께서 책을 전작으로 쓰신지 몰랐어요.
10: 네.
9: 그래서 배우님께서 신작

0: 철학 에세이를 쓰셨다고 하는구나.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펼쳤는데 이 어떤 전제들을 첫 문장부터 까맣게 잊을 정도로 그냥 제가 그 첫 문단에 나오는 전주 큰 집?
1: 네네.
0: 마루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1: 아, 네.
0: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독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비결이 뭔가요?
1: 비결이요?
0: 네.
1: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게 네 번째니까
0: 네.
1: 그거는 생각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세이 쓸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첫 이제 시작에 나오는 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뭐 디테일이라든지 어쨌든 제 기억을 더듬어서 글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더 많이 썼고 특히나 이제 약간 좀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첫 시작이 내 책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소개하는 느낌이어서 아마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읽으셨을 때 아마 조금 더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0: 맞습니다. 이렇게 신작을 내셨게 되셨는데 내가 쓴 책의 출간을 기다리는 마음 이것은 연기자로서 작품이 공개되기 직전과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세요 요즘?
1: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작품, 그러니까 배우로서 연기를 하는 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책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분산되는 느낌인데 책은 오롯이 이제 제가 거의 혼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편집자가 있긴 하지만 조금 혼자서 감당해야 될 게 더 많아서 좀 부담이 되기는 해요. 부담이 되기는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굉장히 오랫동안 글을 써오긴 했습니다만
0: 네.
1: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떠한 걸 평가할 때 어떤 필터를 가지고 결론을 네. 내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0: 네,
1: 더
0: 네.
1: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문학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써야 된다. 문학은 글은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조금 약간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금 지우고 좀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매권 제 새로운 책에 나올 때마다 고민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0: 네. 네. 이런 필력을 가지시고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군요. 전 정말 놀랐어요.
1: 압니다.
0: 저도
1: 많이.
0: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전제로 시작하면서 읽었는데 봉태규님은 글을 어떻게 쓰실까라는 궁금증으로 읽었는데 이 봉태규님에 대한 걸 완전히 까맣게 잊은 채로 이야기로 바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럼 다행이에요.
0: 네, 무엇보다 이 책은 밤늦게 아이들을 재워놓고 나서야 휴대폰 메모장에 글을 쓰셨다고요. 하루를 마치고 좀 쉬고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글을 쓰신 거잖아요. 작가님에게 이런 글을 쓰는 시간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1: 약간 정리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저는 그러니까 글을 배워서 쓴 건 아니어서 조금 제 얘기,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어떤 감정이라든지 실제 겪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릴 때 사실 뭐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뭐 결핍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인 요소로 갖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관계도 그러니까 뭐 아이들에 관련된 얘기 혹은 나의 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쓰다 보면 그 관계에 대한 것도 훨씬 더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저한테는 좀 정리를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글쓰기는.
0: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에세이를 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글을 써내려갔는지 느껴지는 부분이랄까요? 예를 들면 영화의 연출에서도 어떤 굉장히 미장센을 신경 쓰시는 감독님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내려놓고 뭔가 힘을 빼고 흐름에만 집중한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 글은 어떻게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한 글을 어떻게 이렇게 쓰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 매일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메모장으로 글을 쓰셨다고 하니까 뭐 어렴풋하게 이해가 됐어요.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이런 진솔한 글들이 나와

0: 있구나 하는 그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솔직한 거.
0: 네,
1: 그래서 제가 글 쓸 때 또 엄청 신경 쓰는 게 뭐 물론 여러 글쓰기의 방식이 있고 여러 문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사오구를 최대한 덜어내자. 그리고

0: 생각할 때는 책을 평상시에 많이 읽는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책을 이제 막 접하는 분들한테는 접근성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여서 읽는 분들이 한 번에 후루룩 읽을 수 있게끔 써야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솔직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좀 숨김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1: 맞습니다.
0: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네.
1: 네, 저는 정말 팬이 됐어요.
0: 아이,
1: 진짜
0: 감사합니다.
1: 솔직히 이렇게 요즘 말로 칭찬 감옥이라고 하죠.
0: 네.
1: 이런 걸잘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책을 재밌게 읽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콩이라고 하면은 두부, 된장, 콩자반, 콩국수. 이렇게 우리 밥상에 늘 있는 흔한 재료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콩한 알에 작가님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콩의 의미가 있을까요?
0: 저도 쓰면서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제 직업적인 것과 굉장히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인공일 때가 있잖아요. 콩국수 같은 경우는 정말
1: 그쵸.
0: 주인공이잖아요.
1: 네.
0: 콩그 자체가 메인이잖아요. 근데 한창 활동할 때 저를 떠올리면 약간 콩국수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조금 살짝 빠지면, 뭐 예를 들면 샐러드에 사실 완두콩 같은 걸 곁들이거나 그럴 때 보면, 혹은 저희가 회를 먹으러 갈때
1: 아,
0: 반찬처럼 나오는 그런 콩은 정말 사실 누군가는 손도 대지 않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냥 제 직업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느 순간 뭔가 제일 선두에 서서 막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사실 뒤로 물러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콩한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1: 그리고 또 언제 다시 콩국수가 돼야 할지 몰라서 늘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0: 근데
1: 합니다.
0: 안 돼도 상관은 없다. 약간 이런.
1: 네, 그냥 나는 언제나 콩이다.
0: 네.
1: 네, 작가님의 글을 읽다 보면 너무 배가 고팠어요.
0: 아,
1: 그리고
0: 그래요.
1: 왜 작가님께서 이 배우의 삶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쓰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화보 촬영을 하느라고
0: 네.
1: 며칠 동안 굉장히 극심한 다이어트를 했어요.
0: 아, 그죠. 왜
1: 그래서
0: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1: 네, 너무 배가 고픈 와중에 그 작가님의 다이어트 일화 그리고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까지 읽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어제 화보 촬영을 끝내고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0: 아, 직접
1: 네,
0: 요리하셔서요? 네.
1: 꼭 직접 끓여 먹어야겠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선배님께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덕분에 간만에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을 수
0: 메뉴 선택에
1: 있었습니다.
0: 도움이 됐다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네.
1: 근데 그런 부분 또한 너무나 진솔하게 다가오고, 누구나 어떤 배우든 솔직한 얘기를 할수 있지만, 뭐랄까, 시점이 주는 다양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연기 데뷔 2년 차쯤에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과, 저 정도의 한 십몇 년, 20년 차에, 그리고 선배님처럼 더 오래된 시기에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글에서 또한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가요? 잠시 작가임을 벗어나서 한 직업을 30년 가까이 이제 일궈 가시는 분께 후배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0: 그냥, 그러니까 참 모르겠어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참 제일 많이 들었던 건 뭐냐면,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조금 야박하게 굴어야 더 좋은 배우가 되고 좋은 연기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점이 저는 좀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이제 오래된 직업을 유지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조금 스스로에게 관대해도 되지 않을까? 어느 시점부터는? 그리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느 순간 만족한다고 해서 그게 이 정도의 성실함으로 꾸준히 가져온 무언가가 게을러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저는 그냥 저를 연예인이라고 지칭하거든요. 네.
1: 너무 의외인데요.
0: 왜냐면 너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 직업적인 단어가 굉장히 뭔가 폄하되고
1: 네.
0: 낮춰진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냥 나라도 조금 약간 얘를 귀하게 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제가 연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그냥 연예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기특하다고 스스로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네. 잘하고 있다. 그리고 만족한다고 해서 절대 게을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네. 저 같은 이제 후배 배우분들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라디오 북클럽을 듣는다면 정말 힘이 될 만한 그래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봉태규님의 책 취향이 궁금해졌어요.
0: 아, 저요?
1: 네. 요즘에는 좀 어떤 책에 끌리시는 편이세요?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세이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에세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되게 쓸데없는 얘기하는 에세이 좋아해요. 저는 좀 무거운 얘기하는 것보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일본 작가들이 쓴 에세이가 조금 그런 글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작가들이 쓴 에세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우리나라 작가님들 중에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박상영 작가 글이 좋아요.
1: 아.
0: 그렇게 솔직하고 대담하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 소설가 중에 찰스 포코스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분도 그냥 표현에 거침이 없잖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누군가는 되게 폄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작법에 대해서.
1: 네.
0: 근데 좀 그렇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는 글들을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책을 처음 사랑하게 된 순간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0: 아, 그죠. 그때는 진짜 힘들 때였어요. 일도 많이 안 하고 어쩌면 배우를 못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시점이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살려면은 어떤 자극을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했는데 그러려면 안 해본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서를 너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조금 어떤 삶의 의지가 발현이 될 때
1: 네.
0: 그때 책을 막 엄청 읽었던 것 같아요. 네.
1: 그때쯤에 접하신 책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0: 그때 처음 읽었던 게 신기하게도 인간실격이었어요. 근데
1: 그렇군요.
0: 그 주인공이랑 너무 제가 그 주인공이 굉장히 나약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결핍도 많고
1: 네.
0: 근데 또 되게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근데 되게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정말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사랑을 쓰려거든 콩으로 쓰세요를 쓰신 봉태규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책 얘기를 하다가 벌써 1부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는 이번 에세이에 있는 문장들을 함께 낭독해보겠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씨월드 고속페리, 코롬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1: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봉태규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의 이번 에세이 중에서 저와 작가님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하나씩 골라서 함께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골라온 부분입니다. 엄마는 식당에 밑반찬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식구들 몫을 조금씩 덜어 집에 가져다 놓으셨다. 24시간 운영하느라 너무 바빴기에 가족만을 위해 따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나에게 집에서 먹는 밥은 집밥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어린 마음에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다. 같은 반찬이어도 우리 집 식탁만을 위해 만든 것과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나간 뒤 집으로 따라온 것은 어딘가 달랐다. 가족이니까 먼저 받는 밥이 아니라 장사가 끝난 뒤 겨우 나눠받는 밥.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엄마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텐데 어린 나는 그 사정을 다 알 수 없었다. 다만 밥상 앞에서 가끔 서운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가 우리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건 장이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콩을 삶아 메주를 쓰고 된장과 간장을 손수 만들었다. 그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기도 했었는데 자식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주는 마음의 빚을 나름대로는 그렇게 갚고 계셨던 것이다. 네, 제가 골라온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그 진솔한 내용도 담겨 있고 어렸을 때의 심정 그리고 또 지금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새벽마다 장을 만드시는 어머님의 모습도 너무 그려지면서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글이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쓰실 때 기억이 있으세요? 어떤 심정으로 쓰셨는지 궁금해요.
2: 사실 제가 네 번째 에세이는 저희 엄마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저 누나들이랑. 저희 세 번째 에세이가 좀 저와 아버지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사실 경제적인 부분을 다 책임지고 가장이었죠. 네. 근데 굉장히 씩씩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그 씩씩한 어머니 밑에서 큰 우리 누나들 얘기를 너무 쓰고 싶었는데 세 번째 책에 너무 솔직한 저의 글을 보고 누나들이 검열이 시작돼서 원고를 미리 달라 그래서 제가 그럴 순 없겠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조금 저한테는 엄마가 두 명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나중에 제가 읽을 부분이긴 한데 어렸을 때 맡겨줬을 때 저를 키워주셨던 큰어머니가 계시고
1: 네.
2: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옛날 분이시라서 자식들에게 밥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1: 네.
2: 그걸 본인이 어찌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자기의 마음을 조금 나눠주는 그 행위를
1: 네.
2: 글로 조금 써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에 대한 어떤 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써있는.
1: 맞습니다. 네. 그런 감사함과 정성이 들어간 음식에 콩처럼 잘 어울리는 게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2: 그렇죠.
1: 아까 말씀해 주신 큰엄마의 두유도
2: 네.
1: 그렇고 콩은 이상하게 꼭 정성이 깃들어진 음식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2: 그렇죠. 뭔가 특히나 이렇게 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음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이야 뭐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거를 직접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정성이 들어가지 않고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맞습니다.
2: 엄마가 다른 것들 식당 운영하시면서 다른 것들은 본인이 이제 못 챙겨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끝까지
1: 네.
2: 놓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놓아버리면 그러니까 뭔가 본인한테 너무 네.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골라오신 부분을 낭독해 주시겠어요?
2: 네. 지금도 두유를 마실 때면 그 여름이 떠오른다. 차갑고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그리고 콩.

0: 콧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혼자 맷돌을 옮기고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덮어주던 오른손이 어떤 음식은 맛보다 먼저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두유가 내게 그렇다. 콩을 불리고 삶고 갈아낸 시간보다 그것을 해내겠다고 마음먹은 한 사람이 먼저 생각난다. 그때의 나는 그 한 그릇을 병을 낫게 하는 음식으로만 받아들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받은 가장 조용하고 사려 깊은 돌봄 중 하나였다. 대단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누군가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 마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두유의 고소함에는 늘 조금 늦게 도착한 미안함이 섞여 있다. 어린 시절 제대로 전하지 못한 말들이 한 모금씩 넘어간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마음보다 더 오래 남는다.
1: 네, 작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읽으니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이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2: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랑을 쓰려거든 콩으로 쓰세요 쓰면서 저희 어머니 얘기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음식에 관련된 얘기이다 보니까 또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저희 큰엄마? 제가 이제 다른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 그분의 얘기를 너무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집안 사정 때문에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큰 집에 맡겨졌거든요. 근데 사실 100일 정도면 정말 저도 아이를 키웁니다만 진짜 아기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그 아이를 맡아서 본인 아이가 아니잖아요. 큰엄마 입장에서. 아무리 친척의 아이여도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근데 또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근데 뭔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뭔가 살리기 위해서 뭔가 돌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쏟아 부으셨는데 그 마음을 조금 전달하고 싶었어요. 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셔서 더 이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어서 글로라도 조금 전달하고 싶어서 그때 일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1: 네. 저는 전주 큰 집도 모르고 큰엄마 네, 얼굴도 모르지만 정말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내 기억인양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한 사람의, 한 작가의 기억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독자로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머님과 그리고 큰어머니에 관련된 콩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현재의 와이프분과 그리고 아이들의 콩 이야기까지 이어져요. 콩의 존재도 사뭇 다른 형식으로 옵니다. 후무스라는 방식으로 오기도 하고 네, 저도 후무스가 콩이라는 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2: 저도 기억하다 보니까 글 쓰다 보니까 네. 후무스가 콩이었더라고요.
1: 네,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어른이 된 후에 저에게 다가왔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후무스란 존재는 좀 저한테, 이색적인 맛으로.
2: 네, 저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근데 그것 또한 정성이 또 들어간 음식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커피도 콩이더라고요.
2: 그렇죠, 커피 콩이죠. 네.
1: 콩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많은 노동을 요하는. 재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알알이 모아야 되는 것도 참 사람을 여러모로 번거롭게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거예요. 제가 글을 쓰다가 이제 막 주제를 찾다가 커피콩도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한 단락으로 또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커피 콩을 콩으로만 보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커피로 넓혀서 보면 그건 그냥 아예 하나의 책으로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작은 알갱이 하나가 뭔가 힘이 그래도 식재료로서 좀 크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1: 왠지 작가님께서 쓰시는 커피의 이야기도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2: 그럴 순 있겠지만 안 쓰려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1: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들었어요.
2: 네.
1: 이 책을 집필의 기간만 두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2: 한 3년이요.
1: 3년이요?
2: 네. 뭐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제가 지금은 연재를 안 하고 있는데 한 13년 정도요? 매달 연재를 쉰 적이 없거든요.

0: 네, 근데 그 다른 연재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저는 그냥 음식과 관련된 거는 이제 제가 너무나 접하기 쉬운 분야여서 좀 글이 잘 써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나왔던 거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풀어내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해서
1: 네.
0: 그런 방향을 막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1: 네, 그렇군요. 3년 만에 나온 신작 사랑을 쓰려거든 콩으로 쓰세요 라는 책이었습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봉태규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라디오 북클럽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책한 권을 추천해 주십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0: 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이고 안자이 미즈마루의 마음을 다해 대충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루키 에세이의 사파를 그리신 일러스트레이터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진짜 재밌는 게이 사실 마음을 다해 대충 그린 그림은 안자이 미즈마루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분의 작품 세계와 그분의 일대기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 제목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긴 하지만 그림을 보면 진짜 누가 봤을 때는 이 그림이 맞는 거야 싶을 정도의 약간 좀 설렁설렁 그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1: 네.
0: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좀 최선을 다하고 뭔가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마음을 다해도 좀 대충 할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아서
1: 네.
0: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냥 삶 자체도 좀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기는 해요. 마음을 다하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한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이 작가님 그림도 보고 이 작가님의 어떤 그런 직업에 대한 태도도
1: 네.
0: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네, 혹시 책 속에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을까요?
0: 여기 뭐 많은 말들이 있는데
1: 네.
0: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현 시점에서 최고의 완성도라고 생각했을 때 작업한 그림을 넘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례죠. 더러 시간이 없어서라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싫더군요. 회사에서도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잔업을 하죠. 잔업은 질색이에요. 밖이 어두워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놀러 나갑니다.
1: 이 글에서 뭔가 제목이 전부 표현이
0: 네.
1: 되네요. 최고의 완성도로 작업을 하지만 밖이 어두워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놀러 나간다.
0: 네.
1: 이 책에 대해서 한층 더 호기심이 생기는 것
0: 그리고
1: 같습니다.
0: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떠한 걸 주제로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그림을 출품해서 전시를 하는데 두부가 주제였대요. 이제 제가 콩과 관련된 책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자이 미즈마루 작가한테도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두부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달라고 일러스트를. 근데 동그라미랑 네모만 그려서 좋대요. 접시 위에 올려진 두부. 근데 무릎을 탁 쳤어요.
1: 왜? 이해가 돼요. 보지
0: 네.
1: 않아도.
0: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랬대요. 처음에 그 그림을 보고 이게 뭐야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두부라고 하면 바로
1: 그쵸?
0: 떠오르는 그 어떤 모습? 네,
1: 네.
0: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하루키 에세이에서 하루키 씨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인물과 관련된 에세이를 많이 쓰셨는데 하루키 작가가 안 닮은 초상화를 진짜 잘 그린다고. 그래서 이분의 그림은 화살 표시하고 꼭써 있어요. 누구라고 초상화를 그려놓고.
1: 초상화가 맞는지 뭐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봉태규 작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은 안자이 미즈마루 작가의 마음을 다해 대충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봉태규 작가님과 함께한 라디오 북클럽 초대석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0: 네, 오늘 제가 쓴 책으로 고화성 DJ와 좋은 얘기를 나눠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1: 네. 네, 그럼 봉태규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당신과 읽고 싶은 단한 권의 책."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0: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일주일에 한 권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 GPT.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FM 영화음악의 DJ이자 영화 칼럼니스트, 그리고 얼마 전 저와 알파 GV를 함께 해주셨던 네. 김세훈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1: 그날 좀 힘드셨죠?
0: 네, 아니에요. 네. 저 작가님을 새로운 곳에서 뵈서 네. 너무 좋았어요.
1: 다음엔 잘할게요.
0: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네, 매주 한 권씩 테마가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책 네. GPT. 오늘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1: 제가 이 책을 고른 게 그 GV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 이야기한 영화 알파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알파라는 작품은 뭐 그 영화의 중요한 설정 가운데 하나는 어떠한 전염병이 있고 그 병에 감염된 사람은 서서히 돌로 변해가고 그러다 끝내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있다는 설정인데, 그 돌로 변해가는 게 아름다운 돌로 변해가잖아요. 대리석으로 그렇죠. 변해가는 설정이거든요. 이게 그 영화를 만든 그 줄리아 디 크루너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자기가 어릴 때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80년대 에이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정말 차가운 어떤 냉대와 혐오의 시선을 받던 걸로만 이제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질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배척하고 혐오하고 좀 무시하는 시선을 보내지만 영화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0: 네.
1: 그게 다른 돌이 아닌 대리석이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시선을 영화 속 그들에게는 어쩌면 그런 시선을 좀 선물하고 싶은 마음. 저는 그런 게 좀 예술가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골라온 구병모 작가의 아감이라는 소설도 저는 사실 이 원작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을 먼저 봤는데 애니메이션 만든 감독님의 한마디가 일단 이 원작 소설을 찾아보고 싶게 만들었거든요. 그 감독님이 되게 힘들 때 이 소설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나에게 난 상처가 그냥 흉터가 되지 않고 그 상처가 나의 숨구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설의 설정이 자기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되게 힘든 시기에 내 몸에 난 상처가 그냥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냥 뭔가 피 흘리는 상처, 그리고 뭔가 좀 보기 흉한 흉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아가미가 된다면 그래서 그 상처 덕분에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면 이라는 상상을 풀어낸 소설을 읽고 나니 뭔가 마음이 풀렸다. 그래서 이걸 나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이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었다라는 얘기에 그 작품도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원작을 찾아 읽었죠. 저는 보통 그 순서가 그래요. 원작을 영화로 만들면 영화를 먼저 보고 원작 소설을 보는데 그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코멘터리를 읽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품에서는 어느 정도 생략과 압축으로 완성된 작품을 보고 나서 그 세세한 주인공들의 어떤 심리나 그들의 마음은 제가 짐작하고 상상하는 영역인데 내가 상상했던 걸 이제 작가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과정이 구병모 작가의 아가미를 읽는 시간이었고 이 소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감독님이 힘들 때 이 소설을 읽었는데 위로를 받았다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었고, 이 주인공은 아버지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데 자기 아이까지 그냥 데리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근데 목 뒤에 상처처럼 보이는 게 알고 보니 아가미예요. 어떠한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죽을 고비를 넘긴 상태에서 아가미를 갖게 된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사람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지만 이 소녀는 물속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하지만 여전히 물밖에

0: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비늘도 있거든요. 비늘. 네. 눈부시게 아름다운 비늘을 갖고 있는 게 아름답게 봐주는 게 아니라 쟤 이상하다라고 봐주는 시선을 견뎌야 하니까 세상에서는 외롭지만 그래도 물속에서는 자유를 느끼는 한 소년에 대한 목격담으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1: 아, 역시 구병모 작가님의 글은 네. 시각적으로 상상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참 좋아하는 대사가 그 아가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대사예요. 열심히 두 팔을 휘저어 나갈 거예요. 헤엄쳐야지 별 수 있나요? 어쩌면 세상은 그 자체로 바닥이 없는 물이기도 하고. 네. 어쩌면 우리 모두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난 어떤 아픈 기억이나 내가 상처로 생각했던 시간들이 어떤 의미로는 나의 숨구멍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발상의 전환을 하게 해주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밌고 문장이 또 탄탄해서 저에게는 애니메이션도 소설도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소설을 추천하고 싶어요.
1: 네. 네. 혹시 애니메이션은 개봉을 했나요?
0: 네. 개봉을 해서 지금도 아마 극장에서 상영관이 많지는 않지만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설을 보시면 마지막 작가의 말까지 꼭 보셔야 돼요. 작가의 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모두가 실제로 아가미를 몸에 지닐 수는 없으니까 누구나 아가미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곁에 두고 살아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아가미라는 상징과 은유를 자기 삶에서 다르게 좀 치환해보는 그 시간까지가 이 소설을 읽는 시간인 것 같아요.
1: 네. 네. 김세윤 작가님과 함께한 책 GPT.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구병모 작가의 아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Walk it,
3: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오늘부터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고아성의 에필로그. 웅진 출판사에서 박완서의 낱말들 이란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소설 속 그리고 서랍 속에서 꺼내 엮은 120개의 생생한 우리말과 낱말들을 한데 모은 책입니다. 평소 박완서 선생님에 관해 애정을 여기저기 드러냈던 책에 감사히도 추천사 제안을 주셔서 일찍이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 여간 흥미로운 게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본디 살짝 밉살스럽게 봐야 제맛이지만서도 자연은 그토록 융숭이 그리시면서 인간은 이렇게나 너절하게 파헤치시다니. 예를 들면 인간을 표현하는 낱말 중 야기죽 야기죽이란 생소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야죽거리다, 즉 계속 밉살스럽게 재깔이며 짓궂게 빈정거리는 모양이라는 맛깔난 단어가 있다니. 박완서 선생님께 밉보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 걸까요? 이 같은 표현들이 한가득 나옵니다. 저는 추천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깝치다 라는 표현보다 꺼드럭대다가 더 맛깔나게 느껴진다면 꼭 이 책을 보시길. 제가 느낀 바를요, 요즘 추천사 트렌드랄까요? 좀 간결하고 센스있게 표현하고 싶었고 이 말을 찾았을 때 이보다 더 탁월한 문장을 찾을 수 없겠다. 너무 뿌듯했는데요. 출간 후 호원숙 작가님과 이슬아 작가님 같은 걸출한 문인들 사이에서 이 글이 실렸을 때 너무나 초라해짐을 느꼈습니다. 여간 민망한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에필로그는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박완서의 낱말들이란 책도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5분 새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아성이었습니다.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7시 뉴스입니다. 48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개회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개막식은 조화로운 울림을 주제로 아시아의 화합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 무대에서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41개 종목에 천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베이지색 단복을 입고 탁구의 신유빈 선수와 조정의 김동용 선수가 태극기를 들고 개회식 기수로 나섰습니다.

0: 합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처음 참가하는 북한도 이번 대회에 107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측이 추가 의혹이 담긴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과 연관된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첫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사우디 민방위국은 현지 시간으로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리야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7월 후티가 사우디를 향해 해상 봉쇄를 선언한 뒤 리야드에 경보가 발령된 것은 처음입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5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어제 오전부터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아파트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측은 물탱크 에폭시 작업을 하던 중 물에 신어 냄새가 배었다고 설명했지만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단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블랙야크가 개최한 대규모 야외 산악 마라톤 대회에서 40대 남성 참가자가 등산 도중 숨졌습니다. 어제 강원 춘천시 남산면에서 블랙야크 클럽 대회에 참여해 건봉산을 오르던 46살 남성이 육계봉 인근 산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건봉산 정상까지 약 7.61km로 오르는 산악 마라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헬기로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울산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스피치 크리에이터 흥버튼 정웅수입니다.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을 최대한 부풀려라.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소통에서 자세나 태도는 말만큼 중요합니다. 특히나 현대인들의 미팅은 주로 앉아서 진행하죠. 정수리 실밥 자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수리에 실밥이 달려서 누가 위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머리부터 목, 등까지 직선으로 펴진 자세. 이렇게 앉으면 나도 모르게 뉴스 앵커처럼 반듯한 사람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혼자 남겨질 중증 자폐 아들의 살길을 걱정하던 피터팬 아빠 정경철 씨. 지난 5일 세상을

0: 떠났는데요. 절절한 부상회가 감동을 주기도 했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차가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장애인의 삶은 가족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건지, 도대체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자립이 가능한 사회인지 오늘 테마 시사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저기요, 몇 층이에요?
12: 32층이요.
11: 난 280층이요.
1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같이
1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6: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7: 김나입니다.
16: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7: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0: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 시사.
3: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꼬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그리고 방송인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제가 뭐 오프닝에서 잠깐 피터팬 아빠 이야기를 좀 짧게만 전해드렸는데 어느 한 분이 좀 스토리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 방송을 타면서 굉장히 그 많은 화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렸던 그런 사연이기도 한데요. 네.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거의 반평생을 바치다시피 했는데 막판에는 본인도 이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건강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아들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찾기 위해서 한 천 군데 정도를 찾아다녔다 그래요. 결국 퇴짜를 다 받고 그 결국 뭐 온갖 고생을 한 끝에 지금은 이제 충청도에 있는 한 시설에서 희망그린 마을이라는 곳에 이제 아이가 잠시 있는데 자기가 이제 간암 말기 환자니까 자기가 죽었을 때 과연 그 이후로도 그 아이가 안전하게 시설에 있을 수 있는지 또는 돌볼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책도 써서 그 책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그 중증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0: 시설을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어떻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벌리다가 안타깝게 며칠 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이후로도 여지는 계속되고 있고 그 피토펜 아빠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중증 발달장애 아동들을 다루는 문제, 그들을 수용하고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의 문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그럼 일단 지금 당장 그 급한 질문은 남은 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사장님은 잠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잠시만 머무는 겁니까 그곳에는?
0: 아마 구체적인 계약 내용 같은 경우는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아버님이 아마 남은 사제를 아마 아들의 이후의 삶을 위해서 거기다가 뭐 다 투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기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져서 일단은 뭐 그 아이들이 다시 뭐 혼자 뭐 어떻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한 그 문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중증 장애아들을 지금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겠다 뭐 이런 그 정책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피터팬 아빠의 사례에서 우리가 지금 추출해야 되는 것은 장애인 돌봄이라는 게 거의 가족에게
2: 네.
1: 지금 가족에게 거의 지금 다 맡겨지다시피 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족의 희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뒤따른다.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3: 네. 그거는 또 국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언급된 이런 이야기가 2026년도에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죠.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뭐 AI 강국. 현재 정부도 뭐 대체 불가 대한민국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엄청난 사각지대. 근데 이것도 이제 뭐 그냥 안 보이는 사각지대면 개선을 해 나가면 되지만
1: 예.
3: 거의 수십 년 동안 동일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뭔가 이것을 가족주의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말을 좀 이어보자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 일본이나 이런 사회에서 이제 발달장애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2010년도인데요. 구마시로 도로라고 하는 사람이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이라는 책에서 언급을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숫자를 보면은 총 2021년도에 23만이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28만이었고 앞으로 이제 2030년경이 되면은 약 3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시설 현황은 어떠냐면 정부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들여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300여 명이었는데 요번에 정부 보건복지부 발표해서 2,700명 수준을 늘리겠다. 이거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보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발달 장애 28만 중에서 이제 2,7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 그중에 특히 이제 그 피터팬 아빠가 케어했던 아들 같은 중증 발달 장애인 경우는 그동안은 시설이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걸 이제 다섯 개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정책적으로 어마어마한 무슨 발전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현실을 좀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 문제는 가족 케어에 거의 모든 걸 이제 떠맡기다시피 하다 보니까 근데 가족도 생계가 있고 케어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장애인의 참 이런 것들도 계속 좀 발생을 했던 거 아닙니까?
2: 네.
1: 그죠?
2: 많은 장애아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녀의 마지막까지 자기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된다라는 물론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책임감은 또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나도 힘든 게 경제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또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의 경제력에 따라서 또 이 케어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 아프죠.
3: 또 그런 것을 공적인 공간에서 확보하려고 하면 뭐 장애인 특수학교 이런 거가 순항을 하지 않잖아요. 사회적으로 막
1: 맞아요.
3: 다들 네. 반대하고 그러니까.
1: 기피시설 뭐 네. 혐오시설쯤으로 여기는 네. 경우가 많이.
3: 구조적인 지금 총체적 난국이죠.
1: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게 뭐 문재인 정부 때인가 그 손을 보기는 했던 것 같은데 이전에는 국가가 장애인을 하면서 이른바 관리라는 미명하에 등급을 나눴어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그러면서 등급별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차등을 했던 그런 걸 보는데 그 참 등급의 나누기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그러니까 국가의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의 지원도 뭐 전폭적으로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차등을 둬야 된다.

0: 100번 양보해서 그것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 등급 분류에 맞게 그러면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또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등급을 그런 식으로까지 세세하게 나누는 것 자체가 갖는 뭐라고 비인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야박함이라고 할까요? 일방성 이런 것들도 좀 사실이 있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대한민국 뭐 이제 국제사회 그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선진 대열에 들어섰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러니까 속사를 좀 들여다보면 과연 그런가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모든 장애인들이 나 장애 있으니까 국가가 나 케어해 줘.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을 거야. 이것도 아니잖아요. 장애인들도 이동권 보장해라. 그럼 나도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몇 년째 이어져 왔던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모든 요구는 비장애인이 하는 거를 하게 해달라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어떤 네.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비장애인이 어떤 의식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거. 화장실을 이용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 어떤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단한 결심 없이 이용을 해야지만 그다음 거를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결심이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의 어떤 차별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아, 요즘 뭐 엘리베이터도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장애인의 차별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꾸를 하니까 그 문제는 정말 너무너무 조금 협소한 접근인 거죠.
2: 우리 사회에서 전장년의 그 투쟁 시위 방식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뜨거운데요. 이 운동이 시위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벌어졌는데 그거를 마치 그냥 그 혐오의 어떤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봐버리는 그런 시각이 우세하고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 아니 그 이제 시위를 할 때 비장애인들의 어떤 혐오적인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근길에 이제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반응이냐면 아니 꼭 이 시간에 나와서 휠체어를 타고 이걸 이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출근하는 비장애인이 출근하는 시간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들 일하러 가나? 일도 안 하면서 왜 이런 투쟁을 하지? 그런 식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과하게 요구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근데 너희들이 좀 배려를 받으려면 평소에 좀 착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악순환이 야기된다고
0: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장현 그 출근투쟁에서 나타난 극명하게 대립되는 게거든요. 전장현이나 이런 그 장애인분들이 주장했던 탈시설이에요. 탈시설.
2: 그렇죠.
0: 우리도 뭔가 노동할 수 있는데 시설에 가둬놓느냐. 시설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똑같은 어떤 일상을 누리고 거기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 그러기 위한 어떤 기초 조건이 이동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바쁜 출근 시간에 와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에는 장애인은 걸림돌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의 시선에는. 그냥 시설에 조용히 있지 왜 나와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지금 부닥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정도로까지 지금 왜곡되어 있는가. 좀 약간 좀 거친 표현이지만 거추장스러운 존재. 우리의 일상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존재. 이쯤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어찌 보면 대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어요.
2: 저는 이 교육 현장의 문제도 좀 다루고 싶은데요. 교육 현장에서 좀 장애가 있는 친구가 같은 반에 있거나 그러면 저는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배려하는 마음도 키울 수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불편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쟤는 왜 특수학교 보내지 않고 우리 반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이 나서서 그걸 그 아이를 특수학교로 보내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반대의 감동적인 스토리도 있어요. 예전에 용인에 있는 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때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6명이 동시에 1등으로 꼬리를 했는데 기자가 찾아가서 왜 그랬냐 했더니 한 아이가 다리가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마다 완주를 못하고 꼴등을 항상 밥 먹듯이 하는 애라 친구들이 짜고서 올해는 우리가 저 친구를 한번 1등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주자 해서 같이 손을 잡고 들어와서 그게 굉장히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도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지금 이 얘기하면서도 뭉클한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나서서 그거를 아이와 그 장애와 비장애 아이들을 분리시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뭐 또는 학교에도 압력을 넣는다는 얘기는 정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1: 근데 약간은 조금 결을 조금 보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 우리라는 것에 이제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어떤 시혜적인 상황에서 장애인이 뭔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조금 운에 기대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에서 다른 반 아이들이 아주 악질적이라 하더라도 그 친구는 누구로부터 혐오를 당하지 않는 그 반의 아이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장애인 차별주의자라 할지라도 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어떤 누구도 스스로 자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0: 출근했다. 근데 그 대중교통 인프라는 누가 만들어주는 겁니까? 아니야, 나는 차를 타고 왔어. 그러면 그 도로는 누가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장애인들은 사실상 사회에 다 의존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몸으로 못 느끼는 거죠. 비장애인을 기본값으로 해서 다 도시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못 느끼고 있으니까 장애인이 뭔가 요구를 할 때는 굉장히 뭔가 쟤들이 과한 요구를 한다 생각을 하니까 어떤 악순환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1: 모든 국민은 똑같이 삶의 어떤 자기 삶의 결정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근데 삶의 결정을 나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그게 어떤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건데 그 기반을 그 환경과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게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자꾸 여기서 장애인 장애인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말 큰 착각인 게 살다가 장애를 입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교통사고부터 맞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여기 앉아있는 저희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그런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사실.
2: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선천적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 장애가 훨씬 더 많은 위험사회이기 때문에 뭐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뭐 식생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뒤늦게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장애 문제를 볼 때 지금 현재 장애가 있는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분되는 장애 비장애 구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위험 사회 속에서 언제든지 장애라고 하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걸 전제했을 때 현재 장애인들 장애인 정책이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그들만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그런 인식이 시작되는 거고 그 속에서 정말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장애인 정책도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1: 네. 저 같은 경우도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저는 옛날 과거 기준으로 하면 저는 장애 3급을 판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도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2: 네.
1: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간주에 들어가면서 벽을 쳐버리면 그리고 니네들은 그냥 저기 그 국가나 사회나 이런 데서 하는 거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케어받고 그냥 살아. 만약에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장애를 입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그러면 느껴질지를 한번은 역으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뭐 그게 현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케어할 수 있는 환경과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응? 모든 거 그냥 가족한테 독박 씌우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어? 가족은 결국은 자기 삶을 바치고 있는 거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0: 그 장애인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라는 이제 퀴즈 같은 거를 막 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이제는 이제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걸 왜 퀴즈를 냈냐면 그 장애인의 반대말에 이제 일반인, 정상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비장애인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비장애인은 예비 장애인일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 단어가 함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적 변화 이런 것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자기 앞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가 비장애인들이 늘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장애인 자립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 이제 시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활동가들 옆에 복구해서 빌라 같은 거를 이제 삽니다. 4층을 사서 그럼 이제 휠체어가 다니고 이렇게 뭐 이동할 수 있는 뭐 손잡이 같은 걸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빌라 주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오는 줄 알았다가 막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들 자동차로 그 빌라를 뺑 둘러 사가지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죠. 휠체어가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데 비장애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자신은 장애인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1: 그러니까 네. 국가의 의무에서 이제 그 가장 극단적으로 난 극단적이죠. 어찌 본다면 이제 일상이 되는 일상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선거 때마다 나오는 투표소 접근권.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떤 장애인들의 투표소 접근권. 맨날 나오는 이야기,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조금씩 개선된다고 하는데 아니 투표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거든요. 그런데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그럼 조건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금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가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 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떠나서 국가가 지금 장애인을 어떻게

0: 지금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사실은 나치잖아요. 나치가 유태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유태인만 학살한 거 아니에요. 자기 국민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기 국민들 몇십만인가를 제가 학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 맞아요.
0: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장애인을 바라본 국가의 왜곡된 폭력적었던 시선이 바로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낸 게 나치의 사례거든요.
1: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어떤 수술을 해버려 가지고 해버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던 역사가 뭐 100년, 200년 전도 아니고 1950년대 전후로 그런 일이 있었을 정도니까.
2: 네. 유럽에서도 그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한 비근한 예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클레어 키건이 쓴 소설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세탁소에 여성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을 격리시켜놓고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죽이고 하는 그런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역사를 좀 살펴보면 김용준 교수가 쓴 과학과 그 종교 사이에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약 40만 년 전쯤에 발견된 인간 화석 중에 양쪽 팔이 없는 화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고학자들이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이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된 화석의 뼈가 약 30대 정도로 추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팔이 없이 30년 이상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문명 이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인간에게는 누군가를 부조하고 도와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알겠습니다. 문화적인 어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전화 말씀 듣고 이어갈게요.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테마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오찬우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테마는 장애인의 삶입니다. 조금 전에 최준영 이사장이 과거 이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마무리됐는데 오히려 그러면 퇴보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역사는?
2: 그렇습니다. 인간 본성을 외면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장애를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은. 아까 뭐 말씀 중간에 광고 때문에 끊어졌습니다마는 뭐 장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간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다. 우리 인간에 대한 굉장히 존엄, 그 자부심을 드러낸 문장이 책의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두 번 연속 나오는데요. 이렇게 인간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 함께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이성적 의지가 아니라 본성에 가까운 거다라고 여러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국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수없이 많은 장애인 구휼, 진휼, 기타 뭐 부조 정책들이 많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서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미미하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푸코가 그 이제 대학 박사 논문으로 쓴 광기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제 대감금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알리죠. 17세기 이후로 이제 장애인은 귀찮은 존재, 우리하고 다른 존재다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감금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화됐고 뭐 파노픽 말도 이제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대세를 이루다가 이제 장애인의 인권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 20세기 들어와서부터 장애인들이 이제 탈시설, 우리를 왜 가둬놓고 동물처럼 가둬놓고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게 아마 20세기 초반부터 일어났다 그래요. 미국에서도 일어났었고 지금은 이제 그게 대세를 이루고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건데 과연 이들이 탈시설을 했을 때 과연 자립할 수 있느냐.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고 이 문제가 계속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정부가 간섭하고 또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고 정치도 여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미미하다 보니까 이 갈등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고
0: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장애 극복 스토리가 이제 종종 전해지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짚을겠는데 하나는 일단 명명하는 것.
9: 네.
0: 장애는 극복의 대상인가라고 하는 장애 극복 스토리라고 하는 그 극복의 단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일반화해가지고 하나의 경로 내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찬우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뭐 어떤 극복의 사례가 누군가한테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 자체로서의 의미는 지니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과잉되다 보면 분명히 장애라는 것이 사회적 시스템에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는 즉 사회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 왜 너는 조금 야무지게 못 살아가냐. 너는 왜 감사할 줄 모르냐. 그런 어떤 혐오의 어떤 화살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어떤 글 중에 장애인이 이제 대기업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례를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막 사연들을 들어보면 다들 화가 좀 많이 나 있죠. 막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회사에서 대기업을 다니다 그만두셨는데 회사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너무 인기가 좋았던 분이죠. 그래서 왜 그만두시냐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비장애인이 업무 거부를 하면 다들 어우 저 사람 참 오늘 기분 안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이 그런 행동을 하면 다들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운 좋게 여기 다니면서 아니 그러면 조금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늘 웃고 착하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데 그 이 사람이 이제 언제 그 이제 회사를 그만두냐면 장애인용 화장실을 증축을 하는데 홍보팀에서 그 사진 좀 찍자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때 본인이 한 말이 뭐냐면 아니 어떤 비장애인이 회사에 화장실 생겼다고 좋아하냐고 어떤 비장애인이 회사에 화장실이 더 생겼습니다라고 기뻐할 수 근데 장애인만 그런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게 너무 비굴해서 그만뒀다라고 말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뭐 전장년의 시위 같은 거를 할 때 그분의 동료들이 그 장애인을 떠올리면서 그 전장애인을 비난한다는 거죠. 아, 우리 회사에 그 장애인 그 친구는 아주 착하고 아주 다들 잘해주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투박한지 모르겠다라면서 자신이 생존 본능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착했던 그 행동이 그렇게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연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비장애인한테는 어떤 장애인을 향해 가지고 너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라는 부메랑이 되는 걸 보고 회사를 때려치신 네. 경험이 있거든요.
9: 이 장애 극복이라는 말에서 사실 이 극복해야 되는 주체가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 장애인분들이 극복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 비장애인들이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의 시각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이 비장애인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 장애에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좀 조심스러운 게 워낙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회와 섞여서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게 전혀 또 힘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마다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느끼시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제 이 뉴미디어에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장애인분들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접하다 보는데 접하는데 굉장히 좀 요즘 이 결이 달라지고 있는 걸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이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시혜적인 시선에서도 좀 벗어나서

0: 동전과 연민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나아가려면 그저 그냥 다른 사람,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요즘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만드는 콘텐츠도 굉장히 결이 달라졌어요. 힘든 모습을 보여주거나 고통스럽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포장을 하시고 장애인분들이 요즘 또이 스탠딩 코미디 크루를 만드셔가지고 공연을 하시거든요. 그 공연 내용을 보면 힘들고 괴로운 내용은 다 배제시키고
1: 네.
0: 오히려 자신의 장애를 더이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장애를 통해서 사회에서 겪는 에피소드들을 웃음으로 오히려 더 다루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굉장히 이 인식과 현실 차이 사이에 대한민국 사회의 괴리가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1: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속담 중에 사실은 장애를 비하하는 속담이 되게 많이 있어요.
0: 네.
1: 그죠?
0: 다 비하 표현이죠.
1: 다 비하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인용하는 순간은 그냥 방송 심의에
0: 네.
1: 걸리거든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너무나 그 아무렇지 않게
0: 네.
1: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썼던 속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사회가 이 장애를 바라는 시선이 얼마나 왜곡돼 있었고 잘못돼 있었는지가 사실은 속담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1: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2: 그 요점은 그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은 그 우리와 다른 삶의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0: 네.
2: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0: 네.
2: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장애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것도 사실 좀 사실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장애인 아니에요? 다들 보면. 어딘가에 뭔가 부족한 면이 있고 뭔가 결핍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꼭 겉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뭐 어떤 때는 심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장애 비장애를 디폴트 값으로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인데 같은 인간이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근데 서로가 삶의 조건들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태어난다 그러면 평등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르게 다른 조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왔던 것이고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대두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삶의 조건이 신체적 조건이나 어떤 뭐 정신적 조건이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보고 그럼 극복해야 돼. 뭐 이렇게 보는 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존엄성에 주목한다면 저는 이 다름의 문화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1: 그러니까 제가
2: 싶습니다.
1: 아까 그 극복이라는 단어를 여쭤본 게 바로 그거거든요.
2: 네네.
1: 예를 들어서 제가 음치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의 결점일 수가 있겠죠. 다른 시선에서 보면. 근데 그건
0: 네.
1: 결점이 아니잖아요. 그냥 차이죠. 그때에서 아, 나 음치를 극복했다. 근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합니까? 저 미술 되게 못하거든요.
0: 네.
1: 보통 이제 그
3: 잘하는 게 뭐야, 대체?
1: 그 미술하는 분들이 막 하면은 선 그어보라 그래요. 수평으로 선 그어보고 수직으로 선 그어보라 그러면 저는 가다가 수평을 그러면 위로 올라가고
0: 네.
1: 밑으로 이렇게 걷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휘어요.
0: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랬어.
1: 아이씨. 그래서 제 주변에 만화가들이 좀 계셨는데 넌 이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불안바도 없고 그잖아요. 극복했다는 것도 나 못해. 하지만 다른 거 잘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장애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사실은 그게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떤 거냐면 아주 치명적인 결함.
0: 네.
1: 이런 것들. 뭔가 비정상적인 것. 이런
0: 네.
1: 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극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아니냐. 저도 아까 한번 그 발제를 하고자 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4: 그러니까
1: 같아요.
4: 이제 그 극복 스토리를 조금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극복한 장애인이 이제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저를 다른 장애인처럼 보지 마세요. 저는 다른 장애인하고 다르게 뭔가 진취적이고 야망적이고 꿈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굉장히
0: 네.
4: 좀 외침 같은 거죠. 일종의 보면.
1: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런 식처럼 이 세상에 인종이란 없다. 인종주의가 인종을 만들어낸 거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2: 멋있습니다.
1: 그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4: 근데 이제 뭐 앵커님께서 음치라고
1: 아 저는
4: 무슨
1: 음치라고는 안 했어요.
4: 아니
1: 그림을
4: 아니
1: 전 나름 불러요. 왜 그래요?
3: 아니, 음치기 먼저 했거든.
4: 그림 못
3: 들으려고
4: 그린다고
3: 얘기 전에
1: 트로트는 좀
4: 그림 못 그린다고 우리가 일상에서 멈칫거리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4: 내가 버스를 탈수 있을까? 기차를 탈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라 휠체어를 당하는 사람이 늘 계단에 마주하게 되는 게 차별이라는 거죠.

0: 휠체어 안에 타는 사람이 어떤 경사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갖춰놔야 되는데 이 사회가 어떤 우선순위를 비장애인을 기본값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시켰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은 장애인들을 다람쥐반에 집어넣고 4학년부터 6학년은 사슴반에 집어넣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차별이죠. 남들은 6개년에 공부할 것을 3학년치 뭉쳐서 공부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조사를 해보면 대학교에서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팀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연락 오는 데는 다 똑같아요. 비누 공장, 바구니 공장, 장애인 단체에서 만드는
1: 뭐 이제 사회적 기업이
0: 네네 오는 거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뭔가 맞지 않는 거죠. 난 이렇게 했는데 장애가 있으니까 소개되는 것은 어떤 매뉴얼처럼 와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제 속상함을 많이 느끼죠.
2: 일부 기업에서는 예전부터 시행됐던 법 중에 장애인 그 고용 의무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을 몇 퍼센트 이상 고용하라고 하는데 기업에서
0: 벌금 내잖아요.
2: 그러니까 네. 차라리 고용 안 하고 우리는 과태료를 내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기업도 기억이 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장애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좀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는데 조금 얄궂지만 좀 부정적인 역사도 좀 얘기를 하면 장애인을 극복해야 될 어떤 그 어떤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놀림의 대상. 희화화 또는 수단화 도구화 했던 그런 역사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3: 또 그 심청전을 보면 네. 그 임금님께서 그죠? 전국의 시각장애인분들을 모아서 잔치를 열고 네. 하다가 이제 그 분야상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심청전 수준이가 네. 그거잖아요.
4: 그렇죠. 네.
3: 그러면 그때 실제로 어떤 그런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심청전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그게 포함이 됐다고 본다면 뭐 그때는 임금님이 국가였으니까 그죠? 네. 전제 왕정 시절에는 그러니까 장애인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이 어땠는가를 또 한편으로는 또 역으로 거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교를 하면 국가의 의무라고 하는 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물론 그때 그게 시혜적인 일회성 행사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좀 더 개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던 측면도 있다.
2: 실제적인 사례도 있어요. 고려 충렬왕이 그 이공이라는 사람이 그 눈을 다쳐가지고 장님이 됐는데 주변 신하들이
3: 그냥 시각장애인 그,
2: 네, 시각장애인이 됐는 아 죄송합니다. 네, 장애인이 됐는데 이 사람 계속 중용을 해요.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역사 속에 중요한 그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공이라는 사람을 중용했던 충렬왕 이야기 뭐 이런 게 아까 뭐 시각장애인들 모아놓고 이렇게 잔치를 했던 뭐 심청전 얘기도 했지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법적인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3: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귀착되는 문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동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동권일 수밖에 없냐면 간혹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장애인분들을 직접 만나서 사실 뭐 대화를 나눠보고 이럴 기회가 그닥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딱 맞닥뜨리면 사실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돼? 아, 내가 오히려 더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냥 내가 그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비장애인분들 그냥 만났을 때 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어떤 내 행동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게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접촉 빈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정보가 없고 무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장애인들이 그만큼 장애인들을 많이 접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대화를 나눌수록 저는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분들이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뭔가 그냥 잘 살아가고 계시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결국은 그게 무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를 무지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공포 내지는 혐오로 치환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사회생활을 최대한 다양하게 다양한 곳에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저는 그 시작이라고 봅니다.
3: 그러니까 거기서 국가의 뭐 전장현이 그 출근투쟁하는 게 몇 년을 끌어왔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전장현이 요구했던 것은 그 이동권이나 노동권을 위한 국가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거였어요. 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그런데 그게 그

0: 예산안이 편성이 될 때마다 전부 다 실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을 끌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어찌 본다면 대안적인 사례예요. 그게.
1: 네.
0: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1: 제가 군 생활을 전경으로 했습니다.
0: 네. 맞아요. 네, 그랬다고
1: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위 현장에 투입이 됐었었는데 이제 부대 내에서 가장 좀 난처해하고 대원들이 나갈 때 고민이 많은 시위가 사실 장애인분들의 시위예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사실 이제 이 매뉴얼이 잘 없고 그리고 좀 격렬해지기가 쉬운 시위로 이제 여겨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입대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그게 좀 싫었어요, 사실. 그래서 장애인분들 시위에 나가는 게 좀 두렵고 꺼려지었었는데 이제 좀 군대 생활을 좀 하면서 경험이 좀 쌓이고 생각을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격렬함이 사실은 생각해보니 간절함이었더라고요.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신 거예요. 사실 그분들은 그야말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0: 네. 예.
1: 그게 이제 이 시위 현장에서 드러나는 건데 그걸 나중에서야 저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저는 꼭 거기서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전장현 그 시위는 저도 본방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느냐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시위를 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됐던 불편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그 전장현의 시위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피켓 들고 광장 가서는 시위하고는 그 접근 과정이 달라요. 그러면 엄청난 어떤 그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오는 또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 결국 뭐가 담겨 있냐면 그 절실함이 담겨 있는 건데 그것들을 보지를 못하면서 나의 불편함을 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아,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라는 것도 사실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그 순간에 떠올려야 될 질문이 야 대중교통에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었구나.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아까 한국 사람들 중에 막 차별을 드러내기는 싫으니까 아우 근데 저 사람들 이해는 하는데 꼭 저렇게 시위를 해야 되겠냐. 좀 다양한 방법 문화재라든가 뭐 이렇게 뭐 여론전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반응이 뭐냐면 장애인분들의 안 해봤겠냐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의 이동권 역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이게 간절함이 결국 사회가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특히 일본의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요. 강령이 그냥 다 때려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뭔가 내가 더 착하게 행동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정치인 만나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 강령이 뭐냐면 우리는 뭐 어떠한 사랑도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죠. 내가 운 좋게 사랑 가득한 이웃을 만나고 사랑 가득한 정치인을 만나서 내가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 운에 의존하는 거죠.
2: 네, 그러니까 정말 가보면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막 불 지르고 난리도 아닌데, 뭐 미국도 다 그랬어요. 미국도 우리는 탑승할 것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모든 버스들을 멈춰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층 버스라든가 그런 것이 만들어졌다 말이죠. 그래서 장애인들의 간절함, 그 이전에 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될 부분이겠죠.
0: 그 이제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그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도 블록이 많이 깔려 있어요. 노란색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깔려 있는 게 그거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무 얘기 안 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까는 것을.
1: 네.
0: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걸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어떤 점자 블록인데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일상을 어떤 영위하기 위한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그걸 요구를 하는 것은 어쩌본다면 점자 블록을 생각을 하면 한참 멀었기 때문에 더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그냥 점자 블록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당연한 게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것. 이거에 대해서 왜 문제 삼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특히 국가가 얼마나 아직도 부족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3: 저는 그 정치권에서 장애를 그 다루는 그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2: 특히 정치인 그 체험하는 네. 거 그거 아니,
3: 특히
2: 정말
3: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발달 장애라는 말이 끊임없이 회자가 됐는데요. 뭐 그걸 갖고 이제 후보자 검증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논의에서

0: 정말 화가 너무 치밀었어요. 진짜 발달장애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 또는 그 시설에서 정말 박봉에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헌신하는 그 종사자의 입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배제시켜버리고, 뭐 후보자의 가족이 뭐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급여로 가져갔다는 등 이런 걸 가지고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뭐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발달장애를 다룰 때, 언급할 때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 뭐 이런 걸 좀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면서 뭐 전제를 한다든지, 내가 전국에 있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뭐 이런 전제를 좀 달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정쟁의 대상으로만,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장애마저도 이게 정쟁의 수단을 끌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그 이번에 그 한 장애인이 KTX 이용하다가 넘어져가지고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2: 네,
1: 막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막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하는데,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이 어쩌다가 장애인이 되었는가 그거를 막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음주에 실족을 네. 했다 이런 뜻인데, 야, 나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장애를 어떤 윤리적 관점에서, 아 너는 뭔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장애고 너는 욕먹어도 되는 장애야,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게, 야 정말 비장애인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편견에 가득 차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2: 네. 그분이 만들었던 논란과는 별개로 그런 논쟁이 생겼다는 건 굉장히 놀랍죠. 굉장히 네, 잘못된 이야기들이었죠.
3: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 월남전에 파병했다가 팔이나 다리 장애를 입고 왔던
0: 갈고리
3: 그 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봤는지를 한번 반추해 보면 되게 무서워했었거든요.
2: 네,
3: 그죠? 뭐 별별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뭐 소문이에요. 그게 한때는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시선은 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래도 갈 길은 좀 멀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조강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8: 한층 더 나은 MT.

0: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5: 권용주
4: 강다솜의
5: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6: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9: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0: 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8시 뉴스입니다. 친 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첫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통신은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 인근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에 두 차례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뉴욕 맨해튼 JP모건 체이스 본사에서 만나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룰 핵심 의제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두 사람이 현지 시간 20일 오전 10시 30분 JP모건 본사에서 회담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동은 오는 24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경제수장의 마지막 협상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측이 추가 의혹이 담긴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과 연관된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 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부류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효하고 필요한 정책들이 과연 어떤 것이냐를 기존의 조직과 인력,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현장 속에서 직접 찾아보자,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찾아보자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안보 책임자가 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울산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1도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떠오르는 시 하나, 윤동주의 자화상인데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수시로 나 자신을 원망했다가 연민하기를 반복하며 살기. 나뿐 아니라 윤동주도 그랬다니 왠지 마음이 풀립니다. 그나저나 가을이 오긴 오네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영주
1: 강다솜의
2: 차카
1: 차카.
2: 안녕하십니까. 독일에서도 듣는다는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1: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2: 저희가 나서야 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1: 뭐죠? 무슨 일인가요?
2: 지난번에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1: 그렇죠. 저는 아이가 하나라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 혜택.
2: 그 혜택.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1: 차카차카가 할 일이 많네요. 아마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거겠죠?
2: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가 추산한 대상 가구 대체 얼마일까 봤더니 252만 가구인데 신청률이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1: 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도 되고요.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www.highpass.co.kr이나 앱을 이용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집에 19살 미만 아이가 둘이다 하는 분들 지금 당장 신청해서 혜택 받으십시오.
2: 저희가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접수가 90%를 돌파

0: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죠.
1: 올데카는 선박의 국적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0: 차카차카 상황실 민자영 리포터와 약물 운전 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자동차 디자인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국민대학교 노재승 교수와 함께 밀리터리카 군용 자동차 디자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오면 안 될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8: 권용주
7: 강다솜의
8: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7: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선박의 국적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8: 우리가 바퀴 없다고 탈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지극히 편견입니다. 선박도 당연히 물건 싣고 사람 타는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뉴스 자주 하실 때 국적기, 국적선 이런 용어 쓰시죠.
7: 네.
8: 이게 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주민등록 등본에 등록된 항공기와 선박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태어나면 나라의 출생신고하고 국적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비행기와 배도 특정 국가에 적을 두고 그 나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거예요.
7: 오.
8: 그래서 이제 국적기라고 하면 한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돼서 그 나라의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항공기라는 거고, 뭐 우리나라에는 뭐 여러 항공사가 있죠.
7: 네.
8: 이들이 보유한 비행기는 이제 국적기가 되는 겁니다. 국적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박이겠죠, 당연히. 한 국가의 선박대장에 등록돼서 그 나라의 국기를 개항하고 운항하는 선박.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구현대상선이나 뭐 펜오션 이런 회사들이 보유한 배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7: 네.
8: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어차피 공해상에 나가고 하늘로 올라가면 뭐 이 나라인지 저 나라인지 잘 모르잖아요.
7: 물론 뭐가 중요해? 이렇게
8: 하늘에서 서는 것도
7: 있죠.
8: 있지만 왜 굳이 국적을 따지느냐는 거죠. 이게 국제법상 국적기와 국적선은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가 됩니다.
7: 오.
8: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단 비행기나 배가 공해를 달릴 때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이 되는
7: 오호.
8: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한국 기업 소유인데
7: 네.
8: 국적이 다른 경우.
7: 어? 뭐예요?
8: 이게 세금을 아끼거나 규제 피하기 위해서 뭐 파나마나 라이베리 같은 제3국의 국적을 등록하는 경우인데, 이걸 편의 지적선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배들은 한국 기업 소유일지라도 국제법상 한국 국적선이 아닌 등록국가 국적선이 되는 겁니다. 통계를 좀 보니까 국내 해운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전체 선박 중에 약 80% 안팎이 이제 외국 국적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네요.
7: 그러니까
8: 우리가 바다에서 보는 한국 대기업의 거대 컨테이너선 10대 중 8대는 뒷부분에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국기를 달고 달리는 그런 배들이 많다는 거죠.
7: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였습니다.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를 알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주실 민정 리포터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고 유형은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쩍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주위에 이 기침하고 열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코로나에 독감까지 겹치는 이른바 트윈데믹 때문에 병원에도 약국에도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저도 요즘에는 목이 좀 칼칼할 때가 많아서 이 상비약을 하나씩 꺼내들 때가 많은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거 약 먹고 운전해도 괜찮나? 어때요?
2: 약 먹고 운전하면 좋진 않죠. 그러니까 뭐 알레르기나 콧물약을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약봉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운전주의.
1: 맞아요.
2: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1: 그럼 두 분은 좀 그런 문구가 보이면 주의를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2: 저는 좀 무딘 편이에요.
1: 오, 안 졸려요?
2: 이게 약 때문에 졸린 건지 밥 먹고 졸린 건지 당뇨 스파이크인지 잘 모르겠어요.
1: 근데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마 이 약 하나리 정말 문제가 되겠어? 하면서
0: 감기약인데.
1: 그렇죠. 나오시는 분들. 사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고 유형들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운전대를 잡기 전에 무심코 먹은 약 하나리 내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네, 그래서 오늘 차카차카 상황실에서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약물 운전 사고 사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정말 감기약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가 있어요?
1: 네. 올해 초에 이 감기약으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일 오후 6시 퇴근 시간대입니다. 예. 서울 종로구 종강역 인근에서 갑자기 택시를 몰던 운전자가 알 수 없는 급가속 상태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앞서 갔던 승용차를 먼저 추돌을 하고 근처 횡단보도에서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 여파로 또 다른 승용차와 또 부딪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시민들을 덮치며 보행자와 택시 승객, 충돌 차량 탑승자 등 총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40대 여성 한 명이 이 자리에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고요.
2: 야, 이런 경우는 뭐 혹시 술 마셨나라고 의심을 하잖아요.
1: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음주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이 된 거예요.
2: 이거 마약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래서 또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마약을 한 건 아니고요. 운전하기 전에 종합 감기약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맞아. 이걸 생각해보니까 사고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개그 코미디언 이경규 씨도 아마 감기 몸살로 처방받은 약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1: 네, 맞아요. 작년 6월에 이제 감기 몸살로 인해서 병원을 찾아서 몸살 주사를 맞고 나오다가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해서 맞아요. 이때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공황장애 약도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던 터라 이 약물의 작용으로 인해 인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0: 의사와 약사에게 처방받았다 하더라도 운전을 해야 한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좀 약봉지에 있는 복용약과 관련한 반응들과 이 주의 문구를 좀 챙겨봤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약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서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 이미 올해 상반기 1월에서 7월까지만 해도 287건입니다.
0: 287건이요?
1: 네, 근데 이게 사실 또 잘 안 와닿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237건이었던 사례를 넘어선다라는 것까지 더해지면 정말 이게 점점 문제가 되고 있구나 싶은데요. 지난 4월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 수면제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 수면제?
1: 네. 이 아침 출근길에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아파트 입구에서 하얀색 SUV가 나오더니 벼랑간 인도 위로 올라탄 채 덜컹거리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2: 출근길인데.
1: 그렇죠. 예. 그리고 모퉁이에서 이제 우회전을 시도를 하는데 제어를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주변에 지나고 있던 사람들에게 돌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입구 앞 횡단 보도에는 통행 안내를 도와주시던 경비원 한 분이 서 있었는데요. 네. 이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여받치면서 그만 심정지 상태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때 이 차량을 운전한 40대 여성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가 있었는데 네. 평소보다 그날 더 많이 복용했다는 사실이 좀 밝혀졌어요.
2: 아, 그러니까 이 수면제를 그 전날에 평소보다 많이 먹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잠이 들깬 거죠.
1: 그렇죠. 약기운이 다 사라지지 않은 채였는데 이게 제가 근데 이 수면제와 관련한 사고를 좀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게 약물의 부작용이 아니라 불면증으로 인한 수면제의 경우에는 거의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이 약기운이 다 사라졌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 얘기는 평...

0: 평소에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아침에 운전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권고를 할 수 있는 해석사항이네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지금 수면제도 그렇지만 최근에 뉴스 보니까 마약도 심각하다.

0: 그냥 그대로 떨어지더군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차량이 추락하면서 그 아래 강변북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덮치기도 했고요. 부서진 파편에 다른 차량 두 대가 또 주변에서 더 파손되기도 했는데요. 이 포르쉐 운전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채로 약에 취해서 운전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0: 이거 수면제 아니에요?
1: 그렇죠.
0: 우리 보통 내시경 받을
1: 내시경
0: 때
1: 받을 때
0: 받는 거잖아요.
2: 그래서 절대 운전하지 말고 오라고 하잖아요.
1: 건강 검진하실때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됐던 게 이게 맞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차량 안에 프로포폴 빈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가 함께 발견이 돼서 더욱더 많은 분들의 분노를 샀죠.
0: 그 영상을 보면 저게 상식적으로 저렇게 운전할 수가 없어요.
2: 네. 근데 승용차도 저 정도인데 만약에 대중교통 운전자가 저렇게 하면 너무 끔찍한데요.
1: 그쵸,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이것도 올해입니다. 오전 4시쯤에 경기도 시흥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안산 자택까지 13km가량 자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어서 경찰에 적발된 한 운전자가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흔한 음주운전의 이런 사고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0: 뭐 그럴 수 있죠. 새벽 4시부터 먹었으니까.
1: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차량을 수색하던 과정에서 이 차량 안에 마약 투약 도구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이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이 운전자가 근데 직업이 시내버스 운전기사였어요. 뭐 운전자는 버스 운행을 마치고 퇴근한 뒤에만 투약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투약 시점과 버스 운행 일정을 대조하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0: 아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음주운전 방지에 포커스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약물 운전도 많으면 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나 뭐 단속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고 있나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올 4월 2일부터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요. 이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고요. 이게 측정을 거부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단속 방식도 이제 좀 더 구체화가 되어서요. 현장에서 경찰이 걸음걸이나 뭐 눈동자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0: 제가 궁금한 건 뭐 이런 마약 같은 게 아니더라도 앞서 사례에서 소개해 준 것처럼 뭐 종합감기약을 많이 먹었는데 무언가 검출이 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1: 그동안에는 사실 그러면 조금 아니지도 않냐.
0: 감기와 왔으니까 약을 먹었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1: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정상 운전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약물 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음 유발, 운전 주의 등이 문구가 있는지 처방전이나 약봉투 꼭 확인을 하시고요. 부득이하게 내가 운전을 해야 한다. 그래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시고 제가 찾아보니까 한 12시간은 그래도 두고 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급적 운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상 운전이 가능한 상태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라는 기준은 사실 아직은 좀 모호하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기준이 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각자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처럼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0: 어쨌든 운전자 관점에서는 약에 졸음 유발, 운전 주의 이렇게 써 있으면 본인이 약물 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2: 그러네요.
0: 그리고 약물 운전 예방도 처벌도 제대로 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해 보여요.
2: 자, 지금까지 차카차카 상황실 민재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김한선의 노래 들을까요? 나만의 것.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세상의 모든 이동수단과 교통환경의 숨은 디자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카디자인 시간입니다.
4: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영주 교수, 아니 노재승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권영주 교수님 옆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노재승입니다. 네.
3: 안녕하세요.
5: 네. 아유, 요즘 뭐 지구촌이란 말이 무색하게 온 지구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4: 그렇죠.
5: 뭐 4년 넘게 이어지는 러우 전쟁,
3: 네.
5: 그다음에 날마다 저희의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이 미국 이란 전쟁, 유가가 들썩이지 않습니까?
4: 그렇죠.
5: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여전히 휴전 상태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동력의 핵심, 군용차의 세계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4: 군용차
5: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 군용차.
5: 네.
3: 이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반갑기도 하고 아마 좀 징글징글할 것 같기도 하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은 좀 낯설 것 같아요.
5: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의 그렇듯 우리 안 작가님께서 화두를 주셨지요. 네, 군용차라 참으로 시의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뜯어보면은 정말 참혹한 전쟁을 그 전장을 위해서 탄생한 것이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뜯어보면 정말 이 전장이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환경에 매우 부합하게끔 만들어진 상당히 뛰어난 이동수단의 본질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이 군용차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러면?
5: 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뭐 전쟁의 역사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4: 그럼요, 인류는 전쟁의 역사죠.
5: 그렇습니다. 아, 우리 차카차카가 오늘 인문학 시간 같습니다. 네. 시사 교양 다큐.

0: 그 느낌도 나고요.
1: 네.
0: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이 끄는 수레에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등장하기 이전에 전장에서의 이동수단은 말입니다. 말 그대로 뭐 워호스라고 해서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군용차는 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100년도 되지 않았으니 100년 조금 넘었군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2차 세계대전 1945년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역사는 그리 길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은 정말 다양한 차량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뭐 트럭, 특수 차량 이런 거 빼고 소형 전술 차량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소형 전술차.
0: 네.
2: 아, 군대에서 많이 봤죠.
0: 네.
2: 대대장님 타고 가시는데.
0: 그렇습니다.
2: 와, 타고 싶다.
0: 그렇죠.
1: 아, 그게 소형 전술 차량이군요.
0: 작은, 네. 작은 차량.
2: 여기 뭐 별이 번쩍번쩍 하시는 분들이 운전병 두고 와 타고 가시는 것들.
0: 아, 정말 타고 싶었어요.
2: 어쨌든 뭐 이제 전쟁에서 군용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이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2차 세계대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2차 세계대전은 전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2: 그럼요.
0: 1차 세계대전은 약간 유럽전쟁이라고 한다면 2차 세계대전은 아시다시피 아시아까지 확전이 됐고요. 그래서 말과 수레가 동원되던 개념에서 이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요인이고요. 한 역사가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 독일 및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3대 요인으로
2: 네.
0: 소총, 전투식량과 더불어 이 미군의 소형 전술 차량인 윌리스 앰비 이른바 찝차를 꼽을 정도입니다.
1: 그 자동차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인 중 하나라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 윌리스 앰비. 이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0: 네. 이 차량은 지금은 없어진 하지만 이 헤리티지는 여전히 이어져서 크라이슬러를 거쳐서 지금 이제 스텔란티스 그룹의 랭글러로 이어지는 70여 년이 넘는 역사의 산물이 되겠습니다.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차량의 탄생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장이라고 하는 것에 명확한 요구 조건을 맞춰야지만 가능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차량의 총 무게가 한 600kg 이하, 적재 중량이 4분의 1톤, 0.25톤입니다.
2: 네.
0: 그리고 승차 정원 3명, 최고 시속 80,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앞 유리창을 접을 수 있도록 해라.
1: 근데 이것은 접을 수 있게?
0: 네, 박스에 납작하게 넣어서 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접을 수 있게 만드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랭글러의 앞에 그 유리창이 접을 수 있게끔 경첩이나 일종의 흔적 기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2: 네, 맞아요.
0: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군용차의 시작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도 함께 미국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윌리스 앰비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 사막의 롤스로이스로 하가는 랜드로버도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랜드로버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한
0: 네.
1: 차량일 텐데
0: 네네.
1: 이 2차 대전에서 시작된 군용차가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0: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그 이 윌리스 앰비를 함께 생산하던 또 포드가 이 영국에 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차를 공급하면서 차가 들어가게 됐고요. 이러한 차가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그 랜드로버가 나오게 되었고 랜드로버가 이제 회사 명이 되고
2: 그렇게 됐죠.
0: 그 밑에 뭐 디펜더 레인지로버가 있다 보니까 이 디펜더가 지금은 뭐 영국 육군의 전술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0년대까지 특수부대 SAS가 사막을 주 무대로 해서 활동하는 특수부대에게 공급한 차량에 사막용 위장 색깔 핑크색을 참 특이하죠.
2: 와, 네,
0: 데저트
2: 그래요?
0: 핑크로.
2: 아, 핑크를 했어요?
0: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사막을 날렵하게 표범처럼 돌아다닌다. 핑크 팬더. 핑크 판서.
1: 아니 근데 네. 사막의 위장인데 왜 핑크죠?
0: 노을이 지면 그 네. 붉은색이 핑크색과 비슷하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아 제가 뭐 바위 덩어리인가 모래인가 모르는.
1: 어차피 낮에는 잘 보이니
0: 그렇죠.
1: 어떤 색깔이어도.
0: 네. 이렇게 노을에 보면 이렇게 운전하실 때 보면 이렇게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실 때.
1: 네네.
2: 낮에 핑크색이면은 적의 눈에 잘 띄어서.
0: 네.
2: 오히려 표적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1: 네. 그러니까요. 네.
2: 이들은 주로 특수부대니까 밤에 활동했군요.
0: 그렇죠. 기도비니 은원패를 해가지고.
2: 야, 군대 영화 많이 나오네.
0: 아, 제가 또 이 그 현역 육군 병장 출신으로서.
2: 아, 그래요.
0: 5대 장성 아니겠습니까?
2: 네, 그럼요, 그럼요.
0: 네네. 네,
2: 저는 밥했습니다.
0: 네.
2: 그 핑크색 그러니까
0: 네.
2: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0: 네.
1: 그렇죠.
2: 신선한데 다른 나라도 군용차가 좀 있었죠. 영국 외에도.
0: 그렇죠. 또 영국과 더불어서 자동차 선진국 프랑스를 빼놓으면 아, 섭섭합니다.
2: 랑스.
0: 네, 랑스. 네,
2: 랑스 좋아합니다.
0: 예, 실브 블레.
1: 실브 블레. 네. 네.
0: 그래서 네, 맥시 붙고. 네, 아 제가 진짜 그 제2외국어 불어였는데 3점 맞고 OMRC 끌려가서 엄청 혼났어요.
2: 에펠 타워.
0: 에펠 타워. 아이펠 타워. 그래서 이 프랑스 육군은 지금은 없어진 프랑스 자동차 회사인 이게 바나르, 바나르에서 제작한 VVL이라는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크기는 4m 정도로 국산 소형 차량 정도의 크기인데 예. 중량이 무려 4톤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엄청나게 튼튼하다고 가늠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작은 유리창과 비스듬히 누운 경사 장갑 등으로 방탄 성능과 더불어서 심지어 물에서도 갈 수 있는 수륙 양용입니다.
2: 아, 양용으로.
0: 그래서 이 차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예, 예. 일본, 튀르키예 등의 전술 차량이 이 차를 베이스로 해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된 것인 만큼 상당히 뛰어난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여기서 말씀하시는 뛰어난 디자인은 그만큼 야전에서 네. 아주 적합하게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펙과 모양을 갖췄다.
0: 그렇습니다.
2: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0: 바로 그렇습니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케니 로긴스예요. 댄저전.

0: 국민대학교 노재승 교수와 함께 군용차의 디자인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그 미국의 군용 차량 윌리스 MB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윌리스는 차량 이름 같은데 네. MB는 무슨 뜻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1: 네. 그건 뭐 갑자기 역대 대통령을 떠올리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2: 그것도 있고 약간 뭐 저장 용량의 그 단위 메가바이트.
1: 메가바이트.
2: 아. 네. 근데 저 M은 말 그대로 밀리터리의 M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 MA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ABCD 해서 MA가 시제 차량.

0: 그래서 에이담에 나온 모델이 B. 그래서 요거가 이제 전장에 전장을 누볐던 그 저희가 흔히 하는 지프차의 디자인이 MB. 그래서 윌리스 MB로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고요.
1: MC는 없습니까?
2: 군용...
0: MC. 네. MC는 이제 그 이후의 차량이 CJ로 이름이 줄여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C는 이제 그 ABCC가 아니라 민수용이라고 하는 시빌리언 지프에서 CJ. 이런 식으로 이제 ABC가 연결이 되고 있지요.
2: 네. 저 궁금했던 게 윌리스 그냥 B로 해도 되는데 왜 M을 굳이 넣은 거예요?
0: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군용 스펙이라고 밀리터리. 하는 것 때문에 군용이다.
1: 군용이다.
0: 그래서 M.
2: 아 그러면은 윌리스가 그냥도 있었어요?
0: 일단 윌리스는 자동차 회사 이름이고요.
2: 아,
0: 그래서 MA
2: 그랬구나.
0: 시제 모델, MB 시 그 다음 모델
1: 시제로. 네.
2: 저처럼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강다솜과 나 똑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0: 사실은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네. 알았습니다. 저도 그냥 습관처럼 윌리스 MB 윌리스 MB 했는데 이게 왜 MB지? 찾아보니까 밀리터리 AB더만요.
2: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군용 차량 윌리스 MB 이야기는 했는데
0: 네.
2: 이 이후에는 또 어떤 차량들이 있었나요?
0: 맞습니다. 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까지 요 윌리스 MB를 기반으로 한 소형 전술 차량을 사용을 하였고요. 근데 80년대 초반 이제 계속 전장을 누비다 보니까 이 윌리스 MB를 기반으로 한 차들이 차는 좁은데 높고 그다음에 이제 방탄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네 정말 달리면서 벌집이 되는 그러한 아주 문제가 아이고야. 있더라. 그래서 요것을 보완한 차량이 그 유명한 험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차량이 거의 10만 대 이상 보급된 군용 차량으로 현재 군용 차량이 거의 그쵸? 뭐 교과서적인 차량인데요. 주한미군에서 많이 또 운용해서 국내에도 낯이 익을 겁니다. 저도 이 차 정말 좋아했는데 네. 어릴 적에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시골 내려갈 때 보면 아버지가 야 저 차는 이렇게 물방개처럼 차가 넓게 생겼다. 낮고 넓게. 그래서 방개차라고 아버지가 부르셨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90년대 걸프전에서 사막을 누비는 모습으로
1: 맞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걸프전 때 사막 누비는 모습을 보고 저 차가 뭐지라고 해서 많은 네.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0: 아주 대중적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2003년 이라크 전쟁에 투입되면서 보니까 여전히 이 차도 방어력이 낮은데 특히 그 테러 단체들이 급조한 폭발물, 지뢰, 그러니까 하부에서 폭탄이 터지면 그야말로 이 차량도 매우 취약하더라.
1: 그러니까 외부의 장갑과 방탄은 어느 정도 기능이 되는데
0: 바닥이 안 되는
1: 바닥이 안 됐군요.
0: 네. 바닥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이 차세대 전술 차량이 이제 LATV 이게 이제 라이트 아머드 택티클 비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뢰나 급조 폭발물에 대한 방어력이 올라간 만큼 차가 무지하게 무거워져서
1: 당연히.
0: 주행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도 높아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1: 주행 성능이 떨어지는 걸 다시 높이려 그러면은 엔진 배기량을 키워야 되고
0: 그렇죠.
1: 엔진 배기량을 키우면 기름도 많이 먹으니까 네. 주행 거리가 짧아지고
0: 네.
1: 아 그렇군요.
2: 다 만족하는 게 없네요.
1: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우리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저는 뭐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작은 네. 소형 전술차를 봤지만
0: 맞습니다.
1: 최근에는 좀 우리도 험비 비슷하게
0: 나왔죠.
1: 기아가 만든 게 하나 있더군요.
0: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이야기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군용 차량을 이야기하기 위한 빌드업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현대 기아가 글로벌 톱 3까지 하는 날이 아닙니까?
2: 네.
0: 그런데 소형 전술 차량은 정말 말 그대로 처참할 정도로 수준이 좀 도태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지휘관이 탑승하는 아까 그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차가 그 K111 이것도 이제 윌리스 MB에서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윌리스 MB 606을 기반으로 했는데 이것도 78년에 개발이 되었지만 20년간 생산이 되었고요. 이후에 기아 레토나
1: 아 레토나 기억납니다.
0: 네, K131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전히 출력이 낮고 차가 좀 좁다 보니까 다양한 파생 모델 뭐 여기에 뭐 로켓을 실는다던가 앰뷸런스를 한다던가 하는 제작이 다양화되는 데는 제한이 있어서 이 미군을 비롯한 이런 험비 같은 전술 차량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신형 전술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여론이 일기 시작하죠.
2: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소형 전술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0: 네, 바로 그 차량 K151로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해서 2017년부터 현재 실전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외형, 디자인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 부분 험비와 유사한 모습으로 낮고 넓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야, 이거는 험비를 그대로 카피했다. 디자인이 좀 독창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적인 의견

0: 일부 있지만 이거는 이제 현대 전장이 워낙 그 낮고 넓은 구조로 안정적으로 이동하면서 또 이 전투 병력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관점, 그다음에 뭐 다양한 파생 모델도 만들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이것이 가장 최적화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1: 제가 이거 한번 타봤거든요. 네. 근데 앞에 유리가 좀 작아서 시야가 좀 불편하긴 해요.
0: 근데 저도 이 차 도로에서 가끔 보면 근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1: 멋있긴 하죠.
0: 그래서 이걸 좀 민수용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했는데 계획이 없다.
1: 계획은 없죠. 네. 근데 설령 민간용으로 나오면 아마 사는 사람은 한정돼 있을 거예요.
2: 오재승 교수님이 사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
0: 그 저번에 말했던 기아 타스만처럼 이 차를 탔으면 하겠고 안 팔리면 어떡할까 해서 기아에서 양산을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자,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노재승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송골매가 부릅니다. 새가 되어 나르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2: 9월 주제 전조등 켜주세요.
1: 요즘 나오는 차들은 주간주행등이 켜지면 뒤쪽 후미등도 자동으로 같이 켜지죠.
2: 그럼요. 이게 예전 기준이 바뀌면서 요즘 출시되는 차들은 주간주행등과 후미등이 함께 켜지거나 아예 스위치를 오프로 끌 수 없이 오토가 기본으로 설정돼서 나옵니다.
1: 하지만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가 신차는 아니잖아요. 네. 여전히 낮에 앞쪽 주간주행등만 켜지고 뒤쪽 후미등은 깜깜하게 꺼져 있는 경우 많더라고요.
2: 내가 보면 앞쪽이 밝아 보이니까 난 다 켜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안개 낀 아침이나 터널 안에서 뒷차가 안 보이는 실세가 되는 겁니다.
1: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거?
2: 내 차 연식이나 신차 여부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마음 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조명 스위치를 항상 오토 모드에 두면 돼요.
1: 시동 걸고 출발하기 전에 내 차 조명 스위치 오토에 잘 놓여 있는지 딱 1초만 확인해 주세요. 나뿐 아니라 뒷차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오토 스위치 설정. 오늘 주말 네. 나들이 가시는 길에도 꼭 실천해 주세요. 오늘의 끝곡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박서 골랐습니다.
2: 좋은 노래군요.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이에요.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1: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차카차카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스콧 베산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뉴욕 맨해튼 JP모건 체이스 본사에서 만나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룰 핵심 의제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두 사람이 현지 시간 21일 오전 10시 30분 JP모건 본사에서 회담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동은 오는 24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경제수장의 마지막 협상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첫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통신은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 인근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동원해서 사우디에 두 차례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최고 안보 책임자가 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무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9일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중재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카타르,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